0: 모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군.
1: 얘들아! 나랑 같이 놀이공원 갈래?
2: 어? 놀이공원?
1: 어! 나 티켓이 생겼거든.
3: 수지와 함께 놀이공원아!
4: 지금은 우리가 티라랑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치, 티라?
3: 다들 안 오고 뭐해? 얼른 놀이공원으로 출발하자고! 카르노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지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5: 이 한심한 녀석! 너같이 무능한 녀석은!
2: 에?
5: 혼종 나야 해!
3: 잠깐!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녀석에게 추적장치를 붙였지요. 이제 녀석들의 본부를 알아내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5: 역시 우리 능력자.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녀석들의 본부는 어디야?
3: 아직 추적을 안 해봤는데.
5: 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추적해봐.
3: 바로 여기에!
6: 잘했다, 블랙 해븐. 블랙소드와 함께 녀석들을 박살내고 그레이트 코인을 내게 바쳐라!
3: 여기가 바로 놀이공원? 이하! 빨리 가자, 수지야. 신나는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자고.
1: 좋아.
0: 정말 어이가 없군.
1: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3: 너희들 거기서 뭐해? 설마 놀이공원에서 놀 줄도 모르는 거냐?
7: 우리도 이왕 놀이공원에 온 김에 재밌게 놀다 가자.
1: 뭐, 그럴까? 좋아.
0: 미니 특공대 대원들이 놀이공원 따윌 재밌어 하다니 한심하고.
3: 우와!

0: 수지와 함께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군.
1: 밀지마!
2: 본부를 저렇게 재미있게 꾸며놨을 줄이야. 하지만 그것도 오늘로 끝장이다.
1: 저건 내가 끝장낼 거거든.
3: 엄마 저것도 잘한다.
4: 와, 진짜 높다 수지야.
5: 그러게.
6: 루시, 저게 뭐야?
1: 야, 이미 죽었네. 어서 크레이트 코일을 가지고 나와.
0: 카르노 군단, 여길 어떻게?
7: 어서, 저 녀석들을 물리쳐야겠어.
1: 응?

0: 당장 그만둬! 드디어 나타나셨군!
1: 이 녀석들이!

두신!

0: 자!
1: 이 녀석들이! 그레이트 코인을

0: 이제 트리플 어택!
1: 반드시 복수해 주면!

놓쳤잖아! 하지만 멀리 도망가진 못할 것.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 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 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 빌더가 있습니다. 철수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4: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5: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4: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2: 환생하고 첫 등교날 내 눈앞에 그녀가 나타났다. 이번 생은 로맨스물 주인공 각인가? 이건 운명이야.
3: 야, 슬리피. 어, 뭐해 너 여기서?
4: 아, 나 그게
3: 너 도서관이랑 안 어울리는 거 알지? 뭐해 여기서 공부도 안 하는 애가.
4: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저
5: 왔어?
3: 어, 기다렸지. 우리 같이 과제하러 가자.
5: 그래, 가자.
2: 틀렸다. 난 그냥 엑스트라였다. 제가 해도 될까요?
5: 그지?
2: 망하면?
5: 음식은 망할 수 없어.
2: 하하.
4: 우와, 여기 뭐 커피숍인가? 뭐야? 우와, 여기가 어디야?
6: 여기는 코스카. 도서관 안에 있는 호남도 스터디 카페야.
2: 아니, 그럼 스터디 카페에서는 뭐 하는 거야?
6: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개방형 학습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야. 공부하다가 여기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위에는 그룹 스터디실, DVD실, 컴퓨터실, 그리고 만화 코너도 있어서 뭐 공강 때 종종 와서 쉬곤 해.
2: 아, 뭐가 많네. 되게 좋네. 이야.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산책 좀 해볼까? 아, 날씨 너무 좋네. 어, 뭐야? 우와! 어, 안녕! 우와! 학교에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5: 네, 저희는 괜찮아요.
2: 무슨 과야, 그러면?
7: 저희 반려동물 산업학과야.
2: 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5: 우리 지금 수업 들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2: 어, 좋아, 좋아. 나 강아지 너무 좋아하거든. 가보자. 너무 재밌겠다. 아니, 옥상에 이런 데가 있었네. 어,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2: 26학번 신입생 슬리피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8: 제일 처음에 복종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아지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데 엎드려? 얘기도 안 엎드려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지금 나를 보고 집중해요. 봐봐요. 앉아. 엎드려. 그렇지.
2: 와. 박수!
8: 이번에는 그럼 슬리피 학생이 한번
2: 해보겠습니다. 앉아. 앉아. 오, 이걸 보니까. 엎드려. 아, 한번 콧방귀를 한번. 먹지 마. 오, 약간 속았어. 없어! 아니, 근데 강아지도 막 사람을 좀 평가하고 그러나?
5: 어, 당연하지. 일단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도 얘가 평가를 하고, 아. 그리고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지 높은지도 얘가 항상 판단을 하고 있어.
2: 아, 서열. 어. 깔맞다?
5: 그치.
2: 아, 그런 것도 있구나.
8: 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행동교정 수업을 할 거야.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를 보고, 뭐 으르렁거린다던가 이런 애들을 기본적으로 산책 교육을 하면서 조금 교정을 많이 하거든.
2: 근데 강아지가 막 짖잖아요. 근데 뭐 아무 때나 짖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짖는 이유가 뭘까요?
8: 강아지는 짖기 위해서 태어났고 짖을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한다면 조금 교정을 해볼 필요는 있지. 실습하겠습니다. 일단 목줄 잡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여기 사이에 내 리드줄을 낍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내가 요거를 요렇게 끌고 있으면 안 돼요.
2: 목이 아야 해요.
8: 아야 하기도 하고

0: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사이에 줄이 팽팽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본인의 왼쪽에 잡고.
1: 야, 그래도 말 잘 듣는다. 네, 주먹을 쥐고 손을 껴서. 오. 자, 가보자. 데이야, 가보자. 데이. 데이야, 저기 친구 있다. 오오오. 이렇게 안녕. 안녕하고 가네.

0: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반려동물들을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요.
1: 우리도 좋아.
0: 우리 선배들은 반려동물 산업학과에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
1: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차 배우면서 좀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 학과를 선택을 했어.
0: 아, 원래 하긴 다들 기본적으로 동물들을 사랑하는
1: 그치.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
0: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반려동물 산업학과를 선택을 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 이제 선배들이 이제 3학년이고 이제 곧 4학년이 되는데 졸업한 다음에 좀 진로는 좀 정해놓은 게 있는지.
1: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동물보건사가 되고 싶어.
0: 동물보건사?
2: 원래는 동물보건사로서 진료 보조만 이제 하는 게 목표였는데 훈련 수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저희 강아지가 이런 문제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라고 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재다능한 동물보건사가 되고 싶어.
0: 야, 이게 뭐야? 와.
3: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원데이 뷰티풀데이 행사 중입니다. 체험해보고 가세요.
0: 아, 원데이 뷰티풀데이요?
3: 네.
0: 그게 뭐예요?
3: 저희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미용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0: 아, 너무 좋다. 뭘 좀 받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4: 여기 오면은 두피 진단이랑 퍼스널 컬러, 피부 진단 등을 받아볼 수 있어.
0: 아.
3: 두피 진단은 내가 해줄게.
0: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3: 어때, 뭐야?
0: 너무 징그러워요.
3: 징그러워?
0: 돼지 껍데기 같은데요?
3: 맛있겠다.
0: 와.
3: 근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두피가 막 그렇게 막 더럽거나 각질이 많진 않은데?
0: 아, 다행이다.
4: 선배? 여기 앉아서 퍼스널 컬러.
0: 아, 퍼커!
1: 내가 이런 색 어때?
0: 좋아요, 노란색.
1: 안 어울리는 것 같아.
0: 제가 어울리는 톤은 무슨 톤인가요?
1: 보면은 겨울 쿨톤.
0: 와!
5: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5: 아, 안녕하세요.
0: 아니, 지금 뭐 춤 연습하는 거예요?
1: 네.
5: 네, 축제 리허설 연습하고 있어요.
0: 아, 축제!
5: USM 댄스 저머리 아텀이라고요.
0: 예.
5: 우리 2017년에 설립되었고 K-POP 좋아하는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같이 챌린지 해볼까?
0: 아, 좋아요. 저 한번 제가 좀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5: 한번 보여줄게.
0: 아, 예. 아.
5: 오케이. 이렇게.
0: 아, 와.
5: 쉽지?
0: 너무 어려워요.
5: 어렵다.
0: 너무 어려워.
5: 아, 이거 정말 진 쉰 거예요. 음악 주세요.
0: Hey, yo, drop the beat.
5: 이렇게 맞아. 수고했어.
0: 아, 오랜만에
5: 잘했어.
0: 많이 창피하네요. 아, 올해 가장 창피한 날입니다.
5: 창피해.
0: 네.
5: 둘, 셋, 아터!
6: 파이팅!
0: 아, 너무 더워.
7: 수업 안 가고 여기서 땡땡이 치고 있냐?
0: 누구세요?
7: 몇 학번이야, 너?
0: 26학번이요.
7: 그럼 더 문제네. 일어나, 수업 가야지.
0: 무슨 수업이요? 잠깐만. 아, 이게 무슨 과예요?
7: 외식조리 베이커리 학과.
0: 외식조리? 아, 그러면 오늘 뭐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
7: 먹는 것도 포함이라.
0: 아, 먹는 것까지. 그럼 아, 재밌겠다.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 이거 안녕하세요.
8: 여서 오세요.

0: 어서 옷 갈아입으세요.
1: 아, 옷, 아, 다, 아, 조리복?
0: 자, 백요리사.
1: 아, 흑백요리사.
0: 흑백.
1: 아, 흑과 백.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와주세요.
1: 와!
0: 오늘 두 가지 합니다. 뭐였죠? 녹두 3개 마리. 하나는 수삼, 불고기, 시겨자, 냉채예요. 그리고 날 더워졌죠? 네. 우리가 이제 보양처럼 맛있게 먹을 걸 합니다. 불고기거든요? 네. 이게 꾸리살이에요. 슬리피 학생 이쪽으로 와보세요.
1: 어, 앞으로요?
0: 네, 이리로 와세요. 굉장히 아, 중요한 일입니다.
1: 아, 예. 네.
0: 여기에요. 아, 여기에 앞다리인데 전각보다 살짝 위. 이거 불고기 양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닭은 삼계탕 끓이는 것처럼 끓일 건데 우리가 이제 롤처럼 말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시험 봐야 돼요.
1: 우와, 우와. 어, 저거 돼? 저거? 되는 친구 있어, 저거? 우와.
0: 고수예요, 고수.
1: 역시.
0: 다져줄 겁니다.
1: 이 교수님이 지금 요거를 보여주시면 네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대로 하는 건가요?
0: 네.
1: 아.
2: 갔다, 갔다.
0: 슬리피 학생, 쉬워 보이죠?
1: 껌인데요?
0: 그러니까요. 집에서 맨날 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1: 시켜 먹습니다.
0: 저런 학생이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의 업이 그거예요. 아. 외식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많이 시켜주세요.
1: 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0: 고기는 이 소리 때문에 먹는 거잖아.
1: 아. 오, 맛있겠다.
0: 이렇게 맛있게 한 점 한 점 이렇게 올려주세요. 완성. 두 번째 음식 했잖아요. 네, 녹두 3개 마리. 찹쌀죽을 밑에 먼저 까세요. 녹두를 포인트로 줄 겁니다. 3이 들어갔으니까 포인트로 3을 하나 꽂아줍니다. 자, 녹두 3개 마리. 끝!
1: 아, 선배, 우리가 한 조예요?
2: 아, 우리가 한 조지. 이제 이 파를 아. 먼저 반.
1: 아, 같이 만드는 거구나. 아.
2: 그치. 양념을 만들 거야.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양념.
1: 양념.
2: 보였어.
1: 배. 파.
2: 그치.
1: 배, 파.
2: 또 뭐야?
1: 아, 근데 너무 아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지고 잘. 솔직히
2: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1: 너무 빨라가지고.
2: 아, 일단 썰어봐. 잡고. 칼을 처음 잡은 거야?
1: 어, 그쵸?
2: 재능 있는데?
1: 외식조리 베이커리 학과의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3: 아, 그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실력이들이 너무 좋으셔서 항상 고퀄리티의 수업을 받는 게 우리가 조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지.
1: 아... 지금 교수님이 딱 듣고 있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3: 에이플!
1: 야 에이스다. 야 역시 에이스야. 선배 제가 해도 될까요?
2: 그지?
1: 망하면?
2: 음식은 망할 수 없어. 이미 제가, 너무 맛있게 됐어.
1: 제가 어딜 가도 저한테 고기를 못 굽게 합니다.
2: 아.
1: 싹 태워요. 자 갑니다. 하하.
2: 이걸 이제 잡아줘야 돼.
1: 자.
2: 잡고 여기서
3: 아!
2: 자, 눈
1: 나이스. 이거 선배님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2: 아, 이거 내가?
1: 성공! 어때? 이 작품의 이름을 좀 정해줄게.
2: 슬리피 어때?
1: 아니야, 김한석.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슬리피
1: 아니야, 이거 김한석이야, 김한석.
2: 아...
1: 뭐 닮았네.
2: 뭐라고?
1: 우리 선배 닮았어. 이 작품의 이름은 한솔.
0: 박다붙입니다. 근데 오, 제가 의도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더 먹음직스럽고. 일단 먹어봅시다.
2: 맛이 어때?
1: 튀기 있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아. 아,
4: 맛있어요, 맛있어. 우리 거보다 맛있어.
1: 아, 근데 교수님 너무 좋네요.
5: 네.
1: 아, 꽃으로 그냥 저녁을 때울 수 있어요.
5: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를 들었는데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살이 찝니다.
1: 아, 좋은 거죠. 소고기로 한 끼를 뚝딱 할 수 있네요.
5: 소고기 많고 있고 양고기도 흑염소 그 가지고 대회도 하고요.
1: 와.
5: 이게 모든 게 우리 라이즈의 지원.
4: 최고다.
5: 라이즈.
4: 와, 라이즈 최고다, 라이즈.
5: 지역협 신입대학 중심 지원 체계.
4: 최고.
5: 네. 최고.
1: 아니, 안녕하세요. 아, 좀 뭐 하고 있었어요?
6: 호덕이 밥 주고 있었어요.
1: 호덕이?
6: 네.
1: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6: 네.
1: 아, 호덕이. 우리 여기 학생이죠?
6: 입학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죠.
1: 아, 홍보대사로서 호남대학교의 강점!
6: 강점?
1: 어, 홍보대사로서.
6: 아,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1: 아, 천면도 좋아요.
6: 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1: 비교과
6: 프로그램. 세븐스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7: 평생 지도 교수제라는 게 있어. 이제 그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교수님 밑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도야.
1: 아니, 4년 동안 한 교수님한테?
6: 졸업 후 취업을 해도 그게 이어져 나가는 제도야.
1: 졸업 후에 취업을 해도
6: 졸업
1: 끝까지
6: 후에도.
1: 책임져주는 취업 후에도. 와, 요거는 자랑할 만하네.
6: 그치.
1: 이 오늘 하루 정말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즐거웠거든. 제가 또 반려동물 또 사랑하는데 저기 외식조리 베이커리학과에서 아 맛있는 요리까지 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참 실습이 많다. 취업을 했을 때 정말 많은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음 환생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에 또 환생해서 좋은 대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2: 나무 위에 한도가 올라가 있어요.
3: 아, 여기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2: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4: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2: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5: 와, 죽으래!

0: 정말 행복해요. 아름다운 곡들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 넓은 세상 멀리
1: 헤매다녔네. 두 팀으로 나뉘어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2: 산호를 구해라?
3: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4: 이런 것 같은데?
5: 어딨니?
6: 와, 다툼이 생길 거예요.
5: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6: 이거 안 될 것 같아.
5: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7: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8: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5: 어, 이게 산호예요? 가자, 가자, 가자.
3: 빨리 보세요.
5: 상대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9: 네. 감사합니다.
5: 어, 저...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대한민국 전체 암 발생률 3위. 사망률 또한 폐암과 간암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대장암. 하지만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소리가 없다. 검사를 하기 전까진 모르고 산다.
7: 전혀 없었어요.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뭐 주기적으로 잘 갔었고 뭐 크게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8: 먹기도 너무 잘 먹었고요. 소화도 너무 잘 됐고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6: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암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9: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막 식은땀이 흐르고 또 구토도 나고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6: 용종을 떼어내면 대장암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심하는 그 순간.
10: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6: 위험한 착각을 불러오는 용종.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용종이 있다.
11: 어떤 용종들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발생이 되면 굉장히 빠른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용종의 개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일반 용종처럼 볼록하지 않고 대장에 납작하게 붙어있어 발견하기도 까다로운 용종. 암으로 돌변하는 속도도 빠르다.
12: 그게 톱니바퀴만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몇 개월 만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13: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6: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력화시키는 존재. 거기엔 톱니 모양 병변이라 불리는 SSL 용종이 있다. 사각지대 용종도 꼼꼼히 찾아내는 진단 내시경과 점막하 박리술의 명의 김진수 교수. 치명적인 암의 경계에서 최선의 수술을 선택하는 대장암 수술의 명의 김형진 교수. 보이지 않는 암세포로부터 환자의 삶을 지키고 있는 두 의사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대장암의 숨은 위험들을 살펴본다.

0: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상황. 치과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황광복 씨.
1: 치과에 임플란트 하러 갔다가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넘어갔어요, 목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가정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주일 지나니까 대장으로 내려갔어요. 또 2주가 지나도 또 대장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고요.
0: 어쩌다 삼킨 임플란트 나사. 다행히 대장 내시경을 하며 이 나사를 꺼내긴 했는데 거기서 마주친 것은 나사만이 아니었다.
1: 이제 내시경을 하니까 용종이 뭐 21개가 있대요.
2: 21개요?
1: 네.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0: 게다가 나이 68에 대장 속을 들여다본 건 이번이 생애 최초라는 것.
1: 안 했어요, 한 번도.
2: 왜 한 번도 내시경 해본 적이 없었어요?
1: 16년 전에 외국 갈 때는 한번 하고 갈까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겪고 뭐 하면서 이제 늦어졌죠.
0: 이러다 덜컥 대장암을 만나는 건 아닐까. 황광복 씨 걱정이 크다.
3: 네, 안녕하세요. 황광복 씨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죠?
4: 네. 네,
3: 여기 보이시는 부분들이 그 장 쪽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물은 뺐는데요. 근데 저희가 대장 시험 하다 보니까 대장의 혹이 용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혹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좀 되게 커가지고 좀 한 시야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4: 되게 크네요.
3: 굉장히 큰 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좀 저 용종들은 그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암으로 됩니다. 대장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작은 혹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0: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용종. 대장 곳곳에 흩어지듯 많다.
3: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불행증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물 삼켜서 그러신 것도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봤던 대장 시험을 하시게 되었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장암이 될 수 있는 다발성 용종을 발견이 됐기 때문에
0: 이름하여 다발성 용종. 한참 늦은 대장 내시경 검사다 보니 용종이 보란 듯이 커가고 있었다.
2: 인터뷰상에서 본인이 21개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3: 실제적으로 21개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보통 뭐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대장 내시경 해본 적이 없다. 긴장합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용종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단순한 용종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기 대장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고요.
0: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름 약 5cm, 길이는 1.5m에 달한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하행결장과 S결장으로 구분되고 항문에서 약 15cm까지에는 직장이 있다.

0: 있죠. 그 여러 가지 종류로 현미경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선종성 용종이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생애 첫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20개가 넘는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내시경 시술로 용종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선 생김새와 크기를 보며 위험한 용종을 가려내는 김진수 교수. 거기엔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 있을 수 있다. 김 교수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
0: 이런 타입의 용종들은 시간이 대부분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암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년 뒤에 이제 암으로 진행됐었을지, 아니면 2년 뒤에 됐을지, 5년 뒤에 진행이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제거다. 오늘 시술에서는 특수 올가미가 사용된다. 황광복 씨는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게 됐다. 내시경을 이용해 나사를 꺼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용종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 시술은 먼저 내시경관을 통해 얇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를 넣고 용종의 목 부분에 걸어준 뒤 단단하게 조여 잡는다. 이때 순간적으로 특수 올가미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용종을 말끔히 잘라낸다.

0: 대장의 벽 두께는 2에서 3mm 정도. 종이 두어 장을 겹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장 천공 없이 용종만을 잘라내야 하는 시술. 의사의 숙련된 손끝과 예리한 판단력이 안전을 결정한다. 김 교수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용종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 정상 점막의 형태를 잃고 크기가 가장 컸던 용종.
1: 네, 2번, 3번 동시에 자르겠습니다.
0: 이어서 그 다음 용의자들을 올가미로 거머쥔다.
1: 네 번째 용종입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인젝션 세워주세요.
0: 크고 작은 용종들이 차례로 몸 밖으로 나온다. 간혹 용종을 절제한 곳에서 뒤늦게 출혈하는 경우가 있다.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개수를 제거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오늘 시술에서는 용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큰 것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10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6개월 후 제거하기로 했다.
1: 자, 눈 떠보세요.
2: 네. 끝난 거예요?
1: 아,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주무시는 동안.
2: 몇 개만 뺀 거예요?
1: 네, 8개 제거됐습니다, 오늘.
0: 떼어낸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되는 선종은 아닌지 분석한다.
1: 선종도 보면은 이제 저도 이형성,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선종성 용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병리 조직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단순 선종이 아닌 고도 이형성 선종, 암에 바로 직전인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기 대장암 세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확진 과정, 병리적으로 현미경으로 봐서 미세한 그런 어떤 악성 세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용종은

0: 감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다.
1: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악산이라고 있어요. 하장도상. 거기에서 안내소에서 일을 하는데 산에 꽤 높습니다.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걸어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내려와서 그 소방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0: 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고영환 씨. 대장암이 신호를 보냈지만 설마 했었다.
1: 전조 증상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 한 3개월 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약간 그 동글동글하게 나온다고 할까요? 좀 뭉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바로 위 아래쪽에서 통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위경련이 아닌가 이렇게 그 자가 진단을 했던 거죠. 네.
0: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는 혈변, 복통, 그리고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 등이 있다.
2: 증상 중에서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변비가 있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설사가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물은변이나 설사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뭔가 배변과 관련돼서 기존의 습관하고 좀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관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0: 암덩어리로 인해 장 폐쇄까지 온 상황. 고영환 씨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2: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1: 예, 제가 그 좀 했어야 됐는데 그 분변 자멸 검사인가 그것만
2: 변 검사만 하셨었고
1: 변 검사만 계속 했었습니다.
2: 거기서는 이상이 없으셨던 거죠?
1: 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2: 그 대장암이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2: 이제 대장이 이제 암으로 막힌다든지 해서 출혈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커져야 되고 이렇게 장을 막을 정도는 돼야지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누워보실까요?
0: 분변 자멸 검사 결과만 믿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안심하고 지냈다.
2: 더 부른 건 아니죠 지금?
3: 그렇습니다.
0: 분변 자멸 검사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변에 섞여 있는 피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접 대장을 보지 않고도 간편하게 대장암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2: 문제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이나 용종이 없구나, 정상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장암이나 용종에서 출혈이 있거나 또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에서 설령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위 내시경은 해봤어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간단하게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자 그런 느낌에서 뭐 별일 있을까? 그리고 그 대장 내시경을 안 했던 겁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0: 다음 날
2: 횡행결장의 크기는 한 3cm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덩어리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장을 막고 있어가지고 상부 상행결장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덩어리 때문에 지금 변이 못 지나다니고 있고 그 후는 이제 이렇게 다 짜부러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상부 쪽은 우리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
0: 오늘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정도 되는 것 같고. 고영환 씨는 횡행결장에 암이 생겼다. 암덩어리가 대장을 완전히 막아 장폐색이 발생한 상태였다. 막힌 장 위쪽으로 대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0: 상행 결장과 횡행 결장이 심하게 팽창해 있어 복막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상태. 수술은 장 청소를 하지 못한 채 복강경을 이용해 진행된다. 먼저 장각막의 림프절을 포함해 우측 대장과 암이 위치한 횡행결장 일부를 잘라내고 소장과 남은 대장을 자동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장이 막혀 대장이 심하게 부푼 상황. 자칫 복강경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복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 김영진 교수가 조심스레 복강경으로 접근하며 암세포 주변 림프절부터 절제해낸다. 암덩어리가 있는 지점을 파악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대장을 절제해 나간다.
1: 방불도 꺼주세요. 네. 네.
0: 형광물질이 고루 퍼진 것을 보고 자른 대장에 피가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 자동문합기로 남은 대장과 소장을 붙여 소화기관을 연결해준다. 암과 함께 잘려진 대장은 약 30cm 정도.
1: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고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암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결장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 동그랗게 장을 막아가지고 변이 못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궤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전형적인 대장암의 소견입니다.
0: 최근 의학계가 새로운 암의 씨앗으로 주시하고 있는 용종이 있다.
2: 검사를 받았는데 그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돌기형으로 나는 이런 종양이 아니라 지금 넓게 퍼져서 나는 종양의 형태라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일반적인 용종이 아니라는 이 용종 대체 어떤 것일까?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4: 오른쪽 대장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보이는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점액질 묻어 있는 그런 평평한 용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SSL이라고 해서 그 좀 다른 종류의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고 해서 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종의 모형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0: 톱니 모양의 병변 SSL 처음 듣는 용종이다.
2: 말씀하신 SSL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4: 네, 크기가 좀 크고 옆으로 많이 자라는 그 용종들 같은 것들은 단순한 증식성 용종이 아니고 악성도 위험도가 있는 톱니 모양 병변이라는 그런 어떤 진단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증식성 용종과 달리 그 대장암이 될 수 있는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류의 세포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름도 생소한 SSL. SSL이란 대체 어떤 용종일까?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병변을 말한다. 대장 용종은 보통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양성과 암이 되는 중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선종은 버섯 모양처럼 주위 점막에 비해 도드라진 양상으로 보이며 대장 전체에 고루 발생한다. 주로 APC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행한다. 반면 SSL의 경우 주로 오른쪽 대장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을 보이며 표면에 점액질이 덮여있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 SSL 용종은 조직검사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톱니처럼 들쭉날쭉하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보여 톱니 모양 병변이라고 부른다. SSL은 일단 세포 변형으로 이형성이 생기면 비교적 빠르게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진단

0: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
1: SSL이라는 용종은 영어로는 sessile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약자를 앞에 따서 S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essile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경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자라는 건 이제 줄기 경자라고 해서 줄기가 없는 모양이다. 즉 아주 평평한 것을 무경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serra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니 모양이다. 톱니 모양의 용종이다라고 해서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SL 되는데요. 그 SSL은 그 굉장히 너무 평평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특히 내시경에서 멀리서 보면 거의 대장 정상 점막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주로 왼쪽 대장보다는 오른쪽의 대장에서 관찰이 되고요. 오른쪽 대장에서 관찰되는 납작한 병변이라고 한다면 SSL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붉거나 버섯처럼 볼록한 일반 용종과 달리 SSL은 대장 천막과 색깔이 비슷한 데다 납작하게 붙어 있어 예리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김진수 교수가 SSL을 유심히 살피는 데는 SSL이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WHO에서도 일반 선종과 SSL을 명확하게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1: 점막화 방지술로 절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0: 오늘 시술에서는 후크나이프라는 내시경 칼을 사용한다. 박성준 씨는 오른쪽 대장에서 약 2cm 정도의 납작한 용종이 발견됐다. 볼록 튀어나온 용종이 아니라 평평하게 바닥과 붙어있고 표면에 점액이 많아 일반적인 용종과는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다. 시술은 점막하 박리술로 진행된다. 보통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로 용종을 묶어 떼어내지만 박성준 씨처럼 일반적인 올가미로 떼어내기 힘든 넓고 납작한 형태의 용종은 후크나이프를 사용한다. 먼저 용종 바로 밑인 점막 하층에 특수 약물을 주입한다. 그러면 점막 하층이 쿠션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용종이 있는 점막이 위험한 근육층과 안전하게 분리된다. 다음, 끝이 갈고리 모양인 후크나이프를 이용해 납작한 용종을 포를 뜨듯 정교하게 베어낸다. 이를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칼끝이 밑에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아 장 천공이나 출혈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크고 납작한 용종이라도 뿌리까지 통째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1: 네, 점막과 주입합니다.
0: 점막 하층에 특수 용액을 주입해 SSL 용종을 점막에서 뛰어 올려준다.
1: 크게 뭐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괜찮죠? 네.
0: 네. SSL 용종은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잘 찾아내는 노련한 눈썰미가 중요하다. 또한 대장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은 채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병변을 통째로 도려내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SSL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 제거한 SSL 조직은 병리과 조직 검사를 거쳐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인지 정밀 분석하게 된다. 환자의 병변은 정말 SSL 용종이 맞을까? 김진수 교수가 병리과를 찾았다. 내시경 시술 후 병리과에서는 조직을 잘게 잘라 단면 조직을 다시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본다. SSL은 현미경적 소견이 중요하다.
1: 네, 교수님, 제가 이분은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증식성 용종인지 아니면 어떤 SSL인지 좀 육안적으로 좀 구분이 좀 어려워서 혹시 병리적 소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2: 지금

0: 여기가 이제 점막 부분인데, 점막 부분 글랜드들이 약간 통통하게 커지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글랜드 상피 세포들이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것이 SSL이다. 김진수 교수가 정확히 떼어낸 것이다.
0: 이렇게 루멘 안쪽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증식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뾰족뾰족한 이런 증식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우리가 떼어낸 용종이 SSL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0: SSL 같은 경우에는 육안적으로도 평평하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병변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과 그다음에 병리 전문의의 그런 역할이 둘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이분이 뭐한 10년 동안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 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병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SSL이었으니까 향후에 검사에서는 이제 대장암으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검사에서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이식 검사를 할때 그런 미세한 병변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SSL을 관심 갖고 봐야 하는 이유.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암으로 성장한다는 특징 때문이다.
3: 배가 채운 것마냥 아팠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4: 언제부터요?
3: 작년 여름에. 그래서 별로 그냥 채웠는가 보다고 약을 먹고 그냥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심해서 병원을 갔죠, 동네에. 그랬더니, 아무 이상, 설사녀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스트레스 장염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스트레스 장염일 것 같은 증상. 그것은 대장암이었다.
2: 복통 등이 있으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셨고, 예전에 혹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 5년 전에.
2: 5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하셨는데, 그때 뭐 특별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3: 아니,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2: 깨끗하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보니까, 그 대장 이제 오른쪽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우측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단순한 이제 용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악성 질환이라고 해서 대장암으로 확인이 되셨어요.
1: 이럴 수가 있을까? 5년 전 대장 내시경에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새 암이 자란 것일까?
2: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이제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5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했는데 그때 이상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전에 대장내시경 했던 분들이 5년 만에 이렇게 대장암이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는 SSL이라는 그런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종과 달리 좀 빠른 시간 내로 대장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정진수 씨 대장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SSL이었다. 대장내시경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이벼락이 따로 없다. 정진수 씨가 이번에는 대장항문외과 김영진 교수를 찾았다.
5: 대장에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헐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암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가 잘 보이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이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보면 우측 대장 결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대장에 이렇게 D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쯤 돼요, 위치가. 요 부분에 아까 그 덩어리처럼 보였던 게 있는 거예요.
1: SSL이 잘 생기는 오른쪽 대장. 정진수 씨도 바로 그곳에 대장암이 생겼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3: 나한테 이런 게 있으려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뭐 혈압도 없고 다른 거는 질병이 없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6: 5년 전에 검사하셨을 때는 완전히 깨끗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 이제 안심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뭐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맨날
1: 얘기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찾아온 대장암. 거기엔 SSL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었다.
2: SSL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중간암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 3년 전에 대장이식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용종도 없고 아주 정상이었는데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대장이식 검사를 했는데 암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중간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에서 암으로 지낸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암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 이유가 SSL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대장암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SSL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김영진 교수가 수술을 준비한다. 복강경으로 진행하려던 수술. 그런데
5: 일단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봤는데 지금 이 복벽에 쭉 유착이 너무 심해서 조금 돌려볼까요? 지금 장갑막하고 소장이 복벽에 지금 다 붙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너무 심한데? 지금 유착이 너무 심해서 아마 개복으로 전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보다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개복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0년 전에 소장을 잘라냈던 환자. 예상은 했지만 배꼽과 자궁까지 복벽에 붙어 유착이 심한 상태. 복강경 기구를 넣어 수술할 공간이 없을 정도. 급히 개복 수술로 전환한다.
5: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와, 소장도 다 붙어 있고.
1: 흔치 않은 경우다. 정진수 씨의 암은 오른쪽 대장인 상행결장에서 발견됐다. 암의 크기는 7cm 정도. 대장 내시경에서는 암 병변 위를 점액이 덮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무경성 톱니 모양 병변, 즉 SSL 용종에서 발생한 대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수술은 먼저 복부를 절개해 들어가 림프절을 포함해 암이 위치한 우측 결장을 제거한다. 다음, 소장과 남은 횡행결장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유착이 심할 경우 복강경 수술은 시야 확보와 안전한 방위를 어렵게 한다.
5: 오비티 킨 거 좀 내주세요.
1: 개복 수술은 손길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김영진 교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개복 수술을 선택했다.
5: 유착이 진짜 심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번 보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평소에 소화도 안 됐을 것 같은데.
1: 김 교수가 엉겨붙은 장기들을 일일이 정리해 나간다. 유착을 떼어내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시작된 대장 절제. 암이 있는 대장은 자르고 자동 문합기를 이용해 소장과 연결해 소화기관이 이어지도록 해준다. 대장은 일부가 잘려나가도 남아있는 대장이 적응하며 예전의 기능을 대신한다. 암과 함께 잘라낸 대장은 25cm 정도.
5: 지금 덩어리는 이게 지금 덩어리입니다. 자루 크기를 재보면 한 7 곱하기 한 4cm 정도 되는 덩어리고요. SSL에서 생기는 그런 종양에 사실은 좀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점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SSL에서 생긴 종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 암덩어리는 조직 검사를 통해 전이 여부를 보고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게 됐다.
5: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비교적 초기인 1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2기하고 3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과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병합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4기 전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야 되고 예후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 대장은 늘 암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어딘가에 암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암은 떼어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 조직 검사 결과를 듣는다.
4: 예,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마치 재판을 받으러 온 것처럼. 예.
5: 네, 네.
4: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이 우리가 제거한 그 대장이거든요. 네, 네. 좀 많이 제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암 덩어리가 있던 부분이었고요.
4: 네.
5: 거기서 26개의 림프절을 찾아가지고
4: 네.
5: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에서 네. 암세포가 보여요. 다른 데로 뭐 간이나 폐 같은 데로 전이 된 거는 없었거든요.
4: 네네.
5: 우리가 대장암으로 나눴을 때는 1, 2, 3, 3기, 4기 중에 3기에 해당하는 네. 그런 상황이세요. 뭐 다른 데 전이가 된 건 없고
1: 림프절 전이가 보여 3기로 진단됐다.
5: 남아있는 건 없는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 후에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러는데
4: 네.
5: 항암 치료를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재발 확률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4: 네.
1: 암만큼 버거운 것이 항암 치료다. 암을 떼어내고 증상이 없는데도 항암 치료는 꼭 받아야 한다.
5: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머리는 빠지지 않나, 뭐 식사도 잘 못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꼭 해야 되나. 보통은 수술 후에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재발이나 전이를 줄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고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 2기 대장암과 3기에서는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대장암. SSL로 7cm의 암을 떼어낸 정진수 씨.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떨까?
5: 그 덩어리는 꽤 컸었잖아요. 크고 주변에 림프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장의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절제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나왔어요.
7: 아유, 감사합니다.
5: 네,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없었고요. 우리가 1, 2, 3, 4기로 나눴을 때는 1기에 해당하는.
7: 아유, 감사합니다.
5: 네.
7: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5: 네,
7: 아우 일기래니까.
5: 네네. 아주 잘 되셨어요.
7: 아, 제가 한 그 정도 되면 3기 돼요 이러는 거예요.
5: 네네.
7: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5: 네.
7: 아우 감사합니다.
5: 네네네. 감사합니다.
7: 아유 눈물 나.
1: 암이 커서 불안했는데 결과가 좋다.
7: 아유 어제 잠 안 자셨어 엄마.
6: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지. 우리도 듣고서 3기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언뜻 들려서 많이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일기라고 하시니까 항암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7: 눈물 난다.
6: 그러니까
1: 항암 치료 없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일기 다시 희망이 생겼다.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며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떼어낸 8개의 용종 중 가장 위험해 보였던 1번 용종.
2: 분석 결과는

0: 이제 고도 이용성 선종이라고 해서 그
1: 네.
0: 암이 돼 금방 암이 되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하지 않아 이번에 제거하지 않았으면은 빠르면 내년에 조금 길면은 한 5년 이내로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2: 다행히 대장암 직전에 위험한 선종을 제거한 황광복 씨.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암이 되는 이형성 선종과 톱니 모양 SSL 용종도 발견됐다.
0: 부출물 삼키신 것이 어떻게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1: 치과에도 감사 인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0: 네. 네.
2: 용종 떼어낸 걸로 끝이 아니다. 대장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종 외에 교묘히 숨어 있는 SSL도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톱니 모양의 싹이 언제든 중간암으로 돌변할 수 있다. 완벽한 안심은 없다.
3: 국가암 검진 사업 중에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는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대장암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 국민 대장암 검진 사업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이 됐다면 대장암의 발생률도 줄어들고 조기 대장암의 비율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암 전체의 예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 시작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0: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보통 45세 부터는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세까지 검사를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5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야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60대인데 한 번도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검사를 가십시오. 대장암 정기 검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0: 있죠.
1: 아,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2: 아무 일이나 이렇게도 못 일어나셔서.
0: 1년 이내 사망률이 60-70%입니다.
3: 도관절 수술하면 굉장히 힘든다.
4: 잘 됐다가 언제 못 찾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
0: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더 제 수명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5: 수술하기 전에 언니 죽었구나, 이제 못 산다, 이제 왜 있는 게 살아야 되겠다.
6: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7: 어? 보장기신?
6: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7: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8: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9: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0: 1577-1704.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3: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12: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3: 1년이면 뭐, 금방이네.
8: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9: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0: 1577-1704.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5: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4: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6: 계약일로부터 91일?
14: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8: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9: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0: 1577-1704.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7: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4: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8: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100%가 아니고?
14: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8: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9: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0: 1577-1704.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9: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0: 만드나.
21: 인생은 대단해요.
22: 예쁜 색깔에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23: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4: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이하연 요리연구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특별한 한식 레시피. 냉장고에 꼭 있는 가성비 왕! 콩나물과 두부로 만드는 일품 요리. 재료도 간단, 조리 과정은 초간단. 칼칼하면서 시원한 콩나물 두부찜부터 짭조름한 불고기와 향긋한 채소들의 톡 쏘는 만남. 상큼한 겨자 소스에 함께 버무려 먹는 불고기 냉채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체육의 기원등 광이고요.
12: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1: 네. 선생님, 네. 방금 화면에서 본 느낌은 이 아귀찜 느낌이 나는데요. 재료는 콩나물과 두부가 다예요. 이 일품 요리의 비주얼에 콩나물 두부찜 재료 한번 볼게요.
12: 네. 콩나물하고 두부는 정말로 국민 반찬이잖아요.
11: 맞아요, 맞아요. 네.
12: 그래서 냉장고만 뒤지면 그냥 나오고 콩나물만 사도 네? 되는 그런, 그런데 해놓으면 일품 요리가 되는.
11: 그러게요. 네,
12: 그런 음식이에요.
11: 자, 그리고 두부도 있고요.
12: 네. 그 다음에 이게 녹말가루를 좀 묻혀서 두부를 부치는 것이 두부가 부스러지질 않아요.
11: 더 단단하게.
12: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콤한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있고요. 대파하고 네. 양파가 좀 들어갔어요.
11: 양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양념 보니까 네. 밥에 슥슥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죠?
12: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좀 걸쭉하게, 네. 여기 녹말가루 해서 풀어줄 거고요. 참기름 두를 거예요. 마지막에. 네. 그리고 양념장을 네. 만들어서 위에다 불 거거든요.
11: 네.
12: 근데 이게 멸치육수예요. 멸치육수에다가 그 직간장하고 고추장, 넣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11: 네.
12: 이렇게 넣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당이 좀 들어갔어요.
11: 자연스러운 달콤한 맛을 네. 내기 위해.
12: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념장에 참기름 들어갔고요.
11: 네.
12: 네네네.
11: 자,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몰캉몰캉 두부까지 이 젓가락이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콩나물 두부찜 바로 만들어 볼게요.

0: 네.
1: 자, 먼저 이 콩나물, 아주 통통해요.
0: 자.
1: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0: 콩나물을,
1: 예.
0: 여기는 머리는 굉장히 씹을수록 고소해요.
1: 예.
0: 그래서 그냥 살려두고, 요 뿌리만 이렇게 따주세요. 이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뿌리를,
1: 자, 뿌리만.
0: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속에는 다 따놨어요.
1: 예.
0: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두부를 부쳐줘야 돼요.
1: 네.
0: 두부를 부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1: 크기를 어떻게 할까요?
0: 먹기 좋은 크기로
1: 예.
0: 해서 거기에다가 요거를 넣고
1: 네.
0: 묻혀주게요.
1: 사실은 이 콩나물하고 이 콩나물 찜할 때는 뭔가 아귀랑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렸는데 오늘은 이 두부가 찜에 들어가요.
0: 예. 그냥 이렇게
1: 예.
0: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으면 돼요.
1: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0: 예.
1: 전분에 이렇게.
0: 이렇게 한번 발라주세요.
1: 예. 제가 도와드릴까요?
0: 예.
1: 이 전분에 하시는 이유는
0: 전분에 한번 입혀서 붙이면
1: 네.
0: 더 이렇게 부스러지는 걸좀 방지해줘요.
1: 맞아요.
0: 네.
1: 이렇게 확실히 이 과정이 있고 없고가 다르더라고요.
0: 그럼요. 더좀 짭짤해지잖아요, 두부가.
1: 맞아요.
0: 네.
1: 두부가 요리해놨을 때막 부서져 있으면 지저분해져요.
0: 우리 시골에 살 때,
1: 네.
0: 우리 동네에 두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부를 못 만들어요.
1: 아,
0: 어릴
1: 두부집이
0: 때.
1: 있었었기 때문에.
0: 예. 저희 집에서는 두부를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면
1: 예.
0: 모서리 따먹다가 많이 혼났어요.
1: 고소해서 먹었는데, 그냥.
0: 예.
1: 그러게요.
0: 모서리를 이렇게 따먹다가.
1: 항상 이렇게 손이 가는 게 식재료예요, 그렇죠?
0: 예.
1: 자,
0: 이제
1: 한번
0: 이거
1: 구워볼까요?
0: 두부를 한번 붙여서
1: 붙여볼게요.
0: 볼게요.
1: 말씀하셨듯이 이 콩나물과 두부는 저희가 늘 먹는.
0: 오늘 따지고 보면
1: 예.
0: 콩나물 두부찜은 콩 요리예요.
1: 두개다 콩요리네요.
0: 예, 콩은 전 세계적으로요
1: 예.
0: 발화시켜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1: 오.
0: 그런데 영양 성분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단백질
1: 맞아요.
0: 덩어리고 비타민 덩어리고.
1: 이렇게 또 다르게. 오늘
0: 예.
1: 비타민과 단백질 다 흡수할 수 있게.
0: 예.
1: 자. 이야. 소리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쵸?
0: 그전 지지는 소리는 특히 비 오는 날더이 소리가
1: 약간 비 오는 소리 같다고.

0: 저도 요리 비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왕에 먹을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자.
1: 그렇죠. 예.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0: 그렇죠.
1: 근데 요즘 광희 씨 나이들이 그거 가공식 많이 먹죠.
0: 어, 그렇기는 한데 예.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보들이 예. 다들 잘 챙겨.

0: 한번 노릇노릇할 정도면 돼요.
1: 아, 노릇노릇하게 겉면만 네. 단단해지게.
0: 예. 네. 예.
2: 그렇게 되면 이제 겉은 바삭, 안은 촉촉, 겉바속촉.
0: 오, 겉바속촉.
2: 예, 요즘 이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0: 우리 모르는 단어들 많이.
2: 겉바속촉으로. 자. 그냥 먹어도 한 입 쏙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0: 네, 정말요. 그래요.
2: 이야, 색이 너무 예쁜데요, 선생님. 저도 같이 드실까요?

0: 필요는 없어요.
1: 예.
0: 자, 우리가 미리 다 시간 관계상 미리 다 해놨거든요.
1: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0: 이렇게 구워놨어요.
1: 예. 자, 이렇게 한번 구워주시고요. 자, 옮겨 가볼까요?
0: 네. 자, 이제 냄비에다가 앉혀줄 거예요.
1: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자, 여기에다가
1: 네.
0: 자, 준비된 거 다
1: 넣을까요?
0: 마늘도 넣고요.
1: 네.
0: 간장 간을 좀 했어요.
1: 간장.
0: 네. 간장이고 고추장.
1: 고추장 넣고. 다 집에 저희가 있는 재료들이에요?
0: 네, 그럼요. 고춧가루.
1: 예. 요거 이제 찜 요리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은 거죠?
0: 그래요. 여러 가지로.
1: 예.
0: 찜 요리할 때 이 양념장으로 해도 돼요.
1: 자, 올리고당.
0: 고추장은 좀 잘 풀어주세요. 고추장을 잘 골고루 잘 풀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올리고당도 좀 넣고요.
1: 윤기도 내주면서 또 자연스러운 단맛을.
0: 네, 달짝지근한 맛이 나잖아요.
1: 예.
0: 자, 하시고
1: 마지막에
0: 참기름.
1: 네.
0: 넣고요.
1: 참기름까지 넣고. 자,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0: 네, 냄비에다가 양파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콩나물하고 두부를 얹어서 앉힐게요.
1: 선생님, 양파를 제일 먼저 깎는 이유가 뭘까요?
0: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왜 불을 놓고 깜빡하더라도요. 네. 콩나물은 안 타거든요. 양파가 잡아주니까.
1: 아무래도
0: 먼저 그럴 일 없겠지만.
1: 네. 네.
0: 자, 그리고
1: 네.
0: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앉혀주세요.
1: 수분이 나오는 식재료도 먼저 올리네요.
0: 올려놓고.
1: 네.
0: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두부.
1: 두부 이렇게 올리고. 놓고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오히려 불을 끈 상태에서 편안하게.
0: 이게 하나의 일품 요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양념장을.
1: 아, 이 위에.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올렸어요. 네.
0: 뚜껑 닫고요.
1: 네. 뚜껑 닫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국물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국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수분이.
0: 여기에서도 아까 멸치 육수가 들어갔고요.
1: 예?
0: 그다음에 콩나물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서
1: 맞아요.
0: 자작자작해지거든요.
1: 근데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0: 이게 한 6, 7분 그 정도?
1: 한 6, 7분 동안 저희가 한번 익혀 볼까요?
0: 네.
1: 선생님, 진짜 먹음직스러운 향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0: 네.
1: 자, 한번 뚜껑 열어 볼까요?
0: 자.
1: 우와. 아니 이렇게 자작하게 정말 그렇죠. 이 콩나물에서 맛있는 물이 나와서 정말 맛있게 정말 찜 정말 촉촉하게 잘 익었어요.
0: 아까 양념장만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래요.
1: 그러게요.
0: 네.
1: 그리고 비린내도 안 나요. 저는 콩나물의 이 비릿한 향을 걱정했는데 이 뚜껑을 닫고 쭉 해서 그런가요?
0: 이게 한 6, 7분 정도 뚜껑 닫고 다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뚜껑을 열거나 그런 비린내가 나죠.
1: 그래서 10분 정도.
0: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걸쭉하게 흥근한 그런
1: 전분물을
0: 전분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1: 자, 돌려가면서 아까 이제 콩나물도 물이 흥건하게 나와서 너무 찜보다는 국물이 너무 뭔가 흥건하다 싶었는데 이 녹말이 잡아주네요, 충분히.
0: 예, 그다음에 이제 대파 올리고요.
1: 예.
0: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이렇게 올리고 이제 고명 한식은 항상 고명이 올라가잖아요.
1: 맞아요.
0: 색깔 맞춰서
1: 진짜 먹음직스러운 상담이에요, 선생님.
0: 진짜. 이렇게 놓고요. 참기름을 싹 한번 둘러주세요. 또
1: 자.
0: 그러면 이제 이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1: 맞아요. 옮겨서 한번 볼까요?
0: 네, 다 됐어요.
1: 예.
0: 불 끄고요.
1: 네. 와, 식탁에서 요째로 먹으면 덜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이건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게요.
1: 와, 진짜 얼큰한 향이 진짜로. 진짜 맛있겠어요. 이 콩나물 아삭아삭하게.
0: 이게 너무 많이 삶으면 콩나물 수분이 다 빠져서 안 이뻐요. 안 이쁘고 맛도 없고 식감도 없고요.
1: 예.
0: 그래서. 마카두부처럼 지금.
1: 두부도 진짜 모양이 부스러지지 않고 정말 잘 유지가 됐네요.
0: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1: 전분에 붙여서. 예.
0: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부스러질까봐.
1: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선생님.
0: 자, 하고요.
1: 네.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그쵸?
0: 제가 파도 들어가고, 고추도, 홍고추도 좀 하나 넣고.
1: 네. 아까 말씀하셨지, 남은 이 양념들은 밥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거 밥 비벼 먹어 엄청 맛있어요. 네.
1: 아, 그리고 선생님, 뭔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도 요즘은 칼로리 때문에 정말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요리는 이 콩나물 두부찜은 먹고도 그냥 뭔가 죄의식 없을 것 같아요.
0: 이게 정말 다이어트식에.
1: 그쵸?
0: 네, 콩나물.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콩나물 두부찜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두부찜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전분을 묻혀줍니다. 두부에 전분을 묻혀 부쳐야 두부가 부스러지지 않아요.

0: 정도 쪄주세요. 여기에 전분물을 뿌리고 어슷선 대파, 어슷선 청양고추, 홍고추를 올린 뒤 참기름을 넣어 1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콩나물 두부찜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날이 더워질수록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차게 먹어야 더 맛있는 불고기 냉채,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아, 네. 일단 불고기 감으로 준비했고요. 네. 설탕을 좀 준비했어요.
1: 설탕.
2: 네, 간장. 네. 이거 직간장이에요. 네. 직간장. 그 다음에 이게 맛술이고요. 네. 그 다음에 꿀 들어갔고, 다진 마늘, 참기름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럼 함께 들어갈 우리 채소도 한번 볼게요.
2: 네, 냉채. 지금 오색을 준비했거든요.
1: 근데 너무 예쁜데요?
2: 네, 배는 흰색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 빨간색 네. 파프리카, 여기에다 브로콜리를 좀 넣었어요.
1: 브로콜리.
2: 네, 영양을 예. 좀 챙기느라고. 네. 그다음에 보라색깔로 적채를 챙겼습니다.
1: 적채까지 했습니다.
2: 그다음에 이제 소스가 있었잖아요.
1: 네, 냉채에 들어간 소스.
2: 네, 냉채에 드는 겨자 소스 네.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꿀과 식초. 그다음에 소금 네. 준비했어요.
1: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톡톡쏘는 상큼하고 시원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2: 자, 그러면 네. 소고기를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걸 두껍게 썰었으면 1시간 정도 가야 되고요. 네. 얇게 아주 얇게 포도듯이 네. 하면 3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설탕을 먼저 이렇게 네. 녹여주세요.
1: 아까 설탕을 녹여서 하면은 연흑장도 되고.
2: 예, 연해지고. 예. 예. 고기가 연해지기도 하고 핏물도 잘 빠지고요.
1: 아, 이건 또 새롭게 알게 된 팁인데요.
2: 예. 불고기집에서 이렇게.
1: 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고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큰맘 먹고 사서 요리를 잘못하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2: 그렇죠.
1: 뭔가 누린데도 제거를 잘 못하면.
2: 자, 이렇게 예. 해서 담가 놓으시면 네. 저희가 미리 핏물 빼서 네. 가져왔어요.
1: 이렇게 몇 분 정도 담가 두면 되는 거죠?
2: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썰었거든요. 예. 그러면 한 4, 50분.
1: 4, 50분.
2: 얇게 포트듯이 하면 30분이면 돼요.
1: 30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기랑 핏기를 쭉 빼내. 네. 자, 불고기, 소불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2: 조금 있으면 이 물이 빨개져요.
1: 예. 네. 지금 아주 깨끗해졌어요.
2: 예. 자, 여기에다가 네. 양념을 하는데.
1: 네.
2: 자,
1: 양념.
2: 넣으실래요?
1: 넣을게요.
2: 자, 일단. 네. 간장.
1: 간장 넣고요.
2: 그 다음에, 이거는 맛술이요.
1: 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이 불고기 양념이랑 비슷하네요. 네.
2: 원래 이제 배즙도 들어가고 하는데. 네. 설탕으로 연육장용 이미 해놨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 꿀이에요, 꿀.
1: 그 번거로움 좀 덜하네요. 예. 항상 과일을 갈아서 넣거든요.
2: 그러니까 배즙으로 연육작용을 예, 하게 했는데 예. 그냥 간단하게 하는 레시피예요. 불고기. 자, 먼저 네. 이렇게 이거를
1: 네. 자. 이제 양념을 좀 잘 배게끔
2: 자, 이렇게 해서 주물러서 예. 주물주물 해주고요. 네. 가장 간단한 불고기 양념이에요.
1: 그러게요. 기억해 두시면 불고기 할 때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 하고 참기름 네. 주세요.
1: 참기름을 다 넣을까요?
2: 네.
1: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넣고요. 선생님, 이렇게 양념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이렇게 좀 재워주면 좋을까요?
2: 이것도 한 시간 정도 숙성을 좀 시켜주세요. 간이, 고기 안으로 간이 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미리, 예.
1: 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자, 색이 확실히 좀 진하게 들었어요. 네. 보시면.
2: 양념을 미리 잘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1: 맛있는 양념이 들었는데요.
2: 네. 이걸로 굴 거예요.
1: 네. 그리고요.
2: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불고기 냉채니까 채소를 끓는 소금물에. 네. 데쳐줘야 돼요.
1: 아, 브로콜리를.
2: 네, 브로콜리를 찬물로 주시겠어요? 네, 이걸 건져서 해볼게요. 찬물에 한번 헹궈야 되기 때문에.
1: 자,
2: 자 소금을 넣고요.
1: 네. 소금 넣고.
2: 찬물에.
1: 자, 브로콜리는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될까요?
2: 이건 잠깐 한 30초 정도?
1: 아, 네, 30초 잠깐 정도?
2: 넣었다가 네. 빼도. 이거 그냥 날걸로도 먹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1: 살짝 익히는 게 식감도 좋고 해서.
2: 네, 살짝 해서. 색깔 이쁘죠?
1: 맞아요. 건조하게. 네. 찬물에 바로 건져서.
2: 네.
1: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한번 불고기 한번 조리하러 가볼까요?
2: 네.
1: 자, 팬에 불을 좀 올리고.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2: 자, 소리 이정도.

0: 이게 500g이거든요. 네. 상금이 좀 안 되는데 네. 이거 가지면 한 3-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1: 3, 4인 가족이
0: 분량이에요. 네.
1: 근데 선생님이 소불고기는 익힐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진다고.
0: 그럼요. 예. 살짝만 익혀야 돼요.
1: 살짝만. 진짜 금세 익네요.
0: 원래 이 불고기 가면 또 6kg도 먹는 거여서.
1: 맞아요. 예.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만 하면 되나요?
0: 예, 예. 맞아요.
1: 불고기는 이름만 들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고기들은 다 좋아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채소만 챙겨서 안 먹으니까 네. 고기 요리할 때 채소를 같이 곁들이라고.
1: 맞아.
0: 네. 봐봐, 물 나오는 거 보세요.
1: 그러게요. 촉촉하게 나오네요.
0: 지금 육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 예.
0: 요거 육즙을 덜어내서 예. 저 소스를 하려고요.
1: 아, 냉채소스?
0: 네네네.
1: 아, 고기 육즙을 넣는
0: 그래야
1: 거예요?
0: 그래야 더 맛있어요.
1: 와, 이것도 비법이네요, 그쵸?
0: 네. 그냥 물에 하는 거, 뜨거운 물에 겨자를 대부분이 하는데 예. 뜨거운 육즙에다가 하면 더 맛있어요, 소스가.
1: 그러게요, 예.
0: 예,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1: 와, 또 이런 팁이 또.
0: 예. 자, 이렇게 예. 해주고요. 숟가락 하나 주시겠어요? 네. 육즙을.
1: 육즙을 냉채 소스에 넣게 될 줄은.
0: 자, 이렇게 하고요. 예. 나머지는 자작해지면 돼요.
1: 자. 맛있겠어요, 선생님. 그냥 쌈 싸먹어도 맛있는데, 그쵸?
0: 맞아요. 요즘 상추쌈 되게 예. 맛있을 때예요.
1: 예.
0: 이제 냉채까지 하기 귀찮으면 상추쌈만 먹으면 돼요.
1: 근데 이제 자투리 채소도 많을 때 냉채 해 먹으면 좋아요. 시원하게, 그쵸?
0: 그렇죠.
1: 예.
0: 자, 이 정도만 구워도 될 것 같아.
1: 예. 그럼 먼저 소스 먼저 만들고 예, 갈까요?
0: 겨자.
1: 예. 아, 여기에 바로 겨자 소스를.
0: 예.
1: 아니 이렇게 육즙, 육수를 이렇게 넣게 될 줄 몰랐어요.
0: 그래야 맛있어요.
1: 진짜로.
0: 소스가 이렇게 넣고요.
1: 네.
0: 꿀도 좀 넣고.
1: 꿀도 넣고.
0: 식초도 좀 넣고요.
1: 식초도 넣고. 냉채 소스는 이렇게 네. 겨자가 들어가야 톡 쏘는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0: 소금 간을 네. 해줘야 돼.
1: 소금 간도 하고 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선생님, 이 냉채 소스는 오늘 만든 이 불고기뿐만 아니라 뭐 해물냉채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0: 그렇죠. 예. 해물냉채.
1: 그 냉채 족발에는 괜찮아요?
0: 맛있죠.
1: 다 잘 어울리는
0: 네, 네.
1: 자, 맞는 소스입니다. 냉채
0: 자,
1: 소스.
0: 소스 해놓고요.
1: 네. 이제 하나 볼게요.
0: 이야. 젓가락 하나 주세요.
1: 네, 여기요.
0: 이제 예. 이건 지금 식질 않았잖아요.
1: 네?
0: 식혀서 해도 되고
1: 네.
0: 기름기가 없어서 식어도 괜찮아요.
1: 그러게요. 진짜 담백할 것 같아요.
0: 네. 우둔살이거든요.
1: 여름에 너무 느끼한 거 이렇게 안 땡기거든요. 예. 오늘은 정말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둔살로 하면
1: 오늘은 정말 영양 만점인 것 같은 게 이 소고기는 단백질이 많죠.
0: 그렇죠.
1: 단백질 먹고 비타민도 먹고
0: 또 소화되라고 배도 들어갔고요.
1: 예.
0: 그래서 흰색은 배로.
1: 예.
0: 그다음에 브로콜리로.
1: 예. 아니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플레이팅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0: 예. 이쁘지 않고 난 브로콜리 색깔이 늘 이쁘더라고요.
1: 그러게요. 아주 푸릇푸릇한 게.
0: 네. 그리고 적채들.
1: 네. 적채.
0: 적채를 이쯤에서 놓을게요.
1: 이쯤에.
0: 그리고
1: 색깔의 조화를 맞춰서.
0: 예. 네. 여기 파프리카를 띄워놓으려고요, 서로.
1: 예쁘게. 근데 색감 정말 예쁘죠?
0: 파프리카 색깔이 예. 제가 이걸로 백김치 담갔거든요. 백김치 소를 넣었는데 엄청 예쁜 거예요.
1: 아, 근데 저렇게 그냥.
0: 초록색이 파프리카는 안 나와요.
1: 네?
0: 초록색 때 이제 전부 다 초록색으로 열렸다가 색깔이 각자 변해요.
1: 아, 변하는구나. 네,
0: 그래서 초록색은 예. 피망을 써요.
1: 피망을. 네. 초록색 때 피망도 써주시고요.
0: 자, 이렇게 해서 소스 곁들여서
1: 네. 마지막 소스가 올라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아주 입맛도 돌고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고기하고 채소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1: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2: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3: 불고기 냉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설탕을 섞고 핏물 뺀 소고기를 5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꿀을 섞은 뒤 물기 제거한 소고기를 넣어 버무리고 참기름을 섞어 1시간 정도 숙성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브로콜리를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달군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불고기 육즙을 덜어내주세요. 그런 다음 연 겨자, 꿀, 식초, 소금, 불고기 육즙을 섞어 냉채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겨자 소스에 불고기 육즙을 넣어주면 풍미가 확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불고기, 채썬 배, 데친 브로콜리, 채썬 적양배추,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를 담은 뒤 냉채 소스를 뿌리면 불고기 냉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총각무 깍두기부터 돼지고기를 살포시 품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가지찜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6: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7: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조중기입니다.
8: 엄청 가볍구만.
7: 일산 가야 돼요, 일산.
9: 재밌지 않습니까?
7: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6: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7: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6: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7: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7: 수많은 가족.

0: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와,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3: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일지.
2: 아, 야, 아, 오케이. 이거 다 썼어야 했는데.
3: 그라트는.
2: 할로, 캡틴.
3: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4: This is how
5: we are house here for one day. Yeah. Yeah. Yeah.
6: Yeah. It's the chef.
2: Oh. Whoa, cook man.
7: 가슴을 설레게 하는 풍경은 다릅니다.
2: 와, 저기 풍경 좀 보세요.
8: Was glaubst du, was die tiefste Stelle ist?
7: 취향이 비슷하면 급속도로 친해지는 게 망고의 진리.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9: 오, 오전스도.
2: 네. 우리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7: 현지 친구와 함께하는 탈슈타트 구석구석 투어.
2: 여러분, 여기가 요셉 씨의 집입니다.
7: 집보다 마당에 할 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알프스를 품은 특별한 마당을 찾아 지금 떠납니다. 유럽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나라 오스트리아.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라츠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합스부르크 왕가의 휴양도시였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건축가가 르네상스 스타일로 도시를 디자인했는데요.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는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1: 중세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2003년에는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됐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멋진 도시입니다.
0: 그리고 싶은 예쁜 건물들이 많아서 가던 길을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그라츠 시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된 슈퍼바스. 인기 있는 쇼핑거리로 분위기를 느끼며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1: 오, 여기 굉장히 멋스러운 상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 문양도 굉장히 화려하고 호프베커라이. 여기 빵집인가 봐요. 1569년부터 이 매장이 있었나 봐요.
0: 무려 450년이 넘은 빵집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앤틱하고 세련된 외관에 다양한 종류의 빵과 쿠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Also ich kann Ihnen aber andere Dinge empfehlen, die heutzutage halt sehr gern gegessen werden. Zum Beispiel die Mozartkugel, die Schlossbergkugel, die passen zum Schlossberg ist hier im Platz. Oder auch sehr beliebt und traditionell in Österreich sind Apfel- und Topfenstrudel.
1: Ah, das hier. Oh, das sieht auch sehr lecker aus.
2: Das stimmt.
0: 그런데

0: 눈에 띄는 사진이 있습니다.
1: Hier gibt's eine Frau und wer ist sie?
2: Das ist Kaiserin Elisabeth. Sie war die Ehefrau von Kaiser Franz Josef und sie war auch mit ihm zusammen hier in Graz und wurde dann von der Hofbäckerei beliefert.
0: 훗날 그라츠에 또다시 머물게 됐을 때 황제는 다시 이곳을 찾았고 황실에 빵을 납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궁정 제빵사 자규를 받았죠.
3: 오, 사과 향도 나고 시나몬 향도 나고 굉장히 촉촉해요.
0: 아펠슈투르델은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스트리아의 국민 디저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3: 확실히 오래되고 그 자리에서 가게가 유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즐겨 찾고 맛집으로 인정된 곳 아니겠어요?
0: 그라츠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달콤함입니다. 그라츠 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며 흐르는 무어강. 이를 경계로 구시가지가 있는 동쪽은 중산층, 서쪽은 이민자와 저소득층으로 오랫동안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4: 저는 그라츠 시민들이 사랑하는 무어강을 건너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무어강 한복판에 특이한 형태의 무어 인젤이 둥둥 떠 있습니다.
0: 양분된 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시설입니다. 악수하는 듯한 형상에는 계층 간의 화합과 소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라츠 구시가지의 핵심이라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슐로스베르크인데요. 이 언덕을 중심으로 도심이 발달해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걸어서 20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4: 우와, 이게 그 유명한 슐로스베르크의 시계탑의 그 거대한 시계입니다, 여러분.
0: 원래는 도시를 지키는 요새가 있었지만 빈번한 전쟁에 다 사라지고 시계탑과 종탑만 남아있습니다.
4: 자, 여러분, 이 시계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몇 시죠, 여러분? 지금 시계는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사실 12시 50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는 시침이 분침보다 훨씬 큽니다.
0: 일반적인 시계 바늘과 반대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멀리서도 시계탑을 볼 수 있도록 시침만 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분침을 덧붙이려니 시침보다 작아진 거죠.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중세로 시간 여행을 온 느낌입니다. 붉은 지붕이 주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슴 가득 담았습니다. 구석구석 여유 있게 보면 좋을 그라츠입니다. 이제 그라츠를 떠나 알프스 마을로 갑니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알프스 풍경. 위쪽의 설산과 아래의 푸르름이 절반씩 공존하는 풍경은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할슈타트를 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에 발걸음이 계속 느려지는데요.
4: 와, 저기 넓게 펼쳐져 있는 설산도 그렇고 그 앞에 웅장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숲도 그렇고 노랗고 알록달록한 지붕들, 아,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0: 그런데 갑자기 달라지는 날씨. 뿌연 안개가 주위를 감싸더니 곧 새찬 비

0: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중부 유럽의 아프릴 베터, 변덕스러운 4월의 날씨입니다.
1: 어? 하이, 이거 탔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할슈타트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 예쁜 동화 같은 코스카 마을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
0: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2: 지금 타는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지금 타는 기차는 몇 개의 간이역을 지나서 할슈타트라는 언덕 위의 역을 지금 이 기차는 이 기차는 몇 개의 작은 간역들을 지나서 할슈타트라는 호수가

0: 바트 고이세른에서 할슈타트까지는 10여 분. 기차 시간에 맞춰 할슈타트 마을로 가는 페리를 운행합니다.
1: Hallo, guten Tag.
2: Hallo.
1: Es ist sehr normal. Also ich habe immer in Google so einen schönen, sehr, ja genau, Sonnenschein, aber heute ist ein bisschen wolkig. Ja. Ein bisschen wolkig, ja genau. Aber ist normal. April? Wetter?
2: Ja,
1: okay.
2: April,
1: okay. Ja, okay. Ja, natürlich, ja. Okay. Also, ich bin heute ein bisschen unglücklich, ja? Oder?
2: Nein.
1: Nein? Also, immer noch schön, ja?
2: Ja,
1: natürlich, ja. Okay. Vielen Dank.
2: Bitte gern.
0: 날씨가 맑았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행은 설렙니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호수를 따라 생겨난 마을.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동화책에서나 봤을 법한 아름다운 풍경. 알프스가 내린 최고의 지상낙원, 할슈타트입니다. 잠깐 사이에 하늘에 갔습니다.
1: Aber ein bisschen Sonnenschein, ja? Ja, ich habe ein bisschen Glück, ja. Vielen, vielen Dank. Ja, gute Fahrt.
2: Danke.
1: Wir sehen uns. Wow,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비도 오고, 햇살도 비치고, 아, 정말 마술 같은 풍경입니다, 여러분. 저쪽도 보세요. 지금 해가 쨍하게 비치고, 구름이 걸쳐있고, 정말 동화 속에 어느 사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0: 집이 좁아도 주민들이 호숫가를 선호해 집이 겹겹이 쌓인 풍경이 탄생했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에 수학 여행지로도 인기 만점.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전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소금광산으로 먼저 번영을 누렸습니다.
1: 이쪽에 식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0: 할슈타트 주민이 운영한다는 맛집입니다.
1: 여기 보시면은 피자도 팔고, 스프도 팔고.
0: 이 외에도 오늘의 메뉴가 있습니다.
1: 호숫가니까 피시버거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어떻게 요리를 하시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손잡이도 생선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아마 피시버거를 잘하는 집이 아닐까. 할로우 텐탁.
2: 할로우.
1: 다 피시 히어.

0: 오, 깔끔한 분위기. 벽 한쪽을 장식한 사진들이 인상적인데요. 일단 배부터 채워야겠습니다.
1: Kann ich was bestellen?
2: Wir haben einen Fischburger mit einem Fisch aus der Region. Da habe ich also das Haus gemacht. Ein Fischleibchen, ein bisschen asiatisch angehaucht. Wir haben Tagliatelle Bolognese mit richtiger italienischer Bolognese-Sauce.
0: 5년 전 이 가게를 열었다는 우줄라 씨.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피쉬버거랍니다. 최근에 본인이 직접 개발한 메뉴인데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반응이 좋답니다. 제가 또 현지인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0: 아시아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처음 물었을 때 고수 향이 나서 멈칫했는데 씹어 먹으니까 향도 많이 진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그 생선 튀김의 그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1: 할슈타트 인근의 호수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만들어서인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제야 뒤에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즐라시도 있네요.
2: Das sind einige Hallstätter auf den Fotos und sehr viel Freunde und Familie meines Mannes. Das ist mein Mann.
1: 할슈타트가 고향인 남편 요세프 씨입니다. 사진 작가로 40년 동안 수도 빈을 오가며 활동해 오다가 2년 전부터는 할슈타트에서만 지낸답니다. 고향 사랑이 대단하다죠.
0: 나인, wirklich?
2: Wow. Das ist 15 Jahre. Oh.
0: Aber sehr schön.
1: 이렇게 재미난 발상을 한 요세프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보고 싶다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랍니다. 잠깐의 여유 동안 풍경을 담는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합니다.
0: 아, hello.
3: Servus, ich glaube, du bist.
0: Hallo, ich bin Kian.
3: Josef.
0: Ah, danke für die
3: Zeit. Ich habe schon erzählt.
0: Genau, ich habe auch.
1: 인사하자마자 홍보대사처럼 할슈타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요세프 씨. 급기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집으로 초대한답니다. 대대로 할슈타트에서 살았고 집이 호숫가 뷰라는데요. 과연 요세프 씨의 집은 어떨까요?
0: 야! 이제 오세요. 집으로 가봅니다. 아, 이쪽, 오, 바로 호수공원 앞에, 호수 앞에 이렇게 집이 있나 봐요. 아, 무슨 안배찬.
1: 점점 호수와 가까워지면서 더욱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0: 아, 오케이.
1: 바로 이 집이랍니다.
3: Leider ist es keine Villa. Es ist nur ein kleines Haus, aber dafür mein. Willst du reinkommen?
0: Ja, bitte. 그런데 여기 뭐 큰 빌라는 아니지만은 이 앞에 보시면 호수도 있고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집인가 봐요. 들어가 보시죠. 아, 진짜 기대한, 오, 기대됩니다. 오, 그래서 나인 번지 뭐?
1: 정말 당황했어요. 요세프 씨가 장난을 쳤더라고요.
0: 아,
3: Boot fahren wir jetzt zu meinem Haus.
0: Oh, wirklich?
3: Also für ein wirkliches Haus wird das ein bisschen sehr klein.
0: Okay.
1: 생김새가 일반 배와 다른데 할슈타트 호수에서 물품과 사람을 수송했던 전통 배랍니다.
0: 이렇게 잘 되냐? 보기보다 이쪽 위에서 보니까 길어요. 적어도 한 8명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Nein, nicht jeder Hallstätter, sondern nur die, die eine Hütte haben. Weil sonst können sie das Boot nicht unterstellen. Wo geben wir die Bank hierher?
1: Aha.
0: Ganz
1: gut. Ah, okay. Vielen Dank.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또 제가 앉을 수 있게 앞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야. 자, 이제 출발합니다.
0: So.
1: 와. 이제 어두운 창고를 나오니까 이렇게 제 눈앞에 멋진 풍경이 물과 산으로 그리고 하늘로 가득 찹니다.
2: 제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0: 호수란 무대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더욱 아름다운 집풍경. 너무 낭만적이라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1: 한 halben Meter hohe Wellen. Aber auch das ist etwas, was ich liebe, weil es einfach die Kraft der Natur widerspiegelt. Als Kind habe ich das geliebt, wenn andere Leute mit dem Boot dann ans Ufer gefahren sind, bin ich mit dem Boot rausgefahren, weil ich einfach in dieser Naturgewalt sein wollte.
0: 폭풍이 일면 잔잔한 호수에도 성난 파도가 인다는데 그마저 좋다니 할슈타트 사랑이 대단합니다.
1: Björn, wie schaut's aus? Bist du bereit? Willst du rudern?
2: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Wie gesagt, ich kann nicht schwimmen.
1: Ganz kurz noch einmal.
2: Ja.
1: Du tauchst.
0: 혹시나 물에 빠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요셉 씨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 Nein.
1: Gut rausziehen. Ja, Fuß ist vorne.
2: Okay.
1: Ja, so. Okay.
0: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1: Passt. Siehst du eben genau? Muss ich mehr halten? Muss ich mehr tauchen? Jetzt musst du tauchen.
2: 우리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노래 좀 깔아주십시오. 제 손을 꼭 잡고선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거 좀 남도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3: Du kannst mir einfach sagen, also mein Rudern ist es.
0: 할슈타트에서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2: 저 앞이 요셉의 집이라고 합니다.
0: 할슈타트 호수와 계곡에서 내려온 시냇물이 만나는 바로 이 집이랍니다.
2: 와, 여기가 진짜 요셉 씨 집인가요? 정말? Is this dein Haus?
1: This is this house.
2: 와우.
1: Hier hast du den Garten.
0: 마치 별장에 놀러 온 느낌인데요. 이런 집에서 매일 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보수공사로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요셉 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구매한 후 지금까지 가족들이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답니다.
1: Dieses Haus hier war ja kein Wohnhaus, das war ein Sägewerk. Das ist doch die Originalmauer vom Sägewerk. Das wurde ungefähr 1750 von den Salinen gebaut.

0: 조셉 씨 부부는 2층에 거주하고 가족과 할슈타트의 역사가 담긴 1층은 손님들과 공유합니다. 할슈타트를 사랑하는 요셉 씨 가족의 문화랍니다.
1: 우리 고소부터 schon immer an Touristen Zimmer vermietet. Das heißt, an Touristen zu vermieten, so wie hier, hier unten, hat offenbar in unserer Familie Tradition.
0: 뭐니 뭐니 해도 요셉 씨 집의 하이라이트는 앞마당. 호수부터 저 앞 알프스까지 다 들어오는 알프스 세권입니다.
2: 이 호수 자체가 이 집에서 쭉 펼쳐져 있는 하나의 마당 같아요. 그런 풍경을 매일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0: 카페 일을 마치고 온 우즐라 씨가 저녁 준비를 합니다. 우즐라 씨는 할슈타트에 오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위해 퓨전 요리를 많이 개발했는데요. 특별히 저를 위해 간장에 절인 닭고기 요리를 해준답니다.
1: 여기 소야 소스,
2: 여기 칠리 미도 시스.
1: 아, 여기 고추도 조금 들어갔어요.
0: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요셉 씨처럼 손이 큰 우즐라 씨.
1: 그러는 분야는 아니.
0: 상이 푸짐합니다.
3: Danke für die Einladung und danke für die leckeres Essen. Okay, ja, Prost. Prost.
4: Prost.
3: Prost.
5: Prost.
3: Na, oder kennen wir?
5: Ist es in Österreich üblich, dass man sich in die Augen schaut? Ja.
3: Prost.
5: Prost.
3: 이제 혹시라도 유럽을 여행하실 때 현지인 분들과 식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프로스트.
0: 프로스트는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하자는 독일어인데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눈을 마주칩니다. 일반 치즈보다 더 부드럽다는 버팔로 치즈인데요. 간장에 절인 닭고기는 찜닭 맛이 나는데 익숙한 맛에 여행의 피로도 풀립니다.
6: 세어 레커.
2: Es freut mich, dass es dir schmeckt.
6: Ja, aber wirklich lecker.
2: Ja, wirklich lecker.
6: So, das ist mein Skizzenbuch.
2: Wow.
0: 훌륭한 식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2: 아,
6: sehr lecker.
5: Großartig.
2: Es freut mich so, weil das habe ich noch nicht lange auf der und es freut mich so sehr, wenn Leute das schönste Gefühl für jemanden, der ein Lokal hat, so dass die Leute dort wirklich das erinnert mich an früher in Hallstatt, wo die Leute wirklich noch viel zu Abend unterwegs waren, bevor das Fernsehen noch so wichtig war. Da hatten wir genau solche Szenarien, dass die Leute vor den Lokalen oder in den Lokalen die Hallstätter zusammen gefeiert haben miteinander und Spaß hatten. Aber das auch in etwas größer im Lokal hängen zu haben, das wäre mir, das wäre toll.
6: Ja.
0: Ja. 사진은 많이 봤는데 그림은 처음이라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뿌듯합니다. 여행지에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큰 행운이죠. 깊어가는 밤이 아쉽습니다.

0: 와우.
1: 어제 그림이 인상적이었는지 요셉 씨가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겠답니다.
2: 아니, 브로는
3: 보면 이 와서 kommt von Salzburg.
2: 아하.
3: Das beste Trinkwasser.
2: 아. 야.
1: 순진하게도 소금산 물이라 짜지 않을까 했는데
2: Das schmeckt sehr gesund.
3: Aber ja, trink nicht zu viel.
2: Nein.
3: Sonst wirst du rauschig.
2: Okay.
3: Das Wasser hier ist dasselbe Wasser wie das, was hier runterkommt.
2: Ah, dieser Wasserfall.
3: Das ist der Mühlbach.
2: Ah,
3: das
2: Mühlbach.
3: Das ist das Wasser, was du hier getrunken hast.
1: 폭포물을 그대로 먹어도 될 만큼 청정 지역입니다.
3: 아, 다 좋은데요. Das waren früher mal Mühlen.
2: Okay.
3: Ja.
1: 마을이 산비탈에 형성돼 골목길도 좁은 편인데요. 그 길을 지나 다음 곳.
2: 아,
3: 네.
2: 아, 여기가 마을의 중심인 마크트플라츠입니다.
1: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전부 이곳에서 열린답니다.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휴식의 공간이죠. 요셉 씨가 추천하는 스케치 장소입니다.
2: 야, 우리 전에 베베 뺐어. 야, 보자.
3: Hier auf diese Steinmauer zu setzen, weil zum Zeichnen ist eigentlich das hier, wo das zusammengeht, in diese Richtung interessanter.
1: 사진 작가답게 구도의 일가견이 있는 요셉 씨. 햇빛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요즘 취미로 어반 스케치하는 분들 많은데요.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릴 수 있고 일상의 모든 풍경이 특별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채 안 걸렸는데 어떤가요?
3: Was mir sehr gut daran gefällt, ist, dass du einfach nur mit Linien die Perspektiven so gut einfängst. Und ich wäre froh, wenn ich als Fotograf für Scribbles genauso gut zeichnen könnte, weil du damit Leuten etwas vermitteln kannst auf die Schnelle. Darf ich meinen Namen drunter schreiben?
2: Ja, ja, darum nicht, ja.
1: 요셉 씨와의 추억까지 담긴 그림입니다.
2: Danke.
3: Aber du musst es mir beibringen.
2: Ja, claro.
1: 여행은 사람으로도 기억되죠. 한없는 친절과 맛있는 요리를 베풀어주고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림 같은 알프스 마당을 기꺼이 나눠준 요셉 씨.
2: Ja, leider. Also vielen, vielen Dank für eure Einladung und für gute Zeit. Und gestern war richtig, richtig schöne Zeit gehabt.
3: Es war nicht nur gestern, es war einfach wunderbar mit dir.
2: Ja. Vielen, vielen Dank.
3: Ciao.
2: Für alles. Ja.
4: Danke.
2: Ja. Dann auf Wiedersehen.
3: Tschüss.
1: 겨우 하루 함께 했을 뿐인데 이별이 아쉽기만 합니다. 따뜻한 요셉 씨 가족을 만나 할슈타트의 속살을 봤습니다. 풍경만큼 사람이 아름다운 할슈타트입니다.

0: 한 곳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슈틀링엔입니다. 다뉴브강이 통과하는 작은 도시로 중세시대의 깊은 다뉴브 계곡에 거의 모든 암석과 상기슭에는 성이 있었습니다.
1: 오,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성이, 산 위에 성이 하나 있는데 아, 너무 예쁘네요. 아, 저런 데는 어떤 분들이 사실까요?
0: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울퉁불퉁한 절벽,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한 건물들, 언뜻 성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합니다. 궁금한 건 확인을 해봐야겠죠?
1: 오, 뭐라고 써있는데요? 슬로스 브론넨. 아, 여기가 브론넨 성이네요. 성 이름이 브론넨이고. 와.
0: 가까이에서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1: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눈앞에서 바로 마주 한다라는 게. 과연 여기에는 어떤 분이 사실지 무척 궁금한데요.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며 봤는데 성 안에 누군가 있더라고요.
1: 하이, 할로, 구텐 탁.
2: 할로.
1: 이시빈 기현 킴. 아우스 제트 코리아.
0: 이곳 브론넨 성에서 산다는 위르겐 씨입니다.
2: 아, 오케이. 필렌
1: 당. 두센 제 라인겐.
2: 야, 야네,
1: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와우. Das ist ein Schloss, ja?
2: Das ist ein Schloss, ja.
0: 입구에서 집까지 15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답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절벽.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브론넨성은 적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해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습니다.
1: 이 스타인에 좀 딱 제 알트 아웃스. 와우. 할로.
0: 위르겐 씨의 아내 클라우디아인데요.
1: 아, 클라우디아. 할로, 이시빈 기현.
0: 지금 이 성엔 두 사람만 살고 있답니다.
1: 와우. 저기 멀리서 보던 거와 다르게 여기는 정말 아기자기하게 예쁜 하늘 정원이 꾸며져 있어요. 와, 제야 쉐네 같은 히야. 야.
0: 위르겐 씨와 클라우디아 씨가 이곳에 들어온 지는 이제 3년째. 다리를 통해서만 성에 진입이 가능해 이사할 때 짐을 나르느라 꽤 애를 먹었답니다. 화물 케이블카를 따로 설치해야 했죠.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는데요.
1: 와.
3: 도너.
1: 아, 이제 사 도너. 오케이. 제가 쉼.
3: 아니, 고인이.
1: 아, 오케이. 아, 저 멀리는 알프스 산맥까지도 보이네요. 이런 기회를 제가 봤다니 너무 꿈만 같네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거든요. 오늘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갖고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0: 정말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원을 중심으로 본체 건물과 별채, 그리고 작은 예배실이 있습니다.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세심하게 가꿨답니다.

0: 문도 정말 으리으리하네요. 굉장히 두꺼워요. 와우. 와우, he says I'm Riesenstein here.
1: Ja. Das ist Fels, klar.
0: Ein Fels?
1: Ja, der ganze.
0: Ah, dann ist das Original.
2: Ja.
3: 지금이야 인테리어로 자연스럽지만 그 옛날부터 집 안에 바위가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0: 파스텐켄지 아주 for them tier steht immer eine großen Stein natürlich sehr.
2: Schauen wir auf den Felsen und sagen hallo. Wir sind da und er ist natürlich unser Aufpasser hier und der hat schon sämtliche Geschichten hier erlebt und gesehen.
0: 와, 여러분, 이 집이 800년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바위는 이 집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집과 함께 있었던 이 돌의 시간과 그리고 여기를 거쳐가고 신기해서 만져봤던 사람들의 손길이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테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집 주인은 이 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Dieser Stein ist der richtige Besitzer, oder? Die ganze Zeit.
2: Ja, passt auf.
3: 집 안에 있는 게 이질적이면서도 남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성의 시그니처네요.
0: Yeah, with Licht.
3: 부부가 가장 공들였다는 바 겸 손님 맞이 방입니다.
0: 따뜻해요. 아늑하고 여기 크지는 않지만은 정말 알찬 예쁜 공간이 여기 있어요.
3: 고성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가구와 은은한 조명이 편안하고 아늑합니다. 부부가 실제 생활하는 거실과 침실은 깔끔하고 모던함 그 자체. 클라우디아 씨가 6개월 동안 공들였다는데 인테리어 전문가처럼 훌륭합니다.
2: Ich habe vom Stil ein bisschen ein Mix gemacht. Neue Sachen gekauft, auch gebrauchtes, aber so Villenauflösung und so Flohmarkt.
0: Ja.
2: verschiedene Dinge zusammengekauft und Stile gemixt.
0: Gute Idee, gute Idee. Also ich finde, als Architekt, alles zu modern.
2: Genau.
0: Ist, weil ist nur zu kalt.
2: Genau, und nur alt wäre auch und so habe ich ein bisschen.
0: Wow, Litter 자리라고 여기 연회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Wow.
2: So willkommen.
0: So ein wunderschönes Raum.
2: Schön.
0: Ja.
3: 가족이나 친구들 모임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식사하고 파티도 하는 곳이랍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나죠.
0: 와우, besonders diese Decke ist sehr hoch hier.
1: Ja, 5 Meter Raumhöhe haben wir hier, genau.
0: 굉장히
1: alles sehr festlich.
0: 확실히 천장이 높으니까 더 크고 웅장해 보이네요. 소리도 막 울려요. 아.
4: Also ganz früher bis 1720 war ja nur ein Wehrturm. Dann wurde aufgestockt und ein Jagdschloss daraus gemacht, ja, so damit man hier einfach festlich sein kann oder nach der Jagd, was die Leute ja früher gerne betrieben haben. Dann konnte man hier schön essen und feiern und ja, das tun wir ja heute auch noch.
3: 그런데 놀랍게도 위르겐 씨 부부는 이성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그저 빌렸을 뿐이라는데요. 5년을 임대해 2년 동안 성을 가꾸는 데 썼답니다. 수백 년 된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부부. 후대에까지 훌륭한 유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거랍니다. 마당 정원과 조금 다른 뷰포인트가 있다는데요.
0: 와우! Was ist das hier?
3: 매일 보는 하늘이지만 하루도 똑같지 않은 풍경.
0: Der Vorschlag ist richtig.
2: Immer wieder neu. Ja, also deshalb kann man sich nicht satt sehen.

0: 여러분, 독일하면 뭡니까? 맥주 아닙니까? 와, 여기 진짜 활기가
1: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설레인가요?
0: 딱 알았지. 아, 언니.
2: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5: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안 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0: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1: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0: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2: 엄청 가볍구만.
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3: 재밌지 않습니까?
0: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0: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1: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0: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따라
1: 무대에 일단 서서 노래를 할 때는 젊은 사람이나 저나 마음은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아름다운 곡들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
0: 넓은 세상 멀리
2: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임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 교육감들은 AI 교육과 교권 보호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부터 4년 동안 지역 교육을 이끌 새 수장 16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9대 8로 균형을 잃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진보 교육감이 한 명 늘어 10명이 됐고 보수 교육감은 2명 줄었습니다. 이념과 성향을 떠나 새 교육감들 앞에 놓인 최우선 공통 과제는 단연 AI 디지털 교육입니다. 선거 기간 교육감들은 AI를 필두로 한 기초학력 보장과 디지털 시대의 학생 마음 건강 회복을 일제히 강조해 왔습니다.
2: 여전히 AI는 학생 맞춤형 학습이나 기초학력 지원, 교사의 행정

0: 특정 업무 경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각 교육청들도 누가 AI를 어느 분야에 더 많이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AI를 더잘 활용해서 교육 격차 혹은 지역 격차 등을 줄였느냐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단연 관심이 큰 지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합치면서 학생 수 36만 명이 넘는 전국 4대 광역교육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김대중 초대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배우러 오는 K교육특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민주주의 교육에 깊이를 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새 교육감들이 공약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엔 재정적 기반이 그리 녹록진 않습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에 쓰도록 법으로 정해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이 이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 역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하거나 급락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서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이미 국회에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떼어주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3: 네,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1고 선수단을 향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구호를 외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오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어제 오전 광주 1고 이규현 교장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 경기 중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1고 선수들을 향해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친 데에 대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5: 지금처럼 역사의식과 관련된 지역민의 상처가 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버젓이 교육의 현장인 경기장 내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진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4: 사건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재고가 앞서가던 경기 후반, 느닷없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를 언급한 응원 구호가 나왔습니다. 조롱 섞인 구호가 이어지자 광주일고 코치진은 현장에서 즉각 항의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재고 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두 차례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동문회와 학교 관계자들도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재고 교장단과 야구부가 오늘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광주일고 측과는 협의 끝에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장 해프닝이 아닌 학교폭력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학폭 신고하면 무조건 저는 학폭이 열릴 것 같고요. 탱크라는 표현으로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저는 이거는 모욕이 성립된다고 봐요.
4: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우려의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성찰하게 할 교육적 기회가 부족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7: 이 학생들이 배우거나 성찰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움을 주는 그런 자리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의 본질이니까.
4: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징계와 교육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취재 결과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도 오늘 오후 2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와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네, 청소년들의 SNS 사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전 세계에서 규제 입법 논의가

0: 한창입니다. 가장 먼저 입법을 한 호주에서는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이 플랫폼에 가하는 과징금을 우리 돈 약 1,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입법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뭔지 송성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 하지만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은 여전히 SNS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호주 정부는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플랫폼에 매기는 과징금을 4,950만 호주 달러에서 두 배, 우리 돈 약 1,000억 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2: We've introduced fines of $49.5 million to be available for breaches of the social media ban aimed at young people. But clearly we are going to need to do more, and that's what the digital duty of care is about.
1: 해외 각국의 대응도 분주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비슷한 조치를 도입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연내 처리를 예고하는 등 세계 20여 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여야 없이 여러 법안이 나왔습니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직접 책임지고 확인하게 하자는 게 큰 방향입니다. 여기에 안민석 신임 교육감이 학교에선 스마트폰을 걷는 폼프리스쿨을 1호 정책으로 내걸면서 논의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서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던 해외 국가들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스마트폰을 이제 완전히 금지한 학교의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금지한 학교 학생들보다 교사와의 연결감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거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소속감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1: 결국 핵심은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왜 빠져드느냐의 문제. 그 원인을 짚지 않은 채 막는 데만 매달리면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가정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4: 외국은 상당히 알고리즘을 많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개인에게 네가 이걸 너무 오용하고 있어, 남용하고 있어, 네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1: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막더라도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숙제는 남습니다. 화면 대신 서로 마주할 시간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5: 금지가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쉬는 시간에 눈을 맞추고 놀이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의 정책의 내용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1: 거센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0: 네, 이상으로 7월 1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7: 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 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

0: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3: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누구예요?
1: 저는 피아예요.
0: 이거 재밌어. 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2: Pia is our oldest daughter. She's very, very energetic kid. Power bunny rabbit, never stop, always moving, always talking.
1: 엄마, 엄마, 엄마, 아까 이렇게 음식 오셔라.
2: Oh, this is really nice.
3: Yeah.
2: It's really nice.
1: 엄마, 맛있어.
3: 맛있네.
1: 맛있게 보인다.
2: She's very intelligent. She already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Four languages combined.
1: 뭐이 뭐이미 아니면 비야. 야 엄마 아빠 우리 레브리 패밀리야. 레브리 맞음. 누나는 한 살이야. 누나는 엄청 귀여워.
2: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3: Noah is on top of Pia.
1: Noah, Noah, Noah, Noah,
3: Noah, 안 던지네, 노아야. 재밌어. 아니야.
2: 안녕하세요.
3: 저는 피아노와 엄마 박나연입니다.
2: 아빠 백가입니다. I'm originally from Finland. I was living in Norway around 10 years ago. Finally get the kids and they are healthy and fine and then you, I think you feel extra happy.
1: 아야.
3: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이고 자연이랑 도시가 조화로운 곳이에요.

0: Quale se hoy conoyanse?
1: Yo.
2: 아침에 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저랑 페카랑 깨워요.
1: 노아, did you change Noah diaper?
3: Yeah, of course I changed.
1: Pia is still sleeping.
3: Yeah.
1: You sleep well?
3: Yeah, sure. Noah got up many, many times during the night.
1: Yes, I'm really tired. Oh, yeah, yeah, yeah, yeah. 3 cups of coffee?
3: The usual, yeah.
1: 웃기는 노아네? 어이.
3: We're gonna get the pee off now.
1: Okay.
3: Yeah.
1: I can get her off. 아침이야. 일어나세요. 응. 비아야, 일어나세요. 응. 누나 어디 있어, 노아야? 누나야 어디 있어, 누나야? 응. 일어나 이제. 아, 웃겨. 노아 is on top of 비아.
3: 아니.
1: 어?
3: We have a schedule to keep.
1: Yes.
3: We cannot continue with this snail pace now.
1: Yeah.
3: The whole day.
1: Okay.
3: So if you need help, you let me know.
1: Yes. Can you come and help a little bit?
3: I like to stick with the timetable. Try to keep the timetable. I don't like unnecessary waste of time. 에라두스.
1: 피아 원이다. 피아 여기 있네. 이제 아침 먹자.
3: 피아 is very tired. Okay? 다시 한번
1: 해볼래?
3: 엄마는 술래인지.
1: 엄마.
3: 응,
1: 엄마. 이게 여봐요.
3: 엄마는 누텔라, 누텔라 비야래. 비야 wants Nutella. 비야. 때문에 아이가 생겼네. 이사기 둘레 시험아.
1: 피아도 시리얼 줄까? 시리얼 먹고 싶어? 아니야. 시리얼 아니야? 그 와플 먹어. 똑바로 앉아서 먹어.
3: 비야. 그때면 아이 가슴이 높구나.
1: 뭐 먹어야지 놀지. 어? 배고파서 못 놀아.
3: 꽃이 달러. 다음 배터리 러프. 네 무식이 달러. 꽃이 달러. 무식이 달러.
1: 야야야.
3: 비야. 아, 레이크를 시루하라.
1: 근데
3: 노아 잘했고. 응,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1: 노아 잘 노아
3: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1: 잘 노아 잘
2: 노아 잘 노아 잘
1: 노아
2: 잘 노아
1: 잘 노아 잘
3: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잘 노아 Our kids have a bit of eating challenges. They have very limited appetite, quite picky.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a chance to eat enough. It takes quite a long time.
1: Can you give Pia some sort of,
3: She gets 3 minutes, okay? 3 minutes. Tuo Ja toi, molemmat. She has 3 minutes to eat now. That's it.
1: Let's go.

0: 있어요. 국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에서 순차 통역이나 동시 통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오슬로 대학에 두 달간 연구 방문을 왔어요. 사진만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실물이 사진과 같았고 제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요.
1: So we had a good chemistry. It was very nice, pleasant to be together. It was a shotgun wedding. We got married with less than 1 year of dating.
0: 반대를 하셨죠. 그게 이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In their position, I would have been also very skeptical. Hasty decision.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my culture. We are living very far away. And also, you are the only child.
2: 그 외국인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자체가 이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가
3: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핀란드로 공부하러 왔는데 노르웨이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좀 느닷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랬고
2: 그 너 월급 샐러리 가져와라, 건강 진단서 가져와라, 그 월급 복도를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뭐 이런데 뭐 월급이 뭐 사측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더라고. 나이에 이제 그 나이에 제 인생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나이인데.

0: 4년 전에 그때 갈 때가 피아 첫돌이었거든요.
1: 피아가 맛있어.
0: 피아 영상이라 이런 거 보면은 또 보고 싶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 손주들 이제 본다는, 다시 또 재회한다는 기쁨이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두 개 만들어야지. 할머니한테랑 할아버지한테. 이거는 할머니 거, 조그만 거. 큰 거는 할아버지 거.
1: 어, 그렇구나.
3: 여기 잠깐만.
1: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 누가 와?
3: 할머니랑 할아버지. 실로 면지기 희어놓지. 반짝반짝 예뻐. 가지도 있고.
1: 이거 부수?
4: 보시다봐.
1: 어, 이거를 먼저 끼워야 되는 거네.
3: 예쁜다. 응다 희어. 언제 희연아?
5: 언더시 희연아. 언제 발음이세요?
3: 여기서 발음 전 할머니인데. 전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1: 보기 제일 잘하네.
3: 까똥.
5: He's in a climbing age now.
1: 아빠도 와주네. 같이 가봐 아빠랑.
5: 자, 어떤?
1: 빵빵 어디 갔어 노아야?
5: I can take him, but he might get upset. He wants to participate.
6: Yes.
5: Yeah. 어떻게 된다?
3: 이미 다 했어요.
1: 할머니 파열에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묶을게.
3: 예뻐. 엄청 예뻐.
5: 조금 하겠네. You finished one?
1: Yeah.
5: One. Oh, nice.
1: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겠네. 피아야, 너무 예쁘네.

0: 뭐 이제 빨리 짐 싸자. 어, 캐리어 들고 나오고.
1: 캐리어부터 좀 갖고 나가고.
0: 맞네. 인형도 넣자. 파란 피아 드레스하고 피아 신발. 이봐.
1: 뜯지도 못하겠네.
0: 어때?
1: 애기적 품들이 많네. 장난감을 어떻게 넣지?
0: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두고 가는 게 어떨까?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1: 이것도 양말.
0: 이거 패커 양말인가 보네. 이것도 다 떼자. 쓸데없는 무게는 안 나가게.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택배 이거 싸서 보내는 달인이 됐네 아주. 아이들 물건이랑 먹을 것들이랑 이런 거를 많이 보내거든요. 택배로 보내면 이 짐이 잘 갈까 막 걱정 노심초사 막 이번에는 좀 마음 먹고 많이 챙겨왔어요. 몇 년 만에 지금 한 4년 만에 가니까.
1: 젊은 축에 속하니 이거 하지. 나이 먹으면 이거 집 싸가지고.
0: 올해 7학년 됐는데.
1: 그럼 박스가 몇 개 해도 되지?
0: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가방 하나 더 잘 캐리하여서 일곱 개. 한 일곱, 여덟 개 되겠는데? 개수로.
1: 할아버지 용량 초과다.
0: 끝이 없어, 진짜. 이거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같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다 오고, 커서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서로 모르는 게 많다 보니, 그 높은 담이 허물어지면 좋겠네. 무엇보다.
1: 아이고, 이제 드디어 가는 거야.
0: 가네.

0: 너무 많은 자취입니다.
1: 가자. 먼저 탈게.
0: 내일 이맘때면 그거 가 있는 거야?
2: 오늘 출발해서 내일 잤네, 그지?
0: 왕거리 간다, 진짜.
3: 가방 올려볼까요?
1: 이렇게 해줘. 드디어 가네. 짐 너무 많아. 그림 스타일 이거 같은데?
0: 여긴가 본데?
1: 어, 60. 응.
4: 오늘 예정되는 비행 수업 시간은 13시간 20분입니다. 이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13시간 20분.
0: 인천공항을 가서 핀란드 경유해서 헬싱키에서 갈아타고 오슬로에 드디어 간다.
1: 드디어 간다.
0: 어려운 간문을 많이 통과했네.

0: 잘 도착했어요. 근데 비 온다. 아유, 비 오는데 우산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네. 우리 짐이 어디서 나오나?
1: 옆에 나무 붙였잖아, 이게.
0: 잘 따라가고 있음.
1: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0: 왼쪽으로. 아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아이고, 애들 온다 했는데 어디 갔지? 전화 한번 해보자. 애들 안 보여.
2: 여보세요?
0: 어, 어디야? 어, 잘 찾았어.
2: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0: 왜?
2: 아니, 지금 노아랑 페카랑 밤에 막 열나고 토하고 아파가지고 상황을 계속 보는데 계속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어요. 어떻게 먼 길 왔는데. 아유, 고생이네.
1: 이거 뭐 난감하네.
0: 어. 어디, 일로 나가는 거야?
2: 공항버스 타고 오면은, 어, 가려고요.
0: 공항버스 타는 데가 어디야?
2: 보낼게요, 메시지로.
0: 빨리 적어서 보내봐, 일단.
2: 어, 알겠어요.
0: 돌발 상황.
1: 이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네.
0: 어.
1: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이제?

0: 완전 산 넘어 산이네.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우리가 여기 몇 년 만에 오는 거고,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1: 얼마나 아파서 못 나왔는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2: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아빠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프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기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0: 공항버스 타고 오라 하니까 완전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둘이서 찾아가야 되는데.
1: 일단 나가야 되지 않나?
0: 아니 근데 모르지. 이제 감으로 가면 안 돼요. 맨 4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알아?
1: 엑스큐즈 미. We lost the road. So how to get there? What station where is?
3: If we go outside, I'm sure.
1: Okay. 제가 한 영어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외국에 뭐 어디 가서도 뭐 영어로 하면 되니까 뭐 거리가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렇지 영어로 하는 거죠.
4: Terrible issue.
3: So in 20 minutes.
1: How to get to bus? Take a card?
3: You can pay in the bus. In bus you can pay for.
1: I have a credit card on.
3: Yes, you can pay in bus. It's okay.
1: Okay. Thank you.
3: Of course, you're welcome.
1: 자, 가자. 12번에 가서.
0: 30분 다 돼가니까 거의 오지 않겠나. 왔다.
1: 헤이, 뛰어. 사나갔다.
3: 1분.
1: 여기 앉으면 되겠는데?
0: 아, 간다, 드디어.
1: 한 시간 정도 간다는데.
0: 이렇게 해서 또 버스 다 보는 거지 뭐 광학버스.
1: 여기 봐라. 태관령 목장 같게 생겼네.
0: 우리는 공항에서 딱 나와도 아파트가 막 있잖아.

0: 내리야.
1: 다리 나왔네. 아이고.
0: 아빠. 고생 많았죠?
2: 응. 아이들은 집에 있잖아.
0: 지금 집에 있어요.
2: 병원 안 가도 돼?
0: 지금 일단 그래도 약을 먹었을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예.
2: 그래, 이제 비 오고 하니까 빨리 가자.
0: 얼른 짐을 나르고 들어가야 피곤하니까, 엄마, 아빠.
2: 아유, 짐이 많아서.
1: 거의 24시간 만에 왔다요.
2: 또 정신이 없었네.
0: 같이 공항에서 다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가세요, 먼저.
2: 지아야.
3: 누구야?
2: 네. 할머니 왔네. 우와. 할머니 피아 너무 예쁘다.
3: 피아 왔네.
2: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안아봐.
3: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진짜
2: 아팠어. 아팠어. 아유.
4: You had a good trip? Yeah. Very nice.
1: I hope my daughter, are you sick?
4: Yeah, it's unfortunate that me and Noah got sick, so we couldn't meet you at the airport. Yeah, I'm getting a little bit better. Noah is still sick. Yeah, yeah.
2: 피아야, 하미한테 직구경 소개시켜줘야지. 조심.
3: 괜찮. 응?
2: 보자, 보자. 피아방, 보자.
1: 자는 건 어디서 자고?
2: 피아, 어디서 자니?
3: 여기 위에.
2: 오, 예. 오.
1: 어떻게 자나 보자.

0: 노안이. 노안은 어디 있었잖아? 오, 이 방에 인형이 이렇게 너무 복잡해졌구나.
1: 노아가 여기 자네.
0: 야, 노아가 여기 자고? 아. 피아야, 피아야, 보자, 이리 와.
1: 샬라라라. 이거 뭐야?
0: 이거 피아 한복. 피아 한번 신어봐, 맞나?
2: 한복 신발이네, 피아야, 한복 신발.
0: 오, 예쁘다. 이거는 누구 거게?
1: 누구 거?
0: 오, 잘하네.
3: 너 이것도 뻔히야나. 와.
2: 이거도 잘 맞네.
1: 고맙습니다. 뭐 더 있어?
0: 그냥 설명만 할게 이거. 전기밥 소시인데.
1: 피아 거야?
0: 결혼하고 오래됐잖아 벌써. 나이 같지?
2: 세서. 이거 엄청 큰데. 우와.
1: 우리 거보다 더 크네.
4: Yeah, we need that. So thank you. Very nice.
1: 할머니랑 할아버지 최고.
0: 할머니가 많이 웃는 거 보니. 가자, 여보. 사이좋게.
5: 그쪽? 이쪽인가?
0: 여기가 슈퍼 같아, 여기.
3: 아, 슈퍼야? 응. 얘들은 이거 다, 뭐야, 자기네 나라 말로 써놔가지고.
0: 오. 뭐. 슈퍼 가니까 되게 불편해, 그지?
3: 오르웨일 말 모르면 까막눈이 되네.
0: 그래도 까막눈인데. 여기 이상한 소리 나. 몰라.
3: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네,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취미 활동으로 이제 기록한 적이 꽤 됐어요. 프리미어 같은 거 좀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냥 1인 미디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찍어야지 여기 있죠.
0: 가서 한번 앉아볼까? 근데 괜찮네, 배경이.
3: 좀 낮춰야 돼.
0: 왜?
3: 이게 눈높이를 맞아야 돼. 이게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찍어볼까? 공기는 진짜 맑고 자연이 좋아서 이게 뭐.
0: 딱 우리나라 가을 날씨?
3: 모든 게 평안한 그런.
6: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독자가 많아요? 어때요?
3: 구독하시길 왔습니다. 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0: 우리 딸 사는 동네가 어떤가?
3: 집주인이 어떤가 한번 돌아볼게요. 네. 오, 이거 봐라. 우리 애들이 일하나 이거지. 차 대기하고 있네. 중간에 이렇게 프레임들이 설치해가지고.
0: 완전 로봇같이 보인다. 그치?
3: 분위기가 영 다르네. 영 멋있네. 진짜 외국에 온 것 같네.
0: 노인들 차 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3: 안 예쁘니까, 이제. 아, 그리고 이거 이런 것도 막 그래가지고. Hello.
7: Wow. My name is Ponyo. Ponyo?
3: Ponyo.
7: Ponyo. Yeah.
3: How many kilo this dog?
7: How many kilo?
3: Kilo. Kilo. Kilo. Breed. Kilo. How many live with dog?
7: She's 4.5. She's almost 5 years.
3: She's.
7: I like your style. Where are you from?
3: Korea. Yeah.
7: Korea.
3: My daughter lives here.
7: Oh,
3: Korea.
7: It's really cool.
3: Okay, nice place.
7: Yeah. Oh.
3: Okay. Thank you.
7: Thank you.
2: Bye.
3: 할아버지 쓰러졌다.
1: 멈 차가 어졌어? 장난 아니라.

0: 할아버지 어머니 아프네.
1: 또 소리가 들려?
2: 온 소방이 안 해.
3: 내 코에다 하는 거야?
2: 엉터리 의사 같네. 얼파리 의사인가?
0: 인사야, 주소 맞자. 이제 여기 주소 띠, 띠.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 인사도 띠 아프네.
1: 피형 아파? 피형 어디 아파?
2: 어디가 아파?
0: 머리 부러졌네.
1: 어우, 머리 부러지면 큰일 나는데. 어.
2: 머리가 부러졌어? 좀 누우세요.
0: 따디따디도? 눈도 부러졌고.
2: 눈도 부러졌어요.
0: 부러졌어. 부러졌네.
2: 말이 많네. 웃기는 할아버지네. 꼬록꼬록 소리가 나네.
0: 내 부러졌어. 수술해야 돼.
1: 아까 우리 언제 밥 언제?
4: 아, 비야.
1: 비야.
0: 너무 맛있어. 맛있게 보인다.
1: 우리가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줘.
0: 미미 저희가 미션에 누워가. 아. 우리가 먼저 미루 드시겠다.
4: 아. I think we will eat in 10-15 minutes, yeah.
1: 태아야, 할머니 배고파. 아빠한테
0: 얘기해.
4: But some Korean, I understand you are hungry. I understand some Korean, so yeah. 기토스. She's our little translator now. 그라운드 비프 first. Then we add some of the vegetables that need a little bit more cooking time, like the beans. But corn they really like, so that's very important to remember.

0: is the non-alcoholic beer. What gives flavor here, without making it too spicy, it can be alcoholic beer too, but the alcohol will go away. 10 minutes, and then it's gonna be ready. Okay, seems like the food is ready. So it's, this is a Mexican, right, famous dish, chili con carne.
1: It's a Mexico 음식이긴 한데, 노르웨이 스타일로 요리를 한 거예요. 따뜻한 식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페카가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0: And thank you for coming.
2: Okay. 잘 먹겠습니다. 이식 들리셨어.
0: Oh, well, I'm very happy you like it.
2: Thank you.
3: Yeah.
2: 아빠 요리하니까 맛있네, 그지?
4: 피아 엄마 좋아하는.
2: 엄마 좋아하는 거 이거?
1: 어, 엄마가.
4: 짜지.
1: 어, 알았어.
2: 빨리 빨리 줘. 맥주 이런 건 없어?
1: 아빠 맥주 드시고 싶어요?
2: 자, 우리 치어스 한번 하자.
0: 깜배, 깜배.
2: 깜배,
5: 깜배.
1: 짠.
2: 아유, 너무 잘 왔지?
1: 비행시간도 너무 길고 힘드셨으니까 휴식을 하러. 네.
2: 우리가 잘 모르잖아.
1: 좋은 데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4: 피아 잘 먹어서 잘 먹고 싶습니다.
2: 나가자.
1: 가자, 노아도 가자. 날씨가 좋네.
2: 노아야.
1: 노아야. 우리 저기서 트램 탈 거예요.
2: 여기.
1: 어, 저기 트램 온다. 이미 와요. 그냥 가면 돼요? 네.
2: 어, 앉았네.
6: 어디 가는데 이 트램 타고 가지?
4: 언제 나왔어?
1: 저희 아빠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북유럽 를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모시고 가는 걸 계획했죠. 피로를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죠. 네.

0: 좋네. 그러면 한국에가 아직 있었더라고.
1: 너무 많이 있네. 왜?
0: 네가 하민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서 그랬지.
1: 네가 아유 피아가 하민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는구나.
2: 되게 오페라 하우스 보이네요 여기. 버스가 여기 서면은 이제 내릴게요. 여기서 이제 내릴게요.
1: 내리자. 내리자. 갈매기.
0: 하?
1: 그 날아가는 갈매기.
3: 자전거 타고 뛰고 뭐.
0: 빨리.
3: 여기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2: 아니 그거는 이제 뭉크. 이거는 뭉크 박물관이고.
3: 이게 뭉크.
2: 그리고 이거 뭐야? 저기 이거 오페라 하우스거든요.
0: 바다 보이네.
1: 바다 보이네.
2: 저기 백조 가네. 백조 보여? 큰 새.
1: 진짜 백조야?
2: 저기 백조.
1: 근데 저렇게
2: 엄청 크지? 노르웨이 온 실감이 나요, 아빠.
3: 백조가 굉장히 빨리 가네.
1: 바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0: 어디 가는 거야?
2: 이제 거의 다 왔어.
3: 저 봐라, 저 할아버지 저기 뭐 있다, 저기.
1: 여기 뭐야, 이거?
2: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다 왔어요.
1: 여기? 바다 위에?
2: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너무 크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오슬로의 명물 사우나예요. 오신 걸 환영해요. 물 위에 떠 있는 사우나. 비행이 장거리 비행이라 너무 고생해서 이제.
1: 우리는 사우나라면 큰 집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2: 한국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죠. 노르웨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사우나를 안에서 하다가 이제 좀 더우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식히기도 하고 물에다 발도 담그고 하면서 식힐 수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우나가 물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래서 여기 있구나.
2: 진짜 사우나를 체험 한번 해볼게요. 조심해서 오세요, 물에.
3: 몸에다 물 좀 담궈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안에 가서?
2: 아빠 물 속에 들어가려고요?
3: 좀 자꾸.
2: 그러면 그 수건을 옆에 놔뒀다가.
1: 아빠, 야.
3: 물 담그기만 하면 되지. 나도 들어올래?
2: 깜짝 놀랐어. 갑자기 나와서 이게 물을 뿌리면 이제 수증기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습식 사우나가 되는 거죠.
1: 나온다. 돈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여기는 너무 뜨거워.
0: 이건 좀 뜨거워.
2: 그럼 이제 사우나 좀 즐기세요.
1: 바다 중간에 있는 것 같으네.
3: 새로운 경험이고 하니까 좋네. 물이 뜨거워져.
1: 나는 땀이 많이 났는데. 땀들이. 땀이 줄줄줄 나야지.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볼까? 뜨거울 것 같은데. 조금만 뿌리는 거야. 한 바가지 떴어.
3: 물에 잠깐만 들어갔다.
0: 할아버지.
2: 이리 와.
0: 뭐야? 수영하는 거야, 거기?
3: 발 좀 담궈볼까? 아이고, 물이 좀 차긴 차네.

0: 아이고. 물이 좀 차긴 차네.
1: 아이고, 아이고.
2: 시원했어?
3: 아유, 아빠. 여기 누가 가만히 혼자 따라줘요.
4: 무리하게 그냥 꼴짓을 한다. 꼴짓을 해.
3: 아직 그 얼음 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0: 괜찮아. 들어가니까 좋았어요. 시원하고. 아, 이게 바닷물 느낌도 좋았고. 세계 테마 기항이나 뭐 이런 거 내가 즐겨보는데 갈증이 해소됐다 할까? 나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5: 네.
0: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데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5: 얼마나 차갑겠어요. 근데 그 물 들어왔다니까요. 내가 못 말리는 맛성쟁이?
6: 눈까지 들어갔네.
5: 민재 놀래가지고.
0: 괜찮아.

0: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 같이 놀까?
1: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2: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3: 잘 부탁해요. 어, 어.
4: 엄마 올 거야.
0: 제발 좀 빨리 와라.
5: 여기 예쁘다.
0: 요 카페 보는 게 예쁜 것 같아.
5: 어? 뭐야?
6: Oh, yeah.
7: What can I help you with?
8: Americano too.
7: Americano too. Okay. I stuck with that.
8: And thank you so much.
0: 맛있다. 카페 좋네. 예쁘고.
9: 저 인공이 되는 거.
10: 손더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원료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원료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1: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22: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22: 네?
21: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22: 와.
21: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22: 어떻게?
2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23: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2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2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6: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7: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18: 나무 위에 펜더가 올라가 있어요.
27: 아유, 나왔어. 아이고.
18: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27: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18: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27: 와, 죽으래!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이 그런 날이랍니다.
5: 언니야. 어? 아침 미역국 먹었어?
6: 어, 잘 먹었지.
5: 오늘 언니 생일이어가지고 내가 서프라이즈
6: 뭐? 언니 항상 내한테 잘해주는데 또 서프라이즈가 있나?
5: 그래 언니야, 기대해봐.
6: 어.
4: 어떤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에 아침부터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6: 자, 짠!
5: 오, 너무 좋다! 여기 동남아 같다!
4: 오래 꿈꿔온 달콤한 휴가, 조금 색다르게 쉬었다 가볼까요? 눈이 시원해질 만큼 푸른 산천이 펼쳐진 이곳,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뽀얀 연기, 이게 무슨 일이죠? 이분은 그 이유를 아실까요?
7: 아, 이거 이제 오늘 손님 오기 전에 거미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거 해충 박멸하려고 연무 지금 액을 붓고 있어요.
4: 방역 작업 중. 여름철에 해충을 막으려면 구석구석 꼼꼼한 소독 작업 꼭 하셔야죠. 잠시 후 연막이 걷히자 주변 풍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야자수에 오두막까지 외국 해변을 옮겨놓은 듯하죠. 3년 전 이 집 아드님이 돌아와 가꾸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덕분에 일이 많아진 건 어머니라네요.
8: 저 아들님은 바쁘니까 귀가 엄청 바빠요.
9: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관리하고 하시는 거?
8: 힘들어요. 아,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안 가가지고 지금 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부려먹고 지금 저 혼자 시고.
9: 아드님이 장가 안 가가지고
8: 네.
9: 좀 속상하시겠어요?
8: 그렇죠. 근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4: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10: 엄마! 여기 좀
8: 앉으세요. 야 이놈아, 여기 꽃나무 저 수국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뜨겁기 전에 물을 줘야지. 수국 저거는 물, 이거 봐, 꽃 피는 거 봐, 꽃이 얼마나 이뻐.
4: 이분이 바로 아드님.
7: 저 올라가서 이야기 좀 하자니까.
8: 네, 이거?
7: 어.
8: 이제 이거는 그만하고.
7: 어, 그만.
8: 알았어, 물 잠가라 그래.
7: 어, 물 잠가. 응?
4: 무슨 일로 아들이 찾아온 걸까요?
7: 그, 소식을 지금 네. 우리가 모닝빵하고 이런 게 나가잖아. 그래서 과일도 지금 많이 나가고 하니까 조식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8: 그래, 한번 바꿔보자.
4: 조식 메뉴를 바꾸자고요.
7: 예,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간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고.
4: 아이디어 좋죠? 그런데.
7: 일단은.

0: 엄마가 먼저 이거 갔다 오라고. 갔다 혼자 갔다 오라고. 이거 맡아놔서 네. 사오면 된다고.
1: 알았어요.
2: 일하는 건 또 아들이 아닌 어머니. 집에서 할 일이 많다지만 이번에도 궂은 일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마트. 아들이 적어준 재료를 빠뜨릴세라 꼼꼼히 장을 보시는데요. 아무리 하나뿐인 아들의 부탁이라지만 이런 자잘한 심부름까지 어머니가 다 하셔야 할까요?
3: 아들이 뭐 해보자 하거나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잘 들어주신 편이에요, 어머니?
1: 네, 이제 지가 결혼 안 했으니까 들어줘야지 뭐.
2: 나이 들어도 장가 못 간 아들은 어머니 눈에 여전히 철없는 아이랄까요? 어머니의 장바구니가 채워지고 있는 그 시간이.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6: 예.
2: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성희 씨가 꾸민 공간은 누군가의 로망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다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내 분위기,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답니다.
4: 초록색을 보니까 뭔가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
2: 여행 오면 똑같은 풍경도 왜 달라 보이는 걸까요?
3: 얼마 만에 오신 여행이에요?
4: 저는 한 2년?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아니네. 코로나 되면 4년? 4년 만에. 4년 만에 일상에서의 탈출.
2: 무려 4년 만에 여행이니 얼마나 신날까요? 오늘만큼은 외국에 온 듯한 기분으로 마음껏 즐길 거랍니다.
4: 오, 예쁘다.
2: 작은 풍경 하나도 놓칠 수 없죠?
4: 좋다. 참 이 일상에서의 힐링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7: 열심히 하고
4: 또 한 번씩 이렇게 나와보고
7: 건강해야지 우리 또 다시 오지 않겠나.
4: 맞지.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볼까.
7: 좋지.
4: 다음에는 너희 가족 우리 가족 같이 오자.
2: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함께 여행 오셨나요?
7: 우리 둘째, 언니도 둘째, 나타가 산부인과에서 애 나타가 만난 사이거든요.
4: 네.
3: 출산하다가 만나신
4: 사이. 네네. 그래서 생일도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요.
7: 한 번씩 이제 같이 생일을 파티도 해주고
4: 해요. 애들 생일 네. 때 만나서.
7: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2: 산후조리원에서 맺어진 인연, 시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엄마들끼리만 떠나온 여행. 멋진 곳에 왔으니 기념사진 안 찍으면 서운하죠?
4: 예쁘다 예쁘다. 하나 둘 셋.
2: 이쯤 되면 여기가 밀양인지 발리인지 헛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 시간 뜨거운 뾰역볕이 내리쬐는 지붕 위 아들 성희 씨가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지붕을 손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무슨 작업인가요?
3: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8: 이게 천연 잔디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때문에 이게 비가 맞거나 바람 날리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유지 보수 관리를 해줘야 돼요.
3: 요 지금 지붕 얹으신 거는 소재가 뭐예요?
8: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알랑알랑이라고 천연 집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촌집 같은 데 보면 많이 써요. 동남아적인 이미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천연 소재 쓰면서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2: 자신만의 감성을 살리고 싶어 인도네시아 풀을 공수해 직접 지붕을 고친다는데요. 수많은 컨셉 중에서도 왜 하필 동남아였을까요?
8: 엄마, 아버지가

0: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런 계기가 있죠. 예, 아버님이 25년 전에 이제 여기 집을 지으셨는데, 너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 와서 저희가 이제 수리를 다 한 거죠. 통나무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 환경도 푸릇푸릇하고 앞에 냇가도 흐르고 그래서 동남아 풍으로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 25년 전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숙소 연로해지시며 관리가 어려워지자 3년 전부터 아들 성희 씨가 맡아오고 있습니다.
2: 부모님 반응 좀 어떠셨어요?
0: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게 웃으시고 그러죠. 그 쓸데없는 짓 안 하냐고.
1: 그랬던 부모님, 지금은 든든한 아들 편.
3: 와, 뭐 좋지. 나는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차이 있으니까 우리 마인드로는 안 돼. 이 안에 그 인테리어 저런 거는 우리는 맞지가 않거든. 인테리어를 좀 이쁘게 하니까 이게 손님들이 깜빡하는 게
4: 젊은 애들이야.
2: 아들 생각하면 좀 대견하기도 하시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하시겠어요?
4: 그렇죠.
2: 어떠세요, 마음?
3: 그렇지, 그래야지. 속으로 나는 성격이 겉으로는 안 나와도 속으로는 좀이 고생이 많이 한다. 이쁘고 잘하고 기특하다는 거 아는데 표현을 못하지 우리는 성격이.
1: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조식 메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5: 한번 볶아보세요. 볶아보고
1: 이번에도 어머니가 보조.
2: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4: 이거는 안 만들어. 이거는 처음이죠. 네. 다른 건 아들하고 항상 같이 만들죠. 네.
2: 이렇게 뭐 새로운 거 시도하고 예, 뭐 하는 예, 거를 예, 좋아하나 봐요.
4: 예, 아들이 좋아해요. 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잘해요.
0: 엄마, 저거 빵을 나중에 쓸 때
4: 그게 1인분이네?
0: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 넣고 위에 고수.
2: 어머니가 계속 옆에 계시네.
0: 아, 그러니까.
4: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0: 그게 문제예요?
4: 그게 문제야. 빨리 아가씨를 데려와야 되는데.
1: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또 시작된 어머니의 잔소리. 이럴 땐 시침이 딱 떼고 내 할 일에 몰두하는 게 잔소리 피하는 요령. 빵에 소스를 바르고 갖은 채소 올려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3: 뭐 하는데?
4: 에, 이거 조식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0: 연구 중에 있어요. 지금 연구 중에 어떻게 있고. 할까? 네.
3: 젊은 친구들 좋아하겠구만.
0: 아니, 앉아서 한 마당 보세요.
4: 네, 먹어보세요.
0: 네, 이쪽에 드셔보세요.
1: 냉정한 맛 평가는 아버지 담당. 과연 여든의 아버지 입맛에도 맞을까요?
0: 아버지 표정이 맛 없는 것 같은데. 아셨어요?
4: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0: 소스가.
2: 이 원래 드셔보셨던 음식이세요?
3: 이거는 오늘 처음 먹은 건데 아. 좀 딱딱하고 이러니까 70대 이상은 안에 뭐 물이 좀 있고 이래야 씻기도 좋고 잘 넘어가고 이러거든.
0: 개선을 좀 해야 되겠네요.
1: 아들 마음속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겠네요. 해가 지면 성희 씨가 꾸민 집은 낮과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뀐답니다. 화려한 조명에 불이 들어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것.
0: 고기를 불이 있는 날고 불 주변에 이렇게 놓으시고 예.
6: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뜨거운 열기가 더해져 맛있게 익어가는 바비큐. 여름밤도 여행자들의 분위기도 한껏 무르익고 어느새 그릴에 넣어두었던 고기도 먹기 좋게 익었네요.

0: 계산 다 됐어.
1: 응. 아, 맛있겠다.
2: 응. 코끝에서 퍼지는 맛있는 불향. 꿈꿔왔던 여행지에서 먹는 맛은 어떨까요?
3: 재산아, 고마워.
0: 고마워.
3: 근데 우리가 여행하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걸 걷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완전 합의에 딱딱 맞아졌다.
0: 우선 언니가 기뻐하니까 너무 좋고, 같이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 편안하고.
3: 우리의 멋진 여행을 위하여!
0: 위하여!
2: 깨고 싶지 않은 꿈 같은.

0: 다음 날 성희 씨의 하루는 늘 그렇듯 꼼꼼한 방역부터 시작됩니다.
1: 자, 맛있는 거 해봤다.
2: 참기름 묻혀.
1: 참기름 묻혀야 돼. 이거 국수가 붙어버리면 안 되거든.
0: 더운 날 고생하는 아들이 걱정되셨던 걸까요? 어머니가 별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1: 맛있어가지고 또 더 달라지 마세요.
0: 오늘 메뉴는 매콤한 메밀 비빔국수.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
3: 안 퍼질대.
4: 응?
0: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건 맛본만은 아니겠죠?
1: 폭풍한 것 같네.
5: 어머니 소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세요?
1: 우리 아들이 좀 건강하고 장가 가가지고 잘 사는데 보고 이제 내가 가야지.
0: 어머니는 오로지 아들 걱정뿐. 아들은 어떨까요?
4: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공사가 계속 공사를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10년간은 공사를 해야 되지 싶고.
0: 아버지의 시간이 담긴 집 위에 아들의 꿈이 쌓여갑니다. 완성될 날도 장가갈 날도 오겠지요.
6: 지금 여기로 가면은 이 세상에 진짜 하나밖에 없는 숲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바닥 전체를 완전히 착 밀착돼서 저 심심해요. 저희는 제대로 한 거예요?
7: 네, 그럼요.
6: 와, 완전히 만화 속에
8: 이게 진짜 살아있는 나무가 네, 이 집과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네.
9: 산나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7: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7: 입원 전날부터?
10: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나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0: 침대 증정.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막 장롱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과 전문의 염창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비타민을 연구했던 의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비타민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고 비타민이 지금처럼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자로 프레더르 크레닉 박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07년에 태어나셨고요. 76세 임종할 때까지 하루에 30에서 40명의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했던 분입니다. 소아과 의사였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949년 봄, 미국에는 소아마비 유행이 엄청나게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클레너 박사는 소아마비 아이들이 결국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이제 심각하게 나빠지는 걸 보면서 고용량 비타민C로서 완치를 많이 아이들한테 시켰습니다. 그 외 신경질환이라든지 뭐 폐렴, 간염, 다발성 골수종 그 경화증 환자들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아이들한테 그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다양한 비타민 영양제로서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논문을 발표했지만은 대부분 이제 의학계에서는 거절을 당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냈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59년에 이제 발표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내 소리, 외침이라고 할 정도 얘긴데요. 급성인 경우 비타민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한다면 곧 회복될 수 있다. 48시간 동안 4에서 6시간마다 주사로 250에서 400mg per kcal를 투여하고 경구로 가능한 만큼 투여하면 소아마비는 96시간 이내에 완치될 수 있다. 제발 누가 시도라도 좀 해주기를 간청한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울림입니다. 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소아마비 걸려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 의사의 입장으로서 뭐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뭐래도 했던 게 결국은 비타민C였고 비타민C를 통해서

아이들이 치료되는 거를 보니까 이분은 어떤 의사도 만나고 누구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의료계에서는 아이들한테 이그 소아마비 아이들한테 비타민 C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적으로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 비타민 C에 관련해서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했던 분 중에 하나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의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가 있어서 평생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 물리학의 아버지 하면 아인슈타인을 얘기하고 화학의 아버지를 하면은 라이너스 폴링을 얘기합니다. 두 차례에 걸려서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한 번은 화학상이고 한 번은 이제 평화상이었습니다. 이분이 1940년도에 브라이트병이라는 신장병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앞뒀을 때 그때 신장내과 선생님이 이분한테 식이요법을 해서 낫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분이 그 신장내과 선생님이 했던 치료는 뭐냐? 비타민C가 많은 그 채소하고 과일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식이요법을 낫고 이분이 1960년도에 뉴욕에서 하는 뉴버그 시상식에서 수상식을 탔을 때 본인이 연설을 합니다. 내가 몸이 좀만 더 건강해지면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그 걱정이란 얘기를 했죠. 그 당시 그 시상식 때 참석했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생화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라이너스 폴링한테 편지를 써요. 폴링, 당신이 비타민C를 먹으면 건강해질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사실은 세계적인 석학이 어떤 한 과학자가 썼던 그 편지 하나 가지고 비타민C를 먹을 리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분은 이제 비타민C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고 실제로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C 때문에 과거에 치료됐다는 걸 알게 되고 비타민C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빈자교정의학, 메가비타민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죠. 1970년도에 비타민C야라는 감기라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비타민C에 대한 결국은 동의 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냈고, 1979년도에 비타민C 암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암 환자들이 비타민C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루에 18g이라는 이제 비타민C를 복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그리고 93세에 이제 임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펜을 놓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고, 그리고 비타민C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노벨상을 두 번이나 탔던 이 라이너스 폴링이 그 비타민C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노망이 들었다. 이그 과학계에서는 인정이 못하고 의료계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당했지만은 실제로 그분의 이제 연구 결과, 지금도 오레곤 주립대학의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비타민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라이너스 폴링과 함께 또 하나의 유명한 분이 유한 카메론이라는 외과 의사예요. 스코틀랜드 이 멜버브 레벤 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암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암 환자들이 계속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지만 재발하고 또 죽어가는 걸 보면서 기존의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66년에 하일링 리전한 캔서라는 책을 저술하고 그를 계기로 이제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만나게 되고 폴링과 함께 비타민C하고 이제 캔서라는 책을 같이 저술하면서 본격적으로 비타민C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라이너스 폴링은 그 유한 카메로한테 이중 맹검 실험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의료계나 과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를 얘기를 합니다. 이중 맹검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군은 비타민C를 쓰고 한 군은 위약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유한 카메로는 자기의 환자, 죽어가는 환자한테 위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도저히 못하겠다. 비타민C가 효과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 환자들한테 위약을 쓸수 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중맹검 실험을 못했던 거죠. 그 이중맹검 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인해서 인류에서는 이제 의학계라든지 과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폴링도 이분의 이제 연구를 포기 못하게 했던 게 결국은 의사기 때문에. 그 많은 의사들은 그래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치료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뭔가를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비타민 치료 정맥 주사 사용의 개척자는 유한 카메론이고 라이너스 폴링이 만났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비타민 C가 살아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히옷 리오단 박사가 있습니다. 이 리오단 박사는 사실은 캔사스 그 주에 있는 리오단 클리닉을 만드신 분인데 원래 정신과 의사예요. 그렇지만은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한 의사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고요. 이분이 비타민C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된게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본인이 의과대학 다닐 때 심하게 이제 감기,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고학생이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내과 의사가 값싼 치료하고 값비싼 치료가 있는데 뭘 할래? 했더니 이제 리오단 박사는 본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값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과 의사가 그 리오단 박사한테 처방했던 게 뭐냐? 비타민C 먹으라고. 그래서 리오단 박사는 이제 비타민C를 먹고 좋아졌어요. 값비싼 치료는 뭐냐? 항생제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항생제가 더 싸요. 왜 그렇다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우리나라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값싼 비타민 치료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건은 뭐냐? 리오단 박사가 인턴 때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게 있어요. 그 비타민 C 혈중 농도로. 근데 하루는 비타민 C가 빵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비타민 C가 결핍인데 그리고 비타민 C를 또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검사했는데 또 빵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분이 그 검사하기 그 하루 전날에 거미에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미에 물리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비타민C가 거기에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오단 박사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비타민C가 이 염증이 생기는 부위로 전달만 되면은 비타민C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엄청나고 그 중에 이제 그 암을 포함한 다양한 병들이 있을 거란 얘기를 했죠. 이 리오단 박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타민 치료를 확립해줬던 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혈중 농도. 비타민C가 항암 효과를 냈다면 혈중 농도 400mg per dl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최초로 제시했던 분이에요. 리오단 박사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비타민C는 정상세포에 있는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가장 이상적인 항암제이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료가 그냥 1번, 2번, 3번으로 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항상 1, 2, 3번이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리오단 박사는 그게 비타민C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리오단 박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타민 치료를 할수 있고 리오단 박사님이 저어준 그 숙제 때문에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의료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환자였던 것 같아요. 비타민이 지금까지 발전했던 거는 결국은 의사도 있지만 환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아니면 과거에 저는 환자분들과 함께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걸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했고 좋아졌던고 난 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96년도에 그 플린더스 의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연수 갔을 때그 이안 매덕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60세였는데 꼭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환자의 가정 방문을 꼭 해라. 왜 그러냐면은 많은 의사들이 병원에 오면은 환자들 질병만 보고 얘기한다. 그 질병을 보고 얘기하는 순간 의사로서 이 환자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다른 걸다 놓치고 약만으로 가지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바로 가정 방문을 하는 의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96년도 호주 갔다 와서 첫 번째 했던 게 환자들 가정 방문이었어요. 당시 수녀님들과 함께 가정 방문하면서 그 여러 가지 환자를 했고, 그리고 제가 비타민을 공부했던 것도 보면은 그 난소암 환자, 복수가 이제 이렇게 차서 그 수녀님이 저한테 이분 가정 방문을 해서 복수를 뽑아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이 사실은 복수가 너무 많이 찼고, 항암도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껏 해봐 12번이니까, 12번 가서 뽑아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5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 결과들이에요. 쿠스마을의 법칙처럼 침상의 결과고 과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의사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정답이 있는 거고 그 정답을 우리가 못 찾았던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를 봤던 게 제가 이렇게 성장했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이제 환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저는 암 환자가 제일 한게 힘든 게 바로 치료약이 없다는 게 힘들어한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는 그긴 투병 생활 동안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비타민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환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치료 결과는 우리 옆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8번의 강의 동안 참 많은 시간 동안 많이 함께 해줬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비타민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태권도 지도자 고영정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 태권도 동작을 응용한 호신술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목을 잡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갈 때 나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 가장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이 손목입니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그 손목을 잡혔을 때 빼내는 방법이에요. 누군가 나를 잡았을 때 손목을 편하게 잡으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내 손목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펴서 상대의 손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손을 쫙 펴기입니다. 첫 번째는 손을 쫙 펴기. 두 번째는 편 다음에 내 엄지손가락을 출구 쪽으로 펴는데요. 이 손의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부분을 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펴기였죠. 두 번째는 이 엄지손가락을 출구 방향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그럼 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온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몸의 체중을 이동하면서 빼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바닥을 쫙 펴기. 두 번째 단계는 출구 쪽으로 내 엄지손가락을 돌리기. 세 번째 단계는 중심을 이동하면서 비틀어면서 빼는 겁니다. 이때 뺄 때 앞구비 자세를 이용하면서 임팩트 있게 쳐주듯이 하는 거예요. 또는 밀어내면서 아래막기나 바탕선 치기와 같은 동작을 더해주면 훨씬 더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교의 시범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잡힌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을 최대한 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부분이 조금 벌어지게 됩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최대한 펴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상대의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쪽으로 틀어줍니다. 이 부분을 출구라고 얘기할게요. 출구 쪽으로 틀어줍니다. 이 상태만 돼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 발을 나가면서 빼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쫙 펴기. 두 번째는 회전하기. 세 번째는 중심을 이동하면서 빼기입니다. 자, 이 동작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손을 쫙 펴고 회전도 하고 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때려주거나 밀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힘있게 빠져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확장을 하고 손을 쫙 펴주고 회전을 하고 거들어주는 거예요. 거들어준 상태에서 임팩트 있게 빼내는 겁니다. 다음은 양손으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손을 양손으로 잡힌 경우요. 첫 번째, 손을 쫙 펴는 건 동일해요. 근데 돌려야 될 출구가 없죠. 이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막혔고 이쪽으로 돌리려니까 막혔습니다. 이때는 거들어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하나를 더 잡아줍니다. 양손 대 한 손이면 힘에서 밀려요. 뺄라 그래도 피지컬이 좋거나 힘이 좋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양손 대 양손이 될 수 있게 내 손을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팔꿈치에 상대를 공격하듯이 앞구비 자세를 만들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잡고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자, 손을 벌리고 손가락 잡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치듯이 또는 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손가락 밑을 향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잡아주고 어깨로 상대를 치듯이 빼주는 거예요. 다시 손을 최대한 쫙 벌려주고 손가락을 거들어주고 앞구비를 만들면서 어깨로 치듯이. 이번에는 상대가 가슴을 밀 때 상대의 그 시비 거는 동작을 제압하는 호신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깨를 부딪혔어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상대가 이렇게 툭툭 미는 거예요. 그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이 손날인데요. 이 손날을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걷어내는 그 동작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얼굴 맞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얼굴 맞게 했었죠. 그거를 그대로 손날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옆으로 걷어맞습니다. 첫 번째가 이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걷어내면서 잡는 겁니다. 걷어내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손날 바깥을 막으면서 잡는 동작이 두 번째입니다. 걷어내면서 막기. 잡을 때는 조금 더 힘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손목을 잡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상대의 공격을 손날로 걷어내면서 잡았습니다. 이 발이 빠지면서 상대의 팔꿈치를 눌러서 꺾는 거예요. 상대가 내 가슴을 밀면 걷어맞고 잡고 팔꿈치를 눌러서 꺾기. 자, 회전을 할 때는 누가 내 몸을 공격한다. 그럼 발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발이 압축을 이용해서 빠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 압축을 이용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때 슬며시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임팩트 있게 빠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헛손질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동작을 한번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가 내 가슴을 밀면 손날로 걷어냅니다. 걷어내는 연습. 자, 가정에서도 짝을 지어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손날로 걷어내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잡기입니다. 걷어내면서 잡는 거예요. 잡을 때는 가장 오목한 부분, 두꺼운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손 가까이 있는 손목 부분을 잡는 거예요. 아, 상대 밀 때 손목 부분을 잡기. 이때 잡을 때는 약간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잡고 손을 팔꿈치에 댄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면서 눌러 꺾는 겁니다. 반대손. 자, 손날로 막으면서 잡고 손을 대어서 눌러 꺾는 거예요. 자, 이때 꺾을 때 꺾는 부위와 내 어깨가 너무 멀면은 힘이 잘 안 실립니다. 꺾는 부위와 어깨가 최대한 가까워지게 내 몸을 실어서 꺾는 거예요. 팔의 힘만 가지고 누를 때는 힘이 제대로 안 실려요. 힘이 좋은 사람에게는 힘이 안 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최대한 많이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르는 부위보다 내 어깨가 올라가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아, 서로 임무를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 걷어내기. 손날로 걷어내는 겁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상대의 가슴을 밀려고 하면 걷어내기. 두 번째, 잡기. 상대의 공격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발이 빠지면서 꺾기. 자,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꺾기. 한 번 더. 아, 다음은 발차기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인데요. 아, 발차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가 나에게 돌려차기를 하는 경우 받아서 공격을 하는 그런 호신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상대의 공격을 아래막기로 막은 다음에 주먹으로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의 공격을 아래막기로 막고 발차기로 차서 방어하는 겁니다. 태권도 겨루기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어 전술이 되는 건데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상대의 공격을 방어한 다음에 돌려차기로 방어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상대의 공격을 옆으로 피하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덜미나 아니면 가슴을 그냥 밀면서 상대의 오금을 걸어가서 넘어뜨리는 동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혼자서도 연습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와 지금 마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럼 방어, 지르기. 두 번째는 방어, 받아차기. 세 번째는 방어할 때 잡기, 상대의 목소리를 잡고 오금을 걸어서 넘어뜨리기. 자, 이 동작이 되는데, 자, 방어를 연습할 때는 가정에서 연습할 때 주먹을 쥐면서 상대의 공격을 치게 되면 보조자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이용해서 살짝 거들어 막는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진짜로 아래맞게하듯이 처벌이 있게 되면 이 연습 과정에서 다치는 수가 생겨요. 타박상이 발생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천천히 상대방의 공격을 손바닥으로 걷어낸다는

잡아서 넘어뜨리기 직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잡아서 넘어뜨리기 직전까지만. 자, 어깨를 밀어도 되고 아니면 목덜미를 잡아도 됩니다. 공격을 해보세요, 다시. 자, 잡았어요. 이 부분을 밀면서 넘어뜨려도 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넘어뜨리려면 목덜미를 잡고 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급박한 상황일 수 있죠. 잡기가 불리한 상황이면 잡고 그대로 치면서 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 다시 첫 번째부터 다시 볼게요. 첫 번째는 맞고 지르기. 맞고 상대의 얼굴을 지르기. 두 번째는 맞고 받아차기. 자,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상대의 몸을 치면서 넘어뜨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1강부터 8강까지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태권도를 직접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운동이 많이 되시죠? 노년의 삶에 있어서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도 생깁니다. 체력을 키우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맞는 운동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셔서 평생 꾸준히 지속하신다면 누구나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권도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불편감이 아니라 만족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민한 사람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예민해서 나빴던 적만 있었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각을 잘 느끼는 현상은 부정적인 자극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극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기제가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정서가 대략 2.5배 정도 강렬하게 느껴지게 돼요. 따라서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을 때 좋았던 일보다는 나빴던 일들이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부정성 편향으로 인한 우리들의 왜곡된 생각일 뿐 고된 삶의 영향으로 지금은 기억 저편으로 숨어버렸겠지만 예민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그들의 문화생활, 취미생활과 관련해서 말이죠. 독초 주위에 약초가 자라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나쁜 일들의 틈바구니 속에 좋은 일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좋은 자극들을 찾기 위해 평상시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고민의 포인트는 에너지 부족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 자극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부정적 자극을 현명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느라 예민한 사람들의 머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고통 회피를 위해서만 쏟아붓는 것이죠.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피할 수만 있다면 예민한 사람들의 에너지는 아마 충분히 잘 보존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게 대다수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내가 대비한다고 해서 잘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것들은 사람, 상황, 운 등 보통 다 외부적 요인들이기 때문에 애당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통제하고자 애쓰는 일들은 대부분 비통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사람들, 정서적으로 날 힘들게 하는 가족들, 친구들, 연인과의 관계 갈등, 커리어와 성과에 대한 고민들. 녹록치 않은 인생, 어차피 흙탕물이 될 게 뻔한데 혼탁해진 물에서 최대한 찌꺼기를 덜어내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대다수 예민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찌꺼기를 빼낼 시간에 대신 깨끗한 물을 들이붓는다면 어떨까요? 때때로 불행을 덜어내는 일보다는 행복을 더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찌꺼기를 빼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서 흙탕물을 새 물로 가득 넘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예민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기질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지만 긍정적인 감정 또한 증폭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언가를 시도할 때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공존한다면 결국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묻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는 늘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행복과 불행을 같이 경험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임팩트가 강한 불행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할땐 최대한 부정적인 자극들을 통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온전히 혼자서 하는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감과 영성을 통해 극도의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이야말로 영감을 느끼는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의 촉감각은 보통 사람들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캐치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곤 합니다. 예술, 문학, 문화, 자연 등에서 예민한 사람들이 받는 감명은 보통 사람들의 몇배 이상이에요. 이와 같이 감동을 받기 쉬운 특징이야말로 예민한 사람들만이 갖는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민한 분들께 제가 항상 조언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결코 자신의 취미 생활을 등한시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매일 단 몇십 분만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마음껏 느끼고, 즐기고, 웃고, 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밖에서 독초 몇 개쯤 먹었더라도 집에 와서 약초 몇개 주워 먹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취미 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혼탁해진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들이붓는 것. 하루 종일 시달린 나를 급속 충전으로 되살아나게 만드는 것. 만약 여러분께서 웃거나 울거나 감동받는 시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스스로 웃음과 울음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단계예요. 사실 감정의 폭발로 극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일은 승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보통 이러한 승화는 무언가의 창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상위 단계의 취미 생활이란 바로 나 자신이 컨텐츠 메이커가 되는 일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웃고 울고 감동을 받는 일도 충분히 좋은 취미 생활이지만요. 스스로 음악을 하면서 웃고 울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만족감의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랄까요? 간접 경험은 행위자의 감정을 내가 공감을 통해 대리 체험하는 것이라면, 직접 경험은 내가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 깊이와 강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음악이나 영상, 미술, 만들기 등에 나는 소질이 없어서 직접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단순히 매일 쓰는 일기를 3인칭 시점으로만 작성해도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될수 있거든요. 일기를 쓸때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는 그녀로 표현하거나 나의 이름 또는 가상의 캐릭터로 표현하는 것이죠. 제 경우에는 한술더 떠서 일기를 쓸때 약간의 허구와 상상력을 더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고 스펙타클하게 쓰려고 애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 저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이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상상하면서 쓰다 보면 내면의 복잡했던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같은 감정들도 적잖이 해소되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일기나 감정 노트를 3인칭으로 쓰게 되면 있었던 일들의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몇십 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소설이나 수편 몇 편이 뚝딱 만들어지고 나중에 내가 문단에 등단할지도. 정리해보자면 예민한 사람들의 내면은 너무나도 민감해서 불이 굉장히 잘 타기 쉬운 초원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불이 안날수 있을까? 불이 나면 어떻게 꺼야 할까? 이런 쪽으로만 전전긍긍하며 초점이 맞춰진 삶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불을 끌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끌어들이는 인생을 산다면 어떨까요? 나라는 초원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 즉 취미 활동이야말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초원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곳곳에 나 있는 불씨들을 말끔하게 잡아주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에만 집중한 채 건조하고 팍팍한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의 고통은 감내하면서 물을 통해 내면의 초원을 촉촉히 적셔주는 청량한 삶에 집중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쪽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수월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나쁜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좋은 것들의 비중을 잔뜩 늘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이 예민한 성격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간 예민한 성격의 정의와 특징, 인간관계, 감정조절, 금기 리스트와 추천 리스트, 취미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었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은 이를테면 지도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숲을 모험해야 하는데 지도의 대부분이 새까만 숲을 가야 되는 것과 지도의 대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숲을 가야 되는 것은 이미 마음가짐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안심되고 편안할 테니까요. 이처럼 예민한 사람들도 나에 대한 지도, 즉 나의 성격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수록 이제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정체성 지도가 뚜렷해지면서 이전과는 달리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인문학적인 배움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어느 매체에서나 훌륭한 인문학자분들이 나오셔서 좋은 인문학 강의들을 많이 해주시니까요. 이런 강의나 책들로 좋은 내용들 많이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격 정체성을 하루빨리 확립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SP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최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2: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어요. I traveled each and every home.

0: 태아야, 오늘
1: 아빠 엄마 빼고
0: 기아랑 같이 놀까?
2: 지금 같이 놀아야지.
3: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4: 잘 부탁해요.
5: 엄마 올 거야.
0: 제발 좀 빨리 와라.
6: 두 팀으로 나뉘어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7: 산호를 구해라?
8: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9: 이런 것 같은데?
10: 어딨니?
11: 와. 다툼이 생길 거예요.
10: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11: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10: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죠?
12: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1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10: 어, 이게 산호예요? 가자, 가자, 가자.
8: 빨리, 빨리 보세요.
10: 선생님,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13: 네.
10: 어, 조심, 조심, 조심. 책임일 거예요.
8: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14: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선적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5: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고!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

0: 악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지난 시간 바르게 앉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른 자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눈 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세를 조절할 때 뇌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감각이 바로 시각정보입니다. 눈을 통해 주변 환경을 살피고 사물과 인체의 거리를 가늠합니다. 눈이 제대로 움직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해야 자세를 바르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을 움직이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곤 합니다. 지금부터 시각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이기 위해 눈의 기능을 살려주는 눈 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변을 쭉 둘러보세요.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천장과 나 사이의 거리, 그리고 벽과 바닥의 청결 상태,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사물과의 거리 감각, 어느 정도 거리로 사물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물건이 놓여져 있는지, 방의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시각 정보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느껴보신 다음에 운동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험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느껴보셨다면 두 번째는 실제로 안구 근육의 움직임이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아이즈 푸시업 테스트라고 해서요. 손을 검지손가락을 펴보세요. 검지손가락 끝부분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손가락을 눈 앞에 30cm 앞에 놓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끝을 바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미간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다 보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검은 눈동자가 가운데로 잘 모이거든요. 다시 앞으로 쭉 손끝을 멀리 했다가 다시 미간 쪽으로 가깝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제 눈동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검은 눈동자가 가운데로 모여야 돼요. 눈동자가 잘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한쪽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튕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초점을 잘 못 맞춘다. 그러면 눈동자 바깥쪽에 있는 외안근이라는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눈동자 두 개가 자유롭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주의 집중하고자 하는 사물을 향해서 서로 조절하면서 움직여줘야 정확한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특정한 구간에서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정확하게 사물을 바라보거나 정확하게 주변 지형 지물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바라보다가도 잘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해석을 해서 덮어버립니다. 마치 포토샵 한 것처럼 덮어버려요. 배경을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은 눈 운동을 통해서 이런 외안근이라든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잘 조절하는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고 안구 조절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지손가락을 앞으로 30cm 놓으신 다음에 손끝을 바라보세요. 그 상태에서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동자가 손끝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쭉 손가락을 이동하면서 째려보세요. 계속 째려봐야 됩니다. 손끝을 바라봐야 되고요. 고개는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스트레칭 되는 느낌까지 쭉 가신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수평으로 쭉 이동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째려보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 고개는 그대로 있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집중하세요. 다시 왼쪽, 왼쪽으로 이동.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런 느낌들도 느껴보세요. 본능입니다. 자, 오른쪽,

다시 가운데, 왼쪽.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걸 1회로 해서 3회 정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직이에요, 수직. 손을 가운데 놓으신 다음에 손끝을 위로 쭉 올리면서 눈동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위로 눈을 치켜 올리는 거죠. 다시 가운데로 왔다가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고개는 그대로 있으니까 눈동자를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겠죠. 다시 가운데로 왔다가 위로 손끝을 올려주시고요. 이 움직임은 눈뿐만 아니라 귀 안쪽에 평형을 감지하는 전정기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왔다가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앞뒤로 흔들릴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든요. 그런 감각신경들과 관련이 있는 동작들이에요. 자, 위로, 다시 가운데로, 아래, 가운데로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이것도 3회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원을 그릴 텐데요. 우선 손끝을 30cm 앞에 똑같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시 방향으로 내리세요.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원을 작게 그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6시에서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그리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올릴 때숨 들여 마시고, 내릴 때 내쉬고. 이렇게 그냥 패턴처럼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절대로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손끝에서. 한번더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6시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6시, 3시, 12시, 9시, 6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색할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을 돌려주시면서 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안구가 서로 움직임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된다 싶으면 이번에는 팔을 쭉 뻗어서 6시에서부터 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쭉 그려보시겠습니다. 9시, 12시, 3시, 6시. 9시, 12시, 3시, 6시.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실까요?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3시, 12시, 9시, 6시. 이게 잘 되는 쪽이 있고 잘안 되는 쪽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3시, 12시, 9시, 6시. 항상 이거 할때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게 초점이에요, 초점. 그러니까 동작 따라 하시다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손만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눈동자가 따라가야 돼요. 고개가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고개 그대로. 눈만. 안구 근육만 움직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3회씩 돌려주시고 익숙해지면 큰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테스트가 곧 운동이기도 해요. 푸쉬업 운동인데 손끝을 앞에다 놓으신 다음에 천천히 가깝게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가깝게 끌어당기고, 눈동자를 안으로 최대한 모을 수 있게 연습하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눈동자가 풀려서 초점을 못 맞춘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멀리, 다시 가깝게. 이건 5번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멀게. 세 번째, 가깝게. 멀게, 네 번째, 가깝게, 멀게, 한번 더, 가깝게, 멀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응용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어? 눈을 감고 한다? 자, 눈을 감고 손 모양은 똑같이 따라 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손가락 이동하죠?
이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눈꺼풀 안에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손끝의 위치를 몸으로 집중하고 느낀 다음에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시고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눈 감상 상태에서 가운데 왼쪽. 이런 식으로 오른쪽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왼쪽 수평하시고 위 아래. 그러면 눈동자도 아래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위 아래.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상상하면서 반시계 방향. 눈동자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깝게 멀게. 가깝게 멀게. 이런 식으로 가깝게 멀게. 가깝게 멀게. 이런 식으로 눈을 감고도 상상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눈 운동을 하는데 눈을 뜨고 하는 게 기본 아니야? 눈을 왜 감고 해야 되지? 이 운동은 뇌에서 시각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2차적인 훈련을 하면 눈을 뜨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시각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시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이런 원리로 처음에 눈을 뜨고 운동을 했을 때이 느낌을 기억했죠? 눈을 감고 운동을 하더라도 처음 운동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각 정보로 떠올리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눈 근육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훈련을 할 때는 처음에는 눈을 뜨고 하다가도 눈을 감고 해주시면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 운동을 한 세트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막 벽에 때탄 것도 막 보이고요. 바닥에, 전에는 안 보였는데 바닥에 놓여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더 종류, 가짓수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될 거고요. 색감이 더 진하게 느껴질 거예요. 파란색은 더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더 파란색으로. 그리고 방안이 더 밝게 보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시각 정보를 얻기 위한 뇌의 노력, 그리고 안구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안구가 잘 움직이게 되면서 적절하게 눈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맑아지는 느낌이 나고 뇌의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소에 눈 운동법을 많이 해주시면 일단 자세를 바르게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잖아요. 주변 지형 지물을 살피면서 잘 걸을 수 있게 되고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낙상 위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 운동법, 자세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안전을 위해서도 꼭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눈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턱을 벌렸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한쪽이 튀어나오는 분들, 불안정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턱관절 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다운 천연염색의 세계로 안내할 장수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꽃으로 염색하기입니다. 이게 괴화인데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마치 씨앗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는 씨앗이 아니고 꽃봉우리예요. 괴화는 회화나무 괴자에 꽃화자, 회화나무 꽃을 말합니다. 회화나무 꽃인 괴화는 과연 어떤 색이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와, 노란색이 나오죠? 하지만 이 노란색은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치자와는 좀 다른 노란색입니다. 푸른빛이 섞인 노랑인데요. 네, 신비로운 색깔처럼 보입니다. 치자와는 달리 다색성인 괴화는 매염제에 따라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염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괴화로 인견 스카프를 염색할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스카프인데요. 이 스카프는 제가 미리 정연을 했습니다. 천연 염색을 하기 전엔 반드시 정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인견은 열에 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30분 동안 담갔다가 맑은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떨어져서 염색에 얼룩도 안 지고 또 세탁 결레도도 좋아지고 색상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염액을 준비했는데요. 괴화를 넣어서 제가 끓여서 약한 불에 30분 동안 끓여서 미리 준비해 놓은 괴화 염액입니다. 이렇게 면보에 넣어서 거르는 이유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건데요. 불순물이 염액에 들어가면 염색했을 때 얼룩이 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보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없애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걸러진 염액은 원액이라서 그냥 바로 염색하시면 얼룩이 질수 있어요.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물을 넉넉히 천이 담길 수 있는 양이 되도록 부어줄 겁니다. 괴화 염액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물을 넉넉히 해서 천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염색될 수 있도록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정연을 마친 스카프를 넣어줍니다. 자, 잘 넣어주셔서 마찬가지로 구김이 없이 잘 펼쳐지도록 염료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펼쳐주시고요. 가끔씩 눌러서 짜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염을 하는데 15분 동안 초염을 합니다. 가끔씩 천을 잡아서 색깔을 봐줍니다. 오, 치자하고는 다르게 초염해서 색이 별로 안 나오지요? 놀라지 마세요. 괴화는 이렇게 염액에서는 색이 잘안 나오다가 백반이 들어갔을 때 색이 나오는 특성을 갖는 염료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염을 했을 때 색이 안 나온다고 놀라지 마시고 15분 동안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분 동안 초염을 마친 피염물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꼭 눌러서 짜주시고요. 이 세상에 처음 한번 나온 색이니까 이렇게 색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은 색이 연하지만 한번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색이 나온 걸 한번 찬물에 헹궈줍니다. 이 단계가 수세 작업입니다. 찬물에 한 번만 살짝 헹궈주시고 짜주시면 됩니다. 수세는 이 천에 묻어있는 염액이 여분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얼룩이 질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수세 작업은 모든 과정마다 한 번씩 들어갑니다. 염액에 나왔을 때도 한번 하고, 매염액에 나왔을 때도 한번 하고, 그래서 염액이나 매염액이 여분의 것들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염색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 번씩 반드시 이렇게 헹궈줍니다. 백반은 천 무게 5% 정도 되는 양으로 소량만 사용합니다. 넣어서요. 반드시 백반은 뜨거운 물로 녹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입자가 잘 녹아서 염액이 고루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매염액이 완성됐습니다. 이곳에 1차 염색한 스카프를 넣어보겠습니다. 넣어서 천천히 주물러 주시고요. 보이시나요? 색이 초염했을 때와는 다르게 아주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괴화는 이렇게 백반이 들어가야 색이 밝고 진하게 표현됩니다. 1차 매염도 15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 중에 펼쳐서 한번 색을 보시고요. 오, 많이 진해졌네요. 그죠? 어떤가요? 귀신도 홀릴 만큼 아름다운 노랑인가요? 이제부터 본염을 하겠습니다. 본염은 본격적인 염색이므로 천천히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본염할 때는 재탕에서 다시 끓인 괴화물을 염액 그릇에 부어서 색소

수분도 추가해주고 온도도 높여줍니다. 천을 넣어서 고르게 펼쳐주시고요. 염액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잘 주물러 줍니다. 천천히 30분 동안 진행해 줍니다. 천을 가만히 두면 얼룩이 질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분 동안 염색이 끝났으면 잘 모아주시고요. 모아서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또 공기 중에 펼쳐서 색을 한번 봅니다. 예쁘게 색이 나왔죠? 자, 이렇게 본염을 마친 괴화는 가볍게 찬물에 한번 헹구시고요. 하나는 백반염, 하나는 철매염으로 색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색을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요. 2차 매염에 따라서 색상이 변합니다. 백반으로 하면 가장 밝은 색이 나오고, 철매염을 하면 가장 어두운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사용했던 백반물에 다시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백반 입자를 녹여주시고요. 오늘 백반 매염 할 것만 하나만 담가서 매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후매염은 15분 동안 잘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반 매염을 할 경우에는 이 색이 갖고 있는 가장 밝은 색이 표현되고요. 철 매염으로 할 경우에는 가장 어두운 색이 표현됩니다. 자, 꼭 짜서 펼쳐봐 주시고, 색도 한번 보고, 예쁘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마지막 수세를 합니다. 이제 철매염을 하겠습니다. 철매염을 하려면 철매염 전용 장갑과 전용 그릇이 필요합니다. 백반매염에 사용했던 것과 같이 섞어서 쓰시면 안 되고요. 매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쇼핑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쇼핑 단계에 필요한 비눗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중성세제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손으로 거품을 내주세요. 거품을 많이 내줘서 표면에 거품이 가득 차야 뜨겁게 물이 유지됩니다. 이 쇼핑액은 이따가 철매염한 천에 철매염제를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충분히 거품을 내주시고요. 자, 철매염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매염액은 섬유의 3%에서 5% 정도 적은 소량만 사용합니다. 소량으로도 아주 색을 진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컵에 철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철이 잘 녹도록 흔들어 주시고 잘 녹았으면 물에 부어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천이 잠길 만큼의 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위에 기름막 같이 막이 형성이 됩니다. 자, 철 매염액을 저을 때는 손으로 젓지 마시고 그릇을 이용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남겨두었던 스카프를 한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넣고요. 천천히 색이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노란색이었던 스카프가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염제의 역할 중에 철 매염제는 이렇게 색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철 매염은 5분 정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매염이 다된 천을 꼭 모아주시고요. 얘는 바로 씻기 전에 비눗물로 들어가서 빠르게 철의 입자를 닦아줍니다. 백반 매염과는 다른 공정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천에 묻은 철 입자를 떼어주는 역할입니다. 1분 내에 빠르게 헹굼을 해주시고요. 꼭 짜서 바로 찬물

테이블에 수세해 줍니다. 보이시나요? 노란빛이 아닌 또 다른 색이 탄생했습니다. 교화의 백반과는 다른 또 다른 색이 탄생했네요. 철을 만난 교화의 모습 어떠신가요? 네, 철 매엄제는 이 염제가 갖고 있는 색의 가장 진한 부분을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철은 소량만 써도 굉장히 진하게 색이 변하고 또 소량만 묻어도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염색을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철이 떨어지거나 묻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철을 쓰는 그릇과 도구들은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0: 자, 한번 보실까요? 얘는 백반으로 한 괴화 염색, 얘는 철매염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가볍게 홀치기를 한 것이고요. 한 가지 재료에서 이렇게 두 가지 멋진 색을 얻었습니다. 천연 염색의 매력을 보여준 괴화 염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신비한 자연의 색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기본 동사로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본 동사가 왜 문장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어를 할 때 왜 기본 동사가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get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get 동사만큼이나 정말 많이 사용되는 have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have. 뭔가요? have.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have 하면 너무나 초창기 때,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영어를 한동안 안 했던 사람들 기억하는 게 가지고 있다거든요. 그런 뜻이 첫 번째로 있는 거 맞고요. 자, 근데 비단 기본 동사들은 하나의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have 동사가 그 밖에도 뭘 먹는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eat 대신에 have를 써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이 have는 어떤 이렇게 뜻을 본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뜻보다도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여러분 문법 용어 중에 조동사라고 아마 들어보거나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친구거든요. So have 자체의 어떤 뜻이 있기보다는 상당히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문법 용어들이 사실 중요하지만 또 굳이 뭐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나 기능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테니까 그렇게 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그런 용어를 좀 써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have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서 쓸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have가 내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차 소유자라면 have a car 하면 되겠죠. have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동작을 나타낸다든가 상태를 나타내는데, have는 여기서 I have a car. 이게 차를 샀다는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상태예요. 그래서 have a car. 나 저 차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이번에 만들어 볼까요? I have a car는 너무 당연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Do you have a car? 그렇죠? 질문할 때 어떻게 내세요? 주어하고 동사의 순서를 바꿔준다 했었죠? 물론 이제 동사의 그 일반적인 이런 have 동사의 의문을 만들 때는 do라고 하는 친구가 또 도와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do you, did you 이런 건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많이 접해본 문장들이기 때문에 정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연습하면 do you have a car? 그러면 차 있으세요? 가 되겠죠? 되게 쉬워요. Do you have a car? Okay? have가 가지고 있다 상태. 자, 이번에는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을 만들어 볼게요. not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그 친구 아마 차 없을걸? 차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I don't think, think를 부정으로 한 거죠. I don't think she has a car. I don't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She has a car. 그러면 그 친구 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도 has a car. have가 왜 has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he나 she와 같은 3인칭 주어가 올 때는 영어에서 이거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s로 좀 바뀌어요. 저도 영어 하면서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왜 동사가 그렇게 자꾸 바뀔까, 형태가. 근데 오늘 이제 영어의 고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e나 she가 왔을 때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has로 또 have 형태가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have 동사 관련해서 가장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말을 쓰지만 자녀, children가 되게 많이 씁니다. children. have children 하면 뭐예요? 자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자녀 있으세요? 뭐 결혼하신 분한테 물어보겠죠? 자녀 있으세요? 그럴 때 do you have children?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do you have children? 그러면 아이 있으세요? 자녀 있으세요? 그렇죠? 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아이가 있다면 yes I do. 그러면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몇 명을 어떻게 물어보나요, 여러분? 몇 명? many가 많은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이? how many? 많이 들어보셨죠? 네.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어순이 조금 바뀌네요. 그렇죠?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How many children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do you have?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게 영어 어순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자녀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스라엘 자녀가 몇 명이세요? 그럴 때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너무 좋네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 칩시다. 근데 나는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I have three children. 아이들이 다 이제 성장해서 만약에 출가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children이거든요. 자녀, children 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 어린 친구들만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 연세가 만약에 이제 그 70대이시면 자녀가 지금 50대거나 40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children이에요. children이란 건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 즉 부모 입장에서 낳은 자녀를 childre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children은 자녀가 있다. I have three children. I have four children. I have two children.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have가 기본적으로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니까 뒤에다가 여러분 passion이라는 단어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것만 해도 인생의 열정이 아직 많이 남아계신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 자기 개발이나 발전에 대한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have passion. 멋진 조합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Have passion. 자, she has a lot of passion about her work. 라고 하면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많은 열정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have 동사 어떤 기능이에요? 가지고 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Have passion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A lot of. 많은. 그렇죠? She has 동사 변형. She has a lot of passion about her work. He나 she가 올 때 시제가 현재면 have가 has로 또 바뀐다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she has a lot of passion about her work.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커리어에 대해서 그 친구가 상당히 열정이 많다. 그러면 he has great passion about his career. 우리가 커리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career. 그러면 본인의 진로나 커리어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또 가지고 있다. a lot of 대신에 great 같은 것도 passion 앞에 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have의 기능이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아까 자녀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차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열정을 소유하고 있다와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자, 1차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뜻으로 have가 먹다의 뜻으로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먹다, 이 그 우리말에도 밥을 먹다란 말이 있고 식사를 하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 입장에서도 먹다? 식사를 하다? 뭔 차이냐고 물어볼 텐데 식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더 포멀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점심 식사, 아침 식사, 저녁 식사할 때 아침 식사를 뭐라고 그래요? breakfast라고 하죠. 그 다음 점심은 lunch라고 하죠. 저녁은 dinner라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들 앞에 eat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Did you eat lunch? Did you eat breakfast?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원어민들도 많이 쓰시는데 우리도 일단 일반적으로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근데 그게 원래는 점심 식사했어? 이거를 우리가 변형해서 쓰는 거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식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eat보다는 have를 쓰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eat을 쓴다 해서 틀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쓰셔도 되는데 have가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먹다의 뜻이 있고 식사하다라고 할 때는 have가 호응관계상 맞습니다. 그래서 have breakfast, 아침 식사하다, have lunch, 점심 식사하다, have dinner, 저녁 식사하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id you eat lunch는 eat은 막 먹는 행위를 막 이렇게 막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점심 식사를 시켜가지고 입에 넣어서 씹어서 소화시켰어요. 약간 이런 게 eat이고 먹는 행위가 강조되는 거고 그냥 점심 먹었어요? 이게 가볍게 물어볼 때는 굳이 it을 안 쓰고 그냥 have를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have에 원래 먹다의 뜻이 있고 이럴 때 먹다의 뜻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어민이 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온 친구한테 혹은 가족한테 저녁 어디서 먹었어? 저는 어디 가서 먹었어? 그럼 where did you have dinner? Where did you have dinner? 먹었다니까 did죠. 어디 가서 저녁 먹었어요?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장소 옷을 어디 가서 저녁을 먹냐. 그래서 have 자체가 무슨 뜻? 먹다 의미를 쓰이고 이 식사 같은 단어들 있죠. dinner, lunch, breakfast는 가급적인 앞으로 have랑 쓰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입에 붙여보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음식물을 뒤에 써도 have a sandwich 이게 뭡니까? 샌드위치를 먹다 이것도 eat 대신에 그래서 예를 들어 나 그냥 점심 때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한다면 I'll just have a sandwich for lunch. 밥 안 먹고 그냥 샌드위치를 때울래. 약간 이런 어감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I'll just have a sandwich for lunch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꼭 먹다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시다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한잔 하다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술 먹다, 술 마시다 이렇게도 쓰지만 술 한잔 하다와 같은 그런 표현이 있듯이 영어에도 have a drink 한 뭐예요? 여기 have는 가볍게 한잔 하다의 의미로 파생되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 먹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언제 술 한잔해요? 그럴 때 여러분 let's have a drink sometime. 술이라고 해서 alcohol 같은 단어를 웬만해서는 문장에 잘 안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야 저기 술 한잔 한잔 하자 어제 술이나 한잔 언제 한번 하자 그럴 때 let's have a drink, let's have a drink sometime. 그래서 have가 뭐예요? 먹다의 뜻인데 마시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have의 두 번째 뜻은 뭐? 입에 넣어서 체내 들어가다, 즉 먹다나 마시다의 뜻으로 꼭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have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게 여기는 이제 문법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have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만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친구거든요. 이걸 이제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가장 흔하게는 시제를 잡아줄 때 완료 시제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도 쓰이고 그냥 have의 기능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의 기능적인 역할만 할 때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고 오늘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집에 살아온 지가 한 5년 됐다. 5년이란 건 순간입니까? 기간입니까? 기간이죠. 이런 기간을 나타내줄 때 그냥 I lived 하면 살았다 끝이에요. 난 살았다. 살았다가 아니라 살아왔다. 우리말에서는 완료시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5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원칙상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근데 영어에서는 살아왔다라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have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I have lived in this house for 5 years. I have lived in this house for 5 years. 여기 have의 기능은 뭐라고요? live를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살았다가 아니라 살아왔다에 해당하는 게 이 have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have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동사를 도와줘서 형태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주는 완료시제를 쓸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완료시제나 사역동사 이런 것들은 또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have의 기능적인 역할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뜻과 의미 그리고 기능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늘 have 동사를 한번 가볍게 정리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어 내공은 이만큼 또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또 쓰게 되는 take 동사 하나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본인의 어떤 내용을 소화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1: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2: 엄청 가볍구만.
1: 일산 가야 돼요, 일산.
3: 재밌지 않습니까?
1: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0: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1: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0: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1: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0: 어때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4: 아, 그래도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6: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4: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7: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9: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반도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12,000여 개입니다. 이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고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이 중국의 동북삼성, 이 연해주 지역까지 포함하면요, 약 3,000개의 성이 더해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성을 쌓고 또 지켜냈다는 거죠. 이 고조선의 왕검성부터 조선시대 각 고을의 읍성까지 이 성곽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패였습니다.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자 이 백성들의 피난

난처이자 또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죠. 혹시 이 오녀산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에 있던 성입니다. 이 고구려는 높은 산봉우리에 이 웅장한 성을 올려세워 이 중국 세력에 맞섰습니다. 그 배경을 떠올려 보면요. 왜 고구려가 산성의 나라라 불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백제는 주요 길목마다 이 토루를 쌓으면서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했고요. 이 신라는 3년 산성에서 이 성 쌓기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3년 산성을 걸어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형을 읽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돌을 다뤘는지 감탄하게 될 겁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이 도성 축조 도감을 설치해서 한양 도성을 쌓았고요. 이 세종대왕은 도성 수축 도감을 설치해서 이 32만 2천 명의 인부와 수백 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단 38일 만에 이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거의 초고속 이 토목 프로젝트에 가깝죠. 이후에도 조선은요, 남한산성을 마련해서 이 전쟁 시 임시 수도인 행궁으로 삼았고요. 또 이 남한산성은 뛰어난 방어도시의 본보기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보다 17년이나 먼저 세계의 인정을 받은 성곽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 18세기 말 발달된 조선의 근대 과학기술과 도시 설계 역량이 집약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조는요, 이 높이 146m의 팔달산을 끼고,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이죠. 이 팔달산을 끼고 수원 화성을 쌓았습니다. 평지와 산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서 이 평산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원 화성은요, 단순히 전쟁을 대비한 성곽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행궁을 두고 시장을 만들고 관청을 재배치하고 도로망까지 새롭게 짜놓습니다. 이 한마디로 방어시설에 도시를 얹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도시와 성곽을 하나의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요, 계획도시 혹은 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조와 기능이 도시 전체에 걸쳐서 치밀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 화성을 걸어보면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성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길이의 한양 도성이 있었죠. 그런데 정조는 왜 굳이 한양이 아닌 수원에 또 하나의 성곽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이 단순히 무덤을 옮긴 김에 뭐 성을 새로 쌓은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조가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이 이 정조의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요, 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라. 지금 들어도 참 낯설고 믿기지 않고 이 잔혹한 명령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록을 보면요, 영조는 원래 이 사도세자를 많이 아꼈습니다. 이 총명하다고 칭찬도 했고요. 어릴 때는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극은 이 단순히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

시대, 이 두려움이 얽혀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세자는 10대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요, 세자는 자질이 탁월하여 영조가 사랑했는데 10여 세 이후 학문을 소홀히 했고 질병으로 발작할 때는 궁비와 환시를 죽였으며 근래 영조를 시해해서 궁궐 후원에 묻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요,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째인 윤 5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영조는 이 손자 정조만큼은 정말 아꼈습니다. 예, 총명하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남겼고요. 이 정조를 세 손으로 삼았습니다. 세 손의 지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이복형, 이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는 단순히 이 친족관계를 밝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돌리는 일에 착수합니다.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바꾸고 이 창경궁 밖에 경모궁을 세웠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 수은묘도 영우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인 1789년 정조는 더 큰 결심을 내립니다. 이 아버지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 북쪽에서 최고 명당으로 꼽힌 수원 용봉면 화산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 수원부 관하도 있었고요. 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옮기려면 관하와 마을 전체를 옮겨야 했고요. 이 백성들은 대대로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환곡을 없애고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이 문무과 별시를 열어서 이 지역 인재가 등용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1789년 10월 사도세자의 관은 화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이 새로운 무덤 조성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정조는 무덤의 이름을 현룡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정조의 더 큰 구상, 도시 화성과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원 도읍을 정일품 유습으로 올리고 이 도시 이름도 과감하게 수원에서 화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이 관하와 백성을 지키는 성곽, 이 화성 성곽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도시 이름과 성곽 이름을 똑같이 화성으로 정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조가 하나의 도시 전체를 큰 그림 속에 넣어서 설계했던 거죠. 이 원행시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팔달산 아래에 행궁을 짓고 신도시 화성과 신도시를 지키는 군사시설인 화성 성곽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화성에 힘을 쏟았을까? 정조의 목표는 단순히 무덤을 옮기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동시에 이 조선의 정치 질서를 새롭게 짜려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직접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전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생전에 금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명을 어기면 영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도세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들, 즉 이 사도세자의 손자인 순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려는 방식입니다. 이 순조가 왕위에 오른 뒤 격상을 시키면 영조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상에 대해서는요, 이 해경공 홍씨가 쓴 한중록에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70이 되고 세자가 15이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현륭원 가까운 화성행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 대목에서 정조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성은 단순한 분묘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머물며 새로운 나라 운영 방식을 실험하려 한 무대였던 겁니다. 이 구상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양경체제입니다. 한양에는 어린 순조가 임금으로 있고 화성에서는 정조가 상왕으로 머물면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체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역할을 나누고요. 이 정조는 화성에서 새로운 정치지서를 구축하며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상왕제는 이 세종과 태종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창경궁 안에 있는 수강궁에서 별도의 상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왕으로서 병권을 장악했고 날마다 세종의 문안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서 조선을 안정시키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는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도 전에 180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가 단 4년만 더 살았다면, 예,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단순한 성곽도시가 아니라 이 군사, 경제, 농업, 행정이 서로 맞물리는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성은요, 이 농업 기반의 도시였습니다. 이 토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 정조는 주민들에게 퇴비 증산을 지시했죠. 이 퇴비와 섞인 척박하던 땅은 3년이 지나면서 농사짓기 좋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의 자립이 식량에서 시작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물 관리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조는요, 가뭄 대비와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만석고, 만년제, 이 충만제 같은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둔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화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죠. 이 화성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했고 정조는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외영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이 수도인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국방의 요새로 삼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제 기반도 차근차근 갖춰졌습니다. 정조는요, 한양의 유기전과 같은 시전을 화성에 설치하고 이 한양 상인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화성 출신 상인을 체계적으로 키웠습니다. 조선의 무역을 주도하던 역관 상인 일부가 정착을 하면서 화성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791년 이 정조와 최재공은 상업구조 전체를 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이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 정권을 폐지해 이 작은 상인들과 생산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 결과 화성은요, 이 열린 상업도시로 빠르게 변모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의 모델이었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정조는 상왕으로서 나라의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성을 통해
조선의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며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 성곽공사는요, 1794년 정조 18년 1월 15일 이 정조의 직접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정조는 이 거대한 공사와 신도시 건설을 총괄할 인물로 이 초대 화성 유수를 지낸 영종주부사 최재공을 임명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성 성곽공사야말로 당대인들의 온갖 경륜을 투영해 이룩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며 역사적 사업이다. 그런데요, 이 애초에 화성 성곽은 10년 계획으로 잡힌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9개월 만인 1796년 9월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조가 2년 9개월 만에 이 거대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사 시작 2년 전 1792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이 서양 역학기술서인 기기도서를 내려주면서 화성 설계를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기기도서는요, 스위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테렌치의 기술을 이 중국 사람 왕징이 정리한 책인데요. 이 역학 원리가 공학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동서양의 기술을 종합해서 성화 주략을 만들었고요. 이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중기, 농로, 그리고 유형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둥근 나무 막대를 깔아 돌을 미끄러뜨리는 구판, 바닥이 활처럼 굽은 독특한 운송 수레인 설마도 개발해 공사에 활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 도구보다 훨씬 성능이 높아서 이 공사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이 거중기를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석재를 들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이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해서 여러 활차에 밧줄을 걸어 무거운 돌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이 거중기를 사용할 때는요, 밑 움직 도르래 틀에 이 세 개의 쇠고리를 끼우고요. 그 사이에 가로 쇠막대를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 위에 쇠사슬을 걸고 두 개의 쇠막대로 짐을 매답니다. 여러 사람이 얼레와 도르래를 함께 돌리면 움직 도르래의 원리로 무거운 짐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0근, 약 240kg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성 성역 의궤의 화성 기적비에도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거중기와 유형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거중기는요, 이 성벽을 높이 쌓는 데 썼다기보다는요, 이 돌을 캐낸 뒤에 그 운반용 수레에 싣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로입니다. 농로는 이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배에서 닻을 감는 장치, 도자기 돌림판, 우물가에 두레박 도르래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모두 농로의 일종입니다. 이 오늘날의 고정식 지브 크레인과 매우 비슷한 구조인데요. 긴 간주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활차를 달아 밧줄을 걸고 8명이 좌우로 나뉘어 농로를 감으면 물건을 원하는 높이로 올렸다가 줄을 조정해서 정확한 지점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거입니다. 정약용은요, 기존 수레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송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형거는 흔들거리는 저울 같은 수레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폭을 좁히고 짐이 올라가는 판을 일부러 바퀴보다 높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취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였을까요? 돌을 실어 나르는 기능과 돌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 다목적 장비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거의 바퀴와 복토는요, 지렛대의 받침점, 긴 손잡이는 힘점, 앞부분은 작용점 역할을 합니다. 이 손잡이를 올리면 앞부분이 낮아져서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고 손잡이를 다시 내리면 돌이 미끄러져 제자리를 잡습니다. 차상에는 매끄러운 생참나무 세로대를 보강해서 돌이 더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했고요. 이 넘지 않도록 한표라는 작은 나무 토막도 달았습니다. 자, 이처럼 화성건설에는요, 거중기, 농로, 유형과 같은 이 새로운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약용을 이 신도시를 설계한 다재다능한 건설 공학자이자 이 화성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개량하거나 발명한 이 기계공학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들만으로 이 10년의 공사를 2년 9개월로 단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거중기는 한 대였고요. 이 농로는 두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장비 수로 이 성벽과 성문, 이 많은 건물을 동시에 완성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자찬 묘지명에서 이 공사비 4만 냥을 절약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공사비 87만 냥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명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이 공사기간 단축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장비들이 공사 과정에서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을 2년 9개월로 줄인 데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화성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부역으로 끌려온 무보수 인력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선시대 백성들은 원래 이 부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국가와 지방관청이 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화성건설 총책임자 최재공조차 이 국가대사임으로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은 나라를 위해 부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정조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조는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 부역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화성 성역의교의 화성 기적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성 공사에는 70여 만 명의 인부가 투입됐고 정조의 백성 사랑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노임을 주었다고 말이죠. 단 3일의 의무 부역조차 면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석수라든가 이 목수, 단청공, 벽돌장, 미장, 대장장이, 이 조각장 같은 전문 기술자들은 일부 부역으로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품삯을 지급했죠. 단순 노동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서 이 전문 장인을 예우를 했습니다. 일반 인부의 하루 품삯이 보통 2전 5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수, 미장이, 조각장, 수레장, 화공 등은 4전 2푼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온 일꾼들을 위해 이 팔달문, 장안문, 숙지산, 여기산, 구포 이런 곳에 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 임시 가옥을 설치했습니다. 병이 나면 성 밖에 막사를 치고 진료해 주었고요. 일을 못하는 날에도 쌀 한 대와 돈 일전을 지급했습니다. 인부들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 이 수시로 상품을 지급했고요. 이 잔치를 열어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척서단을 내려주고 겨울에는 방한용 털모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경양 각지의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정조가 각 지방에 그 너무 많은 사람이 수원으로 오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성을 쌓는 일은요, 이 돌을 캐내고 그걸 다듬고 옮기고 다시 성벽 위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는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된 정말 힘든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고 이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화성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공사와는 딴판이었죠. 이 억지로 끌려온 부역이 아니라 일하러 온 노동자로 대우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숙소, 진료, 식량, 약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갖춰지니까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즐겁게 꾸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이 모여서 이 화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세계 문화유산 수원화성은요, 18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성곽 건축의 결정체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성곽을 걸어보시면요, 느끼시겠지만 이 성은 단순히 잘 지은 성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가진 기술, 미학, 정치적 의도가 한데 얽혀 있는 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화성을 이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지녔으며 이 성벽 안에 설치된 네 개의 성문을 비롯한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닌 아름다운 성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조는 왜 하필 이곳에 이렇게 큰 도시와 성곽을 만들려고 한 걸까?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명당 화산으로 옮기며 이 지역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효심 같지만 뭐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 구성의 중심지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울러 수도 남쪽 국방 요새로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1797년, 이 완성된 화성을 둘러본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이다. 호호부실 인인 화락. 이 말에서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의도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 화성은 그 실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관할을 옮기는 이사 비용까지 직접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역 인재를 시험을 통해 뽑고 성을 쌓은 인부들에게는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다치면 돌봐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세심한 조치까지 마련했죠.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울며 공사하던 현장과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일하는 현장은 분위기부터 다르겠죠. 정조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중심에는 화성 행궁이 있고 후원에는 미로한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았다면 이 미로한정에 앉아 나라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화성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화성 성곽을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조가 아름다운 것이 강하다라고 했던 그 풍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로한정에 잠시 앉아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보시길 바랍니다. 정조가 꿈꾼 호호부실 인인 화락.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평화롭기를 바란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한이었습니다.

0: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My friend,
1: I'll say it clear.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곳이죠. 첫눈에 반했어요. I traveled each and every moment.

0: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1: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0: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2: 엄청 가볍구만.
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3: 재밌지 않습니까?
0: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0: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Shadows fall
1: over my heart.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0: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키아야, 오늘
1: 아빠 엄마 빼고
0: 키아랑 같이 놀까?
2: 키아랑 같이 놀아야지.
3: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4: 잘 부탁해요.
5: 엄마 올 거야.
0: 제발 좀 빨리 와라.
6: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기념.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7: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6: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입술에 붙고 꺼는 게 콕! 못 집듯이 와글와글!

0: 아직 오후 경기가 남았으니 점심 먹고 기운 차립시다.
1: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2: 그러니까 미스터리 탐구반이 뭔가를 찍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1: 그래! 분명 모두가 보면 깜짝 놀랄 굉장한 게 찍혔다고 말했다니까.
3: 우선 나랑 인디고가 미스터리 반을 찾아볼게. 인디고, 너는 그림자로 미스터리 반을 찾아줘.
0: 차라리 이번 기회에 모두 밝히는 거야. 불안해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
4: 넌 그냥 우릴 괴물이라고 한 게 기분 나쁜 거잖아.
0: 그래, 기분 나빠.
4: 정체를 드러내선 안 된다는 바다의 법이 있잖아.
0: 우리는 인간들을 지켜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괴물 취급하잖아.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아?
5: 얘들아, 그만. 점심 먹고 다시 얘기해보자. 레오, 일단 너는 방송실 카메라 확인 좀 해줄래?
3: 알았어.
6: 커플, 어디 아파? 웬일로 밥도 안 먹고?
7: 커플, 너 울어?
5: 경계는 우리 팀이 최고이고 친구들은 싸우고 나 모두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빨리 그럼 안녕, 우린 인어야. 너의 친구란다 하고 얘기하면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래 선배. 내가 핫도그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8: 하나는 가져갈게. 레오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라.
5: 네? 그럼 이건 선배 거였어요?
8: 괜찮아, 레오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려고 왔어.
5: 레오는 방송실에 갔어요.
8: 고마워.
3: 알아? 이게 굉장한 거라고? 괜히 놀랐네.
9: 이게 왜 잠겼지? 거기 누구 없어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여기요!
5: 애들이 아직 안 돌아왔네.
0: 자, 여러분, 곧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2점짜리 경기니까 고래팀도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5: 우리 차례야.
0: 좋았어.
5: 인디고가 없는데 어떡하지?
0: 이거 놔.
5: 에이, 1년에 한 번이나 운동회잖아.
0: 자, 마지막 경기는 앞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 먼저 들어온 팀이 이기는 경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준비!
4: 그렇게 꿈을 대고 있으면 어떡해?
0: 블루, 너 때문에 넘어졌거든.
5: 얘들아, 그만해.
4: 우리가 지게 생겼잖아.
0: 난 원래 하기 싫었거든.
5: 얘들아.

0: 안 보여.
1: 대충 찾지 말고 자세히 봐.
0: 내 버블젯 나만은 없어. 공주들한테 뺏는다.
1: 야, 나오면 어떡해.
2: 블랙커스가 스팅스. 어? 버블타임 3.
1: 블랙커스야.
3: 레오, 거기 있어?
4: 옐로? 문 좀 열어줘. 누가 문을 잠갔어.
3: 타임스탑.
4: 얘들아, 무슨 일이야? 옐로, 오렌지.
2: 도구?
0: 다이아 월! 다이아는 안 돼! 어? 나도 버블젯!
5: 다이아님의 명령을 어기다니 너를 배신하고 버블짐을 빼앗으려 했겠다. 한 번 더 공격하면 팬텀을 가만두지 않겠다.
1: 나랑 무슨 상관?
0: 바리
1: 버블잼이나 내놔.
0: 몸이 안 움직여.
4: 어? 어? 내 버블젯!
2: 우선 매듭을 해!
1: 시간이 없어! 얘들아! 어? 어? 우리가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 한 걸음씩 맞춰보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내 거야!
1: 하나, 둘, 하나!

0: 위험해. 돌아간다.
1: 빈손으로 돌아온 너희에게 암흑의 힘은 필요가 없겠지.
2: 그만둬. 겁을 주면 줄수록 서로 더 싸우기만 할 거야. 저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1: 이제 남은 너의 마법만 빼앗으면 여왕은 내 차지가 된다. 그럼 너부터 없애주지.
2: 여왕이 된다고? 네 부하들조차 힘으로만 다스리면서?
1: 모두 사라져!
3: 이제 믿을 건 우리 둘뿐이다.

0: 늦었어. 문어팀은 이미 반환점 앞이야.
1: 이미 졌어.
2: 이기든 지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끝까지 해보자.
0: 자.
3: 하나, 둘, 하나, 둘,
4: 얘들아, 화이팅!
1: 고래팀 파이팅! 고래팀 파이팅!
5: 파이팅!
1: 그래, 맞아, 맞아, 그래!
4: 그렇지, 얘들아, 잘한다!
0: 내가 너희 둘을 들고 뛸까? 이왕 하는 거 이겨야지!
1: 나 아직 타임스톱 쓸 수 있는데?
2: 됐거든! 우리 힘으로 완주하는 거야!
1: 하나, 둘, 셋!
6: 친구들도 응원하게 될 거야. 저렇게 멋지니까 반드시 친구들도 응원하게 될 거라고.
1: 고래팀 파이팅! 고래팀 파이팅!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얜 집 없어?

여여

0: 응? 응?
1: 유유유. 유유유. 응?
2: 어,

응. 응. 어?

감사합니다.

0: 여기서 잠깐 빌려온 거야. 그냥 재미로.
1: 응?

0: 나 이렇게 재밌잖아. 근데 왜 자꾸 낚시만 가려는 거야? 우리 귀여운 아가들, 내일 되면 선물 한 가득 들고 돌아올게.
1: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돼. 또 숲에 들어가도 안 되고 늦게 나온단 말이야.
0: 아, 그리고 TV도 절대 절대로 안 돼.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멋진 사냥이다. 절벽을 가볍게 올라가네요. 우아하게 발굽을 구르고 위험에도 용감히 맞섭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죠? 그리고 자유를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힘내라 사냥아, 계속하!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죠. 어디론가 향합니다. 자, 보세요. 저 깊은 골짜기도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사냥은 아주아주 높은 산도 정복하죠.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마치 세상 꼭대기에 선 듯합니다. 산, 떠오르는 해, 사냥. 이토록 아찔한 높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자연은 또 다른 시험을 줍니다. 야생의 굶주린 포식자들, 겁먹냐고요? 아니요, 두려움 따윈 모릅니다. 사냥은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죠. 네, 맞아요. 사냥들은 정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맞서죠.

0: 포식자들이 도망칠 길을 찾네요.
1: 우리 귀여운 아가들, 내일 되면

야생에서 사냥을 마주치면 갑작스러운 행동은 절대 금물. 조심하세요. 사냥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발굽으로 땅을 구르고 높이 뛰어오르고 심지어 쫓아오기도 합니다. 덤불 속에 숨어있기도 하죠.

0: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맑은 샘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부하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류도 훨씬 많이 나오죠.
1: 우리 아가들 너무 착하구나. 다들 얌전히 서서 날 맞이해줬다니. 나 없는 동안 말 잘 듣고 있었지? 숲에는 안 들어갔겠지. 그리고 TV도 전혀 안 본 것 같고.

조심해! 재채기 하나 떨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몰라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자. 유로 다이빙 할 때조차도. 24는 우리 비춰줘. 그녀의 광선은 우주를.

Green! Oh, a bit of climbing and colouring!

Hurry up.

0: can make it red.
1: Look at me. No, look at me.

0: three. And with three E's, we can make you s.
1: Mm.
0: E.
1: Z. Sneeze.

0: Eek. Eek.
1: Huh?
0: We need more E's.
2: More E's?
3: More E's?
2: Yes, quickly.
3: Eek.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미안해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보여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00명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물론 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00명 원인원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육수 끝 치킨 크크크

0: 저게 뭐야?
1: 어? 어? 물음표?
0: 오늘은 시작부터 문제! 몸이 길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이 동물은 뱀?
1: 다리가 많으면 거미? 가재? 문어?
0: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0: 옛날 한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1: 균형 감각 완전 좋아요.
2: 선비님! 어떡해! 선비님! 정신이 좀 드세요?
3: 여기가
2: 움직이지 마세요. 산길에서 크게 다쳐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셨어요.
3: 절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2: 은혜라뇨.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르세요. 약 드세요. 자.
0: 여인의 집에 머물며 선비는 점차 회복했지.
2: 선비님 드세요. 뭐 하세요, 선비님?
3: 이렇게 신세지는데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죠.
2: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상처는 거의 다 회복됐네요.
3: 세심하게 치료해 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2: 아직 기력은 더 회복하셔야 하니 편하게 천천히 더 머무르세요. 그럼 전 시장에 좀.
3: 떠날 때가 되니 아쉽네.
4: 이럴 수가. 사악한 욕의 기운이. 위험하오, 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3: 사람이 아니라뇨?
4: 이 집의 여인은 산에서 천년을 산 천년 묵은 지네요.
3: 지네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4: 선비를 돌봐주다가 해치려는 속셈이요. 못 믿겠으면, 그래, 이 약초로 확인해 보시오.
3: 약초로요?
4: 이 약초를 불에 태워서 연기를 방 안으로 넣으면 여인은 지네로 변해 죽게 될 것이오.
3: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0: 그래, 저렇게 친절한 여인이 지내에 일리가 없지. 진짜 지내? 그 도사말이 사실이었어. 어떡하지? 그래, 그... 아니야.
1: 아하! 몸이 길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동물은
2: 지네였구나!
3: 맞아!
4: 아이, 근데 선비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해치려는 게 자꾸 망설여졌어.
0: 그래, 내게 은혜

0: 그 도사 말대로 전 이 산에서 천년을 산 진해가 맞습니다.
1: 살려주세요.
0: 하지만 선비님을 구해드린 건 제 진심. 선비님을 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 그래요? 아니, 그렇지만 그 도사가...
0: 그자는 도사가 아닙니다. 그자의 정체는 문제. 천년목은 그 동물은 몸이 길고 땅에서 기어다니며 다리가 없죠. 1번 곰치, 2번 기린, 3번 구렁이 중 무엇일까요?
2: 곰치는 몸이 길지만 물에서 살잖아. 곰치는 아니야.
3: 기린은 몸이 아니라 목이 긴 거지.
2: 그러니까 정답은
3: 구렁이.
1: 천년묵은 구렁이라고요?
0: 네. 그자는 아주 옛날 제 남편을 죽인 원수.
4: 이 산의 최고는 바로 나 구렁이. 진의 주제 감히 날 넘봐.
5: 구렁이, 도깃발로 내 녀석을 혼내주마. 야!
0: 여보!
4: 야, 받아라! 자!
5: 피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4: 이봐, 지네. 지네니까 지네. 이기네였으면 이겼겠지.
0: 그 후 천년을 살더니 이젠 절 노리고 있어요.
1: 네? 왜요?
0: 천년 묵은 지네와 구렁이 둘 중에 이긴 자만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1: 아, 용이 된다고요?
0: 네. 아마도 그 구렁이는... 그럼 전 시장에 좀... 몰래 저희 집을 감시하다.
4: 그래, 저 선비를 이용해 지네를 없애볼까?

0: 이 사악한 욕의 기운에 위험하오 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1: 이 독초로 절 죽이려고 한 걸 거예요.
2: 날 이용한 거였어.
1: 구렁이가 또 찾아올 거예요. 위험하니 선비님은 여길 어서 떠나세요.
2: 아니에요. 제 생명을 구해주고 돌봐주셨는데 그냥 갈 순 없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1: 선비님, 전 그러시다면 혹시...

0: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감히 날 독초로 없애려고 해? 천년무궁 구렁이야, 이참에 나와 당당하게 겨뤄보자! 제가 먼저 구렁이를 유인할게요. 선비님은 숨어있다가 저희가 싸울 때 구렁이가 한눈을 팔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쳐주세요.
1: 저만 믿으세요.
2: 하찮은 지네가 천년을 묵다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감히 날 먼저 불러내다니.
0: 치사하게 몰래 날 죽이려던 구렁이 네가 할 소린 아닌 것 같구나.
2: 지네.
0: 우리끼리 있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탈은 언제까지 쓰고 있을 거지?
2: 아, 차차차차차. 아, 구렁덩덩. 구렁덩덩. 크라.
1: 진짜 구렁이었어.
0: 받아라! 야!
3: 야! 지네와 구렁이가 싸우자.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산이 흔들렸어.
1: 구렁이가 한눈팔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데.
0: 지네
3: 구렁이.
0: 선비님은 뭐 하시는 거지? 선비님.
3: 아, 생각보다 세구나.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마. 구렁덩덩.
0: 선비님.
3: 그렇게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났지.
1: 많이 아프세요? 죄송해요. 싸움이 그렇게 엄청난 줄 모르고.
0: 죄송하다뇨. 그런 말씀 마시어요.
1: 다음번엔 바위 꼭 붙잡고 버티다가 꼭 크게 고함을 칠게요.
0: 네. 다음번엔 꼭 부탁드려요.
1: 네.
3: 얼마 후 다시 시작된 지네와 구렁이의 싸움.
0: 오늘은 꼭 승부를 내주마.
3: 내가 바라는 바 하늘의 용이 될 자 바로 나 구렁이. 죽기 전에 미리 축하해주는 건 어때?
0: 그럼 난 작별 인사 먼저. 잘 가라 구렁이야.
1: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 지네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안 돼. 어서 고함을 쳐야 해. 내 이놈 구렁이야!
3: 내 이놈 구렁이. 아니, 누가 감히 겁도 없이.
0: 지금이야!

0: 내가 지네한테 지다니 말도 안 돼.
1: 구렁이가 사라졌어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2: 다 선비님 덕분이에요.
1: 아니에요. 전 은혜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몸에서 빛이.
2: 구렁이를 이겨서 전

0: 곧 용으로 변할 거예요.
1: 그럼 이제 하늘로?
0: 네. 남편의 원수도 갚고 제가 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집에 가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럼.
2: 지혜님도 행복하세요.

0: 이럴 수가. 집이 사라지다니. 진짜 상자가 있네. 이게 웬 금은보화? 아이고, 진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를 잊지 않은 선비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지.
2: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4: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0: 시간을 지배하는 자.
1: 부럽다. 나는 언제 타냐.
2: 아, 재밌겠다.
1: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진짜 무서워. 대박. 속도 완전 빠르고요.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0: 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엄마,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나 화장실 살려줘.
1: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오라고 했잖아. 아직 10분 남았어.
0: 10분을 어떻게 참아요? 얼마나 지났어?
1: 아직 3초밖에 안 됐어.
0: 와, 3초가 이렇게 느리다고?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야, 뭐야?
2: 시간은 왜 다르게 갈까?
3: 저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
4: 나는 없었어.
5: 없었어?
6: 없었어?
7: 좋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싫어하는 걸 뭐 예시로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진짜 1초가 1시간 1년 이런 것 같아.
8: 그렇지는 않아. 나도 이런 경험이 한 해가 있었거든. 내가 이제 학원이 있었어. 근데 이게 학원 사이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4시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공부를 2시간, 3시간 동안 했어. 근데 하필 수학인 거야. 가장 어려워. 그래갖고 내가 딴짓을 한 거지. 근데 딴짓을 하는데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너무 속이 터졌던 경험이 있지.
9: 딴짓 할 때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딴짓 할 때 1분 딴짓 하는 건 줄 아는데 5분 하고 있었어.
8: 근데 나도 딴짓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책에다 낙서를 하거나 시계를 벗어 1, 2초, 3초.
9: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 엄마가 매를 들고 나옵니다.
3: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진 것 같아. 실제로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
10: 아니지, 중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9: 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
11: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거에만 약간 몰두하게 되잖아.
9: 그렇지.
11: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시간을 신경 쓸 수 없어.
9: 맞아.
11: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빨리 가는 거고, 이제
9: 맞아,
11: 공부 맞아. 같은 거는 막 하다가 딴짓도 하고 싶고 그래서
9: 시간을 보고 해야 돼.
11: 그래가지고 계속 딴 거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에만 몰두를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
9: 그거 맞다. 나도 공부를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시간 엄청 빨리.
7: 나도 질문 있는데, 혹시 시계가 있던 꿈을 꾼 사람 있어? 시계를 본 꿈을 꾼 사람.
3: 나 한 번도 못.
8: 나 한 번 있는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있었던 그 무의식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7: 나는 너랑 반대거든. 결국엔 두 세계에서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고 느끼는 거지.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9: 근데 꿈이라는 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꿈이. 그래서 더 시간 더 빠르게 간 거 아닐까 생각해.
11: 꿈 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인가 몇 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러니까 꿈 속에도 흐르긴 흐르는데 엄청 빠르게 흐르는 거야, 현실보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느낌이니까 자기 느끼는 나름으로 흐르는 거지.
8: 다르게 갈 것 같은데?
3: 다르게 가지.
11: 같이 가지.
9: 근데 형도 촬영 많이 해봐서 알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3: 난 빠르게 가는데. 나는 재밌어.
9: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11: 과학적으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만 시간을 원래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시간은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7: 오감의 시간도 추가해야 된다.
9: 시간은 감각이다.
11: 시감과.
10: 그렇기에 표준을 만든 거야. 국제표준연구소에 가보면 그 표준 시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슘 시계, 원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서 1초가 지났어. 그럼 우리도 1초가 지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표준이니까.
7: 그게
10: 우리가 그게 맞다고 정해놨으니까.
7: 그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만약 모든 시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틀렸다면.
10: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의 기준이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결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고 있을 때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셀 수 없지. 감각으로만 활용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
8: 낮과 밤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시간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지.
10: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걸?
7: 근데 백후 시계도 시간이잖아.
9: 아 근데 그치. 왜 빅뱅까지가 우린 지금 인간 이야기하고 있네. 내 맞아. 생각에는 시계라는 건 예전에 없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1초라는 개념도 인간이 생기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 생겼을 테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10: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거야.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시간은 이미 존재해. 근데 시간을 재는 건 각각의 마음에 따른 거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세니까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거에 따라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7: 그럼 우리는 결국 시간이라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
10: 응, 맞아.
9: 시간이라는 걸 그냥 때려쳐버리면
1: 어떻게 될까?
10: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혼돈이 될걸?
8: 예전에 하나 책을 봤거든. 그래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다 동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미래의 나는 뭐 어디서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세종대왕이나 뭐 그런 위대한 위인들이 그 과거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9: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이 말 했어? 형 이것도 과거잖아. 그럼 그 전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시간도 이제 생겨가지고 가고 있고 그럼 이 미래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10: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1: 근데 나 머리가 안 따라가.
11: 어떻게 보면은 영원이라는 게 계속 흐르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제 비유도 하고 뭐 상상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수많은 경험들을 종합해가지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고
9: 영원이라는
11: 것도 가설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상 가설일 수 있는 거지.
7: 응? 우린 그냥 가설로 세워진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야.
4: 그것도 그 정도네요.
10: 근데 영원하게 산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에게 1초 또한 영원인 거야.
9: 오.
10: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 자체가 시간이니까.
7: 터크 에버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가족이 나와 한 신비스러운 물을 먹고 영원히 살게 돼. 근데 영원히 살면 삶의 가치가 없어진대.
9: 멋있다.
11: 뭐야, 뭐 가슴에 뭐 차고 있어.
9: 죽기 직전 사람인가?
10: 보니까 양국이야.
11: 관리자?
5: 안녕하세요?
9: 이게 사람인데?
11: 뭐야, 저거?
5: 순금이에요?
11: 시간? 시계인데?
5: 얼마예요?
11: 뭐야, 시계네?
6: 요구르트 마실 시간일까?
5: 네.
9: 잘생긴 척. 잘생긴 척.
7: 예?
10: 아니,
11: 목소리 좋으시다.
7: 일단 맛있겠다.
5: 슬기로.
10: 이거 민들 것 같은데, 나중에?
5: 아니, 이거 짤릴 것 같은데.
11: 오늘 녹화 빠르게 갔어, 느리게 갔어?
4: 아, 나 되게 빨라. 진짜 빨랐어.
9: 이 촬영이 재밌긴 재밌거든? 엄청 재밌어. 근데 시간이 느리게 가.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느낀 게 느린 게 아니라 시간이 긴 거야. 이게 영원을 촬영이래.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동생. 난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만들어줘.
1: 얘가 진짜 왜 이래?
0: 아, 누나는 동생 있잖아. 나도 동생 갖고 싶어. 나 형아하고 싶어. 나 막내 싫어. 아, 어, 아, 어? 엄마.
2: 어휴, 넌 막내라서 좋은 점만 있으면서 왜 동생을 낳아달라 그래?
0: 막내가 좋긴 뭐가 좋아? 나 막내하기 싫어. 새 막내 만들어줘. 막내가 얼마나 서러운데.
2: 뭐가 그렇게 서럽다고 그래?
0: 누나가 막내의 서름을 알아?

아, 뭐야. 나 게임 중이었단 말이야.

0: 누나 진짜 급해. 이리 와봐. 아, 빨리. 아.
1: 또 왜 불렀어?
0: 이것 좀 가져다 놔.
1: 아, 진짜?
0: 오빠가 진짜 마지막. 진짜라 이번에 진짜 급해.
1: 안 가.
0: 아, 진짜라고. 5, 4, 3, 2.
1: 뭐?
0: 불 좀 꺼줘.
2: 막내라서 서러울 때. 첫 번째, 누나 심부름할 때.
3: 누나는 100점인데 호떡이 너는 점수가 이게 뭐야? 어? 점수가 0점? 0점? 네 누나는 이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어.
0: 엄마, 호떡이도 잘하는 게 있겠죠. 0점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3: 어휴, 얘는 누굴 닮았대?
1: 아니.
3: 너 숙제 안 했지? 누나는 벌써 끝내놓고 예습도 하는데, 응? 누나 반만 따라가봐, 응? 반만큼만!
1: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인데.
2: 두 번째, 성적으로 비교당할 때.
1: 나도 사줘, 나도! 나도 사줘, 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3: 누나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준 거잖아. 호떡이도 나중에 사줄게.
1: 아직 멀었잖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3: 아니 왜 이렇게 때를 써. 나중에 사준다고 했잖아.
1: 누나 거랑 같은 거 갖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3: 알았어 알았어. 응? 이리 와봐.
1: 정말?

0: 누나가 완전 깨끗하게 써서 새거 같지?
1: 어머니,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세 번째, 옷이랑 가방 물려봤는데. 이제 알았어, 막내의 서름을.
2: 그랬구나. 근데 그거 알아? 동생이 태어나도 넌 여전히 나한테 동생이라는 거. 억울하면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 알았으면 물 좀 떠와.
0: 내가 누나가 물 떠오라고 그러면 그 가서 물 떠올 줄 알아? 누나가 물 떠와 이러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물을 쫄쫄쫄 해서 이렇게 따라줄 줄 알았어?

0: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고민 상담소예요.
1: 많이 기다렸지? 우리도 자기들 많이 보고 싶었잖아.
0: 어머, 오늘도 호미는 예쁘네. 오늘은 요즘 핫한 편의점 간식들도 같이 먹으면서 고민 상담 진행해볼게요. 자, ASMR 느낌으로다가.
1: 자기들, 그렇다고 우리 얘기 듣다가 잠들면 안 돼.
2: 자,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ASMR.

0: 다음은 과자.
1: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2: 아, 알았어, 알았어.
1: 진짜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응. 그만 먹어. 좋아. 준비됐지?
3: 응. 오늘부로 레일리버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물 좀 마셔.
4: 과자가 목이 말리냐.
1: 고민 상담소 영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채팅부터 읽어볼게요. 매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수확을 잘 못해서 그냥 받아와요. 어떡하죠? 자기야, 얼마 주고 얼마 받아왔는데? 2,700원치 물건을 구매하고 5,000원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요. 거스름돈으로 2,500원을 받았는데 이거 맞나요?
4: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은 천재들만 다니는 카이스트 나오신 거야. 뭐야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아서 그렇게 막 말하시는 거야.
1: 아니 그래도 사장님이 계산을 알아서 잘 하셨겠지.
4: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미와 호빵이가 편의점에서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게.
1: 자기들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알려줄 테니까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 잡아라.
4: 어? 이거랑 이거 사자.
1: 이거?
4: 응?
1: 맛있겠다. 여기야.
5: 2,700원입니다. 어, 손님, 혹시 200원도 있으실까요?
1: 응? 첫 번째 방법! 그냥 물어보기! 왜요? 5,000원으로는 못 사요?

0: 5,200원을 주면 거스름 돈으로 2,500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1: 2,700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5,000원을 내니까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200원과 거스름 돈 300원을 더하면 500원짜리 한 개가 돼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없이 500원짜리 한 개만 받을 수 있어요.
0: 동전이 많으면 무거우니까 물어봤어요.
2: 아, 네. 저 200원 더 있어요. 여기요. 참 쉽죠?
3: 두 번째 방법. 여기요.
0: 2,700원입니다.
3: 자, 잠시만요.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넷, 다섯, 여섯,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0: 스물, 스물,
3: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1: 세 번째 방법. 이번엔 연기와 준비물이 필요해. 옆으로 좀 가봐. 여기요. 엄마, 저 편의점에 물건 사러 왔어요. 2,700원짜리. 호미, 잘 있어요.
4: 안녕하세요.
0: 2,700원입니다.
1: 네네. 여기요, 5,000원입니다.
0: 혹시 200원 더 있어요?
1: 200원이요? 엄마! 나 5,200원 내고 거스름 돈으로 2,500원 받았어요. 네네. 사장님이 계산할 때 우리 엄마가 다 듣고 있다는 느낌을 어필할 것. 그러면 사장님이 한 번 더 금액을 확인하겠지.
3: 하지만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이야. 자, 여기 계산요.
0: 2,700원입니다.
3: 5,000원입니다. 자, 5,000원 빼기 2,700원은 2,300원. 2,300 맞네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못 믿을 땐 기계를 믿으면 돼.
1: 우와! 근데 호미야, 넌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가장 많이 사?
3: 나는 아주 달콤한 양갱.
1: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는 그 양갱?
3: 달디 밤양갱.
1: 노래 잘한다.
3: 고마워.
1: 우리 고민 상담소 너무 유익하지 않니? 고민 상담에 수학 공부에 노래까지.
3: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고민이 있다면 우리한테 찾아와.
1: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3: 잠깐, 너도 고민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3: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3: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0: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지구 영웅 헌개맨.

0: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미나 공주 미니.
2: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2: 와, 꼬리색도 핑크.
1: 미나 공주 미니.
2: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맵쉽게 치킨. 크크크.
0: 자선 바자회.
4: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지붕이 새고 있죠.
5: 어린이 여러분, 자선 바자회를 열어야겠네요. 바자회에서 번 돈으로 비새는 지붕을 고쳐야 되니까요.
6: 야호!
5: 여러분도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 하나씩 준비하세요.
0: 어떤 거요, 선생님?
5: 오래된 장난감도 좋고 아무거나 지금 안 쓰는 거면 돼요.
7: 미야오. 네.
4: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5: 수업 끝. 자선 바자회는 내일이니까 안 쓰는 물건 하나씩 꼭 준비해요.
4: 팔파가 바자회에 내놓을 걸 고릅니다.
8: 팔파, 어떤 걸로 할 거니? 딱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알지?
9: 그래, 잘 생각해봐. 그래야 어린이집 지붕 고치지.
0: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 이 공룡 선생이요.
4: 공룡 선생은 조지가 제일 아끼는 거죠.
9: 페파, 공룡은 안 되지. 다른 거면 몰라도.
0: 그런가?
8: 그럼.
0: 조지 거지? 미안해, 조지. 공룡.
8: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깜짝 상자.
0: 좋아요. 이번엔 아빠 거 찾으러 가요.
8: 내 거?
0: 온 가족이 하나씩 다 내놔야죠.
9: 엄만 이 모자 할게. 조지는 이 공을 내놓으면 되겠다.
0: 그럼 아빠는 뭘로 해요? 아, 맞다. 이 텔레비전.
8: 페파, 그건 안 돼.
0: 맞다. 이건 나도 자주 보지. 아, 맞다. 아빠는 이 슬리퍼가 좋겠다. 어, 냄새나서 안 되겠지. 어, 맞다. 아빠는 이 낡은 소파예요.
8: 그건 골동품이라 안 돼.
0: 골동품이 뭐예요?
8: 골동품은 아주 오래되고 비싼 거란다.
9: 에이, 이렇게 모서리가 다 다른 소파를 돈 주고 누가 사요?
8: 내가 손 좀 보면 엄청 비싸게 팔린데도.
9: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손을 좀 보던가요.
8: 아, 맞다. 어머니가 나 신으라고 떠주신 이 양말을 내놓을까?
0: 네.
5: 자선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을 거들어 왔는데.
0: 여기요, 선생님.
5: 고맙다.
9: 저, 이렇게 낡은 소파도 괜찮을까요?
5: 오, 이렇게 큰 물건을요? 갈게요.
9: 네.
0: 엄마, 아빠 소파를 맘대로 주면 어떡해요?
9: 쉿,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페퍼.
4: 자선 바자회 날입니다.
9: 페퍼 왔니?
0: 안녕하세요.
9: 페퍼, 여기 이 소파 어떠니? 좀 낡긴 했지만 쪼개서 뗄감으로 쓰면 좋겠지?
0: 이건 골동품인데요.
9: 이게?
0: 아빠가 골동품은 아주 비싸대요.
9: 그런 거였어? 그럼 더 비싸게 팔까?
0: 갈게요. 안녕, 얘들아.
6: 안녕, 페퍼.
0: 수지, 넌 뭘 가져왔어?
10: 내가 제일 아끼는 간호사복.
11: 나도 제일 아끼는 앵무새 풍선.
12: 난 우리 원숭이 가져왔어.
0: 어, 근데 이거 남주긴 아깝다. 제 깜짝 상자 제가 도로 사도 돼요?
12: 저도 이 간호사복 도로 사도 될까요?
11: 저도 제 앵무새 풍선이요.
0: 엄마, 엄마, 우리가 뭐 샀는지 아세요?
9: 아, 자기 꼴 사왔네.
12: 좀 아까워서요.
8: 얘들아, 내가 뭘 사왔게. 또 골동품 소파다.
9: 아우, 참, 당신도. 그게 무슨 골동품 소파예요?
8: 맞다니까. 레베카 엄마가 그랬는데. 내 소파랑 딱 맞겠지?
0: 당연하죠.

0: 아빠가 지금 사온 건
1: 쉿! 페파!
0: 집에 있던 아빠 소파니까요.
2: 뭐? 근데 레베카 엄마가 왜 그랬지? 엄청 비싸게 부르던데.
3: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우리 어린이집 지붕을 고치는데 필요한 돈을 방금 다 모았어요. 고마워요, 페파 아빠.
2: 별 말씀을요, 선생님.
0: 수영이 좋아요.
4: 페파 가족이 수영장에 왔습니다. 아빠가 수영복을 입고 나오네요. 엄마도 수영복을 입고 나오고요. 페파도 수영복을 입고 나왔죠.
0: 얼른 해, 조지. 다들 너 기다리잖아.
4: 조지도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5: 페파, 조지, 아빠한테 팔 튜브 채워달라고 해.
2: 됐다, 조지. 우리 조지 이제 다 큰 형아 같은데.
0: 저도요, 아빠.
2: 됐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노세요.
4: 조지는 오늘 수영을 처음 한답니다.
2: 괜찮아, 한쪽 발만 물속에 담가봐. 이번엔 다른 발을 담가볼까?
5: 양쪽을 동시에 담그는 게 덜 무섭지 않을까요?
2: 그게 더 나을까? 우리 조지 잘하네. 근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튀겨도 되거든.
4: 레베카도 동생 리처드랑 같이 수영하러 왔어요.
0: 안녕, 레베카. 페파, 너도 왔네.
6: 리처드, 이거 잡아볼래? 이걸로 발차기 연습해봐.
5: 조지, 너도 이거 잡고 발차기 연습할래?
2: 잘했어. 근데 물은 너무 튀지 않게.
0: 우린 그렇게 물 안 튀기거든. 누나들처럼 발 좀 해봐. 쟤들도 우리처럼 다 잘하면 우리처럼 수영 잘하겠지. 그치, 레베카?
7: 맞아.
4: 리처드가 장난을 칩니다.
0: 리처드, 너 그만해.
4: 저런, 리처드가 물뿌리개를 수영장에 빠뜨렸네요.
6: 어떡하지? 저긴 너무 깊어서 엄마도 못 꺼낼 것 같은데.
0: 엄마.
5: 엄만 잠수 못하는데, 조지.
0: 누나도 잠수는 못하거든, 조지.
2: 잠깐 안경 좀 맡아줄래요, 여보?

0: 자, 여기 있다.
1: 당신 정말 멋있는데요?
0: 이제 알았어. 당신 남편 잠수는 좀 한다니까.
2: 우린 저런 유치한 짓 안 하는데. 우리 다이빙보트에서 다이빙 할까?
1: 안 돼, 페파. 다이빙보드는 어른들만 올라가는 거야.
0: 괜찮아. 그 대신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되지.
2: 에이, 아빠가요? 다이빙하기엔 너무 뚱뚱해요.
0: 얘가 뭘 모르네. 아빠 젊었을 때 다이빙 트로피도 땄거든.
1: 여보, 그게 언제쯤 얘긴데 참아요.
0: 그때라 이때라 내 몸은 아주 튼튼해. 이거 왜 이래? 이 안경이나 좀 받아줘요. 원래 다이빙은 옆에서 봐야 잘 보이는 거 알지?
2: 우리 물벼락 맞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0: 알았어. 물 한 방울도 안 튀게 해줄게.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겠는데?
1: 당신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다가 우리한테 물 튀어요!
0: 아, 글쎄 안 튀긴다니까.
2: 정말 우리한테 물 튀면 안 돼요!
0: 이것 봐, 내가 안 튀긴댔잖아.
2: 우리 아빠 최고!
1: 당신 정말 멋졌어요.
0: 수건은 필요 없는데, 페파. 아빠는 원래 수건 없이 이렇게 말리거든.
3: 아빠가 결국 모두에게 물벼락을 마치고 말았네요.
1: 아, 여보.
0: 아이고, 이런 미안.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카루스 1.
1: 소방 안전 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세나겠죠.
3: 이게?
1: 1등은 해오. 예?
2: 그럴 리가 없는데.
4: 축하해, 태호.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5: 기분 좋냐?
6: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보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2: 뭐야, 태호. 왜?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6: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7: 거기 있어라.
6: 어? 무슨 일이지?
4: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7: 애국자 나셨구먼. 대사.

0: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어?
1: 잠깐! 어? 자!
0: 넌 뭐야?
1: 할 거 없어!
2: 으악!

0: 굉장해.
1: 괜찮으세요?
0: 어?
1: 다친 곳은 없고요?
0: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컷! 좋았어!
1: 어?
3: 어? 어?
1: 뭐야, 설마 영화 촬영이었나?
2: 그래, 스파이 009 시리즈의 신작이지.
1: 스파이 뭐라고요?
2: 천만 관객이 본 영화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자네, 영화배우 할 생각 없나?
1: 영화배우요? 제가요?
2: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무술 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0: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1: 맞아. 우리만 청소학원.
2: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3: 사고 발생. 어? 사고 발생.
4: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5: 네? 네?
6: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7: 도와주세요!
8: 살려주세요!
4: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0: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2: 멈춰라!
3: 굉장해.
4: 좋아 좋아. 계속 가. 계속.
3: 높아. 어떻게 구조하지?
5: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안,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5: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6: 그야 당연하지.
3: 맞아. 허큘리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탄은 말할 것도 없고.
5: 갑자기 태호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태호가 정말 믿다 미워.
6: 지상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3: 나도 자리 잡았어.
5: 나도 거의 다 왔거든. 피닉스 등장!
3: 어? 하이 여러분! 우리 구하러 왔어요?
5: 물론이지. 자, 어서 내려갑니다. 잡으세요.

0: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심. 됐어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려왔다.
1: 이제 다음 케이블카로 갈게. 피닉스 등장! 어떻게 된 거야? 멈춰!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2: 이안, 케이블카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어.
1: 네? 브레이크가요?
3: 사람 살려!
1: 너무 빨라! 맙소사! 그대로 두면 지상 승강장에 부딪힐 거야. 제이, 이제 네 차례야.
4: 알겠어. 타이탄, 승객들을 꼭 구해내자.

0: 때 내 솜씨.
1: 잘했어, 제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2: 그러니까 태호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안 오는 거야?
0: 큰일이야. 어서 이것 좀 봐봐.
2: 뭔데?
0: 이거
3: 베일에 쌓여있던 스파이 009의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배우 태호 군인데요.
2: 뭐? 태호가 스파이 009의 주인공이라고?
1: 말도 안 돼. 화려한 외모에 멋진 액션까지 정말 스타 탄생 예감이죠?
4: 스파이 009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5: 야! 닭살! 쟤 왜 저래?
1: 잠깐! 그래서 계속 훈련 안 나온 거야?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0: 승객들이 한쪽으로 모두 몰리면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골고루 퍼져서 타도록 해요.
2: 케이블카 안에서는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고 가급적 얌전하게 있어야 해요.
3: 그리고 어린이는 절대 혼자 타지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다음엔 태호도 같이 타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슈퍼스타 이카로스 2.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태호야.
4: 귀국하는 날이었지?
5: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3: 미안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0: 테디가 누구야?
6: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0: 우와, 멋지다.
5: 네? 태호가요?
6: 이쪽 봤어, 이쪽.
5: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0: 나 긴장.
1: 아니 이게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0: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1: 설마 유리도?
0: 내가 알겠냐?
1: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2: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0: 얼굴 천재 김태호!
3: 얼굴 천재 김태호!
1: 야! 아, 깜짝이야!
0: 같이 좀 같이!
3: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1: 뭐야?
3: 절대 지켜 김태호!
1: 왜 저래?
4: 날씨 좋다.
5: 그러게.
6: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7: 이제 파이어로봇을 기다려볼까요?
0: 태호 엄마! 사랑해요!
8: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9: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액션!
1: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2: 어? 앤, 누가 좀 도와줘요.
0: 나무 아래도 위험해요. 어? 역시 나타나셨군요.
1: 뭐지?
0: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3: 아, 저건...

0: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1: 왜?
0: 어?
1: 이제 와서 걱정되냐?
2: 뭐야? 왜 이 카로스를?
1: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2: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1: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2: 어?
1: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2: 뭐? 그게 무슨...
1: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2: 뭐라고?
1: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2: 오랜 경쟁이라니. 어?
1: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3: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2: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1: 그럼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2: 누구 맘대로!
1: 어?
2: 이카루스!

0: 귀여운 녀석.
1: 치사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2: 한심하긴.
1: 어? 태호!
3: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1: 라이트닝 어택!
2: 제이,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1: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2: 어디? 따라와 봐, 일렉트로!
1: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2: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1: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2: 제이, 지금이야.
1: 좋아, 타이탄.

0: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른 거니까요.
1: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2: 파이어 로보를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3: 이게 제 거란 말이죠.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은 파이어 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4: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6: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4: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2: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5: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안전!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2: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3: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2: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성범입니다. 아, 요즘 리포트를 AI로 썼다가 빵점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여요. 아무래도 AI가 글을 너무 후루룩 잘 써주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은데, AI한테 글쓰기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평생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글을 잘 써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줄 초등글쓰기의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입니다.
0: 오늘 글쓰기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좀 좋아하던가요?
1: 아이들이 손으로 연필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글자를 네. 쓰는 게 기회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패드로 보고 네.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더 힘들어하고 더 싫어해요.
0: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글은 약간 강제로 써야 해서 썼었다? 초등학생 때는 막 일기도 계속 써야 하고 또는 뭐 독후감도 써야 하고 하니까 했었는데,
1: 또 학생들이 일기 검사를 선생님한테 받거나 뭐 부모님께 받거나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쓰는 글이 되려면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하려면은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게 첨삭이란 말이죠.
0: 아, 피드백을.
1: 네, 피드백을 받으면서

0: 내 글이 점차 좋아지는 거를 느껴봐야 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실력이 올라가면서도 즐겁게 글을 쓸수 있을지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툴은 구글의 재미나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재미나에 링크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필요합니다. 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0: 글쓰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한테, 이 AI한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다라고 한다면 4학년에
1: 보는 친구들은 본인 나이에 맞춘 되겠네요, 그렇죠?
0: 그쵸. 글쓰기 코치야. 이제 내 학년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글을 써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나 대신 문장을 완성하거나 네, 글 전체를 써주면 안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쓸지 장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1: 장르.
0: 우리가 연습을 할거 오늘은 뭐 써볼까요?
1: 오늘은 일기 좋아요.
0: 네, 일기를 쓸 거야. 그럼 일기를 써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쓸거 없어. 일기 쓸거 없어. 이런단
1: 저도
0: 말이죠.
1: 그런 말 많이 했어요.
0: 네, 이제 AI랑 같이 한번 쓸걸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쓸 일기의 주제를 찾기 위해 하루 전체를 훑어보는 질문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해주라고 하면 이 AI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줘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하면서 내 하루를 훑어볼 수가 있어요.
1: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네요.
0: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제 쉽고 구체적으로 네,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해줘 이런 것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찾기 위한 질문을 뭐몇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5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질문으로 막 깊이 가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다 찾으면은 글감 찾기 완료 하고 내 다음 명령을 기다려줘.
1: 와, 다음 행동까지 좀 설계를 해놓는 거군요. 오, 근데 이게 좋네요. 역시 일기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우리 학생 친구들은 본인이 있었던 일도 약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오늘 뭐 쓰자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땠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생각 안 나. 네, 해볼게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웃겼던 순간이 뭐냐, 기억나는 순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오늘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었지. 그때서야 떠오르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술래잡기 할때 가슴이 뭐 두근거렸던 순간이 있느냐. 그리고 또이 친구가 좋은 게 예를 들면 하고 말을 해줘요. 근데
1: 오, 그러네요.
0: 예를 들면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생각이 안 났던 게 떠오르고 아, 이렇게 써야지 하거든요. 술래에게 잡힐 뻔 했는데 안 잡혔을 때가 생각나.
1: 오, 네 번째 질문이 나왔네요.
0: 네. 오늘 하루 동안 술래잡기 말고 또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 처음 해본 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급식 때 먹었던 제육볶음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1: 제육볶음.
0: 그래서 5번째 질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오늘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 술래잡기. 내일도 또 하고 싶어. 예.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글감 찾기 완료하고
1: 와,
0: 예,
1: 똑똑해.
0: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글감을 찾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1: 글을 써야죠.
0: 예, 글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술래잡기 한 거로 글을 쓸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 한 번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1: 하나씩.
0: 하나씩 질문해줘. 그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쉽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줘. 써주지는 말고 힌트만 줘. 내용을 다 찾으면

0: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글을 쓰는 것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선생님이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쓰려고 했던 내용도 더 생각이 나고 또 내용이 풍성해지죠.
1: 이야.
0: 이거는 정말 1대1 개인 글쓰기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1: 너무 좋네요. 네. 진짜.
0: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야.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날씨는 어땠어? 오늘은 하늘이 맑고 날이 좀 더웠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누가 술래였고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맞다 이것도 써야겠다. 네. 가위바위보로 정했고 네, 도훈이가 술래였어.
1: 도훈이가 또 술래를 했고.
0: 술래에게 잡힐 뻔했다가 안 잡혔던 그 순간을 자세하게 떠올려봐. 그런 내용들을 다 넣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의미 자체를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쓸 때 이 AI 친구랑 서로 대화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도훈이를 따돌리고 멀리 도망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 도훈이에게 한마디 외쳤거나 속으로 생각한 게 있다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훈이한테 메롱이라고 말했어.
2: 네.
0: 네. 그러면 이제 글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쳐 쓰기를 해줘라 라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한 문장씩 그 문장 바로 아래에 고칠 점을 적어줘.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쓰기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첨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1: 이야. 네,
0: 점심을 다 먹고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여기에 우르르나 신나게 같은 말을 넣어줘라.
1: 수식어.
0: 네, 운동장으로 우르르 나갔다. 신나게 뛰어나갔다. 하면 훨씬 생생해지겠죠?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햇볕이 머리 위에서 쨍쨍 내리쬐었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법, 의성어, 으태어를 쓰는 그쵸.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죠.
1: 저런 표현을 찾는 것부터가 이제 본인 글을 사랑하고 또 더 좋게 가꿔나가는 거의 시작이잖아요.
0: 맞아요. 예. 제대로 된 글을 10편 쓰는 게 네. 그냥 이제 막 100편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1: 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줄 몰랐어요.
0: 네,
1: 진짜
0: 정말 잘해주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줬잖아요.
1: 네.
0: 딱 초등학생한테 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의성어, 으태어, 꾸미는 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우와. 수준에 맞게라고 말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그거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는 거고 그 피드백을 받고 글을 다시 쓰면은 처음 글과 완전히 달라지겠죠.
1: 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얘기 하나지만 사실 이 방법과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주장하는 글쓰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그냥 나만의 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 가보면서 본인만의 글쓰기 세상을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EBS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야구협회가 일제히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그동안 온라인 밈으로 무분별하게 소비되던 혐오 표현들이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1: 어제 오전 광주 1구 이규현 교장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 경기 중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1구 선수들을 향해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친 데에 대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 역사의식과 관련된 지역민의 상처가 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경기장 내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진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건은 지난달 29일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재고가 앞서가던 경기 후반, 느닷없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를 언급한 응원 구호가 나왔습니다. 조롱성 구호가 이어지자 광주일구 코치진은 현장에서 즉각 항의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재고 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두 차례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동문회와 학교 관계자들도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재고 교장단과 야구부가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광주일구 측과의 협의 끝에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에 대해 전국대회 6개월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장 해프닝이 아닌 학교폭력 징계 대상이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학폭 신고하면 무조건 저는 학폭이 열릴 것 같고요. 탱크라는 표현으로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저는 이거는 모욕이 성립된다고 봐요.
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며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성찰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징계와 교육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야구협회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오늘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응원 문화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들의 역사인식과 민주시민 교육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번져나가는 혐오 문화의 그늘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인륜적인 조롱과 혐오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학생들. 그동안 우리 학교 현장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학생들의 장난이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 저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장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역사적 비극이나 뭐 지역, 성별, 세대 간 갈등 같은 혐오가 온라인 밈의 형태로 재가공돼서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는 현상이 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도 우려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꼭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닌데 오히려 문제는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문화나 유행처럼 문제의식 없이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역사까지도 웃음거리로 소비된다면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좀 약해지고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학교는 이런 현상을 좀 바로잡고 왜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학교는 그런 교육적 기능을 지금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래서 학생 몇 명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혐오와 왜곡된 정보가 청소년 문화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교육적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실제로 요즘 학생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정말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온라인상의 이른바 밈 문화가 이 아이들의 가치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4: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나 신문 뉴스보다도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회와 역사를 배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은 맥락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왜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보다는 자극적인 밈이나 짧은 콘텐츠가 먼저 소비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자신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주는 알고리즘을 수시로 접하고 있는데, 교사는 그것을 교정하거나 토론하거나 충분한 할 수 있는 교육적 권한이라든지 사회적 신뢰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는 혐오를 멈추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점점 더 침묵을 선택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0: 네, 그런데 문제가 된 학생들의 행동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을 낙인 찍는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참 많습니다.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4: 네, 학생들의 행동은 분명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변하거든요. 다만 변화는 강한 처벌이나 뭐 낙인, 배제가 아니라 왜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같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을 좀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역사의 의미를 학생들이 다시 배우고 왜 특정 지역에 대한 조롱이 공동체를 해치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응징의 과정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한편으로 이번 논란은 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수업과 생활 지도에서 얼마나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이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현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4: 사실 최근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조차도 좀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며칠 전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운영 과정에서 교실 환경을 정비하면서 교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일시적으로 가려놓았는데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도를 지닌 왜곡된 행동으로 퍼져나갔고, 온라인상의 비난뿐 아니라 학교로 항의 전화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학교가 입장문까지 내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맡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갈등을 좀 깊이 있게 다루면은 그 자체가 민원이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국어교사인데요. 5.18을 다룬 작품을 같이 수업한 다음에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왜 하라는 수업은 안 하고 영화를 보여주냐, 아니면 너무 편향적인 수업이 아니냐라는 민원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0: 교사 입장에서의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 논란이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안전한 주제만 선택하게 되고요. 이는 결국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어떤 권한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교사들은 처벌할 권한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 나왔을 때 학생에게 교사가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시청 같은 굉장히 일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민원이나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축이 되곤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길러져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회적 이슈를 피해야만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보호해 줄수 있는 문화 그리고 제도가 우선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정부나 교육기관이 교사를 지지해 주는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등교사 노조가 성명에서도 강조했듯이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될까요?
0: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특정한 이념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학교 교육과정 안에 민주시민 교육을 뭐몇 시간 추가하거나 교사들 연수를 신설하는 방식들이 지금 접근해 왔었는데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교과목이 아니라 교실에서의 문화로서 일상적인 대화나 뭐 질문, 토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녹록지 않고요. 학생들에게 그래도 가장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두려움 없이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학교 교실이 건강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 공존과 존중의 가치를 되살리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뒷받침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살펴보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1호 결재로 교권보 선택한 교육감들이 참 많았네요.
1: 네, 먼저 이병도 충남 교육감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끄니까 이 교육감이 당선인 시절부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관 도입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첫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안을 처리했습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 같은 걸로 위축된 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인데요.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 조사관, 또 갈등조정 전문가나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 신설을 승인했는데요. 교권보호지원단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행정, 법률, 심리 지원 같은 것들을 일원화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보호팀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신속 대응팀 두 개를 먼저 운영하다가 3팀 체제로 좀 이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 교육감이 이와 함께 피해 교원 회복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 설립 계획도 결재를 했습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은 조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는데요. 조 교육감의 1호 결재는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추진 방안이었습니다. 교육 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데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다가 지역 사회까지 교육 4주체가 참여를 해서 교육감 직속 협의기구인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추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단장을 교육감이 직접 맡아서요. 오는 8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 마련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정근식 서울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결재로 마음 회복 캠퍼스 설립 추진안을 처리했는데요. 이 마음 회복 캠퍼스는 서울 송동구의 옛 덕수고 부지에 들어서는 시설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같은 마음 건강 고위기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설,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 또 체육 교육원을 만들어서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네,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교권 문제가 뜨거운 화두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다른 교육감들 가운데 또 눈에 띄는 1호 결재 사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 네,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안민석 경기 교육감인데요. 대표 경영인 이폰 프리스쿨 추진 계획 1호 결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과 중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시간을 독서와 예술, 체육 활동에 쓰겠다는 겁니다. 또 1호 결재 직후에 이폰 프리스쿨 추진단에 위촉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강미애 세종 교육감도 좀 특이했는데요.
0: 네.
1: 취임 첫 업무로 학교 현장 방문 운영 계획 서류에 서명을 하고 첫날부터 학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교육 철학을 보여준 셈인데요. 강 교육감은 오늘부터 11월까지 관내 153개 학교를 전부 방문할 계획입니다.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서 주요 현안을 얘기하고 또 개선 사항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석진 대전 교육감도 오늘 오전 8시 대전 선유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생 등교맞이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1호 결재, AI 1번지 실현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교원의 교육활동, 교육행정까지 아우르는 미래 교육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호 결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교육감도 있었는데요.
0: 네.
1: 천호선 전북 교육감입니다. 특별한 1호 결재 발표 없이 필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전남 광주 통합시 교육청이 새로 출범을 했죠. 그동안 통합 작업하면서 나이스나 에듀파인 같은 이런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이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상 개통됐습니다.
0: 네, 신임 교육감들의 다양한 행보를 짚어봤고요. 다음은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또 희소식입니다. 섬마을 학생들이 서울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고요.
1: 네, 도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학교와 교류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그런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와 서울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섬 너머학교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섬 너머학교, 그러니까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의 일종의 학교 밖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올해 2학기부터 총 1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시작하는데요. 인천 5곳, 전남 6곳, 경북 한 곳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참여 지역과 대학 모두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소속 교원이 총괄하는 수업을 학기 중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방학에는 서울대 방문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서울대 사범대 재학생들이 1:1 멘토링도 해주고요. 이수 결과는 고교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고교 대학 연계 교육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0: 네, 지역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겠죠. 이 작은 섬 학교 학생들에게도 더 넓은 기회가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0: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골목골목 천천히 걷다 보면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6: 양림동하면요, 근대 역사 문화마을입니다. 근대 역사의 보물창고라고도 하죠.
5: 아하, 그러니 기분 좀 내볼까요?
7: 오,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짜잔! 귀여워.
5: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8: 고3 딸하고 추억을 좀 쌓고 싶어서 양림동을 찾아왔습니다.
5: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박하지만 깊은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목 맛집에서 만난 광주의 맛.
9: 광주는 예오박계를 많이 먹어요.
5: 저 골목 너머 추억이 있고 숨은 고수들도 만날 수 있는 그곳.
10: 계세요. 아이고,
11: 안녕하십니까.
10: 우와, 멋지다.
11: 딴 사람은 일체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
5: 오늘은 광주 구석구석 함께 걸어보시죠. 현재 총 97개의 동이 있는 광주. 그 중에서도 보물 찾기 하듯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동네들을 찾아갑니다. 과거 버드나무가 울창의 이름 지었다는 광주 양림동입니다. 지금은 버드나무보단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동네가 됐죠. 산책하듯 한나절 걷기도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서 인생 사진 찍는 분들도 많답니다.
12: 이쁜 장소에서 웨딩슨에 찍게 되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좋은 작가님이랑도 많이 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13: 어플 한번 이렇게 멋진 척 한번 해주세요.
5: 그런데 왜 이곳일까요?
13: 여기 이제 골목도 이제 곳곳이 또 예쁘기도 하고 이제 또 한창 장미 필 때여가지고 이제 추천드려서 데리고 왔어요.
5: 양림동 곳곳에 웃음꽃.

0: 꽃이 활짝 핀 건 오래된 건축물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1914년에 지어졌다는 오웬 기념각. 회색 벽돌을 2층으로 쌓아 올린 이 사각형의 건물은 전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 오웬 목사가 1909년 순교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물.
1: 사실 이 건물은요, 오웬 목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연극, 영화, 또 교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0: 바로 이곳에서 광주의 근대 문화예술이 꽃피었습니다. 소중한 유산으로 남은 110여 년의 역사.
1: 기독교가 시작될 때 강인도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기독교적인 유산이 많아요. 선교사님이 살았던 곳이라든가 병원, 학교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근대 역사 문화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0: 양림동은 과거 서양촌으로 불렸습니다. 땅값이 싸 미국인 선교사들이 정착했고 학교와 병원, 사택들을 지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서양식 주택. 이곳은 광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 제중환의 의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로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우일선 선교사. 그의 집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양림동에서도 손꼽히는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죠. 덕분일까요? 독특한 마을도 생겨났습니다. 이름하여 펭귄 마을? 여기도 펭귄? 저기도 펭귄. 마을 곳곳에 펭귄 작품과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 왜 펭귄 마을인지 궁금합니다. 다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 건가요?
2: 이 양림동 펭귄 마을에 제가 와 있는데요. 여자친구랑 같이 와 있는데 데이트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곳. 대체 왜 펭귄 마을인지 이분이 알려주신답니다.
3: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0: 이 두 분을 빼고 이 마을을 말할 수 없다는데요.
4: 2015년 정도, 13년에 시작했지만 그 이쪽 형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같이 동네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5: 근데 이 마을이 왜 펭귄 마을이 된 거예요?
6: 아, 펭귄 아저씨 같이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4: 걷는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이 너무 펭귄을 흡사하게 닮아가지고 이제 펭귄 마을로 불리게 됐습니다.
6: 가장 그렇게
5: 작품하신다고.
6: 이거 젊었을 때는 로스일을 했거든. 신간 보낸다고. 애들 그 유치원 애들 보여주려고 했더니 요새는 안 나타나네.
0: 어린이들에게만 공개한다는 것.
7: 우와, 애들, 멋지다.
6: 얘들 유치원 애들 구경하고 여기 깎아놨는데 아. 처음에는 펭귄 마을에서 펭귄을 많이 깎았어요.
0: 목수로 일했던 실력을 살려 나무에 펭귄을 조각하고 색칠까지 한 작품입니다. 조각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아무나 안 보여준다네요.
6: 딴 사람은 일절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 유치원 애들만 오면 그 애들은 붙여줘요. 그 이제 주기도 졌어요. 많이 그래갖고 지금은
4: 얘 깎기가 힘들지 않아요?
6: 처음에는 힘든데 이제는 좀 습관되고 하루에 안 나와. 네. 처음엔 안 나와밖에 못 깎았는데 지금은
4: 한 두 개 정도 깎아요?
6: 두 개 정도 깎았어요.
0: 이렇게

0: 주민들의 도움과 애정으로 탄생했다는 펭귄 마을. 골목길 곳곳에 주민들이 손수 만든 작품들이 걸리면서 지역의 명소가 됐죠. 촌장님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다네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이든 주민들만 남은 동네. 그때 촌장님의 작은 아이디어는 지금의 마을을 있게 했는데요. 그 시작은 폐품이었습니다.
1: 버려진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그 버려진 캔 가지고 전카트로 작품을 만든 겁니다. 불난집이 있었는데 이 벽을 무엇을 한번 활용해볼까 하다가 뺑기를 칠하고 또 작품 하나나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 11년, 12년 정도 됐거든요.
0: 버려진 물건들로 골목길 미술관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1: 토요일로 일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골목길이 빡빡 차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이 너무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잘한다라는 더 잘하잖아요.
0: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을을 가꾸실 거라는데 꼭 가볼 곳이 또 있답니다.
1: 아, 동굴 혹시 안 가보셨죠? 그쪽 가시면은 여름에 시원하게 좋습니다. 그쪽에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0: 펭귄 마을에서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이곳. 아니, 도심에 웬 동굴일까요?
2: 이곳은요, 일제강점기 때 방공 대피소로 뚫어놓은 동굴입니다.
0: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안전모도 준비되어 있고요. 일제강점기,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일본군이 뚫었다는 이 동굴.
3: 얼마나 들어가나요?
4: 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0: 길이는 약 30m.
3: 자, 여기가 끝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완성을 못하고 이것이 동굴이 미완성장으로 됐기 때문에 입구만 지금 이렇게 네 개가 뚫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동굴 속에는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는 음식 변화가 잘 빨리 오니까 동굴에다가 김치 같은 것을 저장했어요. 그럼 훨씬 더 천천히 익죠.
0: 비록 일제 식민지의 잔재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봤더니 슬슬 배가 고파지는 그때 냄새가 납니다. 하하, 골목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5: 이거는 한우 암소 사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골로 애호가 육수를 빼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0: 푹 끓인 사골 육수로 애호박 찌개를 만든다네요. 육수 준비가 잘 끝나야 찌개도 제맛을 낸다는데요. 광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애호박으로 찌개를 만들어 드셨답니다.
5: 애호박찌개는 서민 음식이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크면서 울타리에 달려있는 애호박을 따다가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 할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갖고 그걸 먹어봤는데 어렸을 때도 그 맛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0: 사골 육수에 돼지고기, 양념과 애호박만 넣고 끓이는 음식. 하지만 그 맛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6: 고기에서 자체 우러나는 그 돼지고기 맛에 애호박의 단맛 추가해서 마지막에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알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은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하신다고 간식이에요.
0: 양림동 골목에서 20년. 엄마의 손맛을 이제는 딸이 이어가고 있죠.
5: 너무 맛있다.
0: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별다른 재료는 아니지만 특별한 맛을 내는 이곳만의 애호박찌개. 손님들의 입맛엔 어떨까요? 칼칼한 게 입맛 살아난다고요? 하하. 밥 말아서 한 숟가락 푹 떠 먹으면 이 순간만은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6: 애호박찌개 진짜 맛있어가지고 점심 때 많이 사 먹어요.
0: 여기서 하나 더. 손님들이 애호박찌개만큼 많이 찾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 생고기.
6: 저희는 항상 당일 도축된 생선 암소만 사용하고 있고요. 코 앞다리를 사용해서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원래는 식육식당이었던 곳. 질 좋은 생고기를 거래하다 보니 생고기 비빔밥도 맛있기로 입소문이 났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아니라 생고기냐 애호박이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네요. 오늘 메뉴 선택 만족하십니까?
7: 생고기 비빔밥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생고기가 굉장히 싱싱하네요.
0: 깊고 진한 국물 맛. 절대 포기 못하는 분들도 있죠.
7: 국물 떠져서 맛있네. 아, 맛이 깔끔하게 맛있어요. 얼큰하죠. 얼큰하면서. 광주는 애호박찌개를 많이 먹어요. 국물도 있고 얼큰하니 깔끔하니까요.
0: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으로 배 든든히 채웠으니 골목 여행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양림동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답니다. 근대 의상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건데요.
8: 하고 있고 또 선생님도 선생님이 색이 잘 어울린다. 그 삼겹살 스타일로.
0: 1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옷 갈아입고 걸어볼 참이에요.
8: 이게 정말 이제 빨간
9: 모자도 이쁜데.
8: 자, 친구는 이렇게 입고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9: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면서 고3 딸하고 추억을 좀 쌓고 싶어서 원래 광주에 거주를 하고는 있긴 한데 근데 한 번도 딸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양림동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주말이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8: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9: 이뻐.
8: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러고 하면 오늘 통화 속 주인공이야.
9: 그러니까.
8: 짜잔.
9: 예뻐라. 너무 예쁜데?
0: 마음에 든 옷도 골랐고 기념 사진도 남겼으니 우아하게 양림동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그 길 끝에 도착한 곳은 근대화 시기 상류층 가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장우 가옥.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통 가옥입니다. 호남 지역 근대 한옥의 특징도 보고 전통의 멋도 느낄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다네요.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멋스러운 분위기의 고택. 그래서일까요? 이곳에서 근대 의상을 입고 저마다 추억을 만들고 간답니다. 이렇게 둘러볼 곳들도 많지만 하룻밤 편히 쉬어갈 곳도 있습니다. 고3 딸을 위해 엄마가 고른 숙소. 이것도 역사가 깊은 곳이라네요. 1950년대 지어진 선교사 사택을 내부만 리모델링했다는 게스트하우스.

0: 한 대학의 기숙사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1: 안 앉아봐도.
2: 이 게스트하우스는 뉴스마 선교사 사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내부는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갔을 때 처음 느꼈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것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그렇게 현대의 시설처럼 깨끗하지 않고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향수와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래된 건물의 정취는 살리고 누구나 머물 수 있도록 그 안에 쉼을 더했습니다.
2: 저희 공간에서 꼭 자랑하고 싶은 곳은 저희 발코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앞에 백일홍, 목백일홍의 수명은 거의 한 500년 정도 된 그런 수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게 저녁 산책이든 아침, 이른 아침 산책이든 이런 굉장히 이 마을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3: 광주에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세세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은 처음이라, 그리고 딸하고 같이 함께 해서 훨씬 더 이제 재밌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4: 양림동을 자주 오지는 않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곳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0: 근대 시간 속을 걸어보는 골목 여행이었고요. 자, 다음은 젊음이 넘치는 거리 광주 동명동으로 갑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고급 주택들이 즐비의 두촌으로 불렸던 동명동. 이후 개성에는 카페와 식당 등이 문을 열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가 됐답니다. 플리마켓이나 공연, 전시 등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은데요. 광주 사람들에게 동명동은 어떤 공간일까요?
5: 동명동은 옛날 구도심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플리마켓이나 문화예술 같은 이런 컨텐츠가 많은 곳에 저희는 여기 살고 있고요. 양조장 운영하고 있어요. 동명동.
6: 양조장이요?
5: 네.
7: 전통주 양조장.
0: 동명동에서 전통주를 빚고 있다는 모녀. 3년 전 꿈을 안고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우리 술의 매력에 빠진 건 어머니가 먼저. 다른 곳에서 전통주를 만들다 딸과 의기투합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8: 동명동이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한옥이나 이런 이쁜 그런 분위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동구가.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하고 조금 어울릴 것 같아서 예, 여기에 양조장을 하게 됐습니다.
5: 도수는 지금 한 몇 도 되죠?
8: 네, 지금 한 5, 60도?
5: 아까는 한 70도?
8: 많이 부드러워져요.
5: 확실히 부드러운 여운 있는 맛? 맛을 한번 이걸 보셔야 되는데.
0: 옛날엔 김치와 장을 담그듯 집마다 술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술 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독특한 술 맛을 만들고 싶다는 이곳.
8: 여기는 저희 양조장 제품을 생산하는 발효 숙성실입니다.
0: 광주에서 생산되는 쌀과 전통 누룩을 이용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약조와 탁주를 빚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누구나 직접 술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5: 술을 빚는 밥을 고두밥이라고 하고 이게 고두밥이에요. 이 쌀하고 누룩하고 물만 들어가면은 이제 술이 되는 거거든요.
0: 막걸리 빚기에 필요한 재료는 고두밥과 누룩 그리고 물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죠.
5: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술은 이렇게 천천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이렇게 꾹 깊숙하게

0: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잘 섞은 뒤 항아리 등에 놓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약 3일 후 체에 술을 걸러주면 완성.
1: 술이 이렇게 이제 하면 네. 네, 내려가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술을 내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2: 이 체험을 가장 이게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순서예요.
1: 네.
0: 직접 빚은 술맛 참 궁금한데요.
3: 어때요?
4: 달아요. 달콤해요.
3: 술이 달콤해요?
4: 네. 쌀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술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간단하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2, 3일, 3일 있으면 이렇게 맛이 될 수 있다는 게 저 집에서 꼭 해보고 싶어요.
0: 이 맛을 느끼러 골목골목 길 찾아오는 분들도 늘었답니다.
1: 진짜 저희 술맛 보는 게 일상이라서
5: 우리
0: 전통주로 꿈을 빚는 두 분 바람이 있다고요?
1: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저희 전통주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주가 되려고 열심히 체험도 하고 알리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0: 구석구석 빛나는 광주 골목 여행 잘하고 돌아갑니다.
6: 옛날에는 패션이고 구두고 양화점도 많이 했어요.
7: 이 자리에서 90년 동안 극장 운영을 해온 극장이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0: 다 널어놓고 하는 편이고.
1: 음식은 워낙 맛있게 하시니까 정리정돈까지 정말
2: 재밌네. 직접 만들어보니까 밖에서 사먹는 거와는 그 차원이 다른 맛이네요.
3: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예쁜 색깔에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4: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곳이 첫눈에 반했어요.
5: I traveled each and every one.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5: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6: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5: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6: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7: 10년은 늙는다는 집짓기. 이분들은 어땠을까요?
8: 인테리어 일을 한 지 좀 10년이 지나니까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7: 인테리어는 고수지만 건축은 초보였다죠.
8: 설비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물바다가 됐다고. 제 신발이 막 떠다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7: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고전했던 집짓기.
8: 앞으로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땐 제 인생엔 없을 것 같아요.
7: 한편
9: 40년간 건설업계에서 일하다가 15평 정도 지어서 집사람이랑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큰 빌딩 진행보다 힘들었지만 서포트해주고 살 괜찮아요. 경영은 하나 안에서 감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7: 날고 기는 고수들조차 쉽지 않았던 내 집 짓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건축주는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업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라네요.
8: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박지연입니다.
10: 많은 연예인들의 이 인테리어를 다 넘어타서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8: 가수 백지영 씨도 있고 박타미 배우도 있고 김윤경 배우도 있고 뭐 류승룡 배우님 댁도 했었고 또 오나라 언니네 집도 제가 열거하자니 너무 많기는 해요.
7: 예, 흔히 건축이 집짓기라면은 인테리어는 그 공간을 채우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데요.
8: 그러니까 우리 집이 더 예쁜데요?
11: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거예요?
8: 애착이 없을 수가 없죠. 제가 7년 전에 하나하나 제가 다 지은 집이니까요. 설계부터 마지막에 인테리어까지 모든 조경, 디자인 이 집에 제 손을 안 거친 건 없어요.
7: 건축가의 도움 없이 설계부터 직접 지은 집이라는데요.

0: 색이 다르고 디자인에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야, 좀 확실히 다르긴 다른데요. 자, 선생님 계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닌가요, 집이요?
1: 집이 여기가 맞긴 네. 한데 저희가 손님들이 오시면 이쪽으로 먼저 항상 모셔요.
0: 아, 선생님은?
1: 아, 네.
0: 아, 손님들은 이쪽으로
1: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0: 네. 아, 그래요? 아니, 건축가는 아니시잖아요.
1: 건축가가 네. 전혀 아니라서 고생해서 지은 집이죠.
0: 아, 그래요?
1: 네.
2: 인테리어 일을 한 지 좀 10년이 지나니까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뚫을 수 없는 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구조적인 것까지 계산해서 만든 공간 안에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3: 이 집에 동생 집까지 호기롭게 두 채의 집 짓기에 도전을 했다는데요.
2: 우리 집이 남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가 건축 쪽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벽도 보통은 철근이 올라가면 벽들이 일자로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외벽처럼. 근데 지하 1층 다락 저희는 똑같이 올라가는 벽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층마다 새로운 집이 계속 지어지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첫 집이다 보니까 맨손으로 고생한 거죠.
3: 층마다 다른 구조를 원했다는 3층 집. 심지어 테라스도 같은 방향이 하나도 없네요.
1: 듀플렉스 구조로 지어졌는데
0: 듀플렉스?
1: 저희 집이 좀 더 크고 규모가 옆에 좀 조그맣게 집이 하나 더 붙어있어요.
0: 저기 누가 사세요, 그럼요?
1: 남동생이어가지고 누나하고 남동생.
0: 아, 누나하고 남동생? 네.
1: 근데 또 재밌는 게 저 뒤엔 또 여동생도 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와, 완전히 이 동네를 그냥 석권하시네요.
1: 선생님,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저기 저희 집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0: 와... 야, 이걸 뭐 동네를 아예 그냥 장악하시는 건가요?
1: 그런 건가요? 아, 네.
0: 그래서 저는 일단 지하로
1: 네,
0: 들어가 볼까요?
1: 네.
0: 아, 예. 야.
3: 어머나, 여기가 집이라고요? 세련된 블랙과 진회색 톤이며 영락 없는 카페 같은데요.
4: 야, 놀랄만한 공간인데요. 일반 지하에 비해서 굉장히 층고도 높고요. 약간 일종의 작은 주방도 있고 뭐 하나하나 정말 다 이렇게 특색 있어 보이네요. 뭐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여요.
1: 이게 제가
4: 네. 되게 두껍네요.
1: 집을 짓는 과정의 기록인데요. 좀 보여드리기 부끄럽기는 해요. 왜냐면은 사기당했을 때 차용증부터 시작해서
4: 사기도 당하셨구나.
1: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년 늙는다.
4: 네.
1: 제가 그거 정정했어요. 20년 늙더라고요.
4: 그래요?
1: 회복되는데 7년 걸렸어요.
4: 그래요?
1: 어린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 그리듯이 그렇게 그렸는데
4: 진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집. 이 일반 분들이는 좀 건드리기 힘든 이 엑소노메트릭으로 도법을 써서 그리셨네요.
1: 이렇게 처음에 손으로 다 자돼서 내부를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였을 때 외부가 어떨까를 그냥 좀 시행착오죠 그냥. 왜냐하면은 인테리어 부분이나 제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초보가, 건축 초보가 어디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발산이 돼서.
3: 그런데 어렵게 설계도를 완성하고도 설계도대로만 집을 지은 것은 아니었다네요.
1: 제가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희가 이 계단을 골조퇴 안 하고 나중에 했어요.
0: 아, 이걸 빼놓고 가신 거예요, 그럼요?
1: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0: 와.
1: 저는 이렇게 갈매기계단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혈투까진 아니지만 굉장히 실갱이 끝에 만들어진 그런 계단이었거든요.
4: 아니, 정말 이거는 현장에서 목수들이 네.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4: 네. 네. 그리고 계단이 되게 예민한 게 이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잘 문제가 생겨요. 아, 여기 있네요. 요면처럼 네. 이렇게 똑바르게 해도 사실은 좀 위태위태 하거든요.
1: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감춰놓은 건데 제가 안
4: 그래요?
1: 보이게.
4: 아, 이게 사실 일반적이고 정말 이렇게 뒤집으면 사람이 걸어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1: 그래서 비용도 더 들어간다. 근데 할 거냐. 건축주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4: 시청자분들 뭐 꼭 주의하십시오. 이 도면이 확실해야 됩니다.
1: 네.
4: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신 이 선생님마저도 그냥 건너뛰면은 그때까지 아꼈던 모든 뭐 잔잔한 비용들 뭐 심지어 설계비 이거 한 번으로 쑥 날아갈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죠.
4: 네.
1: 그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좀 새로운 공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3: 현장 작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만든 이 계단 만족하시나요?

0: 용기, 뭐랄까, 패기? 무지? 약간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만들었으니까 저게 됐지. 저도 그래서 저희 고객이 해달라면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1: 아, 근데 효과는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2: 그러게요. 멋지긴 한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니까 가능했지. 어디 일반 건축주들은 이런 공간 엄두나 내겠어요.
1: 도서관에 있던 그런 도서카드? 야, 어디서 이런 것들을 다 모으셨을까? 이렇게 디자인하려면 돈이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0: 마감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비싼 게 없어요. 아까 말씀 주신 저 주소 왔잖아요.
1: 네, 아, 주소 오신 거구나.
0: 네, 주소 왔고. 그래요? 저 고제 느낌 나는 선반은
1: 조금 확실히 비싼 것 같은데?
0: 저거를 제가 개당 5만 원에 네? 10개를 사놨었어요.
1: 정말요?
0: 네.
1: 사봐야 되겠다.
0: 10년 전에.
1: 그렇구나.
0: 사실은 비싼 물건으로 예쁘게 꾸미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돈만 있다면 취향을 가지고 아주 저렴한 것도 멋있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컬러 유지로 좀 오브제를 만들면 오시는 분들 좀 재밌겠다. 그 뒤에 약간 점검구 같은 게 있는데 좀 제가 그걸 가리고 싶어서 저희 또래는 들어갈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빨간이 주주가.
1: 아, 그래요?
0: 파란이 주주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쓰라고 둔 휴지라기보다는 이제 장식 효과를 위해서 제가.
1: 저 썼는데.
0: 쓰셨어요?
1: 많이 썼는데, 그럼 안 되나?
0: 자꾸 이게 풀려있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가 오늘 조금. 네.
1: 아, 저 골라쓰라는 줄 알고. 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2: 화장지는 화장실에 양보하자고요.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시려나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어우, 반가운 후배님들이시네. 건축 좋아하는 절신이랍니다.
3: 처음 집 장만한 집을 제 친구가 인테리어 해줬죠. 또 인테리어 하면 그렇잖아.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믿음이 갔고
4: 믿고 맡긴 만큼의 어떤 결과를 말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3: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2: 그 여배우의 집을 각자의 취향 가득한 멋진 공간으로 탄생시킨 것도 박지연 씨라네요.
5: 와, 뭐야?
0: 이거 손으로 이렇게 각자 먹고 싶은 거 말아가지고 먹는 거야.
5: 얼람싸처럼?
0: 자기가, 얼람싸처럼.
5: 먹어보자. 이제 먹어보자.
0: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6: 너무 맛있어.
0: 다행이다, 다행이다.
2: 건축주가 원했던 이 공간의 쓰임은 언제든 지인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였답니다.
3: 나 지금 가도 돼? 그럼 언제든지. 대신 이게 정말 집이라고 생각하면 못 오죠. 죄송하고 불편한데.
4: 맞아.
3: 일상 얘기도 하고 뭐 타로카드도 놀고 맛있는 거 해먹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고 가면은 마음이 많이 좀 치유가 돼요.
0: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약간 힐링이야 나는 정말. 그걸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공간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이 시간 대화하고.
3: 그럼 사람들이 제일 의아해하는 공간은?
0: 근데 의아하다는 표현은 안 하셔가지고 보통은
3: 아, 말을 못하는구나.
0: 그렇지.
4: 소개는 못하는 게 있는데
0: 너네가 얘기해줘.
3: 그 도전하는 거 보면 남들이 안 한 건 꼭 하려고 해. 누가 바닥을 이렇게 얻은 걸 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이 벽이 지금 공사하다만 집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귀신집 될 수도 있는데 지연이가 와서 이런 집이 된 거야.
4: 이렇게 이사오면 하얗게 칠할 것 같아.
3: 그치? 지난주에 지연이랑 나랑 얘기했어.
4: 네.
3: 정답이야. 자신 없잖아.
4: 나는 자신이 없어.
3: 나도.
4: 가정집에 쉽지 않죠.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다도 걸려놓잖아, 저기 지금.
2: 그렇게 인테리어 실험의 장이기도 한 이 집 계속 탐구해볼까요?
1: 썬큰 마당이군요.
2: 이 집의 야심작 중 하나인 썬큰 테라스인데요. 특히 채광이 환상적이라네요.
1: 이게 한마디로 이제 하늘로 열린 이제 그런 마당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환기도 잘 되고 빛도 들어오는 건 좋은데 비가 여름에 엄청 많이 내렸다.
0: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저 공간이
1: 저 수영장 아니에요?
0: 수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반신욕도 할 수 있는데?
0: 실상 제 용도

0: 저는 비가 내렸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비를 좀 담수해서 집수정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1: 에?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펌프가 저희 연구배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네.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펌프가 없잖아요.
0: 펌프는 그 옆에 보이는 공간에 문을 열면 네? 네 개가 있어요.
1: 아,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B?
0: 혹시라도 고장이
1: 불안해서?
0: 났을 때를.
1: 와, 그래서 C, D 네 개를 하신 거예요? 네.
0: 공사 중간에 저희가 골조가 끝나고 인테리어 들어갔을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공사용 모터 하나만 박아놨었어요. 비가 오면 이제 물을 퍼줘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비가 안 와서 밤에 퇴근하면서 저희가 전체 전원을 끄고 항상 가니까 차단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밤 사이에 그 여름 폭우가 뭐 몇 미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3, 4시간 만에 밑이 다 물에 차버린 거죠.
2: 높은 층고를 위해 깊이 판 지하가 침수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0: 이게 진짜 뭐 수재민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집기도 떠다니고 있고 막 노이로제 걸렸어요, 진짜. 잘못 제가 지어서 사는 동안에 계속 누수가 발생하거나 냄새가 나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 집에도 물이 잘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 추가 공사를 했어요.
2: 결국 네 개의 모터 외에도 전기 패널까지 설치해 큰 비에도 끄떡없는 집이 되었다네요. 그런데 지하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 시절 밴드를 했던 건축주와 가족들의 취미 공간이죠.
0: 여기는 이제 방음이 되어 있다 보니까 10cm 두께로 해서 연지를 이 안에다가 다 빡빡하게 넣고 그래서 저희가 외부도 외단열도 했고 내단열도 해서 이중으로 단열을 하다 보니까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2: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도 건물 전체를 단열하는 거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는데요.
0: 어느 순간 가면 사람들이 통화가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벽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전파도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층마다 보완을 했어요. 그 부분도 사실 건축 전문가들 도움받았으면 조금 더 저희가 원활할 수는 있었겠죠.
2: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그나마 감수했다는 얘기죠.
1: 아까 거기로 다시 가서
0: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쪽으로 네? 오셔야 돼요.
1: 여기 뭐예요?
0: 뜬더러 공간이 있습니다.
1: 오 이게 뭐예요?
2: 어머나 여기는 마치 영화에서 본 듯한 공간 같은데요.
0: 저희 남편의 공간.
1: 아 그렇군요.
0: 네. 어떤 공간 원하냐고 했더니 제일 후미진데 나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네. 이 공간이 이제 탄생을 했죠.
1: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네. 들어왔던
0: 주차장에 보이죠.
1: 네.
0: 제가 경비실이라고 불러요.
1: 다
0: 나갔나
1: 보이는...
0: 들어갔나 다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색적인 공간이 나온 것 같아요.
2: 남편의 취향을 최대한 고려해 벽도 친환경 파벽돌로 마감을 했답니다. 앤틱한 소품들이 공간을 더 이색적으로 만드는데요. 역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안목은 다르네요.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0: 이 방이 완성된 다음에 어디선가 하나씩 얘네들이 오더라고요. 뭔가 이 공간에서 자신의 취향을 좀 재발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2: 드디어 이 방의 주인이 납시였네요. 안에 정성이 가득한 공간 어떠세요?
3: 실망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내인가? 실내인가? 이게 잘 혼돈스러웠던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내면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멋있고 사람들은 다 멋있다고 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좋아하게 된 건 맞지만 원하는 100% 취향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짐작하게 된 거죠. 이제야.
2: 비록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공간은 아니었지만요. 지금은 온전히 이 공간을 즐기게 됐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층을 탐구해 볼까요?
0: 드디어 이제 저희 집에 메인 1층으로 모시고 갈 건데요. 아 근데 저희가 네. 같이 살고 있는 여사님이 있어요.
1: 아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0: 부모님은 아니신데 좀 연세가 많으세요.

0: 그리고 좀 예민해요.
1: 대체 어떤 분이 사시길래?
0: 자, 저희 여사님들입니다.
2: 엄청 큰 사냥개가 있는데요?
0: 노견이거든요. 사람 나이로 하면 이 친구는 한 70대 정도 됐고 저 친구는 한 80대 후반. 여사님들을 위한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1: 특히 거실의 윈도우 시트는 반려견들이 제 집처럼 쉬고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랍니다.
3: 작은 벤치를 많이 만드시는데 저는 더 깊이감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올라와서 충분히 철퍼덩 누를 수 있게.
4: 지금 남편분도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5: 네. 편안합니다.
1: 반려견과 사람 모두가 아늑함을 느끼는 거실의 비밀은 레일 조명을 썼다는 점입니다. 또한 블랙과 스틸에 세련된 주방은 가림막을 둔 아일랜드 싱크대로 실용성까지 더해 건축주의 남다른 센스가 돋보이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 방은 뭐죠?
6: 자개장 아니에요?
0: 이 공간은 사실은 부산에 계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시면 좀 편히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공간인데 모던한 우리 집에 네. 자개를 한번 넣어볼까?
6: 아니 근데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앉아서 화장하시고 그랬던 데 아닌가요?
0: 바닥에 있는 데를 다 잘라내고 요즘 유행하는 무지주 같은 느낌으로 위에 띄움 시공을 해서 방이 작다 보니까 얘를 띄워야지만 조금 넓은 느낌이 나고
1: 시어머니를 위해 이 공간을 만든 데는 나름 사연이 있다는군요.
0: 도시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너무 아깝다 이 자개농이. 나 이거 40년 넘게 썼는데 정말 단호하게 어머님 이거 버리셔야 돼요. 못 써요. 저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느낀 건데 어머님한테는 그게 그냥 일반 자개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막 농 가져가고 싶은 방법을 찾아드리는 노력을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정말 아예 못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1: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네요.
0: 몇 날 며칠 진짜 중고 막 그거 다 검색해가지고 최대한 어머님 방에 있는 그거랑 비슷하면서 세련된 걸 찾은 거예요.
1: 시어머님께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방을 꾸몄다는데요.
5: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정말 이제 놀라셨죠. 자기 공간을 마치 옮겨놓은 듯한 느낌.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고 정말 많이 우셨어요.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건축주 부부만의 생활 공간인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블랙 앤 화이트가 돋보이는 공간은 신혼초부터 고수해온 부부의 취향이라는군요.
3: 옛날 집에서는 벽난로 그냥 가짜로 만들어놨어요.
5: 맞아요. 여기는 이제 진짜 벽난로가 생겼네요.
1: 함께한 23년의 시간이 공간에 담겨있지요.
5: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 느낌, 기억에 대한 느낌.
3: 어찌 보면 여기가 진짜 집이죠.
1: 그렇게 또 추억을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아니, 그런데
2: 거기다가 왜 빨래를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3: 일로 내려보내면은 세탁실로 바로 가요.
2: 1층이요?
3: 네, 1층 세탁실 상부장으로 바로 떨어져요.
1: 2층 욕실 아래에 위치한 1층 세탁실. 2층에서 빨랫감을 놓으면 이렇게 바로 1층으로 전달되는 통로랍니다.
3: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양말 한 짝을 모르고 안 받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주 잘 쓰죠. 여기서 씻고 바로 내리고.
1: 아우 참 신동방통하네요. 한편 2층의 또 다른 방은 현재 유학 중인 아들의 방. 네, 그런데 여기는 또 뭐죠?
6: 까매갖고 뭐지?
0: 공간이 또 있죠.
6: 아, 외부는 아니구나. 뭐 밖으로 뚫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깜깜해요.

0: 블랙홀입니다, 저한텐.
1: 블랙홀이라고요?
0: 이 구멍의 사이즈하고
1: 네.
0: 어느 위치로 가야지 윗 공간을 잘 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잠깐만 저한테 좀 시간 주세요 했던.
1: 당연히 목수들은 이제 불평불만을 했을 거고.
0: 너무 아시죠? 철근 구조는 사실 수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은 구멍을 되게 크게 뚫은 다음에 인테리어로 제가 목으로 막아서 그 공간을 튼튼하게 보강을 하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수정을 봤어요. 다크서클 정말 무릎까지. 제가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얼굴이 노랗고 부어 있고 막 머리도 빠지고.
2: 건축주에게도 현장 작업자들에게도 고난의 행군이었다네요.
1: 보통들 이렇게 문을 달아서 여기는 이제 창고로 만들잖아요.
0: 네, 다
1: 어차피
0: 막아버린다
1: 못
0: 그러시더라고요.
1: 쓰는 공간이니까
0: 저는 이
1: 그럴 수 없다.
0: 박봉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그 덩치 큰 작업하시는 분들이 기어 들어가서 한땀 진짜 장인정신으로 해주셨어요.
1: 아침 7시에 보고요. 저는
0: 네,
1: 집에 갔습니다.
0: 정말 한여름이었거든요.
1: 와,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2: 덕분에 뻐꾸기창 돌출창이 돋보이는 다락방이 탄생을 했다죠?
1: 그럼 이제 뭐 거의 선생님 댁다본거 맞죠? 저 이제 탐구
0: 네,
1: 끝나고 집에
0: 가고
1: 가도 될것 같아요.
0: 싶으세요?
1: 아니, 이제 탐구 끝난 것 같은데.
0: 지금 남편 방도 있었고 아이 방도 이렇게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제 공간이 없잖아요.
1: 못본것 같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또제 공간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재미있는 위트의 공간이 이곳에 있습니다.
1: 그래요?
0: 따라오시죠.
1: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오!
2: 벽장 속 숨겨진 문을 통과하니, 어우, 또 이런 공간이?
1: 외부 테라스로 연결되는
0: 맞아요.
1: 곳이죠.
0: 저는 사실 이 공간은 작은데 이 테라스를 내가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이 테라스를 엄청 멋있게 막 꾸미고
1: 이게 그냥 정말 그 계단의 맨위 꼭대기에 뻐꾸기 창을 두니까 갑자기 방이 돼버리는구나. 아이디어가 너무 번뜩이는 것 같고 선생님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옆방에 있는 아드님 뭔지예요?
0: 예, 역시 제가 또 갑자기 너무 착하게 말씀 주셔서 왜 대견하시나요?
1: 아니, 그럼 아드님은 갑자기 뭐 하고 있다가 엄마가 불쑥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0: 혹시라도 뭐 화재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일로 좀 대피로를 하나 더좀 그런 계산된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래도 어떻게 들어도
0: 나쁘죠?
1: 네, 엄마가 옆에
0: 알겠습니다.
1: 있다는 건 감시처럼
0: 네.
1: 들립니다.
0: 네.
1: 네.
2: 이번에는 8년 전에 함께 지었다는 여동생 집으로 가볼까요?
1: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나요?
0: 제가 다르게 할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1: 아,
0: 너무 많은 걸또 바꿔야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좀 비슷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1: 아니,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한번
0: 네.
1: 들어가 볼까요?
0: 네.
1: 여기는 어떻게 다르지? 네, 비슷한 듯 다르네요.
2: 같은 설계도로 지어 집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내부의 색상과 분위기는 언니네와는 사뭇 다른 여동생의 집인데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여동생은 언니 집보다는 다채로운 색상의 공간을 원했다는데요. 비슷한 듯 다른 두 자매의 집은 특히 지하 공간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여동생분이신가요?
0: 네, 닮았나요?
1: 비슷한 듯 다른데요.
0: 네.
1: 이 집도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집도
1: 네.
0: 각각 조금 좋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1: 근데 언니랑 같이 하기가 상당히 일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3: 언니랑 워낙에 사이가 좋았고 계속 붙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먼저 땅을 보고 같이 한번 보러 와라. 그래서 갔다가 저도 여기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같이 하기로 하고 집을
1: 그래요.
3: 지었어요.
2: 하지만 자매의 집 짓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데요.
0: 동생네도 저희도 집을 즉흥적으로 땅을 사다 보니까 자금이 없이는 집을 지으려면 너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20평대 작은 아파트에 두 가족이 5개월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방 3개짜리 되게 작은 아파트였는데 안방에 저희 부부랑 저희 대형견 두 마리, 작은 방에 4가족, 또 작은 방 하나는 사춘기 우리 아들이 혼자. 그리고 나중에 그 렌트비도 막판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두 달인가 세 달은 엄마 집에 난민처럼.
2: 그런데 두 자매의 집 짓기에 뜻밖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군요.
4: 드라마 속에나 있는 그런 많은 가족들이 사는 그런 집의 풍경이었죠.
5: 힘들죠, 당연히. 자기의 그 널브러질 수

0: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샤워하는 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좀 타이밍이 안 맞거나
1: 옷을 또다
0: 다
1: 입고
0: 입고 있어야 되고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뭐 넓은 집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참아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살았으면 또, 아, 그것도 몰랐을 것 같고요.
2: 1년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 현재 멋진 집을 얻게 된 두 자매.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거는 함께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마침 오늘은 지연 씨와 같은 지우플렉스 집에 사는 올케의 생일날인데요.
3: 지선이네 1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었잖아요, 아빠. 근데 은근 재밌었어, 우리 그래도 그때. 아빠 자꾸 도망가고 딴 데 가자고.
1: 떠나서 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집에 다 공사도 다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자는
3: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공사 안 끝난 집 가서 왜 그런가? 왜 장인장모님이 불편했나? 내 인생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거 시행착오였고 어려운 일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결과다.
2: 그녀에게 집이란 가족들의 추억을 저장하는 소중한 저장서라네요. 1인 다역을 감내하며 힘들게 얻은 그 저장소에서 행복한 추억만 가득 쌓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주는 은퇴 후 고향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4: 좋죠. 늘 이런 공간을 내가 꿈꿔왔거든요. 나만의 공간. 답답한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풍경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형제들이 옆에서 살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집은 내 노후다.
2: 가족들은 도시에 남겨둔 채 나 홀로 시골 살이 중.
4: 김 소장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2: 매불만 기다리는 김 소장님 어디쯤 오셨을까요? 역시 김호민 소장님이셨군요.
5: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온 느낌인데 과수원 나무들도 보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사시는 것 같은데.
2: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인데요.
5: 안녕하세요.
6: 혹시 김 소장님 아니십니까?
5: 아 선생님이시구나. 아 제가 오늘 빨리 찾았네요. 금방 뵙게 될지는 몰랐어요.
6: 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네. 요 위에 우리 형님이 계시거든요. 쭉 올라가시면 네. 요 끝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5: 아 예. 감사합니다.
6: 네 고생하십시오.
5: 네, 올라가겠습니다.
6: 예.
7: 김 소장님 아니세요?
5: 예.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7: 말씀 들었어요.
8: 제가 조카예요.
5: 아 조카요. 예.
8: 동네도 같은 다. 저 친척들이에요.
5: 아 여기 동네가 다 친척이에요. 여튼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7: 아 예 알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7: 고생하시죠. 예.
9: 오 김 소장이구나. 아 예.
2: 온 동네가 다 친척이라더니 아 만나는 분들마다 죄 알려주시네요. 소장님 오늘 집 금방 찾으시겠는데요. 오 바로 이 집이로구나.
5: 아 선생님 계십니까?
4: 아이고.
5: 아 안녕하세요. 아 마침 계시네요.
4: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5: 아, 예. 영광입니다.
4: 찾아오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죠?
5: 다들 또 선생님 알고 계셔가지고
4: 여기가 저희 마을 그 이씨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을 다 알 겁니다. 예. 증조부께서 이웃 동네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큰 이제 서당 같은 걸 하시면서 마을을 읽었어요. 마을의 역사는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가구 정도 사는데 100명 정도 여기 살던 동네였어요. 그 여기 이제 저희 마을을 읽으신 증조부님입니다.
2: 증조부님의 호를 딴 이 고향 마을에 은퇴 후 자신만의 집을 지었다네요.
4: 40년간 건설업계에서 일하다가 고향에 근심 걱정을 잊어먹으라는 의미의 집 망원을 짓고 내려온 이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0: 이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그게 공사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공사였거든요. 공사 책임자 담당 PD를 했었고요. 아파트 현장 소장을 한 20년 정도 했고요. 항상 현장에 3,000명에서 5,000명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책임자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1: 때문에 늘 자신만의 공간이 간절했다네요.
0: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한 편이에요. 마침 이런 거 좋은 집터가 있어서 지금부터 23년 전부터 이 집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1: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집, 어떤 집일까요?
2: 입구가 되게 독특해요.
0: 이게 이래 대나무인데요. 네. 오죽 대나무예요. 근데 이제 매년 이제 오죽을 베면은 어디 뭐 처치할 때도 없고 뭐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심적으로 좀 경건해지지 않나요? 그런 기분은 좀 들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당을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0: 전 제 친구들한테 여기 올 때 세상을 이렇게 고개 좀 숙이며 살아라고 그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 선생님들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예. 이 높이가 아주 절묘한데요. 야.
1: 언덕을 올라서면 두 채의 집이 나오는데 오래된 집과 새로 지은 집 묘한 대조를 이루네요.
2: 크기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 집이 올드 앤 뉴? 그런 느낌인데요.
0: 여기가 보면은 전형적인 농가주택 형태입니다. 본체가 있고 지금 저 새로 지은 집 쪽이 이제 보면 마구간, 비빌방아, 잠실 이런 데가 있던 거 별채가 있어요. 그래서 본체가 좀 예뻐서 그대로 두고 별채만 이제 최신에 맞게 새로 지었습니다.
1: 큰 건물만 지었던 건축주에게는 집이 좀 작다 싶은데요.
0: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꼬르비지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그 4평짜리 농막을 짓고 삽니다. 아내랑 같이 작은 궁전이라 부르면서 둘이서 살기에는 4평이 너무 퍼펙트하다. 엄청 내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한 15평 정도 지어서 내가 집사람이랑 같이 살겠다.
1: 건축주의 작은 궁전에 안주인이 오셨네요.
3: 아, 안녕하십니까.
4: 아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아내분이 오시니까 이렇게 손이 경건해지지. 대대장 지금 출동하신 느낌인데요.
5: 아버님이 생각하시고 있던 어떤 이런 철학, 그게 있으셔가지고 이 집이 만들어진
6: 거예요. 그거에 딱 맞는 집이에요. 있는 거 버리고 간단하게 살자. 근데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심플하게만 되나요?
0: 아내 입장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내 철학대로 좀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6: 심플해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거는 여자 입장에서 꿈인 것 같아요.
1: 그저 작은 집에서 아내와 단란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남편.
0: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화사하게 매화꽃이 핍니다. 이게 하얀 눈꽃 세상이 되잖아요. 6월 달에 노란 매실이 열려서 그걸 따서 수확하는 그런 게 참 보면은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1: 그런데 정작 도시 출신인 아내는 어떨까요?
0: 고란산의 냉이는 혼자 다 캐고 계시네? 당신은 어떻게 캐는 것만 좋아해? 심는 것도 좋아해야지.
6: 아, 나는 캐는 것만 좋아해요. 심는 건 남편이 다 심고.
0: 심는 것도 누가 심는다고?
6: 남편이.
1: 남편의 시골 생활이 실심하는 않으신 듯한데요.
6: 남자들이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산에 가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시골 맨날 내려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죠. 그렇다고 남편 혼자 살으라고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저도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노후의 삶을 원하는 남편의 작은 집. 제대로 탐구해 볼까요? 원룸 형식인 주방과 거실은 넓은 통유리창으로 햇살 가득한 공간이고요. 거기에 작은 침실과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6: 작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부엌도 약간 좀 작고요. 거실에 화장실이 없어갖고 좀 불편하고요.
0: 아마 뭐 저희 집사람은 지금 도시에서 넓은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니까
7: 극존칭을 쓰시네요.
0: 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0: 크기도 크기지만은 집안 가득 남편의 취향으로만 온전히 채워진 공간이죠. 반면 아내를 위한 세탁기는 좁아서 주방에 놓을 정도인데요.
1: 초창기에 왔다 갔다 할때 내가 불편한 거를 못 느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불편한 게 생겨서 내가 요새는 자꾸 잔소리를 하죠. 애들이 오면 안방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거기를 갈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0: 지하에 화장실이? 아, 여기요? 근데 위치상 아무래도 밤에 쓰기에는 불편하겠는데요.
2: 제가 아내를 생각을 해보면 이 15평 집이 구조나 가구 수납이나 주방이나 뭐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불편한 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절실히 느껴서. 아, 전혀 못 듣습니다.
0: 40년 경력의 건설업계 고수도 아내를 위한 집 짓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3: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1: 화장실 하나.
3: 이렇게 딱 끝인 거죠, 이 집이?
2: 아니요.
3: 아니에요?
2: 네. 그 해답은 바로 건축가님 발 밑에 있습니다.
3: 여기요?
2: 네.
3: 이게 뭔데요?
0: 사실 지하에는 두 개의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한 곳은 창고로 나머지 한 공간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 수집한 오디오 음반들로 가득합니다.
3: 이 어머님이 내려오시기에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하네요.
2: 네, 층거가 좀 낮습니다.
1: 네, 힘들어요, 내려오려면.
3: 이 지하인데도 굉장히 뽀송뽀송한데요?
2: AAC로 만든 이글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지하실 벽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AAC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0: 대개는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데 ALC로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다네요.
2: 적당히 이제 물을 섞어야 이게 강도도 제대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물을 많이 섞어서 쉽게 쉽게 해요. 시방서에 나와 있는 물을 몇 리터 섞으세요 이러면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옆에서 잔소리 해가면서 하나하나 내가 감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0: 특히 지방이다 보니 작업자를 찾는 일조차 난관이 연속이었다죠.
2: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은 건물이 이제 연면적이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연면적이 한뭐 15평이니까 한 1/10,000 정도 되는데, 뭐그큰 매스 있는 건물보다도 더 고생을 했습니다.
0: 크든 작든 역시 집 짓기는 40년 베테랑에게도 만만치 않은데요. ALC 집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흙집은 경북 지역의 전형적인 농가주택인데요. 특히 추위를 막기 위한 더그매가 눈에 띕니다.
2: 10년에서 60, 한 2, 3년 정도 된 집일 겁니다. 예전에 초가집인데 이제 나중에 시멘트기 여러 지붕으로 올린 거죠. 겨울에 요맘때 하다리를 놓고 이제 손을 넣어서 후레쉬를 비춰서 햄새도 구워 먹고 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집입니다. 여기. 집사람이 내려오면 저 본체 흙집을 리모델링해서 집사람이 좀 살게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0: 북의 아궁이도 옛 모습 그대로인데 한 곳에서 불을 피우면 각방으로 열이 전해지고 부엌 바로 위에는 주로 수납 공간으로 쓰였던 다락방도 남아 있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재미나게 잘 지은 집.
3: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와, 제가 여기 살 자신은 없습니다. 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발이 너무 시리고요.
2: 시렵고.
3: 근데 선생님,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상당히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아내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좁은 방에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방들은 다 내력벽으로 이제 흙으로 쌓고 바깥에 마루 쪽만 이제 기둥을 세워서 그 내력벽에다 걸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상당히 또좀 난해해요.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사롭지는 않는 집이에요.
0: 그나마 큰 방은 도배를 해서 자녀들이 오면 부부가 이 방을 쓴다는데요.

0: 오랜만에 온 아내를 위해 남편이 특별식을 준비했다는데요. 아, 소박하네요.
1: 일해서 맨날 이런 거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어? 이렇게 여기다가 고구마 구워 먹고 옥수수 구워 먹고 이러려고?
2: 이런 게 시골 사는 맛이야. 근데 이런 화로하고 만든 정석 뭐 이런 걸 좀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
1: 멋있는 것만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에 들게 생활하기 편하게 그렇게 고쳐줘야지.
0: 남편의 숙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여기서 지내봤는데 자고 네. 일어나면요 코가 시려워서 잠을 못 자요 겨울에. 아. 추운 거 지나고 내년 봄 되면 네. 이쁘게 해준다는데 마음에 들면 바로 내려올 거예요.
4: 마음에 안 들면
3: 못 오죠 뭐.
0: 함부로 헐기도 고치기도 어려운지 자연히 마을의 신인척들도 이 오래된 집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편하게 바꾸고 싶은 아내와 그대로 고수하고픈 남편.
5: 집 자체가 보면 너무 예뻐요.
3: 그럼 삼촌 집하고 바꿔. 난 청소하기 힘들 정도로 넓어 봤으면 좋겠어.
0: 집짓다 20년 늙었다는 남편분 이러다 더 늙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 언니는 거기 왜 내려가? 여기서 그냥 재미나게 살지 운동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먹고 나서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뭐 꽃 가꾸면서 재미나게 아프지 않고 살면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2: 이제 어떻게 원형을 그 보존해가면서 안에 내부를 고치느냐. 이거는 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도요. 저는 집 때문에 늙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만은 청춘이길 기원할게요.

0: 동네에 책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책방 제가 하지 뭐.
1: 이 공간 안에서만큼이라도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보고 싶다.
2: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체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0: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으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0: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11: 나무 위에, 나무 위에 펜더가 올라가 있어요.
12: 어휴,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13: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14: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15: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16: 와, 죽으래!
1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8: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8: 후원문의 080-961-9595.
1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8: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3: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론 마이 러 더 2027 다스.
4: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5: 그 검사 다 하면
6: 얼마나 좋게.
7: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8: 안 깨도 되네.
7: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9: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0: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2: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마을을 지키는 삼총사.
14: 저는 카페라고 하고요. 제 이름은 둥이에요.
13: 두 녀석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이 남자.
15: 이거 좋잖아요, 저거.
16: 이장님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일도 잘하고 뭐 동네 제일 잘하지.
13: 동네 최연소 청년 이장님과 그의 곁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 하지만 이장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견디는 녀석들. 사랑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수준.
17: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18: 감성이 있어요.
19: 대답은 지금.
17: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 안 그런데 타성이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13: 마침내 밝혀진 무단 외출 사건의 전말.
20: 사고쳤네.
21: 사고쳤다. 큰 사고쳤다.
13: 은밀한 곳에서 발견된 여러 마리의 강아지.
17: 다섯 마리인데.
22: 세 마리가 이거.
17: 얘 보니까 동이 새끼가 맞나?
13: 과연 출생의 비밀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청년 이장님네 개들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약 서른 가구가 모여 사는 경북 영천의 작은 시골 마을. 시골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0: 정리되는데 뜨기 전에 나가야 돼.
1: 아이고, 매일 보는데도 이렇게나 반가울까요?
0: 됐어? 형이는? 응?
1: 격한 아침 인사를 받으며 일터로 향하는데요. 녀석들도 자연스럽게 트럭 쪽으로 갑니다.
2: 맞다.
1: 차를 한두 번 타본 게 아닌 것 같죠?
3: 여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0: 네. 카페는 이쪽에 도수서, 얘는 중간에.
1: 매일 아침이면 두 녀석을 데리고 비닐하우스로 향하는데요. 카페와 둥이도 하루 중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린다고 합니다.
0: 천천히.
1: 차에서 내리자마자 앞장서서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녀석들. 올해로 귀농 6년 차인 민규 씨. 여유롭고 느긋한 생활을 상상하며 시골 살이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랍니다.
0: 봄에는 하우스에서 미나리 농사 짓고요. 여름에는 수박, 오이, 가을에는 포도, 그다음에 겨울에는 집 앞에서 강정도 합니다. 시골은 이마에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특히나 그냥 이거 하나부로 이렇게 농사 짓고는 답이 없어요.
1: 농사일은 고되지만 그래도 늘 곁을 지켜주는 두 녀석이 있어서 든든하다는데요.
0: 얘는 카페요. 내랑 같이 귀농하는데 귀농 시절을 이제 같이 했죠. 외로울 때 같이 맥주도 소맥도 한 잔씩 하고 여기 온두막에서 같이 뭐 일상을 보냈죠.
1: 카페야 반가워.
0: 요거 둥이는 한 살이고요. 카페 손자예요, 한 살. 뭐 종류는 보시다시피 다리도 짧고 발발이에요.
4: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1: 매일 아침 비닐하우스를 운동장 삼아 자유를 만끽하는 카페와 둥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멀리 가지 않고 그림자처럼 옆을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0: 껌딱지. 저렇게 누워 있더라도 제가 조금 이제 작업하면서 저쪽을 좀 더 가잖아요. 가면 또 근처 와서 누워 있어요. 멀리 안 가. 더워도 땀이 삐질삐질 나도 끝까지 있어요.
1: 매일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시골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나는 아침 산책을 마친 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차에 올라탑니다. 청년 농부인 민규 씨는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요.
5: 이장님.
0: 예, 어서 있어.
5: 예. 혹시 판넬 하나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나?
0: 판넬?
5: 예. 강아지 그, 저 뭐냐, 위에 지붕 좀 덮어주려고.
0: 지붕? 이거 하면 되겠어요. 같이 쉬우시오.
1: 민규 씨는 올해로 3년째 마을의 이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5: 아, 뭐 열심히 사는 분이죠. 뭐 젊은 분이 촌에 와서 뭐 아기도 놓고 이게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근데 나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저도 아기가 돼버리는. 그 더 이제 젊은 이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저도 좋아요, 사실.
0: 당신은 준비 다 했나? 아까 밥 먹까? 밥 챙길까? 요거 우리 둘째고요. 진호, 얘는 여기 촌에 귀농에 들어와가지고 얘 낳고 현수막도 마을에서 걸어줬어요. 10년 만에 아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 마을에 이제 제일 어린 애들 둘입니다. 여기 저희 우리 와이프입니다. 엄청 고맙죠. 촌에 와가지고 우리 알라도 둘 낳아주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 귀농할 땐 카페와 단 둘이 왔는데 이제는 집이 복작복작합니다.
0: 어때?
6: 안녕하세요. 진호 잘 갔다 와.
0: 지금 엄마 인사 안 해? 안녕. 챙겨올게요. 그거 놔두고 갔다 와서 타자. 아니 갔다 와서 타자. 안 돼. 일로 와. 빨리 왔어요. 포크레인 데리고 와, 가. 나와. 알았다, 알았다. 가자. 가자.
1: 농사 일에, 마을 일에 아빠 역할까지 하려니 몸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0: 가자, 가자.

0: 집까지 백단인 녀석들. 트럭 밑을 아지트 삼아 이장님이 돌아오기만을 얌전히 기다립니다. 잠시 후. 차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는 반갑게 달려나가는데요. 똑똑하고 기특하기까지 하네요. 이번엔 이장님을 따라 집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서는 카페와 둥이.
1: 청소할 건데.
0: 여긴 또 어딘가요?
2: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와이프.
0: 연애 시절 아내에게 멋진 카페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그 약속을 지켰다네요.
1: 반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가 커피숍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운영하고 그 청소 안 해놓은 뭐라 해요. 야 발자국 남자 일로 와 일로 이쪽으로 가 나가 나가 좀 이따 들어와.
0: 찰떡같이 말을 알아듣는 카페.
1: 그냥 맨날 하루 일상이랑 똑같은 껌딱지니까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지.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밑돼지 가면 이제 여기다가 절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절로 가고. 카페 어디 가?
0: 혼자 어딜 가나 했더니 멀리 가지 않고 또다시 트럭 밑으로 향하는데요.
1: 저 보시면 제가 어디 갈까 봐 항상 제 차 밑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 밑에서 기다리거나 안 데리고 갈까 봐 눈에 보이는 데 있어요. 근처에 눈에 보이는 데 다 있어요.
0: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이장님의 하루는 누구보다 분주합니다.
3: 자기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7월 3일까지 고유가
4: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운기나 트랙터의 등화장치 신청과
3: 내년도 빚을 비료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저녁 6시까지 마을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 카페 뚱 가자 가자 가자.
2: 아빠 방송 잘하더라.
1: 가자.
0: 이장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하는 두 녀석. 든든한 보디가드가 따로 없네요.
5: 이장님도 어떻게 하시게 되셨군요?
2: 이유 딱 하나예요.
5: 제일 젊었어.
2: 젊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젊은 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마을 일 해야죠. 저 아니면 여기 할 사람이 없어요.
0: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 젊은 이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 여보세요? 예, 회장님. 물요? 일단 지금 갈게요. 예. 카페! 있어.
6: 회장님, 무슨 전화예요?
1: 아, 여기 노인 회장님이 논에 물 대고 있는데, 그거 지금 물 안 내놔가지고. 숨은 열어줄 거예요. 따라오지 마. 거기 있어. 있어.
0: 똑똑한 녀석들이니 이번에도 얌전히 이장님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둥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틈 아래로 바깥을 살피더니 갑자기 약속이 나는데도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 녀석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망설이나 싶더니 순식간에 담을 넘어버린 둥이. 야, 둥아, 너 어디 가? 둥이가 담을 넘자 급기야 카페까지 탈출 행렬에 동참하는데요. 앞만 보고 달리는 녀석들. 도대체 어딜 가나 했더니

0: 아, 싸우지 말라니까네.
1: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2: 이장님을 쫓아온 거.
1: 맞다.
2: 아, 이 녀석들이 이제 보니 거의 스토커 수준인데요.
3: 우리는 1초라도 아빠랑 떨어질 수 없거든요.
2: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내려. 내려. 일로 와, 집에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카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바쁘다, 빨리 와. 지금 일 바빠가지고 묶어놓고 가야 돼요.
2: 목줄을 나기 위해선 작전이 필요한데요.
1: 일단 아, 얘들은 똑똑해가지고 차에 태워가 묶어야 돼요. 카페 가자. 가자.
2: 유인 작전 성공.
1: 타, 빨리 타. 딱 떨렸어. 아빠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은 함께 있어라. 아직 바쁘다. 빨리. 잠깐만 있어라. 알았지?
2: 목줄을 채워둔 채 다시 외출에 나서는 이장님.
1: 있어. 어? 아빠 갔다 올게.
2: 문도 단단히 잠그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 탈출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장님이 사라지자마자 울부짖기 시작하는 녀석들.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0: 개 짖는 소리에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1: 개답을 짓까고.
2: 개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요?
1: 예. 개 없애라 개다도 뭐 그 애 없애니. 그것도 그 애니 내 비서 갖다 뭐 하지. 살래 팔라게 살 사람 없지요. 그건 나도 있는겨.
0: 마을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는 이장님.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시각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해서 울부짖는 카페.
3: 음료 나왔습니다. 하나는 3,000원이고요. 네 개는 10,000원이고요. 원한다면 사실래요? 같이 가시네.
0: 이장님은 커피숍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가게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3: 그 초석장, 차도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0: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로 강정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강정도 팔아야 되고 커피숍 일도 해야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
3: 솔직히 지금은 바빠 깜빡깜빡하는데 진짜 마음 아프죠. 밖에 나가다가 웃기는 거 보면 막 울어요. 막 눈빛 보면 틀려요. 자식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손님 많아서.
0: 손님이 뜸해지자 서둘러 녀석들에게로 향합니다.
3: 잘 있었어? 알았다. 미안해.
0: 시끌벅적했던 동네도 이제야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요즘 농번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장님도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예?
4: 어디 가세요?
3: 그리고 마을 주민인데 방제복 나눠드리러 가요. 농약 칠.

0: 때 입는 옷 아래 위로 환불하고 마스크하고.
1: 한 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녀석들.
0: 어머니요, 방제복 나왔어요. 사이즈는 아이고. 예, 사이즈는 뭐 그게 랜덤이 나왔어요. 저 뭐지? 자, 강아지 네, 양 하나 사상충 양 하나 먹이고 갈게요.
2: 알았다.
0: 네, 요 뭐지? 간식도 하나 주고 갈게요.
1: 마을 일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까지 챙기는 이장님. 여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0: 얼굴에 카페가 있어.
3: 옆에 새끼예요?
0: 네.
4: 저희 아빠가 누구냐면요.
5: 저 자다 자요. 카페가. 노란 게.
6: 그때 새끼 나가지고 어이가 없죠. 몇 마리를 나가고. 그래 분양시키느라 혼났대.
1: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0: 제가 결혼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카페 새끼 나왔다 이러는 거야. 예? 이러니까는 이제 카페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동네 개 이제 임신시킨 거죠. 아 그때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아 얘 묶어야 되겠다. 아 이거 놔두면은 동네 개 다 임신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중성화를 알아보게 됐고 또 운 좋은 게 중성화는 지역에서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그걸 이제 또 마을 사람한테 알려주고 내 지인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인식이.
1: 이후 시골계의 중성화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장님.
0: 방제복 주러 왔어요. 방제복. 방제복. 약칠 때 입어 있어. 그런데 감히 약 하나 미고 갈게요. 사상충약. 사상충약. 알겠죠? 우유도 하나 주고. 감히.
1: 설마 이 녀석도 혹시
0: 카페 닮았죠? 얼굴에. 감히.
1: 카페의 딸 감히.
0: 자, 다시.
1: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의 새끼들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야, 카페야, 너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개였구나.
2: 신나면서도 동네 막 다니면서 암놈을 많이.
7: 지금은 뭐 중사 다시 해가지고 상관없지.
0: 다미, 양보해야지. 다시. 다미.
1: 심장 사상충 약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0: 그냥 카페 둥이 돌보면서 마을 아들은 다 하나씩 돌볼까 싶었어.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 카페 새끼잖아. 결론. 다들 건강해야 돼. 수고하세요. 가자. 카페 가자.
1: 하지만 녀석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8: 개가 한번 매놨는데 그 노릇으로 개 매놨는데 야가 올라가가지고 그 제가 안놈이 있어가지고 숭놈이 올라가가지고
0: 흰거 둥이
8: 흰거 그랬는가 몰라 많이 듣는데 흰거 그랬지 싶거든. 이놈이 뭐 개가 생겨가지고 밟아가지고 다 쪄야 되지.
0: 죄송합니다.
8: 진짜 다리매라 동네 어른들 다 얘기하더라. 빨리 다리매는 게 네가 나와서 빨리 다리매.
0: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1: 녀석들이 이웃의 밭을 망쳤나 봅니다.
0: 국신이. 국신이.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꼭 이장계라는 개한테 뭐 그런 말 또 하기 듣기도 싫고 제가 또 모범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고민이 많아요.
1: 그날 오후 카페가 얌전히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둥이.
9: 어디가?
1: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식간에 멀어진 녀석. 결국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10: 어디까지 가는 거야?
11: 도망가는데요, 그냥?
1: 그 시간 둥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이장님. 이 녀석 대체 어딜 간 거야?

0: 걸까요?
1: 도움! 도움! 도움!
0: 늘 이장님 곁을 지키던 둥이가 요즘 들어 종종 사라지곤 한다는데요.
2: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항상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3: 혹시 그 둥이가 있을만한 데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2: 아니 산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저기 있을 거예요. 저기 친구들이 많거든요.
1: 도움!
0: 하나! 예상대로 이웃집에 와 있었네요. 어? 이 녀석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 그런데?
4: 새끼 낳은데 좀 갖고 가라.
2: 아 진짜?
4: 그래. 아니 누나 없다.
2: 새끼 낳았어요?
4: 네.
2: 그럼 둥이 거야?
4: 어.
0: 요즘 둥이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이웃집 개 깡순이 때문. 얼마 전 둥이의 새끼까지 낳았답니다.
2: 어디에?
4: 저 안에 났는데 아니 문 안 났다.
2: 아 진짜? 사고 쳤네.
4: 사고 쳤다. 큰 사고 쳤다.
2: 지금 그 준승아 예약은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저기 안 와가지고.
4: 네.
2: 아 오야노 둥이 아빠 됐대요.
0: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이장님.
5: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은요?
4: 냈는데 안 잡혀서 끊고.
0: 문제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 깡순이의 보호자 역시 아직 새끼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나는 없어.
4: 없으면 거꾸로 나오긴 하자. 깡순아, 애기 어디 있어? 어? 깡순아, 너 애기 어디 있냐?
2: 동 가자.
0: Nope. 이장님 속도 모르고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둥이. 결국 깡순이로 유인을 해보는데요.
1: 카페.
0: 깡순이를 보자 단번에 따라 내려오는 녀석.
2: 여기 타.
4: 야, 야, 다 같이 여기 타. 자. 야, 야, 니 가자.
2: 일단. 새끼 나오면 한번 볼게요.
4: 어.
2: 네. 네.
0: 이제 막 한 살이 된 둥이. 지자체에 중성화 수술도 신청해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주 난감하기만 합니다.
2: 네. 여보, 둥이가 아빠 됐어.
4: 어디에 누구 하고?
2: 밑에 막 이렇게.
4: 괜찮아.
2: 새끼 낳았대. 근데 어디 낳았는지 모르는데 좀 며칠 있다 못 봤어 아직까지. 숨게 나가지고. 좀 있어라. 알겠지?
0: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 이장님.
2: 바로 나가지고 새끼야. 더럽다 나가지 마. 응? 답기 넘지 마. 집에만 있어. 응? 농장 갈 때 따라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먹고 산다고 바빴지만 걔들 신경 너무 안 쓴 거 같네.
0: 이젠 정말 녀석들을 묶어서 키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뭔가를 준비하는 이장님. 소고기에 닭고기까지. 어 이게 다 뭔가요?
1: 산모요. 둥이 사고 친 걸 책임져야죠 이제. 뭐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은데 아직 지금 급하게 뭐 또 준비해가지고 미역은 없어가지고 일단 삶아서 찢어서라도 좀 주려고요. 네.
0: 출산한 깐순이를 위한 특식을 준비 중인데요.
2: 아,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둥이가.
0: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산모도 새끼도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요.
2: 잘됐다. 이모.
0: 다시 찾은 깡순이네.
6: 이모, 우리 개사돈 왔나?
1: 집중 삶아 왔어요.
6: 정말? 아이고, 사돈 잘 봤네.
7: 네가 산소리 해야 되니? 나 자꾸 먹는데. 많이 먹어.
6: 아, 신랑 잘 뒀다니.
7: 어, 들어가.
2: 이모. 혹시.
6: 그래, 어제는 저쪽인 줄 알았지만, 요, 있잖아, 굴에다가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찾았다.
2: 지금 찾았어요?
6: 문도 안 듣고 아예 꼬물꼬물거린다.
2: 아, 진짜?
6: 지 자는 자리 좀 잘 놔두고. 아이고, 열로 잘 오이세. 세상에, 저기다 굴 있는데 저어다. 저어다 나왔다, 저거.
0: 수풀이 우거진 깊은 굴 안에 새끼를 낳았다는 건데요.
6: 브라시 튜브 한번 봐보라고.
8: 안에 있어요, 지금?
6: 저 안에 있어요, 지금. 브라시 튜브 봐야 된다.
0: 서둘러 확인을 해봅니다.
6: 있지?
2: 일단 세 마리가 보여.
6: 뭐야?
2: 세 마리가 보이는데. 흰색 한 마리, 갈색 한 마리, 검은색 한 마리.
0: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들. 좁고 어두운 곳에 있어 걱정인데요.
6: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면 좋죠. 지도 좋을 건데.
0: 새끼들을 구조하기로 한 이장님.
7: 아, 소화 안 되겠다.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구. 이모, 이거 써도 되죠?
9: 많이 깊어요?
7: 네? 아니, 팔보다 조금만 더 늘어나면 될 것 같은데.
0: 다시 한번 구조를 시도하는데요.
7: 일단 다치면 안 되니까네.
0: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7: 아, 더 길어요.
9: 이것도 안 돼요? 네.
7: 아니, 이만이 길어요.
6: 이렇게?
7: 그 꼬치가 꽂아주세요.
6: 이거?
7: 네.
0: 2차 시도도 실패. 더 기다란 막대를 이용해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혹시라도 새끼들이 다치진 않을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장님.
6: 안 다치게 해래.
7: 네. 한 마리 나옵니다.
6: 오.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7: 와, 1번.
0: 꼬물꼬물. 아, 정말 너무 귀엽네요.
6: 몇 마리 있다고?
1: 다섯 마리인데.
6: 세 마리가 아니고.
7: 어, 얘 보니까 둥이 새끼가 맞나? 또? 아니, 둥이 아빠가 맞나?
0: 그러고 보니 둥이는 흰색인데 새끼들이 아빠를 전혀 안 닮은 듯한데요. 가지각색의 색깔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6: 나 완전 백색이잖아.
7: 둥이 새끼 맞아요?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어쨌건
6: 유전자 검사해 볼래니?
7: 어? 어쨌건
6: 누 새끼 뭐 어쩌노?
7: 네.
6: 살아있는 생명인데.
7: 그러니까 이거 축복해줘야 된다.
0: 다섯 마리 모두 무사히 구조 완료. 새끼들 곁을 맴돌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깡순이.
6: 자.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7: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있네.
6: 아, 가만히 봐. 일단 일로 온나?
7: 저기 맨날 자는 덴데.
6: 어, 여기 맨날 자는 덴데, 뭐. 또 크면은 연해진다, 색깔이. 저것만 닮아가, 이렇다. 저것만 닮아.
0: 다섯 마리 모두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7: 자, 봐라, 네 새끼야. 응? 이쁘지? 아, 뭐 싸우고 치지 마라. 어? 너 늦고 갈 거니까. 마지막이라.
0: 태어난 지 4일차. 이제는 좀 더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장님은 시골 개들의 중성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7: 이모, 이제 요번에 애 자들 이제 전복이고 저 뛰면은 얘도 중성화 시키자. 나라에서 공짜로 해줘요. 뭐 그럼, 내가 신청해놓을게요.
6: 그래, 그러면 네. 그러면 좋지. 네. 어, 새끼 안 빼고 그러면.
7: 신청해놨는데 지금 나 새끼 왜 딱 해가고.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일단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6: 아이고,
2: 사돈. 앞으로 잘 부탁해요.
6: 우리 딸 잘 부탁해요.
2: 알겠습니다.
6: 개사돈 부담해서 뭐니.

0: 맹세코 약속할게요. 네. 요 다섯 마리 제가 책임집니다. 네. 책임 분양할게요. 이쁘게 키워가지고 이쁘게 분양하겠습니다.
1: 그날 저녁 마을 회의를 위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어르신들에겐 다소 낯선 풍경.
0: 오늘 이제 유기질도 신청해야 되고 마을 앞에 소공원 공사가 이제 진행될 거예요. 유기질 60호.
2: 그거 70호.
0: 유기질.
3: 따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0: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 마을 어르신들은 이장님의 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뭐 도시에서 뭐 밥 뭐 끌어안고 차도 태워야 되는데만 그거는 그거고 요 동양주 개는 두 발이고 언덕대고 돌아다니는데 뭐 언대로 여섯 번이 얘라 지금
3: 내가 못 가라 몇 번 얘기하도
4: 예?
3: 아니 못 가라
4: 알겠네 그림 제일 낫다
3: 안 그만 어디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을 가뒀던가
4: 그래
0: 요거 경기로 이제 진짜 피해보신 거 있으면 진짜 죄송하고
4: 나는 진짜 무시하노 뭐 되니 뭐 지답이 되니 뭐 하는데
5: 그거 지금 말해서 대판춤이 아니네
0: 이래 당기면 이제 우리 개가 얼마나 남목구인지도 알았고 아들 이제 받아가지고 마을에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이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0: 이거 진짜 큰 문제더라고 진짜 이장이라서 신고를 안 하거나 이장이라서 말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많이 깨우쳤어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1: 마을의 평화를 위해 굳은 날씨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설세.
6: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7: 반갑습니다.
6: 아 네.
7: 팬입니다.
6: 아 감사합니다.
8: 설쌤 저희 잘 부탁드려요.
6: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장님? 네. 되게 젊은 이장님.
7: 네.
6: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나이가.
7: 올해 만세십니다.
6: 아 되게 젊은 이장님.
9: 감사합니다.
6: 와.
7: 얘들은 고민이 많아요.
6: 진짜. 얘네들 때문에요?
7: 네. 그래가 어차피 이제 진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진짜 뵙고 싶었어요.
1: 이장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카페와 둥이. 함께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녀석들을 두고 나가면 담까지 넘어 집요하게 쫓아오곤 했는데요.
0: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1: 묶어두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녀석들.
6: 어렸을 때부터 얘가 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보호자랑 항상 같이 다녔던 애들. 얘를 두고 나가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따라 나가야 되는데 못 따라 나가서 그 좌절감 때문에 짖는 애들도 많아요.
7: 자식 같은데 마음이 아파요.
6: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적응하고 아 이제 나의 바뀐 생활 패턴은 이거다라는 게 생겨야지만 포기하기 시작해요.
1: 게다가 요즘 들어 어디론가 자꾸 사라지던 둥이는 이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다섯 마리의 새끼들.
7: 이거 나 진짜 궁금해서 선생님 오신 물어볼라 했어. 아까 어미 봤죠?
6: 네.
7: 이쁜 어미. 둥이는 흰색이죠.
6: 네.
7: 어미는 노란색이죠.
6: 네.
7: 까만 게 나왔어요. 사돈 맞아요?
6: 지금 둥이가 카페에 손자?
7: 손자.
6: 손자. 얘는 누구 닮았을 거냐면 카페 닮았을 거예요.
7: 아 이게 대가 유전이 몇 대도 가요? 뒤에 아버지 때 이런 것도 있어요?
6: 네.
7: 아.
6: 우리 그 대머리.
7: 아 걔도 그런 게 돼요?
6: 당연하죠.
7: 와 처음 알았어요.
6: 얘는 나중에 크면 좀 더 옅어지면서 카페 닮았을 거예요.
7: 아.
1: 뿐만 아니라 이장님이 바쁜 사이 둥이는 온 동네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밭을 망쳐놓기도 했죠.
6: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좋으시네. 그동안 얘기를 안 하셨네.
7: 그렇죠.
6: 예.
7: 이제 찍으니까 같이 댕겨보니까 시간 내가 얘기들 하시더라고.
6: 제가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이장님이 시골에 강아지와 함께하면서

0: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다 느끼신 거죠.
1: 맞아.
0: 제가 강아지 키우면서 딱 이 세 가지만 신경 쓰라고 하거든요. 강아지들이 행복하고, 보호자도 같이 행복하고,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뭘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얘네만 너무 행복해요.
1: 그런가?
0: 그러면서 남들한테 조금의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한테도 걱정을 끼쳐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다행히 공간들도 좀 많고 하니까 아이들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성화하고, 포도농원에서는
1: 풀어놓고, 네, 하던 대로
0: 재밌게 놀게 되면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줄 수 있어요.
2: 우선 설쌤과 함께 둥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1: 그날 구조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을 만들어줬거든요.
0: 여기?
1: 네. 근데 얘가 다시 옮겨놨어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1: 예,
0: 이불이 네. 이렇게 있는 거구나.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디다 옮겨놨어요?
1: 여기 하수구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0: 여기요?
1: 예, 여기.
0: 여기 확인해봐야겠는데,
1: 예,
0: 여기는?
1: 예, 풀숲에 여기.
2: 구조 직후 깡순이는 처음 출산을 했던 자리로 새끼들을 다시 옮겨놓았는데요.
0: 저기. 아, 여기?
1: 네, 저기. 여기.
0: 보이지도 않아.
2: 녀석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설쌤. 비도 많이 오는데 새끼들을 계속 여기에 두는 게 맞을까요?
0: 엄청 깊숙이네. 근데 다행히 아내는 지금 엄청 뽀송뽀송해.
2: 세찬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불 속은 물기 하나 없는 상태.
0: 우선은 건강해 보여. 살도 포동포동하게 쪄있고. 왜 다시 데리고 갔는지 알겠다.
1: 왜요?
0: 네,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끼 낳는 공간이야.
1: 아, 진짜요? 굴 같은 거?
0: 진짜 은폐, 엄폐가 완벽하잖아요, 지금.
2: 경사진 땅이라 빗물이 들이칠 걱정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소도 없어 보인다는데요. 어미와 새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이곳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0: 그래서 오히려 뭐 건드리거나 하는 것보다 이 상태로 두는 게 애들 건강이나 저 어미견 스트레스에 훨씬 더 좋아요.
2: 이제 카페와 둥이를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줄 차례. 유난히 묶여있길 싫어하는 녀석들을 위해 펜스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3: 오신 것 같은데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저희 거 진짜 멀리서 오셨는데.
0: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1: 네. 네.
2: 곧장 펜스 설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4: 우와, 우리 이제 집 생기는 거예요?
2: 전문가의 손길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펜스를 설치하는데요. 설쌤도 작업을 돕습니다. 평소 새나게 애청자라는 사장님. 녀석들을 위해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5: 새나게 방송 자주 보는데 사연을 듣고 펜스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고요. 이제 넓은 공간에서 애들이 뛰어노면 좋겠다 싶어서 될 것 같습니다.
2: 설쌤,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이 틈새 막으려고요.
3: 어디 틈새요?
0: 여기 틈새. 난 애들 탈출.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탈출하는 걸 다 봐가지고요.
2: 작은 빈틈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설쌤. 왠지 이거 멋진 공간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6: 그럼 될까서 막 그래. 그래가 최대한 왼쪽 붙여가 생겨놔야 막으면 될 것 같아.
2: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입문 아래도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펜스. 이야, 뭐 이건 거의 강아지 운동장 수준인데요.
0: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새나에게서 만든 이 펜스 중에 정말로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섬세하게 모든 것들 다 신경 쓰면서 만든.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네.

0: 이런 일 잘 해놨네.
1: 한번 들어가 보이소.
0: 와, 이거요. 멋지게 해놨네.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놨네. 와, 이거. 어이구, 이것도 해놓고. 아이고야, 좋네, 이거.
1: 이제 밭에 갈 일이 없을 겁니다.
0: 이거 뭐, 강아지 집도 없는 너들이 얼마나 좋노?
2: 밭에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지. 그거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가까.
3: 자, 이제 입주식을 할 차례.
4: 마지막에 이렇게.
2: 똥.
3: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펜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1: 입성! 박수! 네.
3: 앞으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사랑 듬뿍 받으며 동네의 마스코트가 되길 바랄게.
2: 새나개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지만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4: 오, 네네네.
2: 고래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5: 이 1m, 2m 줄에 평생 묶여있던 아이들. 이 공간에서만이라도 줄을 풀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생애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2: 감사드리고 진짜 얘들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
3: 중성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인 둥이.

0: 그리고 청년 이장님은 평생을 묶여 지냈던 복실이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는데요.
1: 머리스도 맞고. 같이 놀아.
0: 앞으로도 이 공간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 쌓이길 응원합니다.
2: 아이 좋아.
3: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아이고 고마워.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알지 고마워.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4: 다른 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거의 생각인 것 같아요.
5: 주주야, 럭키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0: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

0: 깔끔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예쁜 색깔에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14: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0: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1: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2: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조준기입니다.
3: 엄청 가볍구만.
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4: 재밌지 않습니까?
2: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2: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1: 와.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2: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0: 생모토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5: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플레이 유어 비전 더 기아 PB5
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9: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3.18 국도
8: 야
9: 이런 길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두 품고 시시각각 펼쳐지는 다채로운 비경들
8: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9: 어디를 가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갈수록 기대가 더해지는 여행 거대한 자연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삶의 터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8: 아, 여기 나왔어 나왔어 아, 지금 방금 야크가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9: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천년을 이어온 염전마을의 치열한 삶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라싸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 길 평균 해발 4,000m 그 하늘길 따라 티베트로 갑니다 이런 마을은 처음입니다 오늘 제대로 온 것 같은데요

0: 야채의 전통을 경험합니다. 바다가 아닌 협곡에서 만드는 소금. 옛 참아고도의 소금을 만들던 마을입니다. 집에서 직접 빚은 티베트 전통 보리술.
1: 도수가 엄청 높습니다. 와.
0: 소금 마을의 명물인 한입 국수 먹기에 도전했습니다.
2: 살려주세요.
0: 오늘도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티베트로 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마주하는 풍경과 삶의 모습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 여정은 달리던 318 국도를 잠시 벗어납니다. 거친 산맥이 숨겨둔 또 다른 티베트를 만나러 갑니다. 길 위에 오르니 다시 설레입니다. 창밖의 설경이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잠시 머문 곳은 해발고도 4,700m.
3: 해발 4,700m 해서 해발 4,800m, 10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0: 몸이 실감하는 높이, 숨이 차올라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0: 리탕과 바탕을 구분짓는 분수령인데요. 분수령이면서 사르루이 산맥의 고갯마루입니다.
1: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어디가 하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발 약 4,685m, 하이즈산에서 가장 높은 고갯마루는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름다운 기도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도 풀리고 이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요.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기도처가 보입니다. 경문이 쓰여진 오색 깃발을 만국기처럼 걸어둔 타르초가 모여 있습니다.
0: 5,000m가 넘는 해자설산이 있고요. 장족들의 기도가 하나가득 모여 있는 타르초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만 본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1: 이번 여행을 통틀어 제가 본 가장 압도적이고 성스러운 장관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높은 곳은 신이 머물고 기도가 닿고 세상이 모이는 신성한 공간. 바람이 경문에 쓰인 축원을 세상에 퍼뜨리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성스러운 고갯길 넘어 똑 닮은 두 개의 웅덩이가 있는데요. 만년설이 녹아내려 만들어진 자매호수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하이즈산은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0: 금사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마루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많은 물동량이 이동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1: 이 험준한 고갯마루는 옛 참아고도의 핵심 길목이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기후도 급변하는 위험한 고갯마루. 마방과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험난한 여정에 안녕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타르초는 오늘도 바람을 따라 기도를 전합니다.
0: 그림 또는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경전입니다.

긴 줄에 묶어둔 롱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라면 이 작은 롱따는 험난한 고개에 도착한 순간 바람을 이용해 올리는 찰나의 기도였습니다.

0: 새로운 길로 접어듭니다. 어느새 달라진 풍경. 겨울을 지나니 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 길 끝에 향청이 있습니다. 향청은 해발 2,800m의 계곡에 위치한 산골 마을인데요. 오는 길에 본 티베트 지역의 집들과는 다른 순백의 전통 가옥이 특징입니다. 자연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니 고원의 무릉도원이 여기인 듯 싶습니다.
1: 야,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2: 한들한들 흔들리는 보리들, 밀들. 동양화입니다, 동양화.
0: 덕분에 눈호강 제대로 하는 중입니다. 네, 하얀 집들이 이어지는 마을길이 정겹습니다.
1: 벽을 잘 보면 벽이 직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는데 아래쪽은 흙을 두툼하게 하고 점점 흙벽이 비스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그 비스듬한 면이 보이는 거죠.
0: 이 흰색 벽은 고온의 강렬한 햇빛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낮춰준다는데요. 놀라운 건 페인트가 아니랍니다. 이 지역에만 있는 하얀 흙, 아거트로 색을 입혔다는군요. 하얀 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는데요.
1: 자식들의 아유.
0: 우선 단순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무척 화려하고 중앙에는 하늘이 보이는 마당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1: 잘 아는 동생의 그 누나입니다, 누나.
0: 저를 오늘 특별히 초대해 주셨는데요. 외양간으로 쓰던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집 구경은 지금부터입니다. 2층이 바로 주거 공간인데요. 거실 겸 주방 겸 침실 겸 손님방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1: 물은 항상 여기 끓고 있고 물은 항상 끓고 있고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솥. 티벳 같은 경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안에는 광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큰 동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앉힙니다. 그 물을 옆으로 또 옮겨서 또 3일 가라앉히고 3일 후에 넘기고
0: 그렇게 해서 위쪽 맑은 물만 사용한 거죠.
1: 마시는 물,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씻거나 하는 물, 그리고 요 첫 번째 물이 빨래하거나 할 때 쓰는 물.
0: 실제로 동은 강력한 항균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 시설이 없던 시절 훌륭한 천연 정화장치였죠. 전통의 편리함이 더해진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먼저 버섯과 마늘로 닭 뱃속을 채우고 통째로 넣어 푹 삶습니다. 우리 삼계탕과 비슷해 보이죠? 그 사이 감자채 입장. 볶음인가 싶었는데 감자채 전입니다. 이때 뜻밖의 도구가 등장했는데요. 연기를 막아줄 보안경입니다. 요리고수도 연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미리 만들어둔 반죽을 팬 위에 넓게 펴주는데 밀과

0: 짠데.
1: 되게 뻣뻣. 어. 되게 짠만.
2: 오.
1: 짠만. 내가 이거 이거 치시네.
3: 전통 의상에 푹 빠져 있는 동안 향청의 가정식이 차려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 저를 반겨주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0: 라우더.
1: 라우더.
3: 은그릇은 남편분의 전용 그릇. 오늘의 메인 요리부터 먹어봐야죠. 예를 지켜 어르신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모습이 재미있으셨나 봐요.
2: 잘 먹겠습니다.
4: 네.
3: 푹 삶아진 닭고기 맛은 어떨까? 먹어보는데요.
5: 근육질을 닭입니다. 운동한 닭.
3: 티베트 전통 빵도 먹어봐야죠.
4: 터페 하우츠.
0: 아야, 자식들.
4: 자식들해, 자식들해.
6: 쇼마이빙.
5: 쇼마이빙. 조수 쇼마이.
0: 쇼마이.
4: 아, 我 이천 칭크 吃的时候, 什么味道都没有. 但是这里上次来的时候这个吃了哇怎么那么好吃 쇼마이 주더. 아, 맛있구나.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호떡 같은 떡인데 뭐 수유차에다 담궈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3: 지금은 누나와 동생 부부가 함께 사는데 5년 전부터 민박도 시작하셨다네요.
4: 이만 취고 마?
0: 취고.
4: 취고. 취고.
1: 기념도 취고.
0: 엄마지 이 자리 전부 떠라.
4: 오. 취로 지츠?
0: 我 취로 4次. 4次. 他 취로 2次.
4: 2次.
0: 他 취로 1次.
4: 아.
3: 음식보다 따뜻했던 것은 함께한 이들의 마음. 고원의 낙원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향청을 뒤로 하고 옌징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여행의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7: 여기부터는 시장 자치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반드시 퍼밋을 받아서 여행사, 라싸에서 오는 여행사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좋다.
3: 티베트 자치구는 중국 비자가 있더라도 외국인이 단독으로 여행할 수 없는 특수지역입니다. 허가받은 현지 차량으로 갈아타고 옌징으로 출발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곤 합니다. 길이 내어주는 풍경도 그중 하나죠. 길은 끊임없이 표정을 바꿉니다. 옌징으로 가는 구간은 봄날의 에메랄드빛 란창강의 풍경부터 여름을 닮은 싱그러운 숲길이 이어지는가 하면 어느새 설경의 고갯길을 지납니다. 여긴 가을인가 싶은 협곡을 따라가면 그 끝에 옌징이 있습니다. 옌징은 해발 2,300m, 깊은 협곡 사이에 자리한 소금 마을인데요. 나무 기둥 위에 띄운 염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소금을 얻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1,300년, 사람이 만든 공중 염전입니다.
7: 너무 행복합니다. 318 천장남로 딱 중간이 망캉인데요. 망캉 아래 천년의 신비 옌징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 좋다.
3: 차마고도를 통해

0: 마방들이 운남성의 보이차와 교역한 소금이 바로 이 염전의 소금입니다. 제가 찾은 4월, 염전은 작업이 한창입니다.
1: 자시들의 자시들의 자시들의 워커이 진치마. 하마.
0: 감사하게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1: 야, 염전을 처음 밟아봅니다. 와, 단단하네요, 되게.
2: 진짜 손목공 좋아야.
0: 완성된 소금을 거두는 작업입니다.
1: 저거 거의 치마?
0: 보시는 것처럼 소금을 일정한 무늬나 줄 모양으로 모아놓는데요. 한 곳에 모아두는 것보다 공기와 닿는 부분이 넓어져서 소금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붉은색 소금 홍염입니다. 소금의 색이 붉은 이유는 염전 바닥의 흙 때문인데요. 광물 성분이 풍부한 이 지역 특유의 붉은 황토를 가져다 씁니다. 흙의 붉은색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죠. 지금은 주로 미용 제품과 조경용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1: 세 번째가 지금 흙을 거의 뭐 그 바르다시피 해가지고 모으는데 그냥 봤을 때 흙입니다. 저거는 가축 먹이는 용도랍니다.
0: 주민들은 흙이 섞여 갈색을 띈다 해서 가렴이라 부릅니다. 염부의 손에 새로운 도구가 들렸습니다. 사정없이 두드리는데요. 바닥 다지는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1: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0: 보려다 일만 더 만들었습니다. 해발 2,300m 협곡에 염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통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남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들어보니 옌징의 소금밭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또 그 딸에게로 이어지는 모계의 노동이랍니다. 힘들 때마다 불러온 노동요가 있다는데요. 고된 염전 일을 버텨내게 했던 소리. 노래는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고단한 하루를 견디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옌징은 협곡을 깊게 베어낸 란창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캉파 티베트족, 다른 한쪽은 나시족의 염전인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협곡은 소금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두 부족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격렬한 전쟁터였습니다.

금만큼 소중했던 소금. 고산지대의 소금은 곧 생명이자 권력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줄기 바로 옆 솟아있는 구조물이 보이시나요? 바로 소금 우물입니다. 바다가 없는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소금이 만들어질까 궁금하셨죠? 저 소금 우물에서 따뜻한 소금물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수억 년 전 지각변동으로 지하 깊이 묻혔던 고대의 소금 지층을 지하수가 녹여내고 지열이 더해져서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옌징의 소금밭은 1300년간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소금물은 이렇게 저장고에 모아놓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모터가 달린 호수입니다. 14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금물을 일일이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했다는군요. 버튼 한 번이면 뚝딱! 이렇게 쉬운 걸. 이전에는 물찌개 노동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모터와 고무호수 덕분에 고된 노동은 줄고 작업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햇빛과 바람을 기다리면 됩니다.

0: 도화염이래요.
1: 도화염은 매년 3월과 4월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에 만들어져 붙여진 이름인데요. 옌징의 최상품 소금입니다.
2: 오,
3: 달달한 짠맛인데. 오, 야, 야, 이거 쫄리자. 와.
1: 혹여라도 이 귀한 소금이 망가질까 바닥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조심조심 걷어냅니다. 봄날의 복숭아꽃과 함께 찾아온 옌징의 선물 도화염입니다. 소금 우물에서 퍼올린 소금물은 소금 저수지에 모아두는데요.
2: 它这个水的话从那从那延伸里面流到下面江边那个延起的然后延起的水进到这儿水池里面要沉淀过滤沉淀过滤一次是
1: 염전 아래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요. 일부 소금물이 염전판 아래로 스며들어 떨어지다 굳어진 소금 고드름입니다.
2: 结晶盐的话就是一切和现在都一样就很珍贵的以前就是咱们用肩膀挑那个盐水时候就是当时没有那个吃的盐叫桃花盐白色的盐巴就没有的然后这个盐巴的话以前就是咱们的自己使不得吃然后就是供佛给贵族人能吃得上这个盐的这个是很珍贵的
1: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매달린 소금 고드름. 짧은 건 1, 2년 된 고드름이고요. 이 정도 되면 10년 자란 고드름이랍니다. 가격이 최상품 도화염보다 3배 더 비싸다는군요. 이곳 사람들에게 바람과 햇빛은 대자연이 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염전 일을

0: 마친 짜시라무 씨와 함께 마을로 갑니다. 짜시라무 씨 집으로 가는 길. 나무 기둥이 끝없이 이어진 염정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마을이 보입니다. 협곡의 염전이 천년 시간을 버티는 동안 자연이 허락한 자리마다 마을이 터를 잡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들은 뿌리내릴 자리를 찾습니다. 집들이 하나둘 풍경을 채우고 삶의 온기가 마을을 채워왔죠. 드디어 짜시라무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1: 미하이 미하이.
2: 아, 저거 여우스 저양 펑 그이마?
3: 그이.
2: 오오야. 열쇠를 그냥 뭐 꼽아놓고 가도 상관없답니다. 야.
0: 흰 벽에 창문이 화려한 이 집은 새로 지었고 뒤에 옛날 집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2: 여기가 창고라는데 창고가 넓습니다. 이야.
0: 없는 것 빼고 다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옌징의 명물이라는 염순이 있습니다.
2: 밑에서 올라온 거.
0: 소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굳기를 반복해서 생긴 소금 기둥.
2: 이거 밑에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땅에서. 야, 이야, 저거 지승연.
4: 차不多 20년了这个的话大概是十年多了吧
0: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다는데요. 소금 기둥 하나가 약 6만 8천 원.
4: 因为这个的话就是怎么说。 1300多历史，而且这个是放在家里面，好多旅游客说辟邪，然后带来吉祥的意思。 我们放的是夏。
0: 주재료는 소갈비.
4: 盐巴。
0: 옌징에 소금 넣어주고요. 향신료인 팔갓과 생마늘 추가하고 압력솥에서 푹 익혀줍니다.
2: 토화옌.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우도동시 즈지츠.
0: 음식은 마음을 건네는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옌징의 가정식 밥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볶음 요리.
2: 길가에서 배가 거의 땅바닥에 끌릴 것 같은 돼지가 있었는데 그 돼지가 티벳 돼지입니다. 장샹주로.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0: 진짜 그야말로 취향저격.
2: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하우츠요. 이거 맛있어요. 고추하고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그러니까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는 진짜 담백해요. 이야.
0: 이번엔 탕을 먹어보는데요.
2: 쫀득. 코웨이 한국어 2양.
3: 2양.
2: 저거 웨이다우스 한국어 차 2양도 웨이다. 워시앙스
3: 제야. 우리 집에는 이렇게.
2: 옌바 진출로마?
3: 진출로. 맛있어?
0: 좋아. 옌징의 소금으로 만든 오늘의 밥상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고산에 날씨가 변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염전을 뜨겁게 달구던 태양도 저도 잠시 쉬어갑니다. 사시라무 씨가 갈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록 물결의 향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2: 这是什么?
4: 这是小麦.
2: 小麦, 这个呢?
4: 这是青稞.
2: 不一样呢?
4: 不一样的, 你看,
2: 아...
4: 青稞.
2: 青稞.
4: 又粗,而且里面都是黑色的。 然后这个是有点稀, 然后就里面是白的。
0: 밀과 보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육 환경이 다른 밀과 보리 농사를 함께 짓는다는 것도 특별했는데요. 고산지대에서 밀 농사는 드문 일입니다.
2: 산츠 환산츠.
4: 네, 환산츠.
0: 수확을 돕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는데요.
2: 밑에 풀이 너무 많네. 흙까지 따라 올라오네. 와.
0: 보다 못한 짜시라무 씨가 나섭니다.
2: 야, 답답한가 봅니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0: 네. 낫지라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 아, 눌러서 하네요. 눌러서.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모아서 내리는데 아, 거의 밑에까지 해가지고 눌러서. 나도 한번 눌러서.
0: 본대로 다시 도전해보는데요. 제가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2: 아, 풀로 엮는구나.
0: 한 단씩 묶어주는데 낫질에 이어 거침이 없습니다.
2: 이야,
0: 열심히 뱉는데 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에 묶기 도전. 결과는 그냥 묻지요.
2: 그이마.
0: 밀과 보리 수확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한다는데요. 손으로 감당할 수 있고 가축들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2: 네.
0: 신선한 걸 아는지 한 입 달라고 하는데요.
4: 아,
2: 스마. 아이야.
0: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들에게 갓 베어온 밀을 주었는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2: 야, 돼지 눈 왔네. 야, 돼지도 밀을 먹네요. 모든 게 욕심을 부르는 건데 큰 욕심 없이 지금에 만족하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자기들 찾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전통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도 다 잘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0: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 전통이 잘 이어져 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青稞주를 담습니다. 우선 잘 씻은 보리 알곡을 솥에 넣어 푹 삶아시킵니다. 삭힌 보리도 준비하고요. 불 위에 그릇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구멍 뚫린 증류 용기에 알곡이 빠지지 않게 보리대를 깔고 삶은 보리와 삭힌 보리를 섞어 붓습니다. 맛있다는 짜시라무 씨 말에 저도 먹어봤는데요.
2: 이건 왜 우리 찌김이라고 그러나요? 술입니다, 이건. 벌써 코에, 코 속으로 착 그 알코올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0: 안에 맑은 술을 받아낼 그릇을 올리고 맨 위에는 아래가 볼록한 그릇을 올립니다.
2: 착 끌러서 올라오다가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증류된 술이 그걸 타고 내려와서 아까 그 솥 안에 다 들어오나 봅니다.
0: 맨 위 그릇에는 차가운 물을 채워.

0: 보리가루 반죽으로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통 사이를 꼼꼼하게 메워줍니다.
1: 하여 나 그 칭커주 난리하와 썬티.
2: 主要是痛风，对，然后就是比如说我们坐月子的时候啊，就会喝那个青稞酒，对咱们的人体和血脉，那时候就是来血脉嘛。
0: 산후조리의 술이라니 놀라운데요. 이 지역의 산후조리주 칭커주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 사이 감자가 잘 익었는데요.

0: 장난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짜시라무시. 옌징은 전통적인 모계사회로 결혼하면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와 사는 대릴사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커주는 집집마다 향과 맛이 다른데요. 엄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그 집만의 레시피가 있답니다. 엄마표 칭커주가 완성됐는데요.
1: 이야, 술냄새가 끝내줍니다. 와, 54도짜리.
0: 갓빚은 칭커주입니다.
1: 이야, 좋은 술 같아요.
0: 칭커주는 고원의 보리로 만든 티베트 전통 증류주인데요. 도수가 50도가 넘는 그야말로 독한 술이죠. 옌징에서는 최고급 향신료 샤프란을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1: 감사합니다.
0: 요즘 의자 놀이에 푹 빠져 있답니다.
1: 아, 이거 칭커주. 칭커주에 괜찮았어. 칭커주에 그 장홍화 샤프란까지 넣어주셨는데
0: 저도 샤프란을 넣어 마시는 칭커주는 처음입니다.
1: 도수가 엄청 좋습니다. 와, 돼지고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주로. 와, 지금 들어갔는데 되게 부드럽거든요. 엄청 부드러운데 도수가 있다 보니까 속이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칭커주는 반드시 안주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불을 붙였는데 안 붙더라고요.
4: 이거
1: 뜨거. 불 붙어 있었어.
5: 오, 불 있어 지금. 와.
1: 야, 이거 지금 불이 여기 있어요 지금.
0: 어머니도 신기하신지 영상 촬영을 하셨어요.
1: 오, 붙지도 않네 진짜. 거 주입바 탕 달라. 말도 안 돼 이거.
4: 잘라 이거.
1: 야. 짱홍화 칭커주. 어이, 좋다.
0: 칭커주는 독하지만 자꾸 마시게 되는 술입니다. 짜시라무시 가족을 만나고 함께하는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술, 좋은 인형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옌징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빗속을 뚫고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1: 야, 진짜 많이,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깃발을 여기다 다 붙이고 가셨고요. 야, 등산하시는 분, 사진 찍으시는 분.
0: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6: 자신들이!

0: 우와!
1: 이름 자체가 한입면이어서 그리고 짜장면 계속 도하고 도하고 도한다라는 면이어서 계속 먹으랍니다. 목표는 30완이었는데
2: 지금까지 이 가게 최고 기록은 147그릇. 저도 도전을 시작합니다.
1: 면은 많지가 않아요. 돌을 일단 하나를 먹겠습니다. 아, 좋다! 자신들의!
2: 국수는 작은 그릇에 한두 젓가락 분량의 면이 담기는데요. 손님이 그릇을 비우면 바로 리필이 되는 방식입니다.
1: 칭커면인데 맛은 소금간이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짭조름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2: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탁자 위에 조약돌을 하나씩 올려놓는데요. 조약돌의 개수가 계산서입니다.
1: 아, 근데 빨리빨리 갖다 줘야 이거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하나씩요!
2: 끊기지 않게 새국수가 나가야 하는 식당. 국수를 담아내는 직원들의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최소 스무 그릇은 먹어야 집에 갈 수 있겠는데요. 저쪽엔 부부가 와 있네요.
1: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2: 한 그릇 더 리필. 13그릇째입니다. 또 한 그릇째 리필. 18그릇. 드디어 20그릇 돌파입니다. 이분들은 포기 선언.
3: 느끼해 이제. 느끼해. 너무 똑같은 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느끼해요.
2: 하지만 아직 포기는 이릅니다.
1: 아, 147그릇을 어떻게 먹었지? 아. 목표 완성. 목표 완성. 목표는 30개.
2: 귓가에 울리는 짜짜미엔 송.
1: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와. 느끼해요. 살려주세요.
2: 나름 필사적으로 막아보는데요. 창과 방패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2: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진짜 끝입니다. 35그릇 뿌듯한 도전이었습니다.
1: 엔진 너무 좋습니다. 엔진 하우! 야!

0: 한번 온 사람은 또 오게 되는 마력의 도시 라싸입니다. 묵직하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1: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0: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기입니다.
2: 엄청 가볍구만.
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3: 재밌지 않습니까?
0: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0: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와.
1: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0: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4: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5: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4: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5: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눈이 돌아가게 빨리 속도 경쟁이라도 치르듯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존재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1: 웃음 소리, 이야기 소리, 애들 장난치는 소리, 또 구슬치게 하는 소리가 왁작왁작 했어요. 낮에는 밤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가 그리고 저기 무거워가기도.
2: 맞아.
0: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나무에 의지해 왔는지 헤아리기조차 버거운 시간이 응축된 곳.
3: 하나의 소우주 같습니다. 소우주.
0: 늙고 큰 나무, 노거수에 푹 빠져 사는 박정기 씨 이야기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기획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고려한 바둑판식 격자 설계로 넓은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4: 나무를 통칭해서 차에 실어서 식재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0: 박정기 씨의 본업은 조경 전문가.
5: 나무가 이사 가는 거네요, 그러면?
1: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시집 가는 거.
0: 도심 한복판에서 자라던 배롱나무. 가지 뻗을 공간이 모자라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땅 밑으로 한껏 쇠력을 키웠던 뿌리, 거머쥔 흙까지 통째로 옮겨줍니다. 나무가 시집 온 곳은 을곽의 산업단지. 먼저 살던 데보다 공간이 넓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적습니다. 그래도 나무에겐 스트레스가 크겠죠.
1: 뿌리가 잘리니까 역시 또 사람으로 치자면 대수술이에요.

0: 지금까지는 장비의 힘을 빌렸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사람 손이 꼭 필요합니다. 나무를 시집 보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연에게 맡겨야겠죠. 새로 온 곳에서도 잘 자라길 바랍니다. 박정기 씨의 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싱그러운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아내였습니다.
1: 우리 마당이 좀 반은 음지예요. 햇빛을 보려고 계속 키를 너무 많이 키우는 거예요, 지금. 솔아빠! 일 좀 와봐요. 저 호박나무가 앞쪽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들레아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부분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바빠도 앞에 있는 가지만큼은 좀 잘라주세요.
2: 안 자르면 안 될까?
1: 안 돼요.
2: 가지를 자르면 잎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데.
1: 아니요. 옆에 있는 꽃도 같이 살아야죠.
0: 아내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호박나무가 부들레아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2: 사람은 초본 풀을 전공을 했고 저는 나무를 전공했으니까 풀을 전공한 사람들은 섬세해요.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나무를 전공한 사람들은 손이 좀 크다 그럴까요?
0: 숨 쉴 여유가 생긴 정원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대문을 열고 나가면 문이 더 있는데요. 바깥채를 개조해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박정기 씨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오랜 세월을 살아 크고 웅장해진 나무, 노거수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온 박정기 씨. 그 뜻에 공감한 이들이 더 있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일찍이 우리 저 노고수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 문기열 선생님 또 최호선 선생님
4: 반갑습니다.
2: 함께 노고수를 찾아다닙니다.
0: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고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는 2013년에 결성됐습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행선지는 100년도 더 된 고택 화사별서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4: 네네.
5: 둘째.
4: 지내셨죠? 네. 아니요? 다음에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5: 시간 내요.
4: 네.
6: 너무 예쁘다.
0: 현장에서 만난 회원과 함께 고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했지만 회원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은 건 뜻밖의 장소. 연못 가운데 자리를 잡은 배롱나무였습니다. 선비들이 사랑했던 나무. 배롱나무는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면 그 자리에 속살이 드러나 늘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선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안팎이 한결같은 군자의 상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는 배우고 수양하고 사색하는 공간, 이를테면 서원이나 향교에 꼭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 김기열입니다.
2: 남에서 오셨고 창안에서
7: 오셨고. 화사별서라고 화사라는 의미는 건축주의 호고, 별서는 농막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어로 바뀌면 화사의 별장, 이게 이제 현대용어로 이제 가장 적합한 거죠.
2: 냉장고 물부터 차와 땅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땅 속 흐르는 물이 아니고 석축을 쌓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덮개돌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대석을 쌓고 흙을 채웠다는 거지.

0: 연못 가운데 배롱나무는 어찌 살았을까요?
1: 나무는 자신의 재해 있는 환경에 이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여기를 이제 방지원도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에 이렇게 갇혀있듯이 자라니까 생주 환경이 아주 옹색하잖아요. 그리고 뿌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더 내려가면 물이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수중근을 발생시키다는 거죠. 그래서
0: 그 수중근을 살펴보기 위해 나무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연못 속 배롱나무는 전통 정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입니다.
2: 와, 세상에. 저 처음 봐요. 태어났어. 올챙이다.
1: 올챙이 아닌데 뭐야?
0: 올챙이가 있다는 건 수중의 생태계 역시 온전하다는 얘기.
1: 100년을 훌쩍 넘었죠. 150년 전으로 보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어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번줄기가 죽고 땅속 뿌리가 올라오고 또 그게 죽고 나면 또 올라오게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서 여러 주기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적응이고 생존 전략이 아닐까.
0: 그렇게 100년 넘게 나무는 한철도 빠짐없이 꽃을 피우고 또 피웠습니다. 옹색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나무에게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최근엔 전기 모니터링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활동 초기엔 발견의 기쁨을 자주 맛보았다고 합니다.
1: 제보를 받고 갔을 적에 근데 제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일정을 이제 수축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마음이 설레죠. 그 사람들은 제보를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게 서럽지 않는 나무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0: 범상치 않은 기운. 그래서 남다른 품격을 지닌 한 그루의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 나무는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우뚝 솟았다고나 할까요? 멀리서 보아도 웅장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왠지 모를 기운에 두 손이 절로 모이는데요.
3: 적어도 나이가 다 500년 이상 됐잖아요. 나무석이죠. 그럼 그 적어도 뭐 우리 한 10대조 이상의 선조를 만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참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홀로 이렇게 나무가 대팔 한 가운데 있으니까 바람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게 자라는 것보다 넓게 자라는 거는 맞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이 나무 가지 폭이 40m예요. 근데 우리 강한 바람이 왔을 적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당신의 줄기를 내려놓고 버팀목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죠. 아유, 아주 경이롭습니다.

0: 나무는 그저 살기 위해 애써 길러놓은 가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위로 자라는 본능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응했기에 이토록 보기 드문 풍경을 만들어냈으니 그 지혜에 감복할 따름이죠. 말이 500년이지 그게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조선왕조가 세워졌다가 흥망성쇠를 거쳐 쓰러진 시간이 500년. 사계절이 500번 바뀌는 와중에도 나무는 거기 처음 굳이 이 자리를 정해놓은 이들의 뜻을 헤아려 왔답니다.
1: 그래서 예전에는 액땜했다 하는 액, 그 다음에 뭐 우한, 질병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을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길이 되는 저 동쪽을 숲으로 막았어요. 1차 대구 차단하고 여기 이제 느티나무를 심어서 또 바람이 바로 이렇게 마을로 불에 닥치지 않도록 살짝 완충하는 역할을 해요. 항공사진을 놓고 보면 덜판 한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마을 뒤는 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뭐 과학적

0: 측량을 해서 위치를 정해서 심은 것처럼 이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 구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에게 뜬 이야기가 들을수록 새록새록합니다. 한데 노거수는 박정기 씨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이 일이 그토록 즐거운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0: 고향 마을에 큰 대나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고 제 나이 또래에는 다 노구수 아래서 자라고 놀고 낮잠도 자고 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노구수 아래 오면 뭐 어릴 때 추억이 우선 떠오르죠. 빨갱이 기쁨 이런 게 안 빠져들면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노구수를 찾는 일 아니고도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상에 스포스 나서 노구수 공간이 오게 되면 그게 막 힐링이 되고 마음이 푸근하니까.
1: 나무가 좋아 3대째 조경업을 하는 박정기 씨는 그렇다 치고 이 나무와 동고동락하며 평생을 함께 보낸 분들은 어떨까요?
0: 어떻게 오셨습니까?
2: 땅땅 놀러 안 오십니까? 아. 놀러 어떻게 뭐 하지도 없고. 네. 어, 저절치 사노.
0: 아, 어머니 너무 고우십니다.
2: 고기는 늘 다주 가는 사람은 고기는.
0: 아이고, 뭐, 할머니 우리 마을에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2: 오래됐어요.
0: 언제 시집 왔습니까? 몇 살 때 시집 왔습니까?
2: 17살 무소 갖고 시방 92개나. 예, 예.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 좋대, 시집다
1: 잠깐만. 건강한 모습 참 뵙기 좋네요. 나무 그늘을 찾아온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신데요.
2: 예, 오빠는 다 하이고 오디. 오디에 따다 오디.
1: 검붉은 오디를 한 움큼 따오셨어요.
2: 이 종이다. 잡수죠.
3: 귀한 건데.
2: 잡숴봐.
4: 따라.
2: 아이고, 나올 거
0: 애터지게 따와서 너무 나주비면 어쩝니까, 어머니?
4: 난 나문데요.
0: 네?
3: 난 나문서. 손에도 나무 떴다.
0: 여기 옛날에 모였으면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래 했습니까? 뭐
2: 아, 그래야지. 지금 군대매가 이 타는 기라. 오면 저매로 저런 걸 데려가고 오늘 탔다고 7월 달 중간 되면 군대 타고 여기서 막 뜯고 먹고 그랬는데.
4: 요즘 나는 요새는 이제 해관이 좋은 게네. 해관에 있고 아, 옛날에 요 많이 왔거든요. 요차, 예. 그냥 우리는 그늘이라고 그늘이라고.
0: 그늘 심터가 제일 큰 역할이었고
4: 예.
0: 백중날에 잔치하고 놀았고 그다음에 세시맹절에 당산제 제사 지냈고 그런 말씀. 제가 노래 한 곡 할 거예요.
2: 알았어. 한번 하세요.
0: 할 거예요.
2: 한번 해보죠.
0: 박수 치면 할게.
4: 자, 진짜.
0: 호박은 늙으면 맛이 나 좋고요. 영감은 늙으면 보기만 싫다.
2: 맞다. 딱 맞다, 이거.
0: 딱 맞죠?
2: 노래가 딱 맞으니까. 거짓말이 없어. 호박은 늙으면 다는데, 사람 늙으면 복싫어.
0: 그렇죠.
2: 복싫어.
0: 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아, 맛이네.
1: 500년 느티나무 아래 노랫자락 하나 새겨두고 옵니다.
5: 전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차를 만들었거든요.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반하는 거죠.
6: 꽃이 피면 같이 울고 봄만 듬듬
7: 성덤얼류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정말 행복해요. 아름다운 곡들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 넓은 세상 멀리
1: 헤매다녔네.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오늘은 평창동에 왔습니다. 평창동.
1: 멋지고 좋은 집이 네. 많기로 또 유명한 동네잖아요.
0: 맞습니다. 여기 뭐 스타들도 많이 살고 최근에 같이 네.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된 우리 이효리 씨도 여기 어디 산다고
1: 어딘가에 사시잖아요.
0: 산다고 하던데.
1: 네. 네. 검은색 담장 있는 집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0: 여기 아니에요?
1: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이 동네 부근에서
0: 여기인 것 같은데요?
1: 눌러볼까요?
0: 눌러보세요.
1: 이건가?
0: 나 이런 집에 아니 와본 적이 있나 내가?
1: 여기 와오신 거 아니에요?
0: 글쎄요. 예전에 뭐 한 번 본인가?
1: 근데 여기 되게 갤러리 입구처럼 네.
2: 잠시만요. 금방 내려오겠습니다.
0: 여기 맞나 보다. 누구세요? 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1: 집이 넓어서 오시는데 좀 걸리나 보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이 노출한국까지.
1: 오늘의 백만장자. 님.
0: 아, 많이 부족합니다.
1: 어, 아니던데. 전혀 안 부족한데. 네. 집이.
2: 대부분
1: 이런
2: 다
1: 집에, 이런 집에 뭐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0: 아, 아니, 아닙니다.
1: 오늘의 백만장자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나쁜 일 빼고는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세창업가 조준규입니다. 오케이.

0: 현장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행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재밌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2: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네네.
4: 반갑습니다.
5: 아, 나쁜 거 빼고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한다. 라고 연쇄 창업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하셨나요?
4: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작게는 식당에서부터, 네. 그다음 이벤트 회사, 마케팅 회사, 디자인 회사, 멘탈 쪽 관련된 비즈니스나 곤약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뭐 좀 다양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5: 아니 뭐 다른 건 이해하는데 마케팅 회사 곤약 공장이 조금 그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
4: 뭐 한참 잘 됐을 때 제가 네. 생각대로 잘 됐을 때는 매출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5: 연매출.
4: 네네네. 이야. 그래서. 아. 뭐 곧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집 안에 좀 구경도
4: 아 네네네
5: 해봐야 될까요?
4: 조금 그렇지만 예, 예. 하여튼 들어가서 안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5: 설렙니다.
4: 아유 별 말씀을.
2: 와.
4: 와.
2: 이미. 와.
4: 테라스 먼저.
5: 테라스.
4: 네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2: 아, 고기 구워 먹고 차 드시고 네. 하시는 공간이구나. 운동장 아니에요? 어린이 네. 운동장 같은데?
5: 야, 근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평창동이 자연이 또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2: 아니 근데 그 사업을 한 10개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네. 그 초인종 눌렀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네. 좀 젊어 보이셔서
5: 맞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2: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 제가 지금 장훈 씨보다 한 살 많습니다.
5: 아 그러세요?
4: 네네. 저 본 적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한 2년은 저를 보셨을 텐데.
5: 제가요?
2: 어디서요? 네.

0: 저 중학교 때 장훈 씨가 1년 후배입니다.
1: 아, 휘문중학교 나오셨어요?
0: 아니요, 전 선인중학교 나왔어요.
1: 아, 선배님 맞습니다. 선배님 맞는데 네. 제가 저랑 아마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오, 네.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0: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선도부였다 보니까.
1: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2: 보셨나요?
0: 분명히 봤죠. 키 엄청 크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봤고. 저희 선도부가 입구에서 이렇게 딱 배지하고 이름표를 잡거든요.
1: 예, 예, 예.
0: 네, 야구부에서 등치도 크고 그래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2: 그럼 또 우리가 백만장자 선후배를 네네. 만났으니까 내부도 한번.
0: 이쪽으로.
2: 아니, 여기 아니야.
1: 이쪽으로. 아, 나 이리로
2: 왔죠. 알아보니까 이런 데를 입구를 못 쳤네요.
1: 이야.
2: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무대가 아니, 우리 같아요.
1: 오늘 대표님은 계속 겸손하게 좀 말씀하시는데 약간 느낌이 진짜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0: 아유.
1: 어? 아, 정말. 야, 이거는 TV 아니죠?
0: TV입니다.
2: TV죠, 어? TV. 우리 그때 그때 그거
1: 이거 나무
2: 작품인 것처럼 봤잖아요.
1: 아, 아니 프레임이 나무로 돼 있어서 나는 이게 저 저건 줄 알았어요. 야, 이게...
2: 근데 원체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그렇죠?
0: 저도 아주 더럽지는 않은데요. 예, 집사람이 와이프가 아, 생각보다 많이 깔끔한 아, 편입니다. 예.
1: 너무 훌륭하신 분을 만나셨네요.
0: 아니 원래 집사람이 집 촬영하는 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오늘 집사람 없는 날.
2: 아... 아, 몰래 저희가 촬영하고 가는 건가요?
0: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1: 괜찮겠어요?
2: 괜찮을까요?
0: 뭐 괜찮습니다.
1: 예.

0: 뭐 거실 넓이나 주방 넓이랑 비슷비슷해요.
1: 와. 네.
0: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고.
2: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없이 깔끔한 거.
0: 커피 머신부터 다 아주 부잣집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뭐
2: 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0: 예.
2: 근데 진짜 테이블에 물자국도 하나도 없고.
0: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3: 예.
0: 왜냐면 이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2: 우와 진짜 깔끔하시다. 완전 내 스타일.
0: 야 근데 진짜 하나하나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2: 아, 사실 저희가 진짜. 냉장고 잘 안 열잖아요. 근데 왠지 너무 깔끔하실 것 같아서.
0: 진짜 칼같이 정리해놓으셨어요. 이야 멋집니다. 저는 아주 이런 거 보고 좋아하거든요.
3: 아유 다행이네요.
0: 여기가 이제 팬트리.
3: 네 여기가 팬트리인데.
2: 와 역시나.
0: 아니 뭐가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놀라워. 여기 다 보시면 정리를 우와 이게 하나하나 와 진짜 하나하나 마시멜로 피스타치오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써놓으셨어요. 와 대단.

0: 무조건 정치적으로 나오셔야 될 만한 살림 실력이시네요.
1: 와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게 그 사모님이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네. 도와주시는 분이요?
2: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집사람이 남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정리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어, 이 식탁도 너무 이쁘네요. 여기에 식탁을 놓으신 이유가 네. 아마 이 뷰가 식사하시면서 소나무도 보고 저 뒤에 산도 보고
2: 네, 어,
1: 딱 그래서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2: 그 자리가 아, 아내의 자리입니다.
1: 아 여기
2: 거기 못 앉게 합니다. 거기 못 앉게 합니다. 어... 이쪽에는 제가 앉아야 되고
0: 거의 매일이 레스토랑이네요.
2: 아유
0: 뷰가 이것도 예쁘죠? 여기 조명도 예뻐요, 위에.
1: 아, 이 조명도 비싼 거네.
2: 어? 딱 아시네요.
1: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네. 왜냐면 이거 비싼 건데 엄청 크잖아요.
0: 더 비싸잖아요. 네.
2: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립으로 다 꽂아놨습니다. 아. 더 이상 다를 데가 없이.
1: 아.
2: 그러니까 이런 등 하나에 여기 전체 매립등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그렇죠.
2: 여기는 이제 아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 여긴 약간 젠 스타일처럼 아,
2: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1: 우와 여기 뭔가요? 그 아로마
0: 네.

0: 많아요, 아로마 오일이.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봐요. 거의 매장처럼.
1: 디퓨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더라고요.
0: 그래서 맞아요. 만들어서.
2: 아니, 이거 좋은 취미이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 은은하게 맞아요. 이 아로마 오일 향이 또 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뷰가 좋네요.
1: 네, 맞습니다.
2: 여기도 뷰가 좋고. 여기 저 대표님 공간은 어디 있나요?
1: 저는 뭐 워낙 이제 일을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안방, TV 보고 뭐 이렇게 있죠.
0: 안방을 한번.
1: 네, 아, 네네. 네. 안방 한번 가보시죠.
2: 가보시죠.
0: 재밌는 야. 공간이 많네요.
1: 여기가 안방입니다.
0: 아, 대표님의 네. 공간.
1: 아이고.
0: 호텔 아닌가요?
2: 호텔 같아요.
0: 그냥 호텔
2: 같습니다. 그냥. 아, 예. 네.

0: 깔끔합니다, 그냥. 아주,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1: 아니,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 침대를 쓰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저는 고3 때 집사람 만나가지고요. 네, 한 8년, 9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0: 20대 후반에 결혼하신 거예요?
2: 네, 27살에
1: 결혼하셨네요.
2: 네,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니 저기 근데 이렇게 정리는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양말하고
2: 아까 나가기 전에 빨래 개놓은 건데 네. 네 옷이니까 네가 찾기 편한 데다 넣어놔라 뭐 이런 아.
1: 알아서 넣어라
2: 네 알아서 넣어라
0: 그럼 늘어 한번 가보실까요?
1: 예, 예, 가시죠.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0: 어디다 넣
2: 이쪽이 옷방인데
0: 어디가, 예. 어디가 옷방이에요? 아, 여기가?
2: 네, 이렇게 옷방입니다.
0: 약간 숨어있는.
1: 우와.
2: 네.
0: 이야.
1: 진짜, 뭐, 가는 곳마다 감탄이.
0: 네. 와. 여기가 이제 두 분이 같이 쓰시는 옷방인가요?
2: 네네네. 집사람이, 여기까지가 집사람이고요, 전체가.
1: 네.
2: 요만큼이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1: 거의 아내분 드레스룸인데요,
2: 네, 네, 네,
0: 그렇죠. 부자든 아니든 거의 비슷합니다.
2: 맞습니다. 뭐. 예. 네. 쫓겨나면 뭐 트렁크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을 위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쓰시거나 이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세요?
2: 취미 때문에 막 돈을 많이 쓰거나 이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0: 네네.
2: 예, 어쨌든 돈이 모이거나 뭐 하면 요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로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이제 창업을 한다던가 돈을 모아놓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시고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1: 맞아요.
0: 예. 하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많으신 건지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1: 네.
0: 들어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예. 돈 되는 일은 다 해오고 계신 우리 연쇄 창업가 조준규 대표님. 백지 수표에 얼마를 적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 여기 있습니다.
0: 600원.
1: 600원. 네.
0: 600원이 왜 인생 수업료인가요?
3: 예전에 그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0: 네.
3: 큰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600원짜리 장난감.
3: 네.
0: 어떤 장난감?
3: 공룡의 종류가 8가지. 요만한 장난감인데 하얀색 태엽을 감으면 머리까지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서장훈 씨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때 막 커밍순 주라기 공원 이런 벽보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장난감을 수입했던 업체가 한분 계셨는데 굉장히 못 팔고 있었던 재고 같은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장님 그거 다 파셨어요? 하나도 못 팔았지. 뭐 이랬고 이거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한번 올인해서 이걸 팔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0: 그게 얼마를 그러면 투자를 하신 거예요?
3: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2,600만 원 정도 됐고 한 마리에 600원씩에 전량 있는 거를 다 매입하게 되죠.
0: 2,600만 원을 다 쓰신 거예요?
3: 네. 반포에 있는 조그마한 극장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전집 깔아놓고 공룡 태엽을 감으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영화 끝나고 나올 때막 공룡 공룡 이렇게 멘트 치면서 이 전지에 엄청난 공룡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나갈 때 엄청 다 샀죠.
0: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굿즈의 개념이네.
1: 그렇네요. 영화 굿즈.
0: 그럼 얼마에 파신 거예요?
3: 3,000원에
0: 3천 원에.
4: 600원에 가져오셔서 5배를 가격을 주고 파신 건데.
3: 추출성이 있었기 때문에 3,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팔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확신차게 했는데,
0: 그럼 얼마를 버신 거예요?
3: 열흘 만에 거의 완판을 했고, 한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만지게 됐던 경험을 했죠.
0: 그 극장 앞에서만요?
3: 네.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한 30평짜리가 한 2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엄청 큰 돈이죠.
0: 아마 대다수 많은 관객들이 이제 연령이 굉장히 좀
3: 네.
0: 낮고 이러니까 엄마 저거 하나 사줘 해서
3: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죠.
0: 그러니까요. 그냥 다 샀을 것 같아요. 그 보고 하나씩 다 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났으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투자잖아요.
3: 그 벽보를 보니까 뭐 전미 흥행 뭐막 엄청난 숫자들이 써 있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느낌들이
0: 그렇죠.
3: 아니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요즘은 우리나라가 거의 동시 개봉을 하지만 예전에는 미국에서 흥행이 됐다고
3: 그렇죠.
0: 하고 나서
3: 네.
0: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흥행 1위니까
1: 네. 가능성은 보신 거네요.
0: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예.
3: 그때는 뭐 공룡 영화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
0: 그러니까요.
3: 때였으니까.
0: 그때가 그러면 뭐 나이가 한
3: 제가 대학교 1학년이라고 봐야죠. 93년도
1: 20살 정도.
3: 20살. 네.

0: 근데 그러면 장사 미천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1: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어떤 아르바이트를?
1: 중학교 연합고사를 끝내고 나서 제가 원효로 3가 대교 사우나 앞에 횡단보도에서 군고구마통을 사서 거기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죠. 내가 용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과락시장에서 리아카도 끌어봤고 주말이면
2: 시장에서 그 이렇게 물건을 좀 옮겨달라고 뭐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1: 가락시장이라는 데가 엄청 넓잖아요. 네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여기 고구마 야 50박스 저 차남바 뭐 몇 번이야 거기 갖다 실어 뭐 이렇게 되면 아~ 거기서 실어서 리아카로 막 그 복잡한 데를 다 뚫고 이렇게 가서 차 있는 데까지 가서 다 실어놓고 박스당 뭐 70원 뭐 80원 100원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받는 거죠.
2: 한 박스에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50박스다. 네. 그러면은 한 5,000원 되는 거잖아요. 날라주는 거 한 번에 5,000원인데 10번 하면 5만 원이네.
1: 네. 적지 않은 돈이죠.
0: 그러면 좀 빠르게 일을 해야 될 만한 집안 사정이 좀 있으셨던 걸까요?
1: 어렸을 때는 오기여 금이여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어머니가 굉장히 귀하게 저를 키우셨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시장 생활을 꽤나 오래 하셨는데 대장부 같은 기질이 좀 있으신데 아, 그런 부분을 닮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 도파민이 계속 생기면서 돈의 맛을 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하지?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2: 공부는 그냥 접으셨나요, 그럼?
1: 완전 접진 않았고요. 네. 예, 그래도 좀 할 건 하면서 주말에만 할애를 했기 때문에 뭐 학교를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되게 우연치 않게 사우나에서 신발 넣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너 가서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확히 기억하는 게 하루에 3만 5천 원을 줬어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370번 뭐 이러면 신발 놓고 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워낙 하루에 한 7, 800명씩 왔으니까 그런 큰 사우나였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고생해서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맛을 봤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게 쉽게 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굉장히 힘들게 밤새서 벌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반대로 알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계기가 때밀이 형하고 저기 뭐야 구두 닦는 분이 갑자기 막 치고 패고 싸우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0: 아, 사우나 내에서?
1: 네. 그래서 둘 다 안 해 그러고 그만두고 근데 사우나는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하겠습니다.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와 구두 닦기와 때밀이, 그때 당시에는 때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라시라고 얘기했는데 나라시와 분닦기를 한번 경험해보게 되죠.
3: 기술이 필요한 건데
1: 때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습한 환경에서 하루에 한 약 한 그 당시에 주말엔 60명, 70명 정도를 밀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구두 닦고 그다음에 또 때도 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둘이서 한 200 몇십만 원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했을 때 30에서 40만 원 벌 때 저희는 200만 원 이상 벌었던 거죠. 남들이 보면 되게 험한 일이고 왜 그런 일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0: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1: 어머니한테 뭐 니아카를 끌어요 아니면 뭐 구두 닦아요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 그냥 알바합니다.
0: 눈치를 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 아, 물론 뭐 눈치를 채셨겠죠.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머니 기억 속에 저놈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게 잊지 않으셨을까요?
2: 그럼 대학은 진학은 안 하시고?
1: 대학은 진학은 했고요. 아, 일하자, 돈 벌자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 휴학계를 내고 더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업전선에 뛰어들었죠. 네. 저에 대한 미래를 바라봤을 땐 공부로 해서 일반적인 안정적인 삶보다 조금은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도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사업이 잘 맞고 영업이 잘 맞고 장사가 잘 맞고 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0: 밑에는 또 저만의 또 아끼는 물품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1: 한번 아, 아래층에
0: 네네네 예, 예. 한번
2: 와 엘리베이터야?
0: 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1: 네네네 예. 엘리베이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0: 아주 아담한 엘리베이터인데요.
2: 아~ 네. 다시
1: 여기 오 괜찮겠어요?
2: 괜찮을까요?
0: 저까지 타면 삑 소리가 날 텐데.
1: 안 나는데.
0: 아, 예.
2: 똑같네요. 아, 둘만 타고
0: 내려가. 1층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1: 둘만 타고 내려가.
0: 네.
1: 두 명 탔는데 추가해? 아, 내가.
2: 내가 세 명이 아닐까? 여기.
1: 아, 내가 있어서 추가한가 보다.
2: 세 명인가?
1: 아, 벌써 내려가네.
0: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훨씬 빠릅니다.
2: 그럴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타가지고 이게 초과가 된 것 같아요. 무게가. 네. 아, 여기는 이제 1층.
0: 네. 1층에.
1: 아, 1층에.
2: 아, 이런 데가 있어요. 네.
1: 미국에 보통 큰 집들 보면 네. 지하에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이제 큰 공간인데 딱 그 느낌이네.
0: 요 안쪽에 뭐 조그만한 운동기구들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찜질 기계도 있고, 아~ 네, 이런 공간을 쓰고 있죠.
2: 딱 이렇게 운동하고 찜질도 하고, 코스네요, 여기 딱.
0: 네.
3: 아버님이 평소에 용돈도 많이 주세요?
4: 아 뭐요? 아니요 단 한 푼도 주지 않아요.
3: 이렇게 백만장자신데 용돈 안 주신다고요?
4: 그냥 20살 딱 되자마자 용돈이 딱 끊겼어요. 엄마 아빠 둘 다한테.
5: 제가 볼 때는 벌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뭐 알바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부모가 계속 해주는 거가 언제까지? 지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안 가는 날, 주말 뭐 이런 것들 다 반납하고 커피숍 오픈까지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4: 제가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3: 아버님의 기질을 굉장히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5: 생긴 것도 비슷해요.
4: 안 닮았어.
0: 워낙 서장훈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완전.
1: 이야.
2: 와.
1: 뭐 신발에서 여기도 예. 엄청나게 정리를 해놓으셨네.
2: 종류별로 다.
1: 폭포.
2: 버스트백도 따로 해놨어요. 버스트백.
0: 근데 장훈 씨도 워낙 정리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아, 이제 저는... 방송에서 보면 워낙 그런 거 깔끔하시다 그래서
1: 아니, 매번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제 몸 깨끗한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리나 이런 거는 물론 딴 사람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놓고 하는데 뭘 집안으로 들여놓질 않아요.
2: 냉장고 칼각 두고 이렇게 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뭘 안 넣어요.
2: 변했네 사람이.
1: 뭘 많이 안 넣어요. 근데 여기 뭐 아래층에 대표님께 많다고 그랬는데 뭐, 뭐 되게 그렇지도 네. 않은 것 같아요.
0: 뭐 오래된 신발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하나에 이제 숨겨둔 공간이 하나 있긴 합니다.
2: 아. 드디어 있나요?
0: 아니 드디어는 아니고 네. 그냥 예.
1: 한번 가보시죠.
2: 네. 봐야겠네요. 네.
0: 이렇게 저만의 공간이 하나
2: 있습니다. 대표님의 공간. 아.

0: 가장 비싼 공간이네요.
1: 아니, 아니, 그런.
2: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 차를 타시는
1: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0: 우리 사모님도 타시고 따님도 타시니까 네. 내가 오늘 저 차 타고 나가야지 했는데 벌써 누가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3: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타고 나간다 미리 떡방, 가족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2: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돈 되는 일을 그래도 쭉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0: 대학 휴학하시고. 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신 건가요?
3: 네. 그때부터 영업만 했죠. 우연찮게 용산역을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깔아놓고 뭐 나무도 갖다 놓고 뭐 파도 갖다 놓고 막 파는데 사람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멘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게 아직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녹슨 칼을 쓰는 놈이 있어. 막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고 뭐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여자 머리 빗겨주듯이 빗겨주기만 하면 파절이가 돼. 이게 마지막으로 주는 서비스 막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게 다 모두 합쳐 만 원이야. 이렇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신선하고 싸고 많이 팔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말이죠.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시험에 합격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곡동에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라 다 거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먹던 순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연습하고 있고 테스트 시험하고 합격하고.
2: 시험이 있어요?
3: 네.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녹슨 칼을 쓰는 미친 놈이 있어. 저는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3일 만에 합격해가지고 3인 1조가 딱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게 40분 렌트 앞에서 바람잡이가 40분 40분 쉬고 그다음에 돌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조직이네요.
3: 굉장히, 엄청난 조직이에요. 칼 장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장사가 아니잖아요. 칼 장사인데 조직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들을 처음 경험했어요.
0: 본격적인 영업은 사실 처음이셨을 텐데 네.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외향적이셨나요?
3: 그 뭐 내성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예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별 생각 다 하다가 자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다 똑같았던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고 험한 데 들어가면은 되게 막 완전 문전박대 나가 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상처를 또 많이 받으면 동네 슈퍼에 가서 또 앞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또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음 자 가자 또 가고 제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4: 오설방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3: 오히려 되게 재밌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열 군데 들어가서 세 개를 팔았다. 그날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몇 개 팔았다 이러면서 제가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2: 그럼 그때 외판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셨어요?
3: 하루에 한 순이익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던 게 있어요. 그때는 도자기를 팔았는데 64피스 동양 도자기가
0: 접시도 있고 뭐 이것도
3: 네네네네.
0: 있고
2: 센스!
3: 뭐 단반상기에 네. 뭐 접시 뭐 이런 거에 다 있고 그래서 뭐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소쿠리 쭉쭉 내미시면 자 선물 하나씩 더 드려요. 그래서 뭐 수세미도 주고 뭐 하면서 11세트를 팔았어요. 그날은 번 게 한 200만 원 되는 거죠.
2: 그러면 20대 초반에 거의 몇 가지를 팔아보신 걸까요?
3: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은 더 많았으나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지 않아서 경조인, 칼장사, 동양도자기, 깨송이라는 것들도 팔았고요. 20전대보탕. 20전대보탕은 족보에 없는 거더라고요.
2: 20전대보탕 들어봤죠?
0: 저도 지금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전대보탕은 뭔가.
3: 그래서 20전대보탕을 팔았고 저는 좀 특이하게 탕약기에다가 약을 끓여가면서 팔았어요. 한약 냄새를 풍기면 잘 팔릴 것 같아서.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되게 그 적극적으로 다 해봤던 것 같고요.
2: 그럼 그때 이제 버신 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3: 그 당시에 한 2,600, 한 3천만 원 가까이 돈을 그 벌었었죠.
0: 공용 살 돈.
3: 네네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용으로 몰빵했죠.
0: 그러면 이제 공용 2,600만 원 투자해서 1억으로 불리셨는데, 이제 그럼 제대로 된

0: 가게에서 내가 뭔가를 좀 안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고정적인 어떤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욕심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식당을 한번 차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번 영위해보자.
2: 가게를 여는 게 첫 창업일 텐데 뭘로 시작을 하셨어요?
1: 신림동에서 대패삼겹살집이 막 처음에 막 생길 때 체인점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가 딱 IMF 때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엄청 말렸던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난세 영웅이 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난세 영웅이 납니다, 어머니.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0: 그거 어떻게 잘 됐나요?
1: 네, 엄청 잘 됐고요. 생각보다.
2: 진짜요?
1: 네, 왜요?
2: 아, 전개상 안 될 줄 알았거든요.
1: 아, 예, 아니요, 잘 됐습니다.
0: 대패삼겹살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어요.
1: 네, 그 완전 초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백몇십만 원씩 팔았던 것 같아요. 많이 팔 땐 200만 원 팔고 막 이랬는데.
0: 신림동이니까 거의 대학생들.
1: 네네네. 부동의 그 녹두거리.
0: 어떻게 보면 대패삼겹살의 특징이 뭔가 먹어도 먹어도 뭔가 좀 모자란.
2: 배가 안 부르는.
0: 왜냐면. 이게 얇으니까.
1: 얇으니까.
0: 얇으니까. 세 개씩 먹고 막 이러다가 보면 없어.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계속 시켜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면 쭉 잘 됐어요? 쭉 잘 됐어요?
1: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거의 한 2년 차? 그러면서 구제역? 뭐 이런 것들, 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순간적으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가 칡냉면을 팔았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칡냉면을 이거를 배달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는 워낙 신림동이다 보니까 만화빵, 당구장 뭐 이런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특가 만들어가지고 돈토 면옥이라고 해가지고 다 뿌리고 뭐하고 뭐 영업하니까 하나 둘씩 들어오더라고요.
3: 양념집 마케팅을 하신 거예요?
1: 그때는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음식 맛도 많이 중요하지만 어떤 그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의 어떤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일즈 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0: 근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언제 마케팅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1: 매장은 이제 그만하고 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고민했던 게 전체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처음 하게 됩니다.

0: 대표님 좀 방이 있으시네요?
1: 저 방 회사마다 다 있어요. 여기가 거의 뭐 메인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마케팅,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마케팅.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은 뭐 디자인. 저 밑에는 또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전시, 컨벤션, 마케팅 회사. 현대자동차 CES, BTS 컴백 드론쇼도 저희. 두바이에서 K컬처 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주관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만 확인해줘.
0: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1: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렌탈 회사 다시 갑니다. 엄청 가볍구만. 오이씨, 왜 이래, 이거. 그냥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뭐, 예를 들면 선풍기에서부터 거울, 파라솔, 또 가전제품이나 뭐,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몇십억까지 되는 건데, 이벤트 행사 쪽에서는 그래도 한, 아무리 못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산 가야 돼요, 일산.

0: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제가 매일 들린다는 곤약 공장이에요. 보통 톤 단위로 한 15톤 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이 곤약을 공부하다가 97%가 물이에요. 어? 이거 완전 물 장사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맨 처음에 곤약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이걸 가져가야 돼요. 또 반응들을 보고 하는 다른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곧 끝나갑니다. 이게 뭐 일인가요? 재밌잖아요.
1: 안녕하세요, 형님.
0: 하이, 하이.
1: 안녕하세요.
0: 형님?
1: 어, 형님 안녕하세요.
0: 어, 그래.
2: 누가 계세요?
0: 여기도 제가 하는 데인데요. 아, 여기에 고객의 소리를 가장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거나 뭐 할 때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장 부지를 사면서 굉장히 낡은 건물이긴 한데 약간 레트로 느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냥 허물기도 뭐하고 되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를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아가지고 우선 천장을 좀 손을 보긴 해놨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안쪽에다가 주방을 만들어가지고 함박 스테이크인데 곤약 페이스트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함박 스테이크 지금을 하면 장사가 될까? 친구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뭐 뻥튀기 장사 얘기도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뭘 할지라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맨날 새로운 방식 생각뿐이시네요.
0: 재밌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는 과정에 웃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아이데이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고 그런 어떤 묘한 그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3: 직원들을 이제 대표로 앉히신다라고 네. 들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만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뭔가 지분도 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3: 그러면 대표님 밑에서 잘만 버티면 좀 일 열심히 하고 잘 버티고 그러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 어, 그렇죠. 네, 뭐 그렇게는 될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좋은 회사의 대표가 되느냐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친구들은 그 분야에 되게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어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업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어? 딱이네. 다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6: 의미 있는 곳에도 꾸준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0: 저희가 10년째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일주일치 반찬을 다 드려서 그분들한테 갖다주는 그런 역할들과 그 다음에 반려식물을 배송해드리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 홀로 독거노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그 수필집 같은 걸 내요. 네, 그런 걸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누구나 다 그 묘한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봉사다라는 것들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3: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중규 대표님,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0: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상이 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만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2: 규모가
0: 엄청 큽니다.
2: 엄청나요. 네.
0: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3: 그렇죠.
2: 아.
3: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1: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4: 전소됐어요.
0: 아.
4: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3: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5: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6: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0: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됩니다.
5: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떼고 피아랑 같이 놀까?
6: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5: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7: 잘 부탁해요.
5: 엄마 올 거야.
8: 제발 좀 빨리 와라.
9: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0: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와, 이거 진짜야?
14: 에이, 설마. AI겠지?
13: 오, AI로 만든 거네.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것.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일 로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조입니다. 나오자마자 스타가 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거를 저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만둘 때도 아주 쉽게 버리고 그러고는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를 떠난 거죠. 우연히 그 최백

치과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노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아 그렇지 그래도 음반 하나는 그냥 나한테는 기념 앨범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7년 앨범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 노래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인기를, 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할 줄 사실 몰랐고요. 많은 위로를 받는 그 청년들한테 나는 또 그 위로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감사해요. 가슴을 연다면 쪽빛이 가득할 걸 오늘을 잃어버린

37년 만에 다시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석별이라는 곡인데, 석별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볼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별이지요. 석별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특히 젊은이들이 제 노래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축가, 결혼식 축가를 저한테 불러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온대요. 여러분 앞에 이 축가를 대신 들려드릴까 합니다. 7번 곡도 들려드리죠.

감사합니다. 동해안 내그 해안도로, 그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7번 국도잖아요. 근데 동해안에는 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파도로. 어딘가요? 양양. 들려드리죠.

저도 젊은 느낌이에요, 실은. 무대에 일단 서서 노래를 할 때는 젊은 사람이나 저나 마음은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내 노래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 힘이 버쩍버쩍 나죠.

0: 후배 가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콜라보를 해줄 줄 정말 미처 몰랐어요. 그중에 손태진 씨가 한 사람이었고
1: 사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 했고요. 약간 듣는 사람으로서 약간 용서받는 기분? 이랄까? 막 치유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또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그 열정이 느껴졌던 게 제가 노래하는 걸 듣고 본인 걸 다시 해야 되겠다고 재녹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파트너와 맞추기 위해서 뭐 듀엣 하다 보면 서로 눈 쳐다보기도 힘들고 어색할 때도 많은데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혜진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요.
1: 네.
0: 제가 이제 노래를 한 두세 곡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샹송을 한 곡을 불렀는데 그거를 그대로 같이 받아서 불어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1: 아.
0: 야, 아까 리허설 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엽 라파엘 모르트 손태진 씨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 감사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와.
3: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 엄마가 일찍 저 세상을 떠난 그 아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 저입니다. 엄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신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75 앨범에서 엄마의 봄이라는 그 노래로 인해서 제가 다시 엄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봄 들려드리죠.

저희 분신 같은 곡입니다. 서울시 개요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후배 가수들이 이 개요를 많이 불렀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개요를 획득시킨 장본인 제가 들려드리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 소리가 나올 때 우리 앨범 한 장 더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눈은 노화가 되는데 목소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일락기도 노월을 그 향기처럼 떨려오던 그 처음에 컴백해서 노래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활동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I did it my way. And did it my way. 이런 끝 가사 해냈다. 정말 행복해요. 그 아름다운 곡들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가 방송됩니다.
2: 두 팀으로 나뉘어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3: 산호를 구해라?
4: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5: 그런 것 같은데?
6: 어딨니?
7: 와, 다툼이 생길 거예요.
6: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7: 이거 안 될 것 같아.
6: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8: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9: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6: 어, 이게 산호예요? 가자, 가자, 가자.
4: 빨리 빨리 보세요.
6: 선생님,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10: 네.
6: 어, 조심, 조심, 조심. 세게 밀 거예요.
4: 군용조끼! 군용조끼 하나만 던져줘!

주식시장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학습지입니다. 어. 주식시장을 공부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계획.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올게 왔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키죠. 애들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애기들한테 도리고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킬까요? 이게 네 몸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너는 머리가 여기 있어, 뺨은 여기 있어, 손가락은 여기 있어, 이게 네 손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협업을 할 수 있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약점은 뭔가? 맹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런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퇴직하고 나서 아,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서 자신의 취미를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울컥합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 나를 비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 내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젊었을 때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생전 처음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구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농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드리블 할때세 걸음, 드리블 하지 않은 채로 세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코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골때 공을 넣어야 된다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하죠. 왜 당할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쳐도 계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농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약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입안에 금수저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노동을 팔고 사는 것에 관한 규칙이 뭔가요? 노동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비를 떼이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퇴직금도 제때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상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관한 법, 계약에 관한 규칙, 노동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한 규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가가 주어지면 그 여가를 잘 즐길 수 있어요. 그 여가를 잘 즐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취미입니다. 아, 나는 뭘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경로로 취미가 대단히 유효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대단히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기를 대단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도 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 레이트 교수가 실험을 한게 있어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 19.1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약간 숨찰 정도로 타고 난 뒤에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활발히 돌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신체 일부분인 뇌가 당연히 더 좋아지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수업 전에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가요. 충분히 잠을 자서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는 과정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낮 동안 알게 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머리에서 제거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딴짓을 해야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을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학자의 예술 활동 수가 1인당 0.33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는 0.94. 시각 예술에서 7배, 공예에서 7.5배, 작가 분야에서 12배, 공연 예술 분야에서 22배 더 높은 참여를 하고 있더라. 뇌는 뉴런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저 활동을 하니까 뇌에 있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마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같이 한 과학자가 성취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음악과 체육을 거의 하지 않죠. 음악과 체육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놀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있는 뉴런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내가 무엇을 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뭘 가르쳐야 되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을 한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있고 자기 실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99.9, 자기 실현의 수단이 0.1이니까 자기 실현의 수단과 생계 수단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노동에 대한 비중을 옮기면 됩니다.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을 거의 0.001로 놓고 자기 실현 수단으로서의 노동을 99.9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AI가 일을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대단히 비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어차피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로로 가면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면 좋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덧붙어 있다면 AI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풍부한 교양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AI가 한번 답을 내놓으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10배, 100배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I를 쓸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대목에서 AI에게 물어버리면 내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돕는 보조도구로 쓸 수 있어야지 생각을 대체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싫증을 내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해요. 좀 애를 쓰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면서 그 개념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뉴런의 일련의 연쇄고리입니다.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배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이 연쇄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뉴런의 일정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칠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뇌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AI한테 생깁니다. 나는 여기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올 때마다 그걸 AI한테 던졌으니까 AI가 엄청 똑똑해지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에 철봉을 하고 쇠를 들으라고 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배도 나오고 팔도 안 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할 때 뭐 급히 검색을 해야 될 게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좋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쓸 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AI의 그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부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AI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부 성향을 약간 넣은 채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뭐 그렇단 말을 하면 예리한 지적입니다. 뭐 탁월한 말씀입니다. 뭐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하려고 AI 회사가 붙여놓은 기능이지 진짜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슈퍼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성향에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성향까지 합쳐져서 점점 더 나쁜 순환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얘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의 시대는 풍부한 교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세상에 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딥러닝도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보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AI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30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에 관해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취입하고 암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소재가 끊이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AI의 시대에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고 교양의 시대고 독서의 시대고 경청의 시대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일찍 알게 될수록 다행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0: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체육 과목을 맡은 김병곤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체육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0m 달리기는 몇 초를 했고 팔굽혀펴기는 몇 개를 했는지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체육의 본질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건강하게입니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고 체육을 배웠지만 진짜 체육은 내 몸을 조화롭게 움직여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서는 진짜 건강을 만드는 체육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국민 건강 가이드가 되어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 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삶을 향해 출발해 보시죠.

보통 중고등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시간 정도의 체육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체육과 운동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되셨을 텐데요. 하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침대 또는 소파에 앉으면 아마도 건강은 계속해서 잃어가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강도 이상, 중강도는 대략 60에서 80%의 운동 강도를 말하는데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보통은 중강도라고 하고요. 근력 운동은 대략적으로 반복 횟수가 15회에서 대략 12회 정도 되는 것을 6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약간씩 타이트해지면서 근육통이 생기는 상태를 저희는 중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숨차게 생활하지 않거나 또는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없는 상태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낸다면 아마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보면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 공원에서 1시간 또는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운동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운동 강도가 대략 20에서 30%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체조나 줄넘기, 러닝 등을 통해서 내 심장이 뛰거나 또는 호흡이 가쁜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할 때 뛰면 호흡이 이렇게 좀 순찬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대략 60%의 운동 강도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에 가서 덤벨 또는 바벨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뻐근함이 조금 더 심해지죠. 이것을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통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만약에 70대에 20%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체력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60이나 70살에 무슨 고강도 운동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20대 때의 고강도 운동과 70대의 고강도 운동은 다릅니다. 70대에서는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정도만 해도 중고강도를 지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는 축구를 해야 중고강도를 가질 수 있겠지만 6, 70대는 계단을 오르는 정도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의 중고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40대 또는 50대, 60대에 할 수 있는 중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강도 운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숨이 너무 차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숨이 찬 게 아니라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에는 힘이 남아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건 호흡법이 잘못된 겁니다. 호흡만 제대로 배워도 똑같은 운동이 훨씬 더 편해지고 잘 됩니다. 호흡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폐활량입니다. 폐활량이 좋아야 깊게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폐활량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옆으로 쓴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요, 제 갈비뼈가 작아지게 되면서 폐와 심장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하게 호흡을 하려고 해도 호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가슴과 어깨를 완전하게 편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보내는 그런 서큘레이션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의 시작 지점에서 이 호흡 운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호흡 운동을 배워보시고 그다음 운동으로 진행하면 안전하고 조금 더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깨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배우실 호흡을 통해서 다시 빠르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워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지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슴을 펴고요. 만약에 주무시다가 잠을 깼어요. 그러면 편하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손 쭉 내려두시고 코로 마시고 그대로 호흡을 멈췄다가 다시 후. 수면을 위해서는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4초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4초 다시 멈추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호흡을 후, 입으로 4초 뱉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5번만 하실게요. 이때 가능하면 가슴은 좀 펴주시고 수면에 들어갈 때는 강한 호흡보다는 부드러운 호흡이 좋습니다. 그렇죠. 깊게 마시고 완전하게 4초를 멈추시고 다시 4초를 가볍게 뱉어서 순환을 좋게 해주면 다시 나도 모르게 숙면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합니다. 네, 잠에서 깨면 자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리가 들리시지요? 네, 다시 그대로 다섯 번만 반복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호흡을 정지, 4초 정지, 그대로 뱉어줍니다. 보시면 네, 갈비뼈가 아주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4초를 마시고 4초를 호흡을 정지하고 다시 4초를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마시고요. 더 마시고 정지. 그다음에 그대로 입으로 후. 그렇죠. 다시 코로 마시고. 그렇죠. 호흡 정지. 후.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작이 잘안 되면 종이나 휴지를 앞에 대고 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호흡 근육은 호흡을 통해서밖에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로는 이 근육을 절대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강하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발달되고요. 덤으로는 허리도 얇아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언제까지 뱉느냐면요. 완전히 공기가 다 빠져서 이내 몸속에 공기가 없어진다 생각할 때까지 뱉어주시면 돼요. 호흡을 후,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주시면 좋고요. 요렇게. 네,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충분히. 대신에 마시고 뱉을 때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후.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상태가 대략 14년, 여성은 남성은 18년, 19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을 먹기도 하지만은요, 그 우울증의 가장 특효약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면서 정신 건강으로부터 더 좋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증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발을 신고 바깥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걷거나 살짝 뛴다면 그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서운 것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들이거든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거나 더디게 잡아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와 우리의 몸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뇌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피와 산소를 뇌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줄 때 가장 건강해지는데요. 그거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심폐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앉아 있는 것이 술, 담배보다도 훨씬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망에 빨리 이르게 하는 원인들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일어나서 모니터를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씩 일어났다 앉는 것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잘 앉아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대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앉아 계시거든요. 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되면 척추뼈에 내 몸을 올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가슴을 한번 활짝 펴주시고요. 그리고
턱은 살짝 내려서 아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북목은 일반적으로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시선이 위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약간 아래로 두시고 가슴을 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자세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올바로 앉는 동작에 대해서 저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바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앉아보실게요. 네,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필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앉게 되면 허리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요추가 뒤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근육들은 다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바로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등받이에서 몸을 떨어뜨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엉덩이에 약간 뾰족한 곳이 있어요. 그 양쪽 뾰족한 곳에 가운데에서 50대 50의 균형으로 딱 세워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슴을 완전하게 쭉 펴고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살짝 조이면 복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그 호흡을 통해서 호흡으로 후 뱉어서 몸을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뒤쪽으로 당겨서 시선은 대략 요 3m 정도 앞을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후. 그렇죠? 양손으로 복부를 이렇게 잡아보면은요. 호흡을 뱉을 때마다 내 코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고요. 등은 뒤로 조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을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나 주변의 코어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몸이 액티베이션 되니까 눈이 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 자세를 취하면 아마 회사에서 상관들이 아, 이 친구 참 일 잘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의자의 높이는 내 무릎이 90도 정도 되는 높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 엉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뾰족한 곳에 50대 50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발바닥이 지면을 딱 누르고 있으면 네 개의 포인트가 힘의 균형을 분산시켜주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좋은 자세는 내 귀에서 재봉선 보이시죠? 이 재봉선을 통해서 엉덩이까지 직선일 때 좋은 자세로 앉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이놈아 똑바로 앉아 했는데 똑바로가 뭔지 모르죠. 근데 똑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 재봉선, 엉덩이 이 라인이 직선일 때 똑바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똑바로 앉으라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 가르쳐 주시면 아마 좋은 자세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저는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이와 내 신체 나이가 역전될 때는 대략 20대부터입니다. 20대에서 30대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사람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대략 50, 60, 70이 급격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혹시 젊으신 20, 30대가 지금 보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40, 50대가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부터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뼈 역시 대략 20, 30대의 절정을 이루고요. 여성들이 대략 50대에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폐경기가 오게 되고 아마 되게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남자들은 대략 20, 30대에서 최대치이다가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신체적인 갱년기가 있습니다. 아마 천천히 떨어져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성들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갱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옆에 사람도 체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갱년기를 조금 더 슬기롭게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근감소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이동성의 문제가 생기거나 대사질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감소되면은요,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발로 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보통 5, 60대부터 낙상,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여기서의 보행장애는 걸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걷긴 하지만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력과 신경의 전달 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다리에 똑바로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왜? 본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생활의 동작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아마 중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회식을 하러 가면 의자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죠. 예전에는 20, 30대에는 고깃집에 가도 양반다리하고 고기를 두세 시간을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 모두 다 의자로 가요. 이유는 내 움직임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동작들이 불편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쪼그려 앉는 게 건강에 좋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작들이 내 건강을 대변하는 어떤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을 수 없다면 내 몸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을 저와 함께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내 나이가, 신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저랑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테스트 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못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양손을 어깨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대략 40대면 눈을 딱 감는 순간 13초를 견뎌야 하거든요.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제가 준비 시작하면 바로 감습니다.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됐습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10초 버텼거든요. 대략 한 50대인 거죠. 미안합니다. 네, 50대예요. 아, 40대가 대략 13초 정도를 버티는데요. 이걸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뇌와 다리 신경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발 균형 잡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문제가 있으면 보행이나 낙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한 발 균형 잡기 검사하고 운동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연습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좋아져요. 우리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검사 한번 하고요. 왼쪽 한번 해보실게요. 좌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부족한 쪽에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4초 대 10초니까요. 왼발의 균형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발은 조금 나은 거예요. 하지만 네, 나이 때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대략 이 정도 되면 10초 후반대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고요. 간단하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운동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발 들어주시고요. 한 발 들어주시고 허리 손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에서 90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그
그렇죠. 요렇게 하면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발이 엄청 많이 움직이게 돼요.

우리의 시각 반응이 균형을 잡는데 70% 이상 작용하거든요. 시선의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깨뜨리고 그 깨뜨림은 발을 발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몇 번 하셨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시선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서 허리손 천천히 끝까지 갔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죠. 하나. 집에서 가족과 한번 해보시면 누가 더 오래 서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아마도 어른이 아이보다 잘할 수도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힘과는 상관이 없는 근육의 신경통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네. 왜 운동을 하지 못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건 귀찮음이죠. 왜냐하면 회사를 다녀오거나 출근을 하고 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소파나 침대와 한몸이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피곤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 직장에 가거나 일을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고요. 근력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거든요. 침대나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에너지가 절대 차지 않습니다. 가볍게라도 움직여서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근육을 자극시켜줘야 체력이 올라가고 다시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해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훨씬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찮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침대와 소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걷거나 또는 가볍게 뛰거나 가볍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들이기인데요. 5, 60대면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6, 70대면 빠르게 걷기 또는 계단을 오르는 동작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꼭 20, 30대에 했던 운동들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해야겠다 생각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는 일이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 시간을 넘기는 것은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식사를 정확한 시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불면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불면증은 대략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것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량이 적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면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운동은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약간의 근육통을 만들면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에요. 월요일은 근력 트레이닝하고 화요일은 러닝을 하고 수요일은 필라테스를 하고 목요일은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 일주일 하고 아마 KO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랑 운동은 안 맞네? 운동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좀 빼겠다, 살을 좀 빼겠다고 했는데 3일 하고 체중계 올라가서 살이 안 빠졌어요? 이거 나 안 되나 보다. 살 못 빼. 이렇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결과는 대체적으로 특히 운동과 건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혹시 여러분들이

0: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를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을 하시고요. 누구는 공놀이를 좋아한다면 공놀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동작들이 부상을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조금 배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계획하실 때 조금 쉽게 회복을 충분히 하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동할 준비가 되었나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햄스트링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면 골반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문제가 허리의 통증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근육이 엉덩이에서 무릎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의 기능 이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보행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햄스트링의 길이 검사와 스트레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한번 올려주시고요. 양손 겹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실게요. 그냥 편하게.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손바닥의 가운데에 왔을 때 저희는 햄스트링 길이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기 때문에 지금 햄스트링보다는 아마 등이 스트레칭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등을 편 상태에서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전보다 훨씬 못 내려가거든요. 덜 내려가더라도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내려가야 햄스트링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햄스트링을 잘 늘릴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상체 세우시고, 자,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등 펴시고, 쭉 내려가서 자극이 햄스트링으로 오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늘어났을 때, 허벅지 뒤가 아니고요. 엉덩이나 허리 쪽으로 늘어난다면 등이 구부러진 거라 그건 조심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근데 만약에 허리 쪽이 늘어난다 그러면 허리를 곧게 펴거나 운동을 잠�an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자리로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다르다면 짧은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까지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강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던 체육과 조금 다른 건강을 위한 체육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배운 실습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따라해 보시면 아마 건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 잡지 마시고요. 스트레칭 하나도 좋고요. 호흡하는 운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천천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럼 이 강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으아!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무릎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7년이에요.
0: Right. Wow,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기억을
0: 것 같아요.
1: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그쵸? 당연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있지 않나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1: 오.
0: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2: In English, remember to meet your friend.
1: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응?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아니, 못 온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In English?
1: 30 years, we are friend, you know.
2: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1: 응?
2: I have a good reason.
1: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2: I have a good reason.
1: Good reason?
2: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1: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쵸.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Okay.
1: wedding 아니면은 married인데, wedding으로 할게요.
0: Wedding?
1: 예.
0: Okay.
1: wedding.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That's right.
1: 오.
0: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1: 그죠.
0: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풍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1: wedding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0: 오케이.
1: marriage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아.
0: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래서 웨딩이라고 쓰지 않죠.
1: 그쵸,
0: 그렇죠? 근데
1: 맞아요.
0: 야,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1: 이해가 쏙
0: 네,
1: 되네요.
0: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1: 네.
0: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안
0: 그렇죠?
1: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요런 것까지 담겨
0: That's
1: 있어요.
0: right. 그래서
1: 예.
0: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이 느낌이 있죠,
1: 그쵸.
0: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1: Right?
0: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1: 오.
0: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1: 응?
0: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어.
0: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are nephew.
0: You are Mayu's?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그렇죠. Uh-huh.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이

0: 느낌이에요.
1: 근데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0: 네.
1: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0: 아,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네. You are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아. 네. 자, 다음은요. 아,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정비하는
1: 네.
0: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1: Mechanic.
0: Mechanic. Mechanic.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떨까요? 아.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0: 아, 돌림은 뭔가요?
1: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0: 아, 맥시? 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1: 이거
0: mechanic,
1: 약간,
0: Right, mechanic은 네네네. 정비를 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Oh, he is a mechanic, right?
1: He is a mechanic, right?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자, 오, 근데 충격입니다.
1: 왜요?
0: 어,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가.
1: Oh my, oh my.
0: Oh my, oh my.
1: 너만은 올 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어,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나는 갈 수 없어. Go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0: 오,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0: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1: 네.
0: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아,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1: Be going to.
0: 응.
1: 못한 거예요.
0: 못한 거예요.
1: 네.
0: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going to를
1: 되겠다.
0: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게 되면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0: 달라지죠.
1: 네.
0: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나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1: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pp인가요?
0: 오호호.
1: 오.
0: Nice.
1: Yeah.
0: 네,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보죠.
1: 네.
0: Alright, so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So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1: 그요.
0: Right.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데
1: 못했어요.
0: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1: 어머머.
0: 그 친구예요.
1: 내가 했어야 되는데.
0: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내가 연락
0: 뭐라 그래요?
1: 했는데. I was going to call you.
0: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그쵸? 연기를 한번 해줘.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1: I was going to call you.
0: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So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그렇죠. They were going to.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to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1: 네네.
0: 이렇게. So 비동사 둘 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1: I was going to call you.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1: 네.
0: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1: 네.
0: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1: 전화하려고
0: 했니? 질문이죠.
1: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0: 아니요. 했니?
1: 했니?
0: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너
1: 아니 전화...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0: 아니요.
1: 아,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0: 그렇죠.
1: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게 were.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0: 그렇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1: 에헤.
0: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1: Yes.
0: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 라고 하는 거. 그렇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1: 네.
0: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1: 예.
0: 너 나 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was going to come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come을
1: 그쵸.
0: 한번 써볼게요.
1: I was going to come your.
0: to가 빠졌죠?
1: 아, to가 왜 빠졌죠? 아,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0: 그렇죠.
1: Yes. Wedding, but I can't.
0: 여기요.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1: I was going to, but I ca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1: 네. But we've been for 30 years.
0: For 30 years가 뭐예요?
1: 30년 동안. 음흠. 네.
0: 뭐여왔죠?
1: 친구요.
0: We've been, oh, okay.
1: We've been, 그러면은,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아, have been.
0: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1: Have been ing인가요? Have. 아,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네.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0: 네. 의역을 한 거예요. 네.
1: F-R-I-E-N-D.
0: Okay. All right. So,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1: Oh, sorry. Friends.
0: Okay.
1: Yeah.
0: 친구를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Okay. 아. 지내왔다. 그럼 또, 지내다가 뭐지?
1: 맞아요.
0: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0: That's right.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친구여 왔어.
1: 그거네.
0: 이게 맞아요.
1: 에.
0: Okay. So,
1: 오!
0: Perfect. 왜냐하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we니까 우리는 친구여 왔다.
1: 네.
0: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1: 네.
0: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1: 네.
0: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I lost my key, right?
1: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0: Maybe, 네.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1: 오,
0: 100%. 네.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의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1: 그죠.
0: 여기서는.
1: 중요한
0: 근데
1: 게 아니에요.
0: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1: 지금까지.
0: 과거의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1: 우정이 깊네요.
0: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건 좀 슬픈 문장이죠.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1: 네.
0: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 이 때문에 명사여 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1: 네.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 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1: a few years.
0: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예. 그냥 years 쓰시면 돼요.
1: 아, 맞다.
0: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1: 지난번에 그러면,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Right? 예. 아니,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1: 예.
0: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 왔어.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1: 이웃, neighbor.
0: Neighbor, right?
1: Neighbor.
0: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Mm. She has been neighbor.
0: 아, 나의.
1: 아, she has been.

0: my neighbor
1: 아하,
0: for
1: 수년간.
0: years.
1: 그렇죠. There you go. So, 과거에 한때 내 네이버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
0: 네.
1: 아, 너무 좋습니다. Yes.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0: 아, 진짜.
1: 나 좀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0: 안 되는데 말씀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1: 아,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네.
1: 될 겁니다. 예. 자,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0: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Mm-hmm.
1: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mm-hmm.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0: 오.
1: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워너뮤직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0: We go way
1: 뭐 예를 들어
0: back.
1: We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0: 못 온다니.
1: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0: 아하.
1: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 그러네요.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2부로 넘어갑니다.
0: 예.
1: 아, 기분 상하지 마.
0: 아.
1: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0: 오. 이유는 to be continued.
1: 그렇죠.
0: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1: 제발.
0: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1: Okay. 자, reason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yeah.
0: Mm-hmm.
1: 맞습니다.
0: Yes.
1: 이유가 있다. Mm-hm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0: 네.
1: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0: 아니요. 형용사.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 Be upset이니까요.
1: 그렇죠.
0: 오우.
1: 그러면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0: 네.
1: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0: 예.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0: 네.
1: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0: Don't be
1: 형용사.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0: 네.
1: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0: 오.
1: 그죠? Hey, don't upset.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0: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1: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0: 넘어진 미끄러졌어.
1: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0: 쉐임인데.
1: 아, 쉐임 말고.
0: 부끄러워.
1: E로 시작합니다.
0: E요? Embarrassed.
1: Yes.
0: 아.
1: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하지 마. 다 그런 실수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하지 마.
0: Don't be embarrassed.
1: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0: Rude.
1: Rude. R-U-D-E.
0: Yes.
1: 그래서 hey.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이러면서.
0: Hey, don't be rude.
1: Don't be rude.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0: 맞아요.
1: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0: 네.
1: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0: 네.
1: 알아두셔야 됩니다. Okay?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0: 네.
1: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0: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rude.
0: Don't be rude.
1: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라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자,
0: 아하.
1: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Very good.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0: I have a good reason.
1: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2: 네.
1: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2: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Okay.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There you go. Mm-hmm.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Ne,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l 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2: Uh-huh.
1: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2: 네.
1: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mechanic.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2: He is a mechanic, right?
1: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2: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2: Niece.
1: Ooh,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 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2: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2: Oh.
1: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
2: 네.
1: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2: But we've been friends.
1: 30년 동안.
2: For 30 years.
1: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여 왔다. 수년간.
2: They've been friends. Four years.
1: Four years. 저는 fou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ur years 억양을 많이 좀 뭐 추천드릴게요.
2: Four years.
1: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어 왔다. 수년간.
2: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2: 네.
1: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I was going to, but I can't.
2: Huh?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0: reason. Sorry.
1: Sorry. You promise.
0: Sorry.
2: Good job, you guy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2: There
3: 이었습니다.
2: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어왔다. 이번에 좀 깁니다.
3: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2: Bye.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대한민국 남쪽 끝, 전라남도 완도. 여기 아주 특별한 청년이 있습니다.
1: 하도 인형이 자랗게 윤소리를 쓸 정도고 시집을 가지 말고 남자 보고 장계를 이리 오라 했어.
2: 고마운 딸.
3: 멀리 있는 자식들 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 게 엄청 좋지요.
0: 동네 주민들의 애정이 아주 그냥 듬뿍.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4: 아, 오늘 진짜 긴장되는데요. 이 자리가 낯설어서라기보다는 되게 오래 묵혀왔던 이야기라서 조금 더 떨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잘 정리된 성공담은 아니고요. 아, 그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좀 덜 불안하고 덜 무섭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솔이고요. 전라남도 완도군 용암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만 28세고요. 제가 직업이 조금 많이 많아요. 첫 번째로 저는 완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완도에서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또래 친구들하고 기획도 하고 있고요. 또 완도에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용암마을에서 5년차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서울에 오기도 전부터 얼마나 조용히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이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는 순도 100% 완도 토박이에요. 여러분 혹시 완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완도가 제주도보다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도를 보면 제주도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2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5시간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어릴 적 생각에는 완도는 바다, 양식장, 산밖에 없어서 아, 좀 지루하고 되게 따분한 시골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완도라는 시골은요, 입시 미술을 할 수 있는 학원도 없었고 그때는 심지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불안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또 이게 제가 잘못된 길로 준비를 하더라도 이걸 틀렸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에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다양한 어른들의 직업, 완도에 있는 어른들의 직업은 뭐 양식장을 하는 친구네 아빠, 건어물을 파는 친구네 엄마, 이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그거는 완도에서 조금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일 노력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에 기대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고민 상담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 고민 상담 글에 학원 광고가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보고 나서 아, 서울에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근데 서울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나하나씩 찾아보니까 서울에 올라갈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는 취업계를 냈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준비를 전부 다 끝낸 후에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난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되게 당황하셨어요. 꿈을 꾸기에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걱정은 많이 되지만 서울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숙소도 알아보고 또 직장도 알아보고 학원까지 모든 준비가 끝난 채로 제 나름대로 꼼꼼히 챙겼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기대하던 서울에 오게 됐는데 아주 첫날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깜빡한 걸 알게 됩니다. 자려고 보는데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챙겨온 건 수건, 뭐 더 추워지면 입을 패딩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수건을 돌돌 말고 패딩을 덮고 자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지금 패딩 덮고 자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으유 이러면서 그 다음 날에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열어주신 택배를 열어보는데 이 택배 안에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필품이라든지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꽁꽁 싸매져 있는 이불 속에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편지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가 보내주셨던 편지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직접 쓴 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라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열어봤었는데요. 편지가 두 장이나 되길래 저는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저희 엄마의 성격이 보이는. 첫 번째는 그 꿈이나 열정에 관련된 프린트물이었어요. 제가 좀더 열정 있게 서울 생활을 하길 바라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쓴 편지였는데요. 사랑하는 내딸 보아라. 너무도 보고 싶고, 안아보고픈 딸 마음 아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할 뿐이다. 부모로서 하고 싶은 것 못해주고,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보내는 죄.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할 뿐이다. 생각하면 가슴 아플 뿐이다. 하지만 난 믿는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사랑한다, 내딸 보고 싶다. 이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사실 엄마가 응원을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뭔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두 장의 편지를 받고 더 힘내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신나고 떨렸어요. 제가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게 홍대였거든요. 홍대에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기 어디선가 공연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라서, 서울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 제가 겪은 서울은 뭔가 되게 넓고, 뭐가 되게 많고, 이런 자유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디자이너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둘씩 해나가고 있었는데, 남들과는 좀 다르게 대학을 가지 않고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아닌 밖에서 찾아서 배우면서 이게 맞는 길이었나 가끔 불안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운 좋게 디자이너로 회사를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그렇게 막상을 해보니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 안에 있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에 들어가서 퇴근 시간이 되면 우르르 같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되게 먼 곳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까지 서울에 왔는데, 사실 누구한테는 학교를 가고 꿈을 꾸면 할수 있는 직업 중 하나였던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꿈은 이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오는 거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넓은 도시고 또 자유롭고 더 넓은 세상을 느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자유로웠어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걸 증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자유로움은 점점 옅어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제가 계속, 내가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곳이 있을까? 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내가 꿈을 이뤘어도 조금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주변에 직장 동료분들이나 친구들이 자꾸 완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니, 완도에 볼

0: 없는데 왜 자꾸 여행을 가지?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증이 들어서 완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거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고생 때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결핍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다들 되게 예쁜 모습을 많이 남기고 싶잖아요. 셀카도 찍고 싶고. 근데 그때 완도에 있던 사진관 사장님이 그 여고생들이랑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른 분이었어요. 저는 쫓빛하고 조금 날렵하게 생긴 제가 좋은데 그 사장님 미의 기준에는 약간 옷구슬처럼 반짝거리고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얼굴이 약간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증명사진도 제 졸업사진도 아주 옷구슬처럼 예쁘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아, 나 같은 여고생들이 갈 만한 사진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되게 가볍게 나눈 이야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빨리 완도에 내려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완도에 돌아가서 사진관을 열게 됐어요. 저 같은 여고생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사진관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시 완도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죽어도 서울에서 죽을 거니까 나를 데리고 완도에 내려오지 말아달라, 서울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쩌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완도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완도 내려갔을 때는 조금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걱정이 들 때쯤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복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애가 내려왔다. 뭐 예를 들어 완도에는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사진관을 한다. 이런 게 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을 조금 떨쳐냈던 것 같아요. 사진관을 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고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도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었어요. 여기저기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장도 하게 되고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한 달 살기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다양한 일에 휘말리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 거나 또 기회가 없어서 답답했던 거나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밖에 안 보였어서 저는 그게 무기가 돼서 아,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더 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 나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완도에서 그걸 배워서 더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꼭 필요한 게 되고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피아야, 오늘
3: 아빠 엄마 빼고
2: 피아랑 같이 놀까?
4: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5: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0: 엄마 올 거야.
1: 제발 좀 빨리 와라.
2: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부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그 철부선이 못 닿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으로 갑니다. 네, 차도 못 들어가요.
1: 여수 섬달천 항에서 뱃길로 20여 분을 달려 여자도에 닿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아, 예, 반갑습니다.
1: 예. 여자도에서 만난 그 여자 태희 씨. 비파 농사 지으며 나홀로 섬에 정착했다죠.
4: 근데 간혹 여자도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여자만 사냐고 남자는 없냐고. 그 너 여자에다가 스스로 잤자 모든 것을 갖다가 스스로 섬이니까.
5: 혼자서 장군이에요. 여장군, 여장군이에요.
1: 스스로 개척해 척박한 섬에서 단단히 뿌리 내린 사연 들어보시죠. 여자만 해역 한가운데 있는 여자도는 송여자도와 대여자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여자도 남단에 있는 마파지 마을에 터를 잡았다는 윤태희 씨.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로 분주합니다.
6: 농장에 가서 일을 하려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거든요.
1: 15년째 여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4: 어디서 오셨어요?
7: 전라남도에서요.
4: 아, 이웃 동네에서 오셨네요.
7: 네, 감사합니다.
8: 저희랑 같이 배 타고 오신 분들 아니세요?
7: 맞아요.
1: 여자도에 두 섬을 잇는 붕장어 다리.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조용히 걷기 좋답니다.
6: 그 약간 긴 다리가 장어가 헤엄쳐갈 때 그 모양 같습니다. 장어를 닮았다고 합니다.

0: 여자도의 대표 어종이기도 하죠. 다리 건너 소옥 여자도에 태희씨의 농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여자도에서 농업용 전기 운반차는 유일한 교통수단.
1: 네, 여기 농장입니다.
0: 젊은 시절 친구의 고향인 여자도로 여행 왔다가 섬에 매료된 후 이곳에서 비파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1: 한번 맛보실래요? 잘 벗겨집니다. 새콤달콤 맛 아닌가요?
2: 맞아요. 새콤달콤.
1: 바나나하고 사과를 섞었다 그러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하셔요.
0: 6월부터 7월 초까지가 수확철로 지금이 가장 바쁠 때라네요.
1: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오늘 즐거움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밀고 오셨어요.
3: 이거 봐봐. 홍보 모던데.
4: 이거 다니마.
3: 뭐다 지금. 많이 할 때는 인선 부작할 때는 그냥 바로 밑에서 함께 그냥 옵니다. 그 이웃이지다 뭐. 오늘 언니까지 모시고 왔네요, 제가요.
2: 아, 어머니세요?
3: 예, 우리 시어머니.
4: 아이, 근데 그 사람이 뭐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었어?
2: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올해?
4: 90이나 되네요.
1: 두유 하나 드시고 하십시오. 두유나 그대로 필요해 복제.
5: 아무것도 안 먹어.
1: 아무것도 안 먹어? 그 일하기 싫다는 거야?
5: 일만 하나 시켜놓으면 잘해다.
1: 장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담아갖고 여기다 부어주세요.
0: 비파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나던 아열대 과일로 나뭇잎부터 열매, 씨앗까지 약재로도 쓰이던 귀한 과실수라죠.
2: 선생님 여기 사신 몇 년 되셨어요?
3: 저요? 시집 와서 살아놓으니까 한 40년 됐어요.
2: 그전에는 여기 그 섬에 비파가 있었어요?
3: 전혀 없었죠. 근데 이 사장님이 나무를 가져오셔가지고 아 비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는데 그때 살고
4: 뭐 과일 같은 건 별것이 없었고 바다에서 뭐 나는 것이 많았고
0: 태희 씨가 완도까지 가서 묘목 200여 그루를 구해와 여자도에 처음 비파를 알렸답니다.
1: 이 섬이 좋아가지고 구입한 땅이었어요. 저는 임야인줄 알았는데 전혀가지고 이게 그래도 제가 하기에는 농약 안 하고 그다음에 그 큰 기술 없어도 그 물 관리 잘하고 그러면 얘가 잘 커요.
0: 그 덕에 여자도 대표 과일로 재배 농가도 늘었죠.
1: 어휴 많이 따셨어요. 뭐 보실게요. 와. 늘 감사하죠. 이분들 없으면 저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파 날 때마다 저보다 더 걱정합니다.
4: 오늘 가는 조금 이제 혼자 하고 있으면 이제 조금 이제 거들어 주는 거죠 뭐.
0: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한 보답은
1: 이게 식탁 하나 깔고
3: 소풍 왔네. 소풍 하고 일도 하고 소풍도 오고 뭐 밥도 맛있는 밥 해왔어요. 언제 고기를 또 굽고
1: 입시 호박. 갓김치 괜찮더라고요.
3: 여수는 갓김치를 알아서.
1: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이스 방문도 왜 오늘이 저 바다가 이쁘다요.
4: 다른 분들은 더 이쁘지. 찰랑, 찰랑.
1: 아, 그죠. 확실히 여자답니다.
0: 정다운 이웃들이 곁에 있으니 더 아름다운 것일 테죠.
3: 맛있네.
1: 아유, 고생하셨는데 비파가 작은 게 왔네요. 좀 큰 게 왔으면 좋았을 건데.
4: 맛있어, 다 맛있어. 뒷맛은 고소하고 달고 맛있니 맛있어. 운동은 좋은 분이 들어왔어.
1: 방송용 아니
4: 머리부터 다 갖다 주고.
1: 아, 비파를 알게 해드려 좋은 거네?
4: 좋지.
1: 내가 잘했네?
0: 앞으로 여자도 하면 비파가 떠오를 만큼 집집마다 비파나무가 자라는 섬을 만드는 게 태희 씨의 꿈이라죠. 요즘은 다양한 활용법도 연구 중이랍니다.
6: 껍질 벗겨.

0: 가지고 맛있는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어볼까 합니다.
1: 물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맛있겠다.
2: 얼음과 함께 비파를 아낌없이 넣고 우유와 요거트 파우더를 더해 갈아주면 끝.
1: 건강한 음료를 저는 자주 해먹습니다. 그만 갈증 해소도 되고 좋습니다.
2: 여름철엔 이만한 음료가 또 없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비파 스무디, 맛볼 주인은 따로 있답니다.
3: 아, 소리 난다. 선생님 계셨네요.
4: 네.
3: 고생하셨다고.
4: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안 그래도 되나?
3: 할머니, 할머니가 밭에 가셨네.
4: 여 놨다가 이따 드릴게요.
3: 네, 그렇습니다.
5: 아, 잘 먹겠습니다.
3: 맛있겠습니다. 네. 예. 드셔보십시오. 맛있었습니다.
4: 맛있다.
5: 맛있네요.
3: 다행이야.
4: 괜찮아, 좋아요.
6: 가끔씩 이렇게 비파랑 갖다 주세요.
4: 예, 아, 예. 잘 갖다 줍니다.
5: 제 얻어 먹습니다.
4: 내 대놓고 막 따먹으라 해요, 우리 보고. 그런데도 안
5: 좋아요. 예. 예. 밭에 가서, 예. 진짜 없을 때로 가서 그냥 따갖고 먹으라 하는데도 저희들이 안 계시면 안 가지.
3: 아, 못 하셔.
4: 계셔야 가지. 네. 예. 해가루도 많이 갖다 드리고. 예. 그래요, 고마워.
0: 이분들이 워낙 좋으니까. 저한테 뭐 잘 주셔요. 물고, 아, 바닷고기 잘 주셔요.
2: 농장 일이 끝나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답니다.
3: 송여자 해변 일명. 예쁘죠? 봄에 새삼도 많이 잡혀요.
2: 송여자도는 이름에 소나무 송자를 쓸 만큼 무성한 소나무 숲을 자랑하는데요.
3: 저는 이 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틈나면 걷는 길입니다.
2: 사실 태희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수 시내에 살며 섬과 육지를 오갔답니다. 올해 초 완전히 여자도에 정착했죠.
0: 애들 가르치는 그 학원을 오래 했습니다.
7: 그 직업이 직업인 만큼 스트레스를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얘기하는데 병원을 갔더니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그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말아요, 몸이.
2: 여자도에 비파나무를 심고 섬으로 오가는 동안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쉬어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답니다.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리라 하던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룬 지금.
0: 와, 시원하다.
2: 농장에서 종일 땀 흘리고 돌아와도 힘든 줄 모르고 지낸다죠.
0: 주변이 고요하잖아요. 바다만, 바닷소리만 들리잖아요. 이거 무지 좋아해요. 그리고 무지 행복해요. 파도 소리 들고 가까이서.
2: 그토록 바라던 삶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 날 부지런히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3: 내가 네. 시간 잘 맞췄네.
6: 오늘
3: 같이 가서 닦아주세요. 아우, 제 낚시 때까지 감사합니다.
6: 낚시도 하세요?
3: 네, 낚시 이웃입니다.
6: 낚시 이웃? 아직 이러다가 삐끗해가지고.
3: 아,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미안한데 낚시 같이 하자고 했고.
6: 아니, 할 수 없이 또
3: 다음에 가서. 하자고 했지 그랬어요.
6: 아,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2: 여자도 하면 낚시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서울에 있는 붕장어 다리는 손꼽히는 낚시 명당이라는데요.
6: 뭐 철 따라서 여기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가 보물 창고 같아요.
3: 오늘은
6: 보통 이 값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속을
3: 치고 있네.
6: 나 속은 이제 여기에서 자생하는 좀 캐기.

0: 다 좋아해요. 뭐 저거 하모도 좋아하고 안악어도 좋아하고 거의. 근데 특히 감성돔 종류들이 굉장히 좀 잘 물어요.
1: 월척을 낚을 수만 있다면 무언들 준비 못할까요? 최고의 미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2: 섬에 들어오기 전에는 낚시 해보고 있어요?
3: 아, 전혀요. 섬에서 낚시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저런데 통에다가 고기 잡아서 이러는 거 보면 우와 나도 한 마리 잡고 싶다.
1: 손맛 한번 보니 헤어나올 수 없더랍니다. 그 매력에 이분들도 섬으로 왔다죠.
0: 집사람이랑 같이 낚시 와가지고 아주 이 섬에 이 풍경에 아주 푹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4: 아무 때나 낚시할 수 있고 뭐 고동 같은 거 아무 때나 잡을 수 있고 공기 좋고 살기 제일 좋은 것 같아.
5: 왔다.
6: 둘째 이쪽으로 이쪽으로 둘째 이쪽으로
5: 이쪽으로
6: 들어왔어
5: 우와 나갔다.
6: 아 사이즈 좀 아쉽네.
3: 아 그래도 커요. 커.
6: 아
2: 감성돔 뭐예요?
6: 아 감성돔이에요.
1: 쏘기 제 역할 톡톡히 했네요.
3: 저는 이거 반만 된 거 하나 잡으면 좋겠어요.
1: 낚시 이웃이 좋은 건 누가 잡든 잡지 못하든 먹을 때는 함께라는 거죠.
3: 이야 진짜 맛있겠다.
6: 자, 지금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고기가 맛있어져요 이제.
3: 이야 이쁘게 하시네.
6: 오.
3: 와, 맛있겠다. 수고하셨어요.
6: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3: 감사합니다. 이야, 해도 잘 쓰셨네. 진짜 도톰하네. 아.
6: 이거 상추에다가 같이 한번 잡아요.
3: 너무 맛있죠? 맛들었다. 지금 하나 되고도 모르다 맛이 났네.
6: 쫀득쫀득하네. 사람이 좋아야 음식도 더 맛있 거다. 좋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게 또 드시잖아요, 또, 워낙.
3: 나만 먹었나 봐. 어떻게. 여자분들 너무 좋아요. 지금이 낙원이죠, 낙원. 이제 저는 소원 성취했습니다.
1: 그 낙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7: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8: 행복해요. 우리 덕실이랑 행복하고 우리 언니가 있어서 행복하고.
7: 오, 진짜.
8: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9: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0: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1: 디스크 파열입니다.
10: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2: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0: 마이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페루 여행의 매력은 다양한 색깔의 도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넓은 태양을 품은 수도 리마에서부터
3: 화산 플러스 지금
2: 구비구비 안데스의 협곡까지 페루의 색다른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안데스 전설의 새를 만나고 가기 힘든 페루의 오지 마을까지 아주 색다르고 재미있는 페루를 만나보시죠.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30시간 남짓. 한국과는 지구 반대편의 자리야, 페루. 오늘은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변 도시까지 포함하면 인구 약 1,000만. 리마는 페루 인구의 3분의 1이 살아가는 대도시입니다. 처음 간 곳은 사랑의 공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해안 절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리마의 명소입니다.
4: 제가 서 있는 이 절벽 아래에는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간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곳은 바로 이곳 바다를 마주한 도시 리마입니다.
2: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자물쇠들. 연인들이 잠궈놓고 간 것들인데요. 서울 남산타워와 비슷하죠? 사랑의 자물쇠는 이 공원의 상징입니다.
5: 해줬다. 오늘 벗을 때 우세 나비야 에스크리토

0: SSE, ¿qué significa, sabes?
1: Because we love each other, so we write our names on the clock, and then we throw the key away.
2: Ah, yeah.
1: So we're together forever?
3: Serial.
2: Yeah, together forever.
3: Lock it.
1: With the keys.
4: 굳건하게 잠근 사랑이 영원하도록 열쇠는 아예 태평양에 던져버립니다.
0: 아, 저도 와이프랑 와야 되는데 되게 부럽네요.
4: 리마 시민들에게도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리마의 해안가. 드넓은 태평양을 마주하는 리마의 또 다른 명소는 초리어스 항구입니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어항이자 어촌마을이 있는 곳인데요. 초리어스가 유명해진 데는 이 펠리칸의 공이 큽니다. 펠리칸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 여행객도 많습니다.
0: 여기 보세요. 지금 펠리칸들이 배 선착장에 다 모여가지고 고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4: 다 함께 고개를 까딱까딱. 펠리칸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바로 먹이인데요. 우리가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듯이 여기선 생선을 던져주네요.
0: ¿Usted por qué ha comprado ese pejerrey?
4: Para dar a pelícano. 먹이를 주면 가까이에서 펠리컨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처에서는 아예 먹이용 생선을 따로 팔고 있습니다.
0: A ver, señor, ¿cuánto precio, qué precio tiene? ¿Cómo se llama?
5: Este se llama pejerrey.
0: Pejerrey라고 합니다.
5: 5 soles.
4: 먹이를 따라 합창하듯 움직이는 펠리컨. 정말 귀엽죠?
0: 알도 받아먹네요.
4: 특히 꼬마 여행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손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펠리칸은 이제 리마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가 됐습니다.
0: Entonces, el barco viene por esta parte. Por aquí viene. Aquí viene.
4: 여행객도 많이 찾긴 하지만 초리어스는 어부들이 드나드는 리마의 대표적인 연안 어항. 소형 어선으로 주로 가족 단위의 어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이면 조업을 나가는 어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페루에선 한국하면 태권도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유단자신 것 같은데?
4: 그런데 택시배란 대체 뭘까요? 택시배는 어선과 항구를 오가는 말 그대로 택시 같은 배입니다. 왜 항구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택시배를 이용할까요? 궁금해서 직접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0: 세뇨르! 쿠안도 비에네 로스 페스카도레스 노스 푸에데 예바르로? 네.
4: 요즘엔 여행객들도 택시배를 이용해 항구를 둘러보는 일이 많답니다. 초리오스는 오래된 작은 항구. 수백 척의 어선들이 정박할 수 없어 이렇게 오가는 택시배가 생겨났습니다.
2: 야로, toda mi vida en el mar.
3: Toda la vida. ¿No extrañas salir a pescar?
2: No, toda mi vida en el mar. Pues ya, más de 50 años en el mar pescando, navegando. Ya, costumbre, ya no extrañas. Pero...
3: A ver, ¿me puedes mostrar su mano? ¿Su mano?
4: Oh.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유독 짧습니다.
3: A ver, no se puede contar por sobre su dedo.
2: Mira, mira. Sí. Esto fue, ya tengo como 10 años esto.
3: 해상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2: 아미나 진스 백업에 아니에요 백업.
4: 요즘엔 택시배가 늘어나 경쟁도 치열해졌다는데요. 조업이 끝난 이 어선은 잡은 어획물들을 택시배에 태워 항구로 보냅니다. 초리어스 항구 근처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이렇게 택시배를 이용해 그때그때 어획물을 운반하는데요. 많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이용할 때도 있답니다.
3: ¿Qué tal? ¿Cómo ha pescado? ¿Bien? Más o menos. Pero de otro día pescará más.
6: La mar está movida.
4: 연안에서 한국까지는 빠르면 1, 20분 남짓. 구경을 잘하고 어부들이 보낸 물건과 함께 저도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리어스 항구만의 독특한 문화. 택시배의 어획물 배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 이유는 항구 안에 자리한 이 식당가 때문입니다.
7: 수양시장 옆에 있는 식당가인데요. 오늘 갓 잡은 생선을 이용을 해서 조리를 해주는 곳이에요. 벌써부터 냄새가 좋습니다.
4: 여기선 갓 잡은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어 파는데요. 제일 유명한 음식은 이겁니다.
8: El ceviche es el más famoso de un plato más famoso de Lima, ¿verdad?
9: De Perú, de Lima.
8: Perú de Lima.
9: Claro, aquí en Lima. Bueno, del mismo pescador, del mismo mar nos produce el pescado. Nosotros trabajamos directamente con el pescador porque estamos en el muelle de playa, el pescador. Y todo es fresquecito. Todas mis compañeras trabajan con pescado, ceviche.
8: Ya, entonces un ceviche y un lenguado, por favor.
9: Un ceviche y un lenguado.
8: Eso sí.
9: Exacto.
8: Ya, gracias.
4: 주문을 받자 직원이 향한 곳은 주방이 아니라 식당가 바로 옆에 자리한 업판장. 어부들이 택시배를 이용해 배달한 바로 그 생선들입니다. 리마 시민들도 애용하고 옆 식당가에서도 바로 사갑니다. 이러니 맛이 좋을 수밖에요. 제가 주문한 세비체는 페루를 대표하는 생선 요리인데요. 흰살 생선에 각종 채소를 넣고 버무리는 일종의 생선 샐러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라임. 라임 즙을 넣어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와.
8: 하나는 튀김, 하나는 세비체.
4: 세비체는 페루의 국가 문화 유산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7: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페루 세비체의 기본은 양파와 그리고 라임.
4: 저도 쿠스코에서 종종 먹던 음식입니다.
7: 바다의 향미가 극하네요. 아, no se puede contar sobre su ceviche, la comida de tradicional, tal vez.
10: Bueno, el ceviche es este,

0: tocando acá en Perú, porque ya tiene su historia, ¿no? Vienen antiguamente, dice que trajeron los italianos y hacían comiendo el pescado crudo, pero ya la mano peruana, la mano criolla ya lo han sazonado.
1: 페루인의 세비체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따로 세비체의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 음식인 셈입니다. 맛과 멋이 가득한 도시 리마를 떠나 이제 저는 페루의 남부에 아레키파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중 하나인 콜카 캐니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황량한 고산사막 지대를 지나다 보면 전망대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콜카 캐니언으로 가기 위한 전망대인데요. 해발 고도가 현재 4,900m나 돼요. 이 지역은 안데스 산맥 중심이기 때문에 저기 뒤에 보면은 아직도 화산들이 즐비해 있어요.
1: 사실 페루는 화산의 나라라 불릴 정도로 화산이 많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는 아직도 폭발이 일어나는 활화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데스는 불의 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 콜카 캐년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곳에는 안데스 산맥 사이사이에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1: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사방카야 화산 아래 자리하고 있는 양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페루 내에서도 유명한데요. 바로 이 옷차림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선 평소에도 이런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위티티라는 춤을 추기 위해서입니다. 둘 다 치마를 입었지만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2: 여기 굉장히 복장이 화려한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위티티라는 정통 춤이라고 합니다.
1: 대체 어떤 춤일지 궁금합니다. 마을 광장에선 아침마다 위티티 공연이 펼쳐집니다. 따로 전문 무용수가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마을 사람들입니다.
2: 지금 막 춤을 추고 있거든요.
1: 빠르게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데 뱅글뱅글 돌 때마다 긴 치마가 쫙 펼쳐집니다. 화려한 문양과 독특한 모자가 눈에 띕니다.
3: El Wititi es una danza tradicional en donde antiguamente los hombres se vestían así porque venían a enamorar a las mujeres, como para que se escondían, ¿no? Y por eso es que usted ve a los hombres vestidos así, ¿no?
1: 얼굴을 가린 사람이 보통 남자입니다. 이렇게 남녀 한 쌍이 짝을 이뤄 춤을 추는데요. 과거 안데스 지역 젊은이들은 위티티 춤을 추며 자신의 짝을 찾았답니다.
2: 요요요요요요. 아, ahora. Ya, ya, ya, ahora sí. ¿Cómo cómo se hace? Está bien, está bien.
1: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입니다. 춤으로 시작하는 구애라니 안데스 사람들 참 낭만적입니다. 아침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2: 넌 데 있을까?
4: 네, 안녕하세요. 멀티아마.
1: 아르빈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5: 아, gracias.
6: Buenas tardes.
4: Hola.

0: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 옷입니다.
1: Usted siempre hace caminando con ese ropa traje?
2: No, no, no. Este es mi traje para las fiestas.
1: La fiesta.
2: Para las fiestas.
3: Este lo usan diarios. Y el peso mismo es más liviano.
2: Más ligero, liviano. Más liviano. Es más... Pero esto es mi ropa de fiesta.
1: Uy, pesa.
2: De fiesta, pesa, esto sí, pesa. Sí,
3: pesa. Acá está la, mira, son figuras.
1: Ah, de figuras.
3: Está la trucha.
1: Trucha.
3: Hay un pajarito. Sí.
2: Este bordado representa la flora y fauna del valle del
1: de valle.
2: Colca.
1: Ah. Ay, como ya usted está ya listo para hacer fiesta, ¿nos puede mostrar cómo baila? ¿De
2: ¿Sí?
1: baile de Yankee?
0: 어렸을 때부터 쳐오던 춤이라 그런지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남녀가 추는 춤이지만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 쳐도 괜찮습니다. 빠른 스텝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흥겹게 같이 쳐봤습니다.
1: 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역시 사랑의 춤이네요. 점심 무렵 세계 어디나 그렇듯 아이들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이 어머니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페루의 식탁에서 감자가 빠질 리 없죠.
1: 감자가 우와.
2: 지금
1: 김이 모락모락. 이거 페루 하면은 이거 삶은 감자와 치즈죠, 치즈.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계란까지 넣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0: 이게 페루 가정의 보통 한 끼입니다.
2: Bueno, queremos agradecer al Señor por los alimentos que nos brinda todos los días, por el pan de cada día. Oh, y también, Señor, y desearle muchos éxitos, un feliz viaje también, ¿no? En todo su recorrido que ha.
1: Muchas gracias, Señor José.
3: Gracias, John.
0: 이렇게 앉아 있으니 페루 친구네 집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페루의 감자는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 대접 또 받았으니 저도 뭔가 보답해야겠습니다.
3: 나 밥이다.
1: Les voy a enseñar una cosa. Un estilo de un estilo coreano. Como come el huevo. Creo que nunca he visto. Mira, cómo come.
0: 머리로 계란 깨기는 제가 페루 사람들 만날 때 자주 보여주는 개인기 중 하나입니다. 분위기가 금방 화기애애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이죠. 소박하지만 정겨운 페루의 가정식. 오늘 참 소중한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러 나간 사이 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1: Aquí parece ser muy Aquí se ve bastante rústico, como de antiguo. Aquí parece noble. Y yo pienso que antes todo era rústico, ¿verdad?
4: Mira, anteriormente toda mi casa era de material rústico, entre piedra y barro, adobe. Acá hay un volcán,
1: sí.
4: Y pasó terremoto, entonces la casa se dañó, se rompió, entonces era inseguro para nosotros. Casi muere mi esposa.
1: Sí.
0: 10년 전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산은 계속 활동 중입니다. 활화산 아래에서 사는 것 좀 위험하지 않나요?
1: No tiene miedo vivir aquí, tan cerca de un volcán todavía ese. ¿Tiene?
4: No. Y otro es también que no es fácil dejar años de vivencia aquí, del lugar que te vio nacer. No es fácil. Sí, entonces, pero ya nos hemos acostumbrado, es parte de nuestra vida, el volcán Sabancaya.

0: 활화산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이처럼 담담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사람들은 강과 바다처럼 화산 역시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연. 사방카야 화산은 이곳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콜카케냐를 가는 날
1: 콘돌 전문가님을 만나기 뵙기로 했거든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만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오시네요. 네. 지금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오시는데 세상 사가리오
2: 게달 라요.
3: como estás? Buen día.
1: Gracias, buen día. Gracias por acompañar. Sí. ¿Eso qué es?
2: Este es justamente la pluma del cóndor.
1: 엄청 큰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실물 처음 봤거든요.
2: El cóndor?
1: Sí.
2: De envergadura tiene 3 metros.
1: 깃털도 장난이 아닌데요? Entonces, vámonos.
2: Vamos.
0: 콜카 캐니언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콘도르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콘도르를 보기 위해선 더 높이 전망대로 가야 하는데요. 전망대는 해발 고도 3,300m 가까운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차를 타고 산을 오르자 콜카 캐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적곡으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골짜기가 두 배 더 깊습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는 깊이가 무려 3,000m 이상. 콘도르 같이 큰 새가 활강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1: 이 콜카 캐년의 높이가 짐작이 안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0: 전망대가 있는 협곡의 수직 낙차는 1200m 이상.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깊이에 압도당합니다.
1: 저희가 이제 세 번 정도 여기 와서 모르기에 세 번 정도 왔는데 한 번도 못 왔습니다.
0: 협곡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이른 아침 시간이 콘도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2: 날아갔어.
1: 저기 콘도르 또 나르네요. 계곡 사이로.
2: 와.
0: 날개를 펼치면 최대 3.3m가 되는 거대한 새 콘도르. 안데스 사람들에게 콘도르는 하나의 전설이자 상징. 영웅이 죽으면 콘도르로 환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영웅의 영혼을 간직한 새라니 얼마나 신성한 존재일까요? 광활한 협곡을 거침없이 활강하는 안데스의 전설의 새. 다행히 오늘은 콘도르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Muy bonito.
4: Sí. Sí. Es impresionante. Además están súper cerca.
1: Muy cerca.
4: Sí, muy cerca. Oh.
2: Hamu. 오래요, 빨리 오래.
0: 콘도르는 영혼의 새로 불리기도 합니다. 콘도르를 통해 신에게가 닿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1: Señor Zacario. Ya siempre viene aquí mirando cóndor.
2: Sí. Todos los días.
1: Todos los días, sí.
2: Para el peruano, sobre todo para el andino, significa quien conecta el mensajero.
1: El mensajero.
2: De los vivos hacia los dioses.
1: Ah. Oh, cóndor. Mira. Cóndor a la vista.

0: 콘도르는 단순히 큰 새가 아닙니다. 신의 정령이자 거침없는 자유. 그래서 콘도르와 만난다는 것은 안데스의 세계관과 만나는 것. 콜카 캐년에서의 이 아침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페루 남부의 작은 마을 마라스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염전이 있어서인데요. 마라스 마을 광장에서도 소금을 싣고 가는 당나귀 동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페루에선 이 염전을 살리네라스라 부릅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1: 치차로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냄새가 또 발걸음을 좀 멈추는데요.
0: 치차로는 튀긴 돼지고기인데요. 쿠스코 인근 지역에서 주로 점심에 먹습니다.
1: 이거 맛 좀 한번 보라는데요. 아, 그렇지. 아, 갈리지, 갈리지.
2: 와. 이게 간이 딱 맞는데. 딱 저렴하니.
1: 야, 이상한.
3: 살레 마라스.
2: 살레 마라스. 포로 살레 마라스. 왜 살레 마스터 마 드리고.
0: 맛을 보고는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접시에 7,000원 정도 하는데요. 보통 치차로는 마늘과 감자, 양파 절임과 함께 먹습니다.
1: 장난이 아닌데요.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0: 특히 일요일이면 이렇게 노점에서 치차로를 먹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간이 딱 맞네요. 딱 짜름하네요. 마라스 왔으니까 또 마라스 소금을 또 감자.
0: 안데스 소금이라니 감자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2: 저도 꼭 살리네라스에 가서 소금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꼭 보고 싶네요.
0: 일단 치차론을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라스는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을입니다. 어딜 가나 쉽게 염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1: 오늘 고수다 우스테스 트라바하반 포토 데 살 데 마라?
4: 시 트라바하노.
1: 와. 시 트라바한도?
4: 시.
1: 와. ¿Cuántos años tiene usted?
4: Seis pues no tengo.
1: ¿Eh?
4: ¿Cuántos años?
1: ¿Cuántos años?
4: 67 años. 82 años.
1: 82. ¿Sigo trabajando en pozo?
4: Ya no.
1: Ya no.
4: Mis hijos. De todo, sí. Más, de nacional, de todo, sal de más, mejor. De todo. Tiene la, todo el país está repartiendo sal.
1: ¿Cuántos pozos tiene usted?
4: Seis personas.
1: Ya, entonces me puedes llevar a tu pozo.
5: No, hombre, claro.
1: Ah, eso ya, sí, ya, eso sí.
6: Hablando cuánto saco.
0: 마을에서 염전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1: ¿Cuánto tiempo llega hasta el pozo?
4: Una hora.
1: Una hora? ¿Todo lo que camina usted?
4: Camina una hora.
0: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염전까지 걸어서 일을 다니는데요. 염전으로 가는 길. 주변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한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1: Ernesto, como ya diario camina una hora para ir al pozo.
4: Caminando, en barro también caminando nomás.
1: Ajá. Ajá. Ah, entonces caminar con bonito país ahí no te cansas.
4: No me canso nada. Ah. Caminando no me canso nada.
1: Sí, ya.
0: Ah. 마을 사람들이 매일 걸어 출근하는 길. 천천히 걷다 보니 한 시간이 좀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흰눈을 뿌려놓은 것 같은 소금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처럼 이어지는 칸칸의 염전. 약 5천여 개의 소금 웅덩이가 멋진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잉카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천연 염전. 여기가 바로 살리네라스입니다. 이 소금밭은 칸칸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소금밭은 자식에게로 대물림됩니다. 바다도 없는데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 엄청 짠데 이거 바닷물도 더 짜요?
0: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기 전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던 암염이 지하수에 녹아든 것인데요. 그 물을 증발시켜 얻은 것이 바로 마라스 소금입니다.
1: 이 SF가 고세차 쌀?
4: Sí, con, recién va a cosechar usted.
1: Ah, recién. ¿Qué, ¿De ese qué mes?
4: De este mes vamos a cosechar, entonces, recién. Si no cuelo bien, entonces se va a caer los pozos todo abajo. Nosotros somos 600, entonces tenemos que cuidar todos los pozos.
0: 염전마다 주인은 다르지만 관리와 판매, 수익 배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함께합니다.
1: 일단... ¿Los demás conoce bien?
4: Sí.
1: ¿Sí? ¿Usted me puede contar tal vez sobre sal de maras? ¿Por qué es la mejor sal del mundo?
2: Por minerales que contiene el piso. Y la misma agua salada también tiene minerales.
1: Oh.
2: Es por la extracción artesanal.
1: Ya. Yeah.
0: 좁고 가팔라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방식은 잉카 시절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1: 어, 무릎이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허리를 굽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0: 수확도 이렇게 손으로 해야 합니다.
1: Mira, como ya te ves muy incómodo esa doblado tu cintura, no. así.
4: Este es de motor de pin. Claro. Sale un rastrillo así para lograr entonces para esto así. Montón así sal. Hasta de usted más saca jóvenes harto. Usted no sacas poquito, no más ya pintando.
0: 염전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라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자 동료. 안데스 케추아 문화에는 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돕고 내일은 당신이 나를 돕는다는 뜻인데요. 고된 작업을 천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바로 아이니가 아니었을까요? 마라스 마을을 떠나 이번엔 페루 북부로 갑니다. 이키토스는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존 강 때문에 육로로는 접근이 어려워서입니다. 지구 최대의 열대우림 숲.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오늘은 그 아마존의 한 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선 우선 이키토스로 가야 하는데요. 이키토스는 아마존 유역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키토스 외곽 마을 전체가 강 위에 떠 있는 수상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을로 갑니다.
1: 와, 여기가 벨랭 수상 마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물 위로 나 있는 나무 다리를 해서 건너가야 돼요. 제가 가다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배를 빌려서
0: 좀 더 마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엔 길이 없어 배를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2: 자, 올라. 자, 고맙다. 자, 아키 puede subir el bote?
5: Sí. Un recorrido así, así.
2: ¿Tal vez usted tiene bote?
5: Sí.
2: Es el río, la fortaleza cambia.
6: Acá es, debe tener sus 5 metros, pero más allá sí es común.
2: Pendiente. ¡Grande la banda!
0: 종종 배사고가 있어 구명조끼는 필수입니다.
2: 우리 제임스 형님. 어, 감사합니다.
6: 다 bien, un poco ya gustada.
2: 어, 맞다면.
6: 다 bien. 자, 배사고 gustada.
2: 아,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 페루 경찰님.
7: 미안하면 건 무척 되고.
0: 치안 관리는 물론 안전 관리와 구조 활동까지 모두 경찰 업무입니다. 강유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벨린 수상마을. 정확한 인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0: 이게 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물탱크가 있어.
1: 지상마을과 마찬가지로 교회부터 학교까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동수단이 자동차 대신 배라는 것. 배를 소유한 주민도 있고 택시처럼 돈을 내고 배를 타는 주민도 있습니다.
0: 어, 나올라! 아돈 대반! 아, 에이, 너한테 미라도 떠나라, 떠나라, 가비. 이봐, 들어가서 한번 뭐 돼서. 이 마시면은 꽌도 빠가네. 육개로 이라 운동이야, 마사야. 마사야, 빠가. 이거 보내. 아, 꽃도 빠가.
2: 굉장히
0: 시크한데. 계단가 운변이야, 멜리.
1: 우기엔 물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가 없어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이때 마을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을에 남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습니다. 우기마다 반복되는 홍수에 물 위에서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배 택시를 묻는 캡치 씨의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의 집 역시 기둥을 올려 지은 수상가옥입니다. 집 아래는 자연스럽게 선착장이 되네요.
0: 어디야? 뭐 저거 또

0: Señora, ¿qué tal? Sí. Señora, ¿qué tal? ¿Dónde tiene usted?
1: 80.
0: ¿80? ¿Conoce ella?
1: Sí, es mi suegra.
0: ¿A su mamá? Sí. 그리고 지금 여기 4대가 있는 건데, 한 집에. 와, 장난 아닌데요?
2: 이 관절 상태는 어때?
3: 좋았어요.
2: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0: 와, 야, 해, 굿. 아, 딱 맞춰서.
4: 멋진 해군이 될 것 같죠? 집안일에 쓰이는 생활용수는 대체로 강물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0: 아,
4: 여기선 강이 마을이자 길, 빨래터이자 목욕탕이 됩니다. 그렇게 한나절 수상 마을에서의 삶을 경험해 봤는데요. 처음엔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싶었는데 막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니까요.
0: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 물이 너무 차가워 지금.
1: 아이고, 멘티라스.
0: 아, 거짓말 얘기래 나와서. 멘티라서?
4: 물 위의 삶 어떠신가요?
5: Personas, no sé qué pensarán, pero yo me siento feliz viviendo en las balsas. Sí, muy feliz, tranquilo. Algo fresco, te bañas al momento, sí. Al momento que tú quieres.
2: Siente.
6: Sí, sí. 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요?
4: 제가 만나본 안데스의 마을들. 저마다 삶의 풍경은 다 달랐지만 이것만은 비슷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안데스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0: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누구신가요?
2: 우리 아내입니다.
1: 멜로디를 보자마자 왜 좋으셨어요?
2: 아우, 저는 그냥 와이프한테서 귀신 막 빛나서 쫙 갔죠.
3: 상담 완료 시 강력하고 빠른 회전으로 금방금방 자라는 풀과 가지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

0: 가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1: 와, 이거 진짜야?
12: 에이, 설마. AI겠지?
11: 오, AI로 만든 거네.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어서 확대해 보거라.
1: 알겠습니다요.
0: 이게 다 뭐지?
2: 응? 왜 지구에 맛집 위치들이?
1: 맛있겠다. 미스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도요.
3: 다요, 다이. 학교 갈 준비 다 했지?
4: 랄랄라 봉봉 왔다.
5: 안녕 봉봉.
3: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4: 우리 같이 놀자.
6: 미안, 지금은 안 돼.
3: 우린 지금 학교에 가야 하거든.
4: 학교? 그럼 봉봉도 같이 갈래.
6: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7: 학교에 가려면 우리처럼 더 커야 한다고. 게다가 봉봉 넌 학교 배지도 없잖아.
4: 나도 가고 싶은데.
6: 이러다 지각하겠어. 빨리 가자.
3: 봉봉, 이따 학교 끝나면 같이 놀자.

0: 나만 빼고 다 학교에 가버리다니. 이제 뭐하지? 어? 힐리 진짜 힘세다.
1: 봉봉 왔구나.
0: 봉봉도 도와줄게요.
2: 네가? 넌 아직 작아서 안 돼.
0: 네.
3: 이건 우리처럼 크고 힘이 세야.
0: 어? 오?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1: 어, 봉봉.
2: 빌리, 어떻게 좀 해봐.
1: 잘할 수 있지?
0: 봉봉 잘할 수 있다.
1: 그럼 조심해서 따라와.
0: 네.
1: 어? 어? 봉봉. 와, 봉봉한테 무리라니까.
4: 찾았다. 저 꼬마. 몸집은 작지만 꽤 커다란 슬픔이 느껴지는군. 그 녀석들을 불러내 좋은 미끼가 되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0: 나는 왜 자꾸 힘도 약할까? 너도 작아서 속상하니? 맞아. 나도 얼른 커서 학교도 가고 힘도 세지고 싶어.
4: 너의 마음은 난 다 이해한다. 그 바람 내가 이루어주마.
0: 갑자기 왜 그래?
1: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2: 좋아.
1: 어, 무슨 일이야, 루아?
5: 이상한 에너지가 다시 감지됐어요.
6: 익스해지시군. 위치는?
5: 그게 용사님들 바로 옆이에요.
7: 뭐?
8: 봉봉 커졌다.

0: 버스 타요.
1: 어서 봉봉을 막아야 해.
0: 용사님들 변신할 때예요.
1: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0: 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0: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2: 공공 커졌다!

0: 우리가 애써 지은 건물이
1: 안 돼!
2: 공봉 힘세다.
0: 빌리, 공봉이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아. 루아, 공봉이 가는 곳이 어디야?
3: 지금 분석 중이에요. 저곳은 설마!
4: 모두 완성했나요?
5: 네!
4: 그럼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타요부터 소개해볼까요?
3: 네!
6: 어? 어? 어?
7: 와! 뭐지?
6: 어? 어? 어? 와!
8: 저건!
6: 공봉이잖아!
8: 어? 어떡해!
4: 모두 이쪽으로 대피해요!
6: 공봉!
2: 나도 학교.
8: 왜 하필 학교로 가려는 거지?
0: 혹시
6: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0: 그랬구나. 학교의 아이들이 위험해. 반드시 막아야 해.
9: 바람의 힘이요.
4: 너무 무거워.
0: 나한테 맡겨. 야! 어? 이럴 수가.
4: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8: 그럼 몸으로라도 막는 수밖에.
0: 제발 멈춰, 뽀뽀!
2: 나도 학교 뱉지.
10: 학교가 다 부서지겠어.
4: 잠깐, 저건 타요.
2: 봉봉 이제 커졌다.
0: 위험해, 타요! 어서 피해!
5: 안 돼!
6: 이것 봐, 봉봉! 내가 봉봉 널 위해서 만든 학교 배지야.
2: 네, 배지.
6: 오늘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봉봉. 나도 너랑 같이 학교에 오고 싶었어.
0: 얘들아! 지금이야!
6: 여기가 어디지? 봉봉!
5: 봉봉!
6: 학교 갔다 왔다? 응! 이제 같이 놀자, 봉봉!
7: 좋아!
4: 다음날 중장비들이 부서진 건물을 다시 짓고 있어요.
8: 에휴,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니.
9: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6: 봉봉 왔다야.
0: 어? 어서와, 봉봉.
6: 이것 보세요.

0: 좋겠다.
1: 축하해, 봉봉.
2: 봉봉! 어서 학교 가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잘 다녀와.
3: 잘가.
0: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
4: 에너지 재물 쓰면 밑가 건물 금방 다시 지을 수 있는데.
0: 언제까지 투덜거릴 거야?
5: 알았어, 알았다고.
6: 봉봉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중장비 레인저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 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집을 멋지게 새로 칠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페인트북 같지 않아? 벽을 칠하려고. 쓱 쓱.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페인트공이 될 거거든. 나랑 페인트공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좋다고? 그럼 아주 멋지게 색칠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쓱, 쓱. 오, 초록색이네. 너흰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페인트공 놀이. 집을 칠하러 가보자. 페인트공 알록달록 색깔을 골라 집을 칠해 멋지게 보롱빨간

0: 준비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나도 나도 신난다. 여기 우리가 쓸 페인트야. 나도 페인트 공이야. 그리고 페인트가 잘 말랐는지도 확인해. 난 딱 보면 알거든. 볼래? 다 말랐어.
1: 내 집이니까 색칠해도 돼. 나처럼 만들어줄래? 밝고 재미있고 아주 특별하게.
0: 응, 알았어. 그거 너한테 주는 깜짝 선물이야.
1: 몰래 보면 안 돼? 나 몰래 보기 잘하는데. 봐봐.
2: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쪽은 안 쳐다볼게.
1: 오! 공이네!
0: 어? 응? 두두루 두두두두 야! 야! 근데 데이지는 무슨 색 좋아할까? 햇살 같은 노랑, 당근 인형 같은 주황, 파릇파릇한 초록. 데이지 보라색이야! 준비 끝! 잠깐만! 붓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거나 써도 돼! 페인트붓, 페인트붓. 이건가?

쓱쓱쓱쓱쓱

0: 말랐네. 그리고 벽 하나를 다 칠했어. 이제 한 면만 더 칠하면 돼. 근데 보라색이 다 떨어졌는걸. 그럼 만들면 돼. 우리한테 있는 색깔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올 거야. 보라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니?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거긴 남의 집이잖아! 뭐지? 네가 해냈어! 보라색이 됐다고! 우와! 한번 섞어보자! 됐다! 데이지 보라색이랑 똑같아!
1: 유후! 뭐야! 이리 돌아와! 안 본다니까!
0: 좋아, 페인트공들! 이제 칠해보자! 데이지를 데려오자.
2: 잠깐만. 일단 페인트가 다 말랐는지 볼게.
1: 우와, 축축해, 축축해. 우와, 우와.
2: 이제 어떡하지?
0: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지. 이쪽이야. 천천히.

0: 진짜 다행이야. 안 봤어. 난 안 봤어.
1: 어떡해. 데이지 꼬리 때문에 온통 노란색이 묻었어. 빨리 다시 덮어야 해.

0: 잘 됐는지 확인해보자. 벤츠공 친구들 모두 손상 안경 준비. 아직 손봐야 할 곳이 더 있을까? 저기야! 쓱쓱 됐어. 다 말랐는지 봐줄래?
1: 아직 다 안 말랐어. 하지만 부채질을 하면 더 빨리 마르지 않을까?
0: 그럼 해보자.
1: 엽들아,
0: 받아라 얍! 자 이것도 얍!
1: 그리고 이것도 얍! 또 이것도 얍!
0: 휴, 이제 데이지한테 보여주자.
2: 뭘 보여주는데?
0: 아니야!
2: 안 보여준다고? 알겠어.
1: 어떡해, 이게 어떡해.
0: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1: 그리고 이렇게.
0: 또 이렇게. 데이지도 좋아하겠지, 그치?
2: 준비 다 됐으면 좋아할게.
3: 좋은 게 아니야.
2: 마음에 쏙 들어.
0: 예!
2: 햇살처럼 환하고 재밌는 데다. 내 얼굴이잖아. 나랑 진짜 똑같아. 이걸 보니까 나 봐. 빙빙 돌고 싶어. 유후! 멋지게 참 잘 칠했다.
0: 와, 잘 칠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예. 그럼 또 만나.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데이지가 어딨는지 안 보여, 비쉬. 나 여기 찌롱.

인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0: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2: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1: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3: 언제 바뀌지?
2: 위험해!
1: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2: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1: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2: 뭐 하는 거야?
1: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2: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1: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4: 지구 영웅

0: 통해 눈이 내려요.
1: 어?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2: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3: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1: 아니야, 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0: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4: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5: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2: 그래, 펑펑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4: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6: 응, 준비됐어!
3: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4: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4: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2: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4: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6: 그래, 아미!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잡아 봐라. 네.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0: 빨리! 좋았다. 괜찮아.
1: 아빈, 난 스키를 못하겠어.
0: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1: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 우리는 터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3: 드디어 눈사람 완성!
0: 와, 진짜 멋진데?
4: 뭐냐, 나 아까 왔다고.
3: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5: 내가 먼저 도착했어.
3: 아니거든. 저, 얘들아.
5: 볼 때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1: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3: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5: 좋아,
3: 가자. 얘들아, 잠깐만.
0: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타워를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두더지들아, 잘 감시해.

0: 드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더블 살려!
1: 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2: 저게 뭐지? 얘들아, 빨리!

0: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1: 포부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을 덮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기가 빌더 변신!
4: 허큐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6: 레이몬 변신 완료!
7: 스케이몬 변신 완료!
2: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3: 그래!

멈춰!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두더지들은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1: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2: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1: 넌 할 수 있어.
0: 마이티 살려줘!
2: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1: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2: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3: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4: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5: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1: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5: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4: 마이티,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2: 뭐야, 기다려.

안녕 친구들, 나의 비닐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띠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0: 지갑일도 집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지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오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슬프네요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넌 커져가면 플러스
3: 물론 그래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탕형 원인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기도의 응답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 강철의 시대의 종착지는 너희를 평온케 만들 것이다.

0: 난 인간과의 공존 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는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그 녀석의 메탈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4: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5: 너도 원래 그랬어!
4: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3: 가자! 정말 괜찮겠어?
4: 솔레유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3: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3: 플레임 노바라고? 진짜!
6: 아직 배고프다.
5: 게임 노바도 쉽지 않나 본데?
7: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다.
8: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2: 역시 그랑블루의 운이 가야 해.
9: 얘들아, 제로가 쓴 가면을 노려.
10: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11: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2: 파괴는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분해될 것이다.
8: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5: 나도 갈게.
13: 우리도 내보내줘.
14: 맞다. 지금 마음을 보여줄게.
2: 안 돼. 비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1: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5: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2: 이 목소리는 메가인블러!
16: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변이치.
15: 이 모두를 연계해보고 있어.
2: 알겠어. 플레임 노바,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6: 나한테 명령하지 마라!
12: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한 자네가 먼저 제안할 줄이야.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2: 섀도우 엑스, 탑피!
1: 운전 조심!
2: 제로 엑스! 셋업!
8: 스피닝 커터!
2: 탑피!
6: 괴물의 딸이야. 증오는 어디로 갔느냐?
1: 칠의 강두!
6: 한눈 팔았군.
2: 던져!
6: 다녀와라!
2: 크림슨!
1: 파킹!
6: 파치!
5: 잡았다, 잡았다!
2: 플레임 노바!
6: 로미넌스 캐논!
1: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해.
2: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17: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5: 하, 덩치가 다시 찾아졌으니
17: 상대할 만하지.
6: 둘 다 방심하지 마라.
8: 야, 조심해.
6: 동생아,
8: 고마워. 너희들
1: 돌아와.
6: 너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17: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6: 준비해라, 형제. 와라. 눈.
2: 솔리드혼 대답.
6: 대비 인사는 나중에. 눈대.
17: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2: 어디든 멀리.
17: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2: 얘들아!
6: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1: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17: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모든 꽉 잡으십시오.
12: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16: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 없네.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17: 이걸 이용하죠. 그건 코즈믹 스톤?
11: 플레임 노바한테 회수해뒀어요.
10: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11: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12: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폭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6: 알겠네. 한번 해봄세.
2: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11: 네.
9: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2: 그래.
13: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1: 솔레이요.
18: 너 말이 달려봐!
19: 그러한 블루레온으로 상대하자.
1: 조종당하면 어쩌려고?
19: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솔레이 역시 가능할지.
20: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1: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블레이온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알파 오메가
1: 버스터!
2: 무시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3: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2: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황초의 원죄를 짊어지지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3: 뭐라고? 뭐지?
4: 행성?

0: 모아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대우신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카즈는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는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킨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친구라고 했나?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0: 아니야!
1: 블루카, 됐죠? 소년은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0: 아니야!
1: 넌 친구라고 없다.
2: 블루카, 블레이온, 대단!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며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0: 신격자들이!
1: 어서 너희들!
0: 나가서 나가!
2: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강철이 설 땅을 뺄라이다.
3: 신이란 말인가? 진작 녀석은 파괴 신이었다.
4: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 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웠다면
5: 대충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6: 사비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7: 맞다, 우선 중앙에가고 못 받겠다.
8: 어? 블레스트레인?
0: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6: 윈즈! 네?

0: 다음역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역입니다.
1: 마스터 데스티네이션!
2: 데우스 마키나의 아들 메탈브레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3: 블루카!
2: 모두
3: 거기서 빠져나와!
2: 난 망상일 뿐이었어.
3: 블루카!
1: 포코! 루카마! 레옹아! 코인다!
4: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네가 슬픈데.
5: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너라.
4: 더 이상은 곤란하다, 채로!
5: 의미하도다.
6: 한번 사이 달라졌구나. 세이버 나이트.
7: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6: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7: 그렇긴 하지. 저 또한
6: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뭐였습니다?
8: 사바나드! 셋업!
6: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7: 마음대로 해라.
4: 모두 시커먼 거짓이다!
9: 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10: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8: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4: 내게 친구 따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오랜 옛날부터 요즘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 임금!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도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가 나타났다. 이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2: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1: 다른 사람을 때리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0: 다른 사람을 놀리는 어린인가요?
3: 나네! 내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0: 죄송합니다, 박사님! 너희 박사님 말 좀 끝까지 들어! 중간에 자꾸 껴들지 말고!
2: 네가 먼저 그랬잖아!
1: 너도 껴들지 마!
2: 너도
1: 껴들지 마! 동방이 땡땡이
0: 손가락 차지 마!
3: 그만! 오늘의 어린이는 바로 요정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다!
4: 아니,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좋다. 다녀왔습니다. 달수야, 그 화장실 변기 뚜껑
1: 알아요. 변기 뚜껑 열고 오줌 눌게요.

0: 짜증나서 변기물 내리지 말라는 거였는데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1: 그런데 달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 자, 오늘 우리는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3: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길도 못 건너고 한참 기다렸어요.
2: 달수, 그랬구나. 맞아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보고.
3: 근데 신호등은 왜 불이 초록색이에요? 난 파란색이도 좋은데. 나 지난번에 파란색 바지에 구멍이 나가지고 또 파란색 바지 사러 마트에 갔었는데.
4: 야! 너 선생님 말씀 좀 끊지 마. 아, 그래. 우리는 선생님 말씀 끝까지 듣고 싶단 말이야.
3: 알았어. 선생님 말씀하세요.
2: 어디까지 말했더라?
1: 그런데 이런 달수를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저렇게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면 수리수리 크크수리 말싹두기 나와수리 뚝딱. 이 무시무시한 말싹두기로 무엇을 자를까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지. 공포의 말싹두기 출동!
4: 근데 달수 말이야, 선생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왜 자꾸 중간에 껴들어? 그니까. 아, 달수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아, 우리 달달하게 사탕 먹으러 갈까?

0: 너희들!
1: 어?
0: 너희 왜 그네 새치기 하려고 하냐?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네 타려고 가고 있는데 니네가 그네 새치기 하려고 했잖아. 맞잖아 맞잖아.
1: 아니 우리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라.
0: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면 뭔데. 그네 밀어주려고 왔냐? 나 밀어주려고? 거짓말 좀 그만해라.

0: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머리핀인데? 어? 뭐야? 헐! 놀래라!
1: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 말을 싹둑싹둑 자르는 악당이지.
0: 나처럼 남의 말을 자른다고?
1: 그래, 너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잖아. 방금 전에도 나영이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고 네 할 말만 해.

0: 많잖아. 그래서 나영이가 그 머리핀도 못 찾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1: 그럼 나영이가 하려고 했던 말이...
2: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머리핀 떨어뜨린 것 같아서 그거 찾으러 온 거야.
1: 이거였나 보네. 나영이 갖다 줘야겠다. 나영이 어딨지?
0: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좋았어. 그럼 달수를 괴롭히러 가볼까? 말싹뜨기 준비됐어? 싹둑싹둑 카카카카카카카카 그럼 출동!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컷!
1: 아,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나영아! 이거! 네 머리핀 맞지?
2: 그네 밑에 떨어져 있었지?
1: 아까는 내가 정말...
0: 싹둑!
1: 미안했어.
0: 싹둑! 싹둑!
2: 뭐야? 왜 말을 끝까지 안 해? 아까는 내가 정말 뭐?
1: 아니, 아까는 내가 네 말을 끝까지...
0: 싹둑!
1: 듣지 않아서 미안했다고!
2: 근데 얘는 왜 말을 끝까지 안 해? 우리 말도 끝까지 안 듣더니 이제 자기 말도 끝까지 안 하네! 가자, 응.
1: 나영아, 효진아, 뭐지? 누군가 내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고 있어. 설마?
0: 맞아, 내가 그랬어. 이 말싹둑이로 싹둑 싹둑 캬캬캬캬캬캬캬캬.
1: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0: 왜 이러긴, 너 닮아서 이러지. 너도 네 말이 중간에 싹둑 잘렸을 때 그 기분 실컷 한번 느껴보라고. 카카카카카카카카 싹둑 싹둑 싹둑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싹둑.
3: 왜 그래?
1: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말싹둑이랑 가위로

0: 내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있어요.
1: 어, 달씨야, 말을 끝까지 해. 이상한 아저씨가 뭐.
0: 엄마, 나 지금 말이 끝까지.
2: 싹둑.
0: 말이 끝까지 나오질 않아요. 다 말싹두기 때문이에요.
1: 우리 아들 이상한 습관 하나 또 생겼네. 달수야,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자. 응?
2: 예스. 나도 싹둑.
0: 답답해. 너무 답답해.
3: 그때 달수는 생각했지.
1: 아, 그 물 내리는 버튼?
0: 네, 물 내릴게요.
3: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넣을 때는 중간에 싹둑 잘랐을 때
0: 신호등은 왜 불이?
3: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 말이야.

0: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해.
1: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말싹뜨기 요 예쁜 거 참 마음에 드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니, 딩동댕 삼총사!
0: 악당 캐크!
1: 딩동댕 삼총사! 니들 왜 자꾸 나 따라다녀? 혹시 나 좋아하니?
2: 좋아! 너무 좋아!
3: 정말 좋아!
4: 뭐지? 정말 날 좋아하는 거였어?
2: 너 혼내주는 게 너무 좋다고!
1: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군. 덤벼라, 딩동댕 삼총사!
0: 얼마든지 덤벼지 마! 딩딩!
1: 빙! 자! 짝둥! 짝둥!
0: 뭐? 이럴 수가!
1: 보았느냐, 이 말싹두기의 파워를! 부하들, 부하들, 나를 견디고! 아, 뭐야! 불량품이잖아!
0: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2: 동동!
3: 딩딩!
1: 불량 소품 퇴출하자! 둘, 셋, 뿅!
0: 우리가 또 해냈다!
1: 예!
5: 그날 이후 달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6: 달수야, 이따가 할머니 놀러 오시면.
7: 근데 할머니 지난번에 오셨을 아니에요. 엄마 얘기 다 듣고 얘기할게요.
6: 그래, 이따가 할머니 놀러 오시면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서 공원 놀러 갈까?
7: 네, 좋아요.
5: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0: 딩동댕 삼총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8: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0: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2: 조심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3: 아주 높다.
0: 홍지레빗 퀴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1&1.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기가 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6: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7: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6: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7: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6: 네가 더 웃기가 돼! 눈 주위는 하얗고 볼은 빨개!
7: 누나 볼도 빨갛거든!
6: 빨개! 아, 따가워! 왜 이렇게 따가워?
7: 왜 이렇게 따갑지?
8: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6: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7: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6: 아이고!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7: 얍!

0: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1: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와.
0: 어? 누구세요?
2: 딱 보면 몰라.
3: 예쁜 얼굴?
4: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5: 피부세포야!
0: 아우,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2: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6: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1: 네? 전쟁이요?
0: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7: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6: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2: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7: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1: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1: 뭔데?
7: 저건!
8: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9: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쪼기에

0: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내게 다가려고!
0: 그죠?
2: 오이! 신이 피부 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3: 안녕하세요, 비만 세포님!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3: 피부세포야!
2: 오, 그래,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3: 저희도 알아! 까르르 까르르!
4: 차에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왜? 예쁘니까?
5: 고우니까?
6: 아, 그리고 차에선 왕자님 소문만 반드르르 하고 오, 별거 없던데요?
3: 까르르 까르르!
2: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4: 썬블록 왕자님이요.
6: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2: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3: 아, 맞다! 아, 만났다!
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7: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8: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7: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8: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7: 그럼 얼른 놀러 가자.
8: 가자.
7: 가자.
4: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6: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어,
3: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0: 레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째.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핫!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 샤방샤방.
9: 누구세요?
0: 나?
2: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0: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2: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3: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0: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0: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0: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0: 그렇다.
3: 진짜요?
4: 엄청 뜨겁고
6: 강해서
4: 피부 세포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6: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0: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이글.
10: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2: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1: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10: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0: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10: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0: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10: 얼마든지.
3: 병병병!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0: 이글이글 쨍쨍!
10: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0: 만만치 않.

0: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1: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좌회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0: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좌회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치아.
2: 어? 이상하네?
3: 화살을 맞았는데 안 아파.
1: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좌회선 화살을 맞았어.
4: 피부 세포들 괜찮냐?
2: 네, 저희는 괜찮은데.
3: 멜라닌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4: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2: 멜라닌 세포님!
0: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5: 날 순 없지!
1: 피부세포들이 다 따탔어!
3: 예쁜 얼굴이!
2: 고운 얼굴이!
6: 까맣게 탄을 탔어!
4: 좌회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자,
0: 이글이글 쨍쨍! 야!
4: 이럴 수가.
1: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7: 넌 또 뭐야?
4: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7: 뭐?
4: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0: 못 참겠다. 일단 물러간다. 뿅!
4: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끄와끄!
8: 그러니까 좌회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9: 좌회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1: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8: 그리고 좌회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9: 왜 좌회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2: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물로 왕자님만 만났어도
3: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8: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9: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8: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9: 그러자, 누나.
8: 어? 자외선 최고 딱지다!
0: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7: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0: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0: 밖에 나갈 땐 꼭 선블록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내린 식중독.
1: 덥다 더워.
0: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1: 너무너무 즐거웠어.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0: 그래, 좋아.
1: 좋았어, 그럼 출발.
0: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1: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0: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1: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어? 과자가 남았네.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0: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1: 이거 어떡하지, 누나?
0: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1: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0: 좋았어.
1: 다음 날.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0: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1: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아!
2: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0: 오,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1: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0: 리스테리아 대왕님 오셨습니까?
1: 응? 내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라고?
0: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1: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0: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아.

0: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1: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0: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2: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뭣들하는가?
3: 어허! 위험하다!
1: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0: 저요?
2: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4: 뭐해! 당장 엎드려!
0: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2: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4: 그래서 우린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5: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1: 꽁꽁 파워!
4: 꽁꽁! 와, 머리가 꽁꽁 얼었다.
2: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1: 더 꽁꽁? 좋아!
5: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1: 꽁꽁 파워!
4: 꽁꽁!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6: 자, 받아라! 이야!
0: 이야!
6: 오!
0: 네, 받아라!
6: 와우! 이번엔
7: 어? 뭐지?
2: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나 왜 이러지? 녹는다! 나도 녹는다!
1: 우리가 녹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2: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고요?
4: 적들은 또 누군데요?
1: 식중독균!
4: 그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균이요?
2: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식중독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을걸? 아마도?
4: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만.
2: 잘은 아마도?
6: 뚝뚝! 안녕하십니까?
2: 누구세요?
6: 저는 리스테리아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리스테리아균이라면 식중독균이야!
0: 당장 나가, 당장!

0: 알겠어. 가여워라.
1: 가여운데 잠깐이라도 살게 해줄까?
0: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냉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0: 그렇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1: 그래, 그럼 되겠네.
0: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2: 고맙습니다.
3: 드디어 들어왔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0: 아이스. 우와.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0: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1: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2: 꽁꽁.
0: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근데 쟤는 어떡하지?
3: 나는
2: 꽁꽁 하! 다시 왔다!
0: 하이스!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1: 우리도 꽁꽁 얼겠네!
4: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0: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5: 죽긴 내가 왜 죽어!
0: 너 왜 그래?
4: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5: 너라니 무험하다!
1: 왜 이렇게 세?
5: 앞으로 이 수박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나?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2: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1: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0: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5: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0: 가여운 척 하더니.
1: 우리 속인 거야?
5: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가져와.
2: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당장 먹을 것을 가져와.
0: 네. 우리 완전히
1: 속았다, 속았어.
0: 가자.
5: 내가 바로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식중독균이다. 벌써 왔니?
1: 네.
5: 아우, 맛있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듣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1: 그래.
5: 어?
1: 보여줘.
5: 그래. 좋다.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2: 식중독균.
5: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2: 꽁꽁 얼려도 그랬다가 없지.
5: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2: 먹어봐.
5: 뒷목 버근.
2: 버근.
5: 근육맨을 쓰러뜨려.
2: 유발 근육통.
5: 도해라.
2: 유발 구토 유발.
5: 설사해.
2: 부지지.
5: 아이스크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2: 지독하고 지독한 식중독균.
5: 열겠냐? 안돼! 리스테리아균,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 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리스테리아균 최고 딱지다! 어우, 눈부셔!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2: 어디로 사라졌지? 놓쳤습니다!
5: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2: 예, 예.
5: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1: 어우!
5: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6: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돼. 배탈 나서 아플 수도 있어. 호빵이.
5: 호떡이랑

0: 이길 수 있어.
1: 꽁꽁 얼려도 죽지 않아서
2: 식중독 일으켜.
0: 녹은 아이스크림
1: 다시 얼려 먹으면 안 돼.
2: 절대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꼭 갖고 말 거야.
4: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인어공주
1: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2: 머리색이 변해.
1: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어공주 미미.
1: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2: 인어공주 미미.
3: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0: 사진 군다.
1: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팀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팀. 무엇이든 원하는

0: 그리고 이건 마법 3D 펜으로 만든 안경.
1: 루블리, 우리도 만들었어요.
0: 정말요?
1: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서 루블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0: 아니, 선물이라니. 이건 참...
1: 짜잔!
0: 어울리나요?
1: 우와, 루블리 정말 멋져요.
2: 잘생겼다, 루블리.

0: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짜잔! 공룡 완성!
1: 멋진 칼라똥이네?
2: 뭐?
3: 잘 봐! 뭘로 보인다고?
1: 칼라똥!
3: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1: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삐쭈삐쭈삐쭈.
4: 군타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3: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5: 야, 거긴 너.
6: 뭐 잊은 거 없어?
3: 누구야?
5: 여기야, 여기. 네가 방금 던졌잖아.
3: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5: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3: 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어디 보자.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3: 그게...
5: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널 위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공룡, 괴물, 자동차, 로봇 할만해. 이건 가짜가 아냐. 진짜 살아 움직이지. 어때? 내가 필요해?
3: 필요해.
5: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3: 부탁?
5: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3: 정말 멋진데?
5: 그럼 약속한 거다.
3: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1: 거짓말!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3: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타피, 군타츄. 짜잔!
1: 말도 안 돼!
3: 말이 안 되긴.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0: 꺼야? 얘들아, 도망가! 제발 그만!
1: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2: 널 무시했던 녀석들이야. 친구가 아니라고.
1: 친구가 아니라고?
3: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1: 그래도 친구들이...
4: 군타 공룡, 응? 좋다, 핀.
1: 핀핀.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3: 약속한 거 잊었어?
2: 이미 늦었단다.
1: 얘들아, 도와줘!
0: 이상한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1: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0: 군타,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2: 왜 없어?
3: 채,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자.
0: 도망치긴 놔줄 것 같냐?
2: 메롱.
1: 어, 잠깐만. 너 꼼짝 마.
0: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 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4: 어디? 어?
5: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0: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1: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2: 어? 간지른 거야?
1: 아니, 저 녀석 엄청 단단한 몸이야.
0: 군타, 이건 말랑이공이잖아.
5: 사라졌어.
0: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2: 채, 실패야.
3: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간다.
6: 딸! 딸!
0: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

0: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1: 공놀이 핑!
2: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1: 군타, 너 정말 공놀이만 하려는 거야?
0: 아이고, 깜빡했네.
1: 실시다 핑!
0: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2: 오케이. 잔기를 뿌려봤자 소용없다구.
1: 넌 못 알아듣지? 봉이가 뭐라고 하는지.
2: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1: 너는 이제 독가내든 지뢰.
2: 뭐냐고? 자,
1: 빨리. 주피 주피 주피 주. 거절아!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얘들아, 지금이야! 공이, 멋진 작전이었어.
3: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1: 그게 그러니까...
0: 죄송해요. 제 마법 3D 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3: 아니, 마법 3D 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0: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3: 예? 약속까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어쩌잔 말인가요?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달콤하게 속이는 말을 믿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꼬셔요. 그러다가 확!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친절한 사람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로!